2026년 6월 7일 일요일입니다. 농준의 FM 팝 첫 곡은 프린스의 노래 When Those Cry였습니다. 이 참 프린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중적인 가수로 뮤지션은 아닙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 팝 역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창의적인 측면으로만 보면은 최고의 지미 핸드릭스 이후에 최고의 기타리스트이자 가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마이클 잭슨하고 동갑이고 많은 비교를 해서 마이클 잭슨이 훨씬 더 사실 대중적이긴 하죠. 근데 창의성으로만 보면은 프린스가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기타를 그냥 연주해서 빼버리는 그런 아주 기발한 생각들 이런 걸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뭐 이제 시네드 오코너 같은 경우는 퍼커션으로만 노래를 완성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좀 비켜날 수 있는 그런 창의성.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동준 FM 팝스 역시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좋은 시간, 스트레스 풀기에 아주 좋은 시간 마련해드립니다.

Bon Jovi의 노래 You Give Love a Bad Name, Van Halen Dancing in the Street, Quiet Riot 이 노래 Come On Feel the Nois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옥수 토박이님이 Come On Feel the Noise 신청을 해주셨네요. 남산 엔타워 올라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시원한 락 음악 들으시면은 예, 좀 시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조카커의 You Are So Beautiful, 노스텔지어님이 신청하셨고요. 베리 매닐로우의 Mandy 이 노래, 그리고 You're My World, 헬렌 레디의 노래는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곡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다이애나 킹의 Shy Guy에 이어서 비치보이스의 코코모까지 두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지리산님이 코코모 신청하셨고요. Shy Guy 이 노래는 뷰티 마동나 공주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네. 자, 노래 이어집니다. Living Years, Mecca and the Mechanics의 노래죠. 그리고 킨의 Everybody's Changing까지 두 곡입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한 줄입니다. 두 곡도 이어서 듣습니다. 랜디 크로포드의 알마스 그리고 송영감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게 만드는 노래 존 레논의 이매진 청해봅니다 하셨어요.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랜디 크로포드의 알마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복음서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약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의 보도가 완전히 서로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서로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죠. 여기에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르면 완전히 다른가 보다 하고, 완전히 같은가 보다 하는데, 어느 것은 같고 어느 것은 다르기 때문인데요. 뭐 다른 게 있어? 라고 반문하시는 분에게 복잡한 얘기 말고 간단하게 마태복음서 21장과 그 병행본문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병행본문들 차이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장면 보던 거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는 모두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요. 근데 마태복음서는 되게 재밌어요. 예수께서 나귀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마리. 이 두 마리를 끌고 오라고 그러셔서 안장을 얻는데, 그것들 위에 안장을 얹고 그것들 위에 타셔요. 그러니까 두 마리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마가, 누가, 요한은 한 마리 타고 들어가는데 마태는 두 마리 타고 들어간단 말이죠. 맨 처음에 생각할 땐 되게 재밌었는데, 왜 그렇게 마태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라고 그랬는지 참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서는 마가복음서를 알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 이른바 공관복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교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외에 복음서도 여럿 있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가령 베드로 복음서, 진리 복음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히브리 복음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 말고도 도마복음서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네 개의 복음서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읽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하는 저작이 한 지역에서 탄생했을 것이 분명하고 한 교회 혹은 공동체의 지원으로 탄생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서가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들 많이 하는데 이 복음서가 예를 들면 마가복음서가 시리아에서 기록됐으면 시리아에서 굉장히 널리 읽혔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 모두 각자가 탄생한 곳에서 꽤 인기가 있이 인기를 얻고 이렇게 성장했고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복음서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이 복음서의 내용이 다른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복음서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서면 마태복음서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2세기 초반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서로 다 복음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0년 넘고 170년경쯤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조가 비슷한데 이 복음서들이 권위를 얻게 되는데 서로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170년경에 타티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마태복음서를 중심으로 다른 복음서가 같거나 다르면 이걸 삭제하거나 혹은 달리 변경하거나 혹은 다시 쓰거나 해가지고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하나의 복음서 형태로 만들고 이것이 시리아 지역에서는 5세기까지 굉장히 유력한 복음서로 읽히게 됩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이 네 복음서가 굉장히 권위 있었다. 왜냐하면 이 네 복음서, 다른 복음서가 아니라 이 네 복음서를 가지고 만들 생각을 했으니까요. 동시에 이 네 복음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권위 있진 않았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처럼 권위가 있었다면 이 내용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야지. 근데 이것을 어떤 건 빼고 더하고 하면서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나의 복음서를 만든 것은 이 네 복음서가 굉장히 권위가 있었지만 동시에 문자 하나 그대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은 없었던 거예요. 이 복음서가 5세기까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는 이미 복음서가 탄생하고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복음서들 사이에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더 큰 고민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느냐. 이른바 정경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거룩한 문서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여러 복음서 있잖아요. 그 복음서 말고도 여러 편지들도 있어요. 뭐 헤르메스의 뭐 서신 등등에서 여러 서신들도 있었는데 2세기에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이단으로 되어 있는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신학 기준에 따라서 누가복음서를 편집하고 다른 바울 서신들을 합해서 정경을 만듭니다. 수많은 거룩한 문서들이 있어요. 각각 공동체에서 거룩한 문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마르키온이 한 건 뭐냐면 이런 거룩한 문서 중에 우리 교단,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서, 누가복음서 하나를 택하고 수정해서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을 택해서 우리 교단, 우리 단체가 사용하는 캐논, 정경을 만든 거예요. 목록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아주 주류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곳이 각성된 거예요. 거룩한 책들은 많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완전히 규정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만들었어야 됐어요. 이 목록을 캐논이라고 불러요, 정경. 목록입니다, 캐논. 캐논. 원래 카논에서 나온 말인데 카논은 갈대라는 건데 재는 겁니다, 재. 자, 그래서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읽히고 사도성이 있다고 주장되는 네 개의 복음서가 정경의 목록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졌죠. 한 지역에서 한 복음서만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독 안에 들어오니까 이 네 복음서의 차이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제가 아까 마태복음서 얘기할 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설명해야 할 필연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 학생들 역시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성경에는 예수님을 다룬 전기 같은 기록물이 있는데 네 개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우디아라비아 학생들, 무슬림이죠? 딱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네 개가 모두 똑같은 말을 합니까? 그럼 어떻게 네 개가 있어요? 아니, 조금씩 다 다른데? 그랬더니 그 사우디아라비아 학생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셋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간 복음의 문제예요.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지?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마태와 천사라고 하는 서양 미술사에 그리는 그림 패턴이 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있고 또 마태는 늘 천사,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혹은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는 천사와 같이 등장하는데 아주 대비되는 두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라바조라고 하는 바로크 시대의 이탈리아 화가인데요. 그 그림을 보면 마태가 이렇게 쓰고 있고 천사가 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해주고 있는 천사의 영감을 마태는 의식하고 쳐다보면서 글을 써요. 마태복음서를 쓰는 거겠죠. 그러나 16세기의 개신교 화가인 렘브란트는 마태와 천사를 그리면서 아주 다르게 그립니다. 카라바조는 수직구도로 그리는데 마태는 수평구도로 그립니다. 마태가 이렇게 앉아있고 이 뒤에 천사가 있습니다. 마태는 천사를 의식하지 못해요. 카라바조의 그림과는 달리. 골몰이 생각해요. 그리고 글을 써요. 이마가 반짝 빛나요. 이게 바로크 시대의 키아로스크로라고 하는데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빛을 주는 거거든요. 골몰이 생각하고 있는데 빛을 줘요. 공간복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카라바조처럼 하는 성소관을 유지해서는 그 힘듭니다. 마태와 천사를 그린 렘브란트식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태는 자기의 모든 지적인 노력을 다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뒤에 하나님의 영감의 손길이 비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가 다를 때 둘 다 완전히 문자 하나하나에 모두 하나님의 영감이 서려 있다면 서로 배치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마태는 두 말이고 마가 누가 요한은 한 말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감 완전히 글자 하나하나 모두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모두의 과학적, 역사적, 사회적 사실이 완전히 틀림없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두 마리와 한 마리 사이에 그 조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을 잠시 유보해 놓으면 너무나 쉬워요. 마태는 두 마리라고 그러고 다른 복음서 한 마리라고 그러면 아 이거는 글을 쓸 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마태복음서 마가 누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믿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권위가 있다고 믿지만 동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마음 편히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제 공간복음 문제가 왜 생겼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학생들에게는 아쉽게도 길게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구전 전승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을 해야 되겠죠. 오늘날은 완전히 뭐든지 다 기록할 수가 있죠. 휴대전화로 영상도 찍을 수 있고 글로 기록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당시에 그것이 불가능했을 때는 구전으로 전승합니다. 바울은 복음서를 봤을까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바울은 50년대에 기록한 건데 바울 서신은 복음서는 70년대부터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마태 50년, 60년에 기록됐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오늘날 신약성서학계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 예수께서 받은 주에게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배신당하시던 날에 이렇게 시작하는 고린도서 11장이 있죠. 거기 보면 헬라어로 읽으면 거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에게서 받은 것인데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어떨 때 전문 용어냐? 랍비가 자기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구전으로 정할 때 정형화된 말로 전하면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전승이라고 부르는데 구전 전승이라고 하는데 그걸 헬라어로는 파라디도미 이렇게 하는데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할 때 파라디도미 동사를 사용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겁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께서 떡을 떼시고 하는 이 성만찬 이야기는 누가복음서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건 뭘 뜻하냐?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구전 전승으로 전해지던 형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자 모두 구전 전승을 접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른바 전향을 하게 되죠. 원래는 그리스도교 핍박자여서 예수신앙 핍박자여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과정 중에 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핍박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니까 핍박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핍박할 수는 없어요.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공격합니까? 누군지를 알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잘해줄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구전전승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기적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어요. 구전전승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안 거예요. 구전전승이 있었고 예수님의 생에 대한 지식이 이미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아까 제가 11장 얘기했지만 다른 것을 봐도라도 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 이것은 내가 주에게서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재차 등장합니다. 이 구전전승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구전전승이 있는 세계 속에 살았을 겁니다.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학자들의 오랜 연구 끝에 아마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네 복음서는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의 한 그룹. 이것을 공간복음 그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길게 말씀하셔요. 아주 긴 연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그런 긴 연설이 있는 마가 누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몇 번이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십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건 그의 생애의 마지막 날에 가서야 방문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셔요. 근데 이 공간복음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날에 있고 거의 마지막 시기에 있고 이 성전 정화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격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입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 구전전승을 통해서 이해하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구전전승이 공간복음의 구전전승과 사뭇 달랐던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네 복음서를 모았던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이 그 네 복음서가 서로 달랐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만 네 복음서를 모은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복음서가 있어서 그 한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말해줘야만 괜찮다고 느껴요.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은 그 네 복음서가 서로 달랐다는 거, 그러니까 한 그룹과 한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로 굉장히 다른다는 걸 알지만 모아서 우리 신앙의 캐논, 표준을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목했던 건 뭐죠? 이분들은 오늘날 우리 혹은 제가 물어봤던 그 무슬림 학생들처럼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야
내 신앙과 삶에 구속력을 갖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분의 가르침과 복음의 성격, 그 고갱이를 본 거예요. 마타마가 누가요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선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경을 모았던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줄 알고 있었던 것을 모아서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었는가? 바로 그들의 시선에서 복음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큰일 났어. 우리 어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어떤 거냐? 여긴 두 마리고 여긴 한 마리야. 이건 조화가 안 돼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저런 얘기가 마태하고 마가에 있으면 예를 들면 마가에는 어떤 젊은이가 와서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마가복음서에는 너 어떻게 나보고 선하다 그러냐?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에는 왜 나를 선하다 그러냐? 선하신 분은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달라졌잖아요. 선하신 분은 마가에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가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되잖아요. 마태는 그걸 견딜 수 없었던가 봐요. 왜냐하면 마태가 마가복음을 봤다는 게 대략 주요한 이론이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 차마 못 쓰는 거예요, 마태는. 우리가 추측해보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믿는데 그거 쓰기 어려우니까 슬쩍 노력한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거 다 어떠한 선입관 빼고 그냥 읽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공감 복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차이가 있는 건 줄을 알면서도 정경을 만들었던, 정경을 모으고 그 많은 문서 중에 복음서 하나만 고르면 되잖아. 요한을 고르든 아니면 다른 것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마태복음을 고르든.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개를 모았어요. 그리고 각각 지역에서 인기 있었고 널리 읽혔고 권위 있었던 그 공동체의 신앙의 양태를 지지해줬던 복음서들이 다 여기 있다고 승인해준 거예요. 인정해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 속에 그 단일한 고백 속에 많은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신앙이라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그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요. 한 분이면서 성자 성령 성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삼위인 가운데 존재하시고 다양성과 조화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에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공간 복음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그래서 이 복음서 사이에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수많은 학술적 이론이 있는데 표준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약학자들의 대부분 표준적인 이론은 뭐냐면 복음서 중에 아마도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였고 마태와 누가가 그 골격을 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를 보니까 마가에는 없는데 마태와 누가의 공통된 이야기들이 있고 이 공통된 이야기들이 주로 예수님의 말이에요. 말. 아, 이 자료, 예수님의 말의 자료는 뭘까? 아, 이런 말로만 구성된 어떤 자료가 있었던 거 아니야? 문서 자료가? 그 자료라는 말이 독일어로 코엘레인데 그걸 흔히 줄여서 그냥 Q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마가가 있고 Q라고 하는 자료가 있고 마태와 누가가 이 두 자료를 보고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자료설 혹은 네 자료설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마태에는 누가에는 없고 마가 Q에도 없는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마태 특수자료 누가에는 누가 말이고 누가 특수자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이론이 가장 표준적인 공감 복음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인데 여기에 약점이 없냐 완벽하냐 아니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는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하고 누가가 서로 한 목소리로 마가를 수정하거든요. 이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 마가와는 달리 둘이 마태와 누가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심고 그것이 나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쓰는데 그 문구를 마가에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마가 Q 특수자료를 본 마태와 누가가 서로 몰랐다면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마가를 바꿀 수 있지? 의문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마가를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사이의 일치와 차이점을 강박적인 완벽함으로 인정할 때만 비로소 완벽하다. 그렇게 하는 데에서 성경을 좀 놔주면 안 될까요?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은, 신앙인들은 그게 서로 다 어느 정도 다른 줄 알고 요한복음도 그게 다른 줄 알면서도 목록안에 넣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날 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공간복음이 서로 다르면 하나라도 다르면 안 되는 것처럼 그 기준을 갖다 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신앙인가요? 아니면 강박인가?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마태가 두 마리 타고 들어갔다는 걸 읽으면서 참 재밌게 웃습니다. 예수님이 새끼 어미나미 그 큰 나귀에 앉아서 발을 새끼 나귀 등에 얹으셨나? 아니면 양발을 올리셨나? 갖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본문을 즐깁니다. 그게 잘못돼가 그게 다르다고 해서 막 고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본문을 보고 서로 다른 걸 즐기죠. 마가 예수님이 너 왜 나 선하다고 하니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이렇게 마가가 쓴 것을 마태가 선한 부분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친 것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다니 마태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마태가 그렇게 그걸 이제 신약학용어로는 편집했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편집한 그 고뇌와 그 고민과 예수님을 향한 마태의 사랑, 존경,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태의 신앙을 느끼죠. 누가가 다른 마가나 마태는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그 갔을 때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이 욕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강도들 사이에 있는데 누가는 한 강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는 오늘 나와 같이 파라다이스에 있을 겁니다. 낙원에 있으리라가 파라다이스거든요. 파라다이스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도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그리고자 했다는 그걸 보고 누가가 그리고 싶었던 누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마태마가 누가 모두 비명을 지르고 돌아가시는데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을 보면 그분의 죽음 앞에서도 정말 의연하고 또 대단하셔요. 겟세마네의 고민이 없는 예수님을 요한이 그리거든요.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푸뉴마를 하고 내뱉으셔요. 돌아가셨다는 말을 쓰지 않고 공간복음의 예수님을 보면 그 고통 중에 우리와 같이 고통의 신음 비명을 지르시는 예수님을 목도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죽음의 위협과 고통을 넘어서는 예수님 그래서 그 복음서를 읽는 신자들이 요한의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 앞에 있는 순교의 상황을 의연하게 넘어서면서 죽음의 순간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고백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주신 삶의 의무를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장엄한 순교 문학의 마지막을 찍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그렇게 했을 거,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 개의 복음서를 목록 안에 다 둔 것이다. 그러니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신앙을 단일화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기억하고 네 개의 복음서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모아놓은 그 네 개의 복음서가 복되다. 우리 신앙은 전체주의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저는 인정 중독자거든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고 남들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직장이 아예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XX 같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독한 예술가 브랜든 최입니다. 여기서 고독은 외로움의 고독이 아니라 나로서 홀로 고아하게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클래식 색소포니스트로서, 지휘자로서 클래식 음악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있고요. 조용히 계속하는 사람이라는 책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 음악대학을 나오면 오케스트라에서 직장을 잡게 됩니다. 공무원처럼 실입교향악단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클래식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오케스트라에서 뽑지 않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음악을 오랫동안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또 오케스트라에도. 그래서 일반 회사원처럼 똑같이 월급을 받으면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클래식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안타깝게도 그런 직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주류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계속 보여드리고 증명해야 했고 계속 저만의 길을 찾아야 되고 저만의 직장, 저만의 길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로 클래식 무대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음악가분들 또는 지휘자분들도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오케스트라랑 같이 연주할 수 있어요? 이 악기가 클래식 악기예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클래식 황금기가 지나고 이 악기가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런 훌륭한 작곡가분들이 이 악기를 모르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곡한 곡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의 곡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재편곡해서 들려드려야만 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저는 인정 중독자였거든요. 남들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었고요. 실력을 너무나 인정받고 싶었어요. 좋아서 하는 악기지만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계속 증명해야 했던 것 같아요.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했었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그 골방에 갇혀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리드라는 나무를 사용해서 소리를 떨어서 악기가 소리가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연습을 하다가 딱 악기를 뗐는데 그 리드가 다 빨개진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다 불러트고 그 리드에 피가 가득 묻어있는 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었어요.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연습을 했고 내가 이 정도로 집중해서 연습을 했구나. 이 정도로 내가 이 음악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악기를 잘하고 싶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힘들고 막 비명을 쳐도 그걸 계속 무시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정받고 싶었으니까 남들의 그런 박수에 제가 목말라 있었던 거죠. 이 현대사회는 인정 없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뭐 좋아요 하나에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어떤 댓글이 달려있느냐에 따라서도 내 하루가 달라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많이 서면 15번 이상 무대에 섰었거든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서면 제 눈앞에 1,000명이 앉아있어요. 근데 그 1,000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찡그리고 있거나 박수를 치고 있지 않았을 때 저는 그 한 명을 만족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너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음악이 잘못된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우리 일반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회사에서 했을 때 부장님이 뭔가 한마디를 던졌을 때 내가 그걸로 상처를 받게 되죠. 나는 그분에게 만족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발표가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내가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암까지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암 수술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다시 악기를 불 수 없을 수 있다. 목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악기를 불 수 없고 예전의 실력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직장을 생각하던가 좀 준비를 하라는 말에 이게 내 전부라고 생각했고 한평생 20년 넘게 이 악기만을 불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이 제 눈앞에 딱 보이게 되었거든요. 밖에 나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저 멍하니 밖에 서서 한 시간 동안 하늘만 그저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4개월 동안 공백기를 가지면서 책을 정말 많이 읽게 됐어요.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로버트 세폴스키의 스트레스 뭐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제가 왜 암에 걸렸는지를 또 많이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제 어깨로 절제를 해서 최대한 성대에 지장이 없게 하는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암 수술을 잡고 나서 내가 왜 음악을 해야 하고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제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다른 악기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지만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식 때 윈드 오케스트라 관악반이 축하 공연을 해줬어요. 그 모습에 반해서 이 악기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동아리 모집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달려서 그 동아리 씨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그중 색소폰이 마치 저의 목소리를 다시 찾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늦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남들이 가지 않는 그 클래식 색소폰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장르는 보통 5살, 6살 때 전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시작점부터 남들과 다르게 출발선상에 섰던 거죠. 그때는 그런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악기를 전공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요. 학교에서도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 이 악기를 굳이 하려고 하냐. 지금 공부 잘하고 있고 이 정도 내신이면 좋은 경영학과도 갈 수 있는데 굳이 이 악기를 왜 하려고 하냐고 계속 반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최선의 선택은 OMR 카드를 일자로 쭉 찢는 거였어요. 네, 학교에서 호출이 왔고 부모님도 불려오셨고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그때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앉혀놓으시고 너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악기 할 수 있겠어? 이거 아니면 정말 안 되겠어? 라고 하셔서 네, 아버지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악기 불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께서 감사하게도 악기를 사러 같이 가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쉼 없이 이렇게 조용히 계속 이 색소폰을 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색소폰이란 악기는 호흡을 해야만 소리가 나거든요. 제가 호흡을 마시고 호흡을 뱉어야 리드가 떨리면서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음악이 돼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음악을 통해 음표라는 음을 타고 나가서 메시지가 돼서 전달이 돼요.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삶도 멈추게 되죠. 근데 제가 그 호흡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랑 똑같구나. 나랑 똑같구나 라고 느꼈던 거예요. 암수술 이후에 라흐마니노프 앨범 발매 콘서트를 가지게 되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무대에 서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저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항상 관객석이 보였었는데 그 무대에서는 그저 저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너 그렇게 열심히 달렸니라는 질문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딱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좋아서 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 있었고 어쩌다 보니 이 악기와 음악이라는 게 저도 모르게 돈신이라고 하죠. 그 돈이라는 신을 숭배하면서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 순수했던 저. 그때 마지막 곡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 4악장을 연주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흘렀어요. 내가 지금 어떤 공간에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내가 다시 무대에 올라갔고 그리고 내 음악을 들으러 와주신 그런 관객분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 감사함의 눈물과 그리고 다시 무대에 서서 내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요. 그 곡이 끝나고 나서는 멈출 수 없이 정말 오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관객분들도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처럼 같이 울었고 그때 그 무대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했던 그 무대를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대 올라가면 어떠한 떨림도 없고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연주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연주하는 것 같아요. 17살의 저를 무대에 앉혀놓고요. 그때 제가 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를 위해서 연주를 하고 또 관객석에 있는 그 17살의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정말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그리고 지금 너의 그 실력 너무나 존경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메타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만족 지연과 행복 지연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저라면 제가 가장 행복할 일을 할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 엄마, 아빠,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그저 앉아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가장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계속 나를 괴롭히면서 너 이거 해야 돼. 너 오늘 이거 해야 인정받아. 너 오늘 이걸 해야만 회사에서 월급 받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너 오늘 이걸 하면 행복하겠니? 라는 질문을 나에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항상 제 노트에 이 말을 써요. 오늘 지금 내가 여기서 숨쉬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어떠한 것도 변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 죽음을 곁에 두고 하루하루를 보내면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그런 좋아요와 댓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야지 안 아프고 행복해야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최고로 행복하게 보낼까 이 생각만 가지시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함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이 생각만 가지시면서 살아야 아프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계속 뭔가 하려고 해요. 그렇죠?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오늘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우리는 계속 doing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being을 하면 그 doing이 아주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being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doing은 하다죠. 그러니까 하지 말고 being. 내가 하는 것을 알아차림.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명상을 통해서 온 것 같아요. 이게 명상이라는 것은 삶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일이거든요. 이 명상을 하다 보니까 뿌했던 것들이 되게 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이 빨라졌습니다. 하기 싫은 일들을 안 하게 됐고 입시 레슨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그 입시 레슨도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이란 걸 알게 됐고 그걸 다 끊어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심해졌고 심심해지니까 그럼 뭘 할까? 이런 질문이 들었고 그 이후에 그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만 하자. 그리고 가슴 뛰는 일들만 하자. 이게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만 하게 됐고 확신이 정말 확고하게 되고 최고로 행복함이 정말 막 와, 나 행복해 이런 게 아니라 잔잔하게 그 잔잔한 행복감이 매일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길을 선택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평탄하고 그런 실크로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색소폰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리고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음악 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음악 아닌 제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저녁 7시에 잔다고 했을 때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 네. 아침에 15km 달린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저랑 친한 많은 분들이 너 미친놈 아니냐 이 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미쳤다 미쳤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다면 저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걸 통해서 뭔가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 얻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요. 그 길을 계속 가면 행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계속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미쳤냐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돈 못 벌면 어떡할 건데? 맞아요. 돈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돈을 안 벌어도요. 굶어 죽지 않아요. 제가 4개월 동안 암수술 이후에 쉴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굶어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2: 좀 평범하게 살아. 그게 편해. 이러잖아요.
1: 네.
2: 그런 유혹에는 절대 안 들리세요.
1: 저는 그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다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면 다 각자만의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이 있고 자기만의 직업이 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땐 그 직업이 되게 특이한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범과 미침 이런 경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슴 뛰는 일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바로 하라고 바라고 싶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선택할 때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허들을 낮추면 된다. 정말 이 재밌는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가슴 뛰고 재밌겠다 하는 일을 그냥 시작해 보는 거예요. 경계를 허물는 일을 하려면 그 경계를 낮추면 된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뭔가를 할 때 되게 준비를 하려고 하세요. 뭐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할 때도 달리기 운동복도 사야 되고 좋은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냥 하면 되지. 재밌을 것 같은데 해보자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등산을 할 때도 아무 신발이나 신고 그냥 한라산 정상을 갔었고요. 달리기를 할 때도 그냥 평소에 신던 신발을 신고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저는 색소폰이라는 악기도 저 악기 너무 재밌겠다. 너무 해보고 싶은데 해야겠어 하고 그냥 했고 그 당시에는 전 정말 음악을 못했어요. 전 제 나이대에서 가장 악기를 못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악보도 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제가 무대에 서서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악기를 선택하고 나서 유학을 하면서도 저는 항상 다양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흑인 옷가게에서 매니저로서도 일을 해봤고요. 프랑스에서는 스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화장실 청소부터 물을 깎는 일, 칼을 닦고 스시를 서빙하는 일도 해봤고요. 그리고 한국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 이 공부를 마치고 왔을 때도 악기 소리를 아파트에서 절대 낼 수가 없었어요. 호흡만 소리를 내면 바로 인터폰이 걸려와서 시끄럽다고 해서 그러면 내 연습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직접 목수 아저씨에게 목수일을 배우다 보니까 목수일도 음악이랑 비슷하네. 뭔가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공간을 만드는 것도 되게 비슷하고 재밌다. 재밌네 하면서 또 시작했던 게 10년 동안 이 일을 하게 돼서 또 음악 합주실 공간을 7개 정도 만들게 되었고요.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저는 제가 항상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추천해 줄 인생곡 두 곡이 있는데요.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와 베토벤 비창입니다. 단 4분만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정말 이 바쁜 현대사회에 음악을 온전히 앉아서 듣는 게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곡은 가사가 없는 곡이거든요. 부드러운 위로를 해주는 곡이에요. 그래서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앉으셔서 핸드폰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딱 4분만 온전히 이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토벤이라는 작곡가는 정말 비운의 작곡가거든요. 음악에 미쳐서 본인의 청력도 잃을 정도로 작곡에 미쳐서 살았던 작곡가고 단 한 번도 사랑을 잃어본 적 없는 그런 외로웠던 작곡가예요. 하지만 묵묵히 계속 음악을 해왔고 그가 주는 묵직한 위로, 베토벤의 비창 추천드립니다.

0: 작가님은 그러면 작가님의 음악을 듣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1: 어떤 마음으로 듣는다기보다 그저 앉아서 가만히 음악을 몸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남들이 정해준 속도에 치우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음악을 들으시고 제 음악을 들으시면서 나만의 리듬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책도 뭔가 이 책을 읽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아, 그래도 오늘은 살아있다. 내가 지금 오늘 살아서 이렇게 숨 쉬고 있고 호흡하고 있구나. 이 마음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조용히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좀 가슴을 품고 살기를 이런 질문 하나 있을까요?
1: 오늘 최고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항상 쳇바퀴 같이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 뭔가 물고문 하듯이 이렇게 나를 가뒀다가 토요일, 일요일 잠깐 나를 꺼내주고 있는 그런 일주일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침대에 일어나서 이렇게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최고로 행복하게 보내시고 행복 지연, 만족 지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이 삶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최고로 행복하게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조용히 계속 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살면서 아 이제 진짜 끝이다 싶었었던 순간들 있으셨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다 전화위복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그 말, 막상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믿기 어렵지만 인생이 참 묘한 게 가장 힘든 시절이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사연들도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이유가 됐을 겁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 분 계시다면 아직 전화위복에 복이 오지 않은 것뿐이에요.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이 지나면 가장 찬란한 새벽이 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바로 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날을 응원하면서 오늘 투데이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아주 화창한 날씨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분 좋은 눈이 아주 부시더라고요. 운전할 때 선글라스 꼭 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 순간을 좀 즐겨야 할 것 같습니다. 카톡 보내주셨어요. 백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투데이 응원합니다. 좋은 아침, 오늘도 즐겁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고 싶은 말이 늘 건강하세요, 늘 행복하세요 라는 문구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즘 세상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요즘 세상 이 트렌드 코너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집안을 정리하시다가 구석에 이렇게 쌓여있는 아주 오래된 그 LP판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아직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저도 미국 올 때, 그걸 챙겨왔는지, 제가 좋아했던 가수의 그 LP판이 있었는데, 버리고 왔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지금 어쨌든 없어요. 그러니까 처분을 한 것 같은데요. 가끔씩 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빛바랜 앨범들, 혹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그 손때 묻은 물건들도 갖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뭐 내 생일에 보내줬던 아이들의 그 손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관하시는 부모님들도 꽤 계시던데, 그러면서 이제 늘어나는 건 짐들이죠. 이 짐들을 다 버려야 하는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얼마 전에 이사를 하셨는데, 이사할 때는 정말 내가 다 버리리라 항상 결심을 하시는데 결국 그 짐을 못 버리고 다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우리가 보통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대세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버리지를 못할까? 이렇게 자책하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은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요즘에 뉴욕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아주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미니멀리즘의 반대인 바로 아날로그 맥시멀리즘이죠. 맥시멀리즘. 이것이 대세로 떠올랐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버리는 게 미덕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따뜻한 추억들의 물건으로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게 진짜 멋이다. 이런 트렌드가 또 새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왜 이 세상이 다시 이 중장년층의 그 아날로그 감성에 열광을 하는지, 이 소중한 추억의 물건들을 이제는 골칫덩이 짐이 아니라 우리 집의 보물로 어떻게 하면 재탄생시킬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디지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이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진짜 물건에 더 열광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님의 방에서만 볼 법한 빈티지 어떤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이게 멋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인테리어의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오래된 물건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그냥 짐덩어리가 아니라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오리지널 아날로그 감성 그 자체인 거죠. 아무리 좋은 물건도 사실은 그 먼지가 이렇게 그냥 켜켜이 쌓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현명한 추억 보관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상자 밖으로 꺼내셔야 합니다. 지금 그 상자 속에 아주 몇 년째, 뭐 10여 년째 가만히 거기다 두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상자 밖으로 꺼내서 주인공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뭐 창고나 옷장 깊숙하게 박아둔 그런 추억의 물건들이 있으시죠. 그중에서 제일 좀 애착이 가는 거 한 뭐 서너 가지 정도만 골라보세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젊은 시절에 정말 치열하게 들었던 어떤 음악 LP판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손편지라든가 이런 거 갖고 계시다면 거기 그냥 창고에 두지 마시고요. 그걸 꺼내서 잘 보이는 우리 거실에 뭐 선반이라든가 장식장에 멋지게 올려두는 겁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확 살아날 뿐만 아니고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 도파민 아시죠? 세로토닌 이런 게 막 뿜어져 나와서 실제로도 활력 증진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도 얼마 전에 짐 정리하면서 아이가 준 손편지를 봤어요. 생일 때마다. 그걸 제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걸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제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그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 생각도 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요, 디지털로 영원히 박제하는 건데, 그 우리 테이프가 막 늘어날까봐
듣지도 못하고 그 옛날 가족 비디오라든가 아니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두꺼운 그 앨범들 있잖아요. 옛날 사진은 다 앨범에 보관을 하셨죠. 이런 거를 그냥 너무 무거우니까 아날로그 기록들을 스마트폰 파일이나 아니면 USB로 변환을 해주는 서비스가 요즘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부피는 싹 줄이면서도 추억은 평생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이사 다니실 때마다 다 가져가지 마시고 이거 그냥 스마트폰으로 USB로 이렇게 저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컴퓨터 화면으로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엄마 아빠가 뭐 젊었을 때 이렇게 생겼었단다 하고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고 아이들의 어릴 때 모습도 보여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대화의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오래된 물건들은 우리 삶의 당당한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버려야 된다고 지금까지 막 그러셨다면 주로 이제 그 남편들께서 모으고 아내들은 빨리 저거 버리라고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집들이 많은데 무조건 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소중한 추억들을 조금 선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날로그 맥시멀리즘 트렌드.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이런 현상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집에 있는 물건 다 버리기 전에 몇 가지만 추려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다른 분들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요즘 세상의 이 트렌드를 우리가 아는 것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뭐 옛날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변화되는 세상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같이 알면 우리 뭐 자녀들이나 그 이후의 그 세대들하고도 좀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해서 요즘 이 트렌드를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요. 그 뉴욕 한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또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오젬픽 들어보셨어요? 오젬픽을 내가 맞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요. 우리 보통 위고비 하면 아실까요? 오젬픽, 위고비. 요즘 미국에서 이 주사제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원래는 이게 2017년에 FDA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을 한 약인데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을 줄여서 또 그런 효과가 확인이 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얼마나 많이 쓰이냐면요. 이게 랜드 연구소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현대 미국 성인의 약 한 12%가 GLP-1 계열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 몸의 식욕 조절 호르몬 있잖아요. 그것을 흉내낸 주사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특히 50세에서 64세 정도 여성에서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임상시험 해본 결과 평균 체중의 한 12%보다 조금 더 높게 감량하는 효과가 확인이 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 이후에 처방 건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급격하게 살이 빠지신 분들 좀 느끼셨겠지만 그러면 이제 얼굴 지방까지 막 함께 빠져서 볼도 이렇게 꺼지고요. 눈 아래 다크서클처럼 어두워지면서 오히려 살은 빠졌는데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오젬픽 페이스라고 부르는데 또 탈모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이 주사제 자체가 직접 탈모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급격히 왜 살 빠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신체가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이 탈모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고비 임상 시험에서도 한 3% 정도의 환자에서 탈모가 보고됐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회복이 되겠죠. 비용도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뭐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현재 체중 감량만을 목적으로 한 처방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죠. 뭐 다이어트 하겠다고 보험을 해주진 않잖아요. 근데 보험 없이 만약에 이거를 사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한동안 막 인기가 있고 그래서 마치 무슨 기적의 다이어트 약처럼 보이지만 전문의 상담 없이 무작정 시작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또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주치의하고 꼭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에게 맞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좋다 하면은 막 유행이 되면서 너도 나도 그냥 어떤 검증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진짜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가 먹거나 우리 몸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는 더더욱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 노래죠? 김성호가 부릅니다. 회상.

0: 멈춰요.
1: 제가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이것도 좀 가물가물한데 어떤 분과 이제 잘 아는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보다 이제 연장자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늙어간다는 것이 늙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늙어간다의 늙자의 받침을 아세요? 겹받침인데 아시는 분 카톡 좀 보내주세요. 받침 두 개라 어려울 것 같아요. 늙다 늙다 할 때 맞습니다. 리을과 기억이죠. 리을과 기억. 그런데 이 늙다의 리을과 기억에서 기억을 빼래요. 늙어간다는 의미는 기억을 빼면 늘다잖아요. 늘다. 뭐가 늘어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뺀 기억 있잖아요. 물론 기억이지만 기억. 우리의 기억이 늘어나는 게 늙어가는 거다. 늙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와. 그분도 물론 어디서 좋은 뭐 책을 보셨는지 보셨대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늙다라는 것을 늘다, 우리의 기억이, 추억이 늘어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박수를 탁 쳤습니다. 아침에도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요즘에 좀 건조한 피부 때문에 눈가에 살짝 자리 잡은 주름이라든지 아니면 저도 좀 그러는데 뭐 예전보다 조금 더 하얘지는 머리카락을 본다든지 그런 거 보면서 아휴 늙어가네 벌써 이렇게 또 많이 늙었네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 같은 경우도 익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풋과일은 굉장히 단단하고 예뻐요 그런데 맛이 없어요 아직 익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흘러야 이 햇빛도 쐬고 비도 맞고 이러면서 비로소 아주 달고 깊은 향과 맛을 냅니다.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 10대, 20대 때는 몰랐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상처받은 그 사람들의 눈빛이라든가 그런 거 알아채지 잘 못했고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곁에 이렇게 있어주는 법도 몰랐고 이 소소한 행복 같은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누가 딱히 가르쳐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뭐 아주 즐겁게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확실히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을 쓰나 봐요. 이렇게 웃음 뒤에 생긴 그 눈가 주름도 그만큼 내가 많이 많이 웃었다는 증거고 굵어진 이 손마디 같은 경우도 그만큼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어떤 훈장?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요. 우리가 익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잃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쌓아가고 또 기억도 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 오늘도 좀 잘 익어가고 있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듦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렇게 노심초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요즘은 AI 시대, 이제 인공지능은 주얼리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석은 개인 취향에 따라 예쁜 것만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AI가 나의 얼굴형, 피부톤과 손모양, 체형까지 고려해서 정확히 분석합니다.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뉴욕에서 진주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의 AI 미모 주치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수천 가지의 데이터 중에서 나에게만 맞는 진주를 찾아주는데요. 고객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은 고베 주얼그룹의 오마리아 매니저와 함께 AI 미모 주치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고베 펄 주얼리의 오마리아라고 합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 오늘도 아주 궁금한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신선하고 놀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노던블러바드 선상에 이제 문을 여셨는데 새 매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주얼리 처방 서비스를 선보이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신기하시죠?
1: 네, 네. 네. 아, 저희는 네. 첫 GPT의 창단 개념을 응용해서 네. 고객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주는 네. AI 미모 업그레이드 주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역시 이렇게 앞서 가시는데요. 요즘에 뭐 AI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데 이 주얼리까지 지금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먼저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그 매장을 전 은행 자리죠.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G4 매장으로 이전을 하셔서 일단 그 안에 정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정말 이게 명품 내가 숍에 왔나 할 정도로 이렇게 주얼리가 심플하게 쫙 진열돼 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새 매장 어떠세요?
1: 네, 새로운 고객님들이, 네. 뭐, 새로운 고객님들이나 기존 고객님들이 오시면, 네. 다 우와 하고.
0: 놀라시죠?
1: 네, 너무 환영해 하십니다.
0: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새로워진 고베 주얼 그룹에 가서 여러분이 상담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게 지금 AI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모 업그레이드 주치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그 보석 판매하시던 그 방식하고 좀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요?
1: 네, 기존에는 유행이나 가격 중심이었다면 네. 이제는 고객님의 얼굴형이나 손모양, 네. 체형을 먼저 분석하고 네.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처방처럼 추천해드리는 점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보다도 일단 내가 눈에 보기에 예쁜 것들을 샀는데 이제는 저한테 딱 어울리는 거를 골라주신다 말씀인데.
1: 네, 그럼 그렇습니다.
0: 예, 예를 들어볼게요. 뭐 반지도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반지를 사고 싶다. 그러면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1: 네, 손가락이 짧은 분에게는 세로 라인이 살아있는 디자인을 추천해드리고요.
0: 네.
1: 손이 더 길고 우아해 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0: 그렇죠.
1: 또 반대로 손이 길고 예쁜 분에게는 네. 도톰한 한국 세공 스타일이 훨씬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0: 그렇겠네요, 진짜. 사실 손 모양도 다 다르죠. 보시면 네. 알겠지만.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진짜 나한테 어울리는 보석을 찾아준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목걸이도 뭐 진주 목걸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목걸이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네, 그렇습니다. 목걸이는 체형과 목선에 따라 길이를 네. 다르게 권해드려요. 특히 중년 여성분의 경우에는 네. 알이 굵은 진주 목걸이가 목선을 훨씬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고요.
0: 네.
1: 시선을 자연스럽게 진주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중년이 좀 되면 좀 목주름이나 이런 것들도 생기고 하니까 좀 굵은 알 진주를 지금 선택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보니까 아주 우아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1: 네.
0: 굵은 알 진주인가요?
1: 네. 60이 넘으면 네. 저희 목선에 네. 주름이 생깁니다.
0: 맞아요.
1: 이 목선을 다 커버도 해주고 그렇죠.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러네요. 이 진주 목걸이로 이렇게 꽂히죠.
0: 네, 저도 딱 들어오시는데 네. 다른 데는 안 보이고 그 목걸이만 딱 보이더라고요. 네.
1: 다른 또 화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가 네. 저희 얼굴을 환하게 비춰줘서 그렇죠. 아주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0: 맞아요. 네. 그 진주 아래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색깔이 있잖아요. 네, 영롱한 색. 광택. 네. 그게 이제 약간 반사판 역할을 하나 봐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예쁜 보석을 권하는 게 그런 게 아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네. 한국 세공 특유의 섬세한 디자인과 네. 도톰한 밴드 스타일, 뭐 편안한 착용감을 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상담해 드립니다.
0: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그 AI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AI를 활용한 상담이라는 것이 어떻게 좀 활용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직원이 이렇게 딱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님들이 왔을 때.
1: 아, 네. AI를 활용해서 네. 고객님들이 주치의 상담을 받는다 그런 네. 느낌으로 고객님 개개인의 특성을 분석해 드려서 네. 보다 더 만족이 높은 네. 주얼리 선택을 돕기 위해 준비한 K블링블링의 AI 미모 주치의 프로젝터입니다.
0: 그렇군요.
1: 현재 네. 예상보다 네. 많은 고객님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셔서 그래요. 상담 예약도 꾸준히 해드리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좀 들었는데요. 고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아주 신기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해보신 분들의 반응이 어떠세요?
1: 해보신 분들의 반응은 네. 획기적입니다.
0: 그렇죠. 네. 처음 해봤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1: 본인들은 자기가 네. 그 동안에 평상시에 이렇게 네. 했던 디자인이 있었다면 저희가 네. AI로 통해서 받은 상담 결과는 네. 상대적으로 아주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0: 아 그렇군요. 네.
1: 얼마 전에도 저희 고객님께서 네. 자기는 뭐 동그란 것만 하시는 분이라고 네.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네. 아 그러면 우리 한번 상담을 받아봅시다 네. 이렇게 했더니 네. 그분은 좀 이렇게 마름모형의 그런 제품을 네. AI가 선정해 주셨어요.
0: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1: 네,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나는 동그란 거 아니면 절대 안 하는 분인데 네.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해서 네. 제가 그 제품을 선정을 해드렸어요. 저희 네. 매장에 있는 제품을. 그랬더니 결과는 참 예상외로 그분께서 어머 나한테는 이런 제품도 너무 잘 어울리는구나.
0: 그렇군요.
1: 역시 AI 상담이 최고야.
0: 그러니까요.
1: 네, 극찬을 하셨습니다.
0: 네, 네, 평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그냥 꾸준히 같은 스타일 비슷한 걸 이렇게 또 잡게 되는데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고 AI가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자료를 가지고 결과를 딱 낸 것은 동그란 게 아니라 마른 뭐가 나올 수도 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또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네. 손가락이 짧은 분에게는 네. 세로 라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세로 라인이 살아있는 디자인을 추천해드리고요. 네. 손이 더 길고 우아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0: 아, 그렇죠.
1: 반대로 손이 길고 예쁜 분에게는 네. 도톰한 한국 세공 스타일이 훨씬 고급스럽게 잘 어울렸어요.
0: 그래요. 네. 와, 그렇군요. 이제는 진짜 그냥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까 주치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주치의한테 가도 나만을 위한 처방, 진료 어떤 기록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원리인
1: 네,
0: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병원에 가면 저희가 그렇죠. 네, 의사 선생님 만나고 처방을 받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는 주얼리도 네.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고객 반응도 굉장히 지금 흥미로워하시고 아주 좋은 그런 느낌인데 특히나 이 중년 여성 그 고객들의 관심도가 특히나 더 높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네. 네.
1: 저희 같이 저도 마치 네. 중년으로 들어가지만 네. 중년분들은 항상 네. 목에 굉장히 목선이나 얼굴 네. 뭐 인상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분들께 네. 정말 우아하고 피부 밝기를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진주 목걸이 하나 하시면
0: 그렇죠.
1: 벌써 제가 먼저 기분이 네. 좋아지고
0: 맞습니다.
1: 또한 뭐 빛을 강하게 반사하는 투명한 보석인 랩다이아몬드 반지도 네. 착용하시면 분위기를 밝고 세련되게 바꾸려는 관심으로 네. 더 이렇게 AI에 관심이 네. 많으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중년이 될수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좀 목선도 좀 무너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나의 변화에 고민이 좀 많은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더욱더 AI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정말 적합한 그런 거 하나 잘 주얼리를 하면요. 전체적인 인상이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이제 특히 여름이 오면 옷은 얇아지고 그때 우리 멋을 좀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얼리 하나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죠.
1: 네, 네.
0: 네. 이 K 블링블링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K 블링블링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아, 저희 K 블링블링은 네. 역시 진주죠.
0: 그렇죠.
1: 고베펄 하면 네. 저희가 26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0: 맞습니다.
1: 네, 진주 블렌드로 아주 뉴욕에서 네. 저희가 선두자라고 생각하고요.
0: 네.
1: 그리고 진주는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받는 보석입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0: 네.
1: AI 상담 기술이 더해지면서
0: 네.
1: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을
0: 네.
1: 더욱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0: 그렇죠.
1: 6월을 맞아 특별한 의미를 담은 네. 진주 주얼리를 만나보시면 더 좋겠고요.
0: 네.
1: 또한 저희 K 블링블링 매장에 오시면 오색 영롱한 채감과
0: 네.
1: 화려한 세련미를 바라는 컬러스톤 제품과
0: 네.
1: 고급스러운 동양미의 옥 제품
0: 옥.
1: 네. 그리고 한국 세공의 섬세한 디자인으로 도톰한 밴드 스타일의 랩 다이아몬드 반지
0: 네.
1: 이런 모든 다산 한 2000여 점의 제품을 오. 아마 접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뉴욕 새 매장에서 AI 주얼리 주치 특별 상담 한 달간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6월 말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좀 더 확대된다고 들었는데요. 뉴욕을 시작으로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지금 저희가 뉴욕을 기준으로 해서
0: 네.
1: LA 매장 그리고 버지니아 매장
0: 그렇죠.
1: 그리고 전국을 다 저희가
0: 네.
1: 다 이 주치의 상담을 접목을 네. 해서 고객님들께 보다 더 본인만의 아름다운 스타일을 찾을 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예쁜 옷도 뭐 아무리 예쁜 것도 제 주인을 잘 찾아가야지 엉뚱한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안 어울려요. 그
1: 맞아요,
0: 자체는 예쁜데
1: 맞아요. 네네.
0: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1: 네.
0: 저도 이 보석은 너무 예쁜데 뭔가 나랑은 안 어울리는 걸 그동안 착용하고 계셨다면 이번에 진짜 나한테 딱 맞는 걸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네. 저희가 딱 찾아드리겠습니다.
0: 그러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발맞춰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상담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0: 네.
1: 고객님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0: 그렇죠.
1: 네. 그동안에 이 반지가 나한테 왜 어울렸는지
0: 네.
1: 뭐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 단순 쇼핑이 아니라 정말 병원에 찾아오셔서
0: 그렇죠.
1: 전문 상담을 받은 느낌이라고 또 고객님들께서 직접 얘기하십니다.
0: 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1: 네네.
0: 그렇군요. 이 고백 주얼 그룹에서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는 이제 고객 개개인의 특성을 아주 분석해서 보다 만족도 높은 주얼리를 선택하기 위해 그걸 도와주시려고 이제 도입을 하셨는데요. 예상보다 정말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6월 하면은 사실은 진주의 달이죠? 이게 탄생석이
1: 네,
0: 진주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6월은 진주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 네.
0: 좀 아이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진주는 저희가 진주에 대해서 먼저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0: 네.
1: 진주는 6월의 대표 탄생석이지만
0: 네.
1: 또 오랫동안 사랑도 받아왔습니다. 진주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진주는 순수함과 지혜와 건강을 상징하며
0: 그렇죠.
1: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0: 네.
1: 자연이 만들어낸 유일한 네. 유기보석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높고
0: 네.
1: 결혼식이나 기념일 선물로 인기가 최고입니다.
0: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주가 바로 6월의 탄생석이니만큼
1: 네.
0: 6월에는 좀 진주를 착용해야 될 것 같은데.
1: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쿠아 진주와 남양 진주, 네. 타이티 진주, 담수 진주 등이 네. 아주 저희 매장에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한번 진짜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1: 네,
0: 드는데.
1: 네, 꼭 오세요.
0: 네네. 그렇죠. 지금 또 우리 청취자들께 한번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행사 AI 주얼리 주치 상담 일정은 6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노던캐 코리아 빌리지 G4 매장입니다. 노던 선상으로 쭉 가시다 보면 보여요. 글로 들어가면 되죠.
1: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는 보석도 단순 장식이 아니라 그렇죠?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대입니다. 네. K블링블링의 AI 미모 주치의 상담을 받으셔서 네. 고객님만의 가장 아름다운 스타일을 꼭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0: 맞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면 일단 AI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우리 또 전문가들이 가장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어울리는 것들을 찾아주실 거예요. 꼭 좀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1: 네, 꼭 오셔서 제가 무료로 네. 네, 6월 말일까지 네. 네, 신청에 의해서 네. 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네. 본인한테 딱 맞는
0: 맞아요.
1: 이제까지 생각 못했던 그렇죠. 그런 네, 좀 아이템을 받아가시면 네. 참 좋겠고 구입도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보석도 이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정말 나의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딱 맞는 AI 주얼리 주치 특별 상담 6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못 찾으셨던 나랑 어울리는 아이들이 어딨나 하고 한번 가서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베 주얼 그룹의 오마리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역사 이야기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몰랐던 것이라든가 좀 새롭게 재해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오늘은 그 홍길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홍길동 다 아시죠? 그 우리가 홍길동을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탐관오리에 또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을 도왔던 의적이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기억을 하실 텐데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홍길동과 또 역사 속, 역사의 기록 속의 홍길동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아시죠?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그 연산군 6년인 1500년에 진짜 이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기록 속 표현은 조금 뜻밖입니다. 그 실록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강도 홍길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당시 조정에서는 홍길동을 체포한 일을 굉장히 큰 성과로 여기면서 임금님에게 이제 보고도 했고요. 또 관련 기록도 여러 차례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실록 속의 홍길동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의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실록은 그를 뭐 백성을 위해 싸운 영웅이다 이렇게 묘사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무리를 이끌고 활동했던 어떤 그 도둑의 집단, 우두머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홍길동은 상당한 세력을 거느렸고요. 또 지방의 유력 인물들하고 연관되었을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정확한 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라든지 그 생애의 자세한 내용은 지금도 분명하게 그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로부터 한 시간이 100년쯤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의 천재 문인이죠. 허균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허균이 등장을 하는데 허균은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 속의 홍길동은 좀 전혀 다른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서자로 태어나서 신분차별에 맞서고 또 부패한 권력을 비판하고 백성들이 꿈꾸던 그 정의를 실현하는 영웅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되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홍길동의 모습이 사실 그 이 소설 속의 홍길동에 좀 훨씬 가깝습니다. 이 허균이라는 작가는 왜 하필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그것도 역시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이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이상을 담아낸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장 좀 지배적입니다. 소설은 어차피 이제 허구잖아요. 가끔은 이 역사보다 꾸며진 이야기가 우리의 머릿속에 더 오래 살아남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처럼요. 실제로 홍길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없지만 허균이 만들어낸 홍길동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차별 없는 세상, 공정한 사회를 향한 그런 꿈을 기억하고 싶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고 하지만 이야기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 세상을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속의 홍길동과 소설 속의 홍길동, 어쩌면 둘 다 우리 역사 속의 홍길동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 홍길동에 대한 조금 다른 시선의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면도 있었구나라는 역사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게요.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갔다가 이것도 이거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1: 아, 근데 뭐 학생들 이게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는 그런 보람이 있어서 예, 아주 뭐 그런 필요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0: 네. 제가 이제 여러 그 교육공개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 뵙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문봉석 네, 변호사님이자 대표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 날이 더워졌잖아요. 혹시 바람 살랑살랑 부는 이 상큼한 여름을 느끼면서 오셨나요?
1: 아, 네, 그럼요. 네.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밖에 나가서 즐기고 싶었는데
0: 네.
1: 또 해야 될 게 있으니까요.
0: 네. 자, 여러분, 이 살랑내는 이 여름에 우리 애들은 뭐 합니까? 방학하잖아요. 방학하면 뭐 합니까? 제 기억으로는 여름 방학에 뭐 애들 미국 가서 미국 교육 잘 모르고 그럴 때 당연히 SAT 학원 가야지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실제로 저도 우리 애를 보내봤었는데 별 효과가 없었던 기억이 있어서 먼저 제일 먼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SAT 옵션을 아니고 필수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방학에는 SAT 공부에 집중해야 하나요?
1: 그 집중해야 될 시기는요. 10학년이나 10학년 말 정도 되는 학생들이고 사실 네. SAT는 빨리 칠수록 좋은 게 아니고요. 일단 그 지식의 정도, 매스나 이제 영어 같은 경우 이제 실력이 이렇게 끝까지 올라왔을 때 피크로 올라왔을 때 그때 쳐야 되는 겁니다.
0: 네.
1: 9학년이나 학년 초부터 이렇게 여름 방학 때 앉아가지고 여름 내내 그걸 보내면은 그런다고 해서 SAT 점수 결코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0: 근데 왜 학부모들은 빨리빨리 미리미리 일찍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걸까요?
1: 네. 그게 일찍 준비하고 이제 다른 거 해라 이제 이런 논리인데
0: 네.
1: 근데 이제 그게 트랩이죠. 함정이죠.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프리캘큘러스까지 정도는 되어 있어야 SAT 이제 시험 범위가 그렇거든요. 그 매스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데 9학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기하학, 그 지오메트리, 뭐 이제 엘지브라 2 정도 배우거든요.
0: 네.
1: 프리캘까지 가려면은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더 배워야 돼요.
0: 네.
1: 근데 그런 상태에서 SAT 종합 시험을 친다, 그거는 정말 무리죠. 특별히 네. 이제 탑에 탑을 치는 학생 아니면은 그거는 아주 무모한 겁니다.
0: 그러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
1: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대부분 이제 종합반 앉아서 이제 여름 내내 이제 지내고 8월 말에 시험을 한번 치거든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학

0: 계속 이어지거든요.
1: 다 끝내려고 한 건데.
0: 네, 근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런 스탠다드 테스트는 짧게, 강하게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효과적인데, 롱텀으로 쭉 늘어지면은 결코 점수가 잘 나오지 않고 학생들도 되게 많이 지치게 돼요.
1: 네. 그러니까 충분히 배울 만큼 다 배운 교육과정을 끝낸 상황에서 바짝 공부해서 시험 쳐야 되지. 예. 질질 끌면서 시간만 흐르는
0: 거 맞습니다. SAT 시험치기 한 2, 3개월 딱 남겨놓고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 테크니컬한 네. 부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수강을 받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올리는 거거든요.
1: 네.
0: 알매의 정도가 딱 성숙된 정도에 다다랐을 때 그때 딱 쳐야 되는 거죠. 네.
1: 그러면은 얘들아 잘됐다. 여름방학에 놀자. 애들이 이제 SAT 공부 안 해야 되니까 여름방학에 놀면 되겠네요. 선생님.
0: 아, 네.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여름방학이 되게 길잖아요. 한국과는 달리 2개월에서 3개월.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오늘은 라디오 생활 백서가 라디오 교육 백서로 바뀝니다.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트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섭 변호사님이자 네 컨설턴트라고 해야 될까요?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일단 저희 K라디오에 도착하면 제가 앉자마자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질문을 던져요. 근데 얼굴을 뵈니까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이 일을 저희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1: 아, 네. 네, 조금. 예. 어제도 한 11시, 12시까지 좀 네. 일을 하다가 네, 네. 와가지고요. 예, 예.
0: 그렇다가 이것도 이거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1: 아, 저는... 근데 뭐 학생들 이게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는 그런 보람이 있어서 예, 아주 뭐 그런 피로는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0: 네. 예. 제가 이제 여러 그 교육관계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 뵙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문봉섭 네, 변호사님이자 대표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 날이 더워졌잖아요. 혹시 바람 살랑살랑 부는 이 상큼한 여름을 느끼면서 오셨나요?
1: 아, 네, 그럼요. 네.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밖에 나가서 즐기고 싶었는데
0: 네.
1: 또 해야 될 게 있으니까는요.
0: 네. 네. 자, 여러분 이 살랑대는 이 여름에 우리 애들은 뭐 합니까? 방학하잖아요. 방학하면 뭐 합니까? 제 기억으로는 여름방학에 뭐 애들 미국 가서 미국 교육 잘 모르고 그럴 때 당연히 SAT 학원 가야지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실제로 저도 우리 애를 보내봤었는데 별 효과가 없었던 기억이 있어서 먼저 제일 먼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SAT 옵션을 아니고 필수랬는데 그렇다면 지금 방학에는 SAT 공부에 집중해야 하나요?
1: 그 집중해야 될 시기는요. 12학년이나 뭐 10학년 말 정도 되는 학생들이고 사실 네. SAT는 빨리 칠수록 좋은 게 아니고요. 일단 그 지식의 정도, 매스나 이제 영어 같은 경우 이제 실력이 이렇게 끝까지 올라왔을 때 피크로 올라왔을 때 그때 쳐야 되는 겁니다.
0: 네.
1: 9학년이나 학년 초부터 이렇게 여름 방학 때 앉아가지고 여름 내내 그걸 보내면은 그런다고 해서 SAT 점수 결코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0: 근데 왜 학부모들은 빨리빨리 미리미리 일찍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까요?
1: 네. 그게 일찍 준비하고 이제 다른 거 해라 이제 이런 논리인데
0: 네.
1: 근데 이제 그게 트랩이죠. 함정이죠.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프리캘큘러스까지 정도는 되어 있어야 SAT 이제 시험 범위가 그렇거든요. 그 매스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데 근데 9학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기하학 그 지오메트리 or 이제 엘지브라 2 정도 배우거든요.
0: 네.
1: 프리케일까지 가려면은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더 배워야 돼요.
0: 네.
1: 근데 그런 상태에서 SAT 종합 시험을 친다? 아, 그거는 정말 무리죠. 특별히 네. 이제 탑에 탑을 치는 학생이 아니면은 그거는 아주 무모한 겁니다.
0: 그러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
1: 네, 아니네요. 맞습니다. 일단 이제 대부분 이제 종합반 앉아서 이제 여름 내내 이제 지내고 8월 말에 시험을 한번 치거든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시메스터 가을까지 이제 그 공부가 이어져요.
0: 네.
1: 계속 이어지거든요.
0: 아, 끝내려고 한 건데.
1: 네. 근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런 스탠다드 테스트는 짧게, 강하게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효과적인데, 롱텀으로 쭉 늘어지면요. 결코 점수가 잘 나오지 않고 학생들도 되게 많이 지치게 돼요.
0: 네. 그러니까 충분히 배울 만큼 다 배운 교육과정을 끝낸 상황에서 바짝 공부해서 시험 쳐야 되지 예. 질질 끌면서 시간만 흐르는 거
1: 맞습니다. SAT 시험 치기 한 2, 3개월 딱 남겨놓고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 테크니컬한 네. 부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수강을 받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올리는 거거든요.
0: 네.
1: 알매의 정도가 딱 성숙된 정도에 다다랐을 때 그때 딱 쳐야 되는 거죠. 네.
0: 그러면은 얘들아 잘됐다. 여름방학에 놀자. 애들 이제 SAT 공부 안 해야 되니까 여름방학에 놀면 되겠네요. 선생님.
1: 아, 네.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여름방학이 되게 길잖아요. 한국과는 달리 네. 2개월에 3개월 정도
0: 엄청
1: 되는데
0: 길어요.
1: 네. 네, 이 시간을 되게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제 대학 입학 사정관들도 여름에 뭘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0: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 궁금하셨죠? 우리 애들 여름방학에 뭐 하지? 뭐 시켜야 되지? 자, 선생님한테 일단 큰 그림부터 여쭤보겠습니다.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여름방학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1: 네. 결국 이제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이제 시간이 돼야 돼요.
0: 네.
1: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스쿨 그 과목이 아닌 정말 이제 아웃 오브 클래스룸 토픽에서 그 학생의 진짜 순수하게 관심 있는 그 지적 호기심을
0: 네.
1: 딥하게 파고 들어가는 추구하는 이제 그런 활동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0: 요게 몇 학년들 얘기일까요? 다 해당되나요?
1: 사실은 이제 미들 스쿨 한 뭐 6학년 7학년 때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0: 네.
1: 아, 원래 그때부터 사실 디벨롭 시켜야 돼요.
0: 근데
1: 일단 우리가 하이스쿨 고등학교에 놓고 보면 당연히 9학년 때부터 적용이 되죠.
0: 네. 네.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라. 네.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님들이 모르겠다는
1: 네.
0: 거죠.
1: 그래서 뭐 흔히 나오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는 어디에 뭐 관심이 있는지 앞으로 대학에 가면 어떤 전공이 될지 전혀 몰라요.
0: 네.
1: 관심 뭐 그런 걸 전혀 밑그림도 못 그리고 이제 있다고 그러거든요.
0: 네.
1: 아, 그러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봐야 돼요. 적어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아, 이 분야는 내하고는 맞지 않구나. 아, 이 분야는 조금 끌리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일리미네이션을 하면서 자기가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에 그 범위를 좁혀 들어가는 거죠.
0: 네. 네. 그거를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1: 이제 스몰 프로젝트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네. 학생이 사회적인 어떤 활동, 대인관계 엄청 좋아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이러면은 이 커뮤니티 액티비티 같은 거
0: 네.
1: 그런 거 이제 발론티어링과 같이 이게 결합된 그런 걸 하면서 자기의 그 분야를 점점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가는 거죠.
0: 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그냥 학생들 11학년들은 지금 이거 할 때 이게 아니라 이 학생 하나하나가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줘야 된다 이렇게 들리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저의 이야기는 사실 지금 11학년한테는 적용되진 않죠. 지금 11학년은 바로 이제 가을 되면은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칼리지 에세이 집중하고 나머지 이제 만약에 경쟁력 있는 여름 프로그램에 지금 되어 있다면 그거 잘 마치고요.
0: 네.
1: 그런 걸 갖다가 그런 경험을 에세이에 녹여낼 수 있는 예 그리고 이제 SAT 점수가 지금 잘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한 번 더 이제 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 SAT 점수를 받아서 가을에 이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레디가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죠.
0: 네.
1: 예.
0: 지금 보니까 오늘 그 더 넥스트 여름 프로그램 굉장히 많더라고요.
1: 예, 예.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조금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분야는
0: 네.
1: 온라인 저기 썸머 리서치 프로그램이 있어요.
0: 네.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이요?
1: 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0: 와, 그러면은 어디에 살든 상관없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한국에서도
1: 네.
0: 들을 수 있겠네요.
1: 네, 가능하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썸머 리서치 프로그램 그 시간도 가능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어프로치가 가능하게끔 그런 시간대를 이제 고려해서
0: 네.
1: 이제 실시를 할 생각입니다.
0: 오, 그러면 이게 일단은 그 강의가
1: 네.
0: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나요?
1: 네, 네, 실시간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0: 보통 뭐 이렇게 온라인 프로그램 그러면 녹화해놨다가 이렇게 플레이해주고 이런 것도 있던데.
1: 그렇진 않고요.
0: 네.
1: 바로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학생들이 질문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강사님이 바로 답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0: 네.
1: 실제 뭐 원투원으로 진행하는 것과 사실은 다름이 없죠.
0: 네. 네. 자, 1대1, 뭐, 과외라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여름 온라인 연구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사이트 어디 들어가서 보면 좋을까요?
1: 네. primascholars.org입니다.
0: 네. 네. primascholars.org로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1: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공동으로
0: 네.
1: 마지막에는 리서치 페이퍼를 이제 프로듀스하게 돼 있습니다.
0: 네.
1: 리서치 페이퍼가 하나 나오게 돼 있어요.
0: 진짜 그 여름방학 동안 집중해서
1: 네.
0: 다 같이 공부를 하고 뭐
1: 네.
0: 하나 내는 거군요.
1: 네, 이제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제 강사님이 그 토픽에 대해서 이제 이끌어 주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그룹으로 나눠서 각 분야 자기가 맡은 그 섹터에서 이제 글을 쓰게 돼요.
0: 네.
1: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모아서 하나의 이제 리서치 페이퍼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이제 리서치 페이퍼 중에서 괜찮은 거는 저희가 커넥터가 되어 있는 저널에다가 지금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0: 네.
1: 예, 그 저널은 정식으로 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저널이고요. 거기서 만약에 에디토리얼 보드에서 통과가 되면 정식으로 이제 퍼블리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 저널은 이름이 어떻게?
1: 예, 전 저널은 The Advanced Research of Junior Collegiate Resea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네. 긴데요.
0: 네, 좀 많이.
1: 그거는 예, primascholars.org에 가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0: 네. 온라인으로 여름방학 동안 제대로 뭐 한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될 수도 있고 궁금했던 분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다 같이 해서 결국은 어떤 결과물까지 하나 네.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그램. 조금 그 기존의 그 학원하고는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1: 네. 저희 쪽에서는 이제 사실, 인펄슨으로, 원투원으로 하는, 리서치 프로그램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사실 이제, 비용이 비싸거든요.
0: 네.
1: 그래서 웬만한 가정에서는, 좀 이렇게 어프로치할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은 실력이 있는데, 가정 형편이 안 따라줘서 안 되는 네. 학생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그 리서치를 이끌어줄 어떤 멘토 이제 그런 분들이 없어서 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0: 네. 네. 그런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여름 방학이라는 시간 주어지고 그다음에 가격이 아까 조금 다른 리서치 프로그램 비싸다 그러셨는데 요거는 네. 가격을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네. 온라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미니멈 최소 인원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만약 네. 그 최소 인원이 충족됐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000불에서 1500불 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과정은 얼마가?
1: 과정은 이제 4주고요.
0: 네.
1: 4주인데 그 안에, 충분하게 리서치 페이퍼 하나가, 퀄리티 있는 리서치 페이퍼 하나가 나오게끔 되어 네. 있습니다.
0: 요거 하나를 써본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공부해 나가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끌어주신 강사님들이 아주 걸출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0: 네, 하나만 네. 슬쩍 흘려주시면.
1: 네, 지금 이제 사이언스 쪽에 맡으실 분은 MIT 피직스 학사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PhD까지 있는
0: 네.
1: 정말 MIT 성골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엘리멘터리 때부터 사실 리서치를 하신 분이에요.
0: 네.
1: 네, 그래서 리서치를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 알고 있고요. MIT 네.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시죠.
0: 네.
1: 합격률이 1%, 2% 미만이에요.
0: 1%요?
1: 네.
0: 10%도 아니고?
1: 거기를 네. 가볍게 뚫고 들어가신 분이고 학사 때부터 시작했고요.
0: 네. 네.
1: 그렇습니다.
0: 초등학교 때부터 뭐 그렇게 리서치를 해보신 분이면
1: 네, 네.
0: 이렇게 가야 돼. 방향을 얼마나 여러 방향을 다 경험하셨겠어요.
1: 네. 잘 이끌어주세요.
0: 네. 네.
1: 아주 노련하시고요.
0: 네.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여름 온라인 연구 프로그램 primascholars.org 다 들어가셔가지고 보실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거 말고도 더 넥스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여러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눌게요.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제입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홍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홍각 718-352-5600. 월드컵 티켓이 아무리 비싸도 대한민국을 향한 응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2026 월드컵 개막일인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뉴저지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대한민국 대 체코 1차 한인 합동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뉴저지 합동 응원전은 무료입니다. 가슴 벅찬 순간 한자리에 모여서 태극전사 응원해요. 대한민국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교육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넥스트의 문봉섭 현 변호사님이시고요.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여름방학 동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더 넥스트에서 꾸려지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저희가 primascholars.org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는 썸머 온라인 리서치 프로그램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광고 나갈 때 살짝 물어봤거든요. 이러면 애들이 논문 하나를 뚝딱 써내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공동 논문이죠.
0: 그 네. 팀에서 그룹에서
1: 네, 팀에서요. 네.
0: 그리고 아까 그게 저널에 실린다 그랬는데 그 저널은 예. 뭐 되게 유명한 저널인지 아니면 이게 대학 갈 때 뭐 여기에 글이 실렸대 이러면은 대단한 건지 어떤 건지.
1: 네, 궁금하죠. 일단 저희가 타겟하는 거는 일단 이제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이 저널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0: 네.
1: 정말 돈만 내면 그냥 올라가는 저널인데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저널은 정식으로 지금 에디터인 칩이 현직 대학교 교수,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현직 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네. 패컬티로서 이제 티칭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보드 멤버들도 다, 패컬티 멤버 계시고, PhD급 이상 다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네. 정식으로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저널입니다.
0: 6학년, 7학년, 8학년도 참여할 수 있나요?
1: 이제 일단 한 7학년 정도부터는 네. 이제 사실은 가능하고요. 이제 팀으로 콜라보레이트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게 좀 커버가 되죠.
0: 네.
1: 대신에 공부를 좀 해 나가면서 하면은 충분히 예, 그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0: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핏 봤을 때 논문 쓴다 이러면은 되게 머리 아플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리서치 하는지 이거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 처음에 이제 리서치 퀘스천을 이제 몇 가지를 강사님이 이제 던져주세요.
0: 네.
1: 그러면 그 중에서 애들이 공통적으로 좀 관심 있어 하는 리서치 퀘스천을 픽해가지고.
0: 네.
1: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제 세부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나눠서 팀끼리 나눠서 이제 분배해서 각 팀끼리 팀 멤버들끼리 거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게 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참조해야 될 그런 논문 같은 것들은 이제 강사님께서 좀 지도를 해 주시죠.
0: 네.
1: 어떤 논문을 보는 게 좋다. 이제 찾아서 좀 제시도 해 주시고 네. 학생들이 또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죠.
0: 네. 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논문이 탄생되고 저널에 실리기까지 하면 결국은 그게 또 나중에 대학 입학에
1: 그렇죠.
0: 사정관들이 봤을 때는 네. 굉장한 걸로 보일
1: 중요한 건 이제 네. 공신력 있는 저널에 실리는 거기 때문에 입학 사정관들이 볼 때도 그냥 돈만 주면은 이제 올려주는 그런 저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0: 네.
1: 그러면은 이 페이퍼는 어느 정도 크레디빌리티가 있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그 페이퍼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이제 점수를 주는 거죠.
0: 네. 자, 일단은 더 넥스트 프로그램 관련해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관심은 있었는데 내가 좀 멀리 살아서 아니면 비용적으로 조금 부담이 돼서 우리의 공부는 참 잘하는데 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7학년부터 뭐 한 11학년까지
1: 네.
0: 4주 과정 온라인 연구 집중 과정입니다. 이번 여름에 요거 하나로 논문을 하나 써낸다. 이거 뭐 너무 괜찮은데요?
1: 네, 사실 논문 쓰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0: 네.
1: 그리고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서 엄두가 나지도 않고요. 근데 저희가 제시하는 프레임에 따라서 따라오면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죠.
0: 네.
1: 예, 그리고 이제, 이전에 사실 들어야 될 선행 과목이 있긴 한데, 그건 온라인 코스예요.
0: 네.
1: 이제 리서치 프로그램은 아닌데, 커넥터가 사실 되어 있는데, 리서치 방법론이에요. 그것도 역시 온라인으로 하는데,
0: 네.
1: 예, 수업료도 쌉니다. 1000불 미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대학교 패컬티로 계시는 분이 티칭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리서치를 해 나갈 것인지 방법론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휴머니티나 또는 뭐 스템 쪽에 있는 분야 학생들 모두 다 공동으로 이제 배울 수 있는 적용되는 이제 그런 스킬들이거든요.
0: 네.
1: 학교에서는 이런 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고 이제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primascholars.org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 나누면서 하나의 논문이 나온다. 여기까지 들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런 뭐 연구를 통해서 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본인이 에세이 쓸 때도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습니다. 네, 맞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다뤘던 주제를 좀 더 심화 있는 세부 주제를 택해가지고
0: 네.
1: 이 이제 코스가 끝나서 학생 개인이 또는 이게 자기와 맞는 친구들과 함께 또 다른 한 스텝 더 나아간 리서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네.
0: 자, 첫 번째 프로그램 소개를 드렸고요. 에세이 말 나온 김에 더 넥스트 E에서 배울 수 있는 에세이 프로그램이 있을까? 이거를 또 그렇게 중시하더라고요.
1: 네. 네. 사실 이제 이 오늘 초반에 이제 SAT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0: 네.
1: SAT 점수는 사실 기본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만 넘어가면 아 그냥 기본 아카데믹 능력이 되어 있네 이 정도 평가하는 건데
0: 네.
1: 실제로 이제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거는 에세이입니다.
0: 에세이.
1: 예, 네. 에세이고요. 사실은 여름 방학 때 11학년 학생들 에세이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0: 네.
1: 예.
0: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1: 일단 글을 쓴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0: 그렇죠. 뭐부터...
1: 자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0: 네.
1: 자기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레주메를 그냥 풀어 쓰는 아, 나 뭐 했다 이런 그냥 백화점 나열식 그런 거는 에세이가 아니에요.
0: 네.
1: 자기의 색깔을 확실하게 딱 그 보여줄 수 있는 띠임을 하나 정해서 그걸 풀어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초반에 자기가 학생의 관심이 있는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딥하게 이제 발전시켜 왔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만약에 어떤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어떻게 해서 디벨롭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걸 리서치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0: 네.
1: 아니면 어떤 사회 활동과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펼쳐서 해왔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왔는지에 대해서 쓰는 거죠.
0: 이게 지금 뭐 이제 뭐 쭉 나열하지 마라. 내가 이것도 했고요. 상도 받았고요. 뭐 이런 거 쓰지 마라. 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말 나온 김에 꿀팁 하나만 주시면 네. 에세이 쓸 때 이런 방향을 잡는 게 좋다. 딱 하나만 공개해 주시면.
1: 자, 우리가 입학 사정관들이 좋아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요.
0: 네.
1: 뭐 아주 심플하지만 아주 유머러스한 거.
0: 아.
1: 네. or 아니면 딥하게 딥한 느낌을 주는 두 가지로 가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대부분 우리 아시안 학생들이 하는 죄송합니다. 활동들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0: 네.
1: 대부분 다 다양성이 없는데요.
0: 네. 대부분 물 좀 드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에세이 하면은 다들 제가 듣기로는 나는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상까지 받아내고 뭐 이런 식의 예, 이야기들을
1: 상 받는 거는 사실 뭐 그 애플리케이션 다 들어가요.
0: 네.
1: 근데 그 결과에 포커스하지 말고 그 과정
0: 네.
1: 자기가 배운 거 일단 진솔하게 적는 게 중요합니다. 담백하게
0: 네.
1: 너무 가상대 쓰지 말고 진솔하게 적는 게 되게 자기가 This is myself 그걸 정말 필터링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0: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아직도 이게 감이 그렇게 쉽게 오진 않는데
1: 네, 그리고 이제 네. 에세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0: 네.
1: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그 문단, 패러그래프 되게 중요해요. 어텐션을 끌어야 돼요.
0: 네.
1: 너무 지루한 이야기,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 너무 브로드한 이야기, 제너럴한 이야기는 절대 안 되고요. 하루에 수백 개, 수십 개씩 그 입학 사정관의 에세이를 읽기 때문에 입학 사정관의 머리 내리에 남아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이 되게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비주얼라이즈 하든지 하여튼 그 입학 사정관한테 기억에 남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0: 네.
1: 되게 중요합니다.
0: 일단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첫 문장을 지금 만들어달라 할 수는 없겠지만
1: 네.
0: 어쨌든 에세이를 쓸 때 뭐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나 두 부모님이 계시고 이런 거 말고
1: 네, 그렇죠.
0: 첫 문단에서 관심을 확 끄는
1: 네, 확 끌어야 네. 됩니다.
0: 네. 네. 자, 여기까지 꿀팁은 내려놓기로 하고요. 더 넥스트에서 입시 에세이 집중반이 있습니다.
1: 네.
0: 네. 여기 기간은 언제부터고?
1: 네. 네. 이제 여름 6월 저게 7월 이제 둘째 주부터 시작되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8월 셋째 주까지 이어지는데요. 일단 학생들이 집에서 그냥 아무 프레임 없이 쓰면은 뭐 무한정 늘어져요.
0: 네.
1: 그리고 다른 이제 그 활동에 밀려서 항상 그 뒤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요 에세이 집중 이제 지도 코스가 있는데요. 일단 토픽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토픽 어떤 에세이 토픽을 정하느냐가 굉장히 어렵고 그 자체가 이미 반 이상이 이제 이 에세이가 성공적인 에세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결정하는 거예요.
0: 네.
1: 예.
0: 뒤늦게 가서 토픽을 고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이제 좀 조금씩 전화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1: 네. 그거는 이제 만약에 저희 쪽에 오시면은 이제 학생의 관심사와 학생과 좀 대화를 해보면 아, 이 학생은 어떤 줄기고 어떤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해야 좀 더 먹히겠다.
0: 네.
1: 이제 그렇게 이제 감이 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내는 거죠.
0: 네. 일단 학생을 이제 파악을 해보고
1: 그렇죠.
0: 큰 물줄기는 잡아주시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에세이를 쓰고 방학 기간 동안에 에세이
1: 써면서 저희가 바로바로 이제 좀 방향을 크랙트를 해주고요. 조금 벗어날 때 좀 크랙트 해주고 어떤 부분을 뭐 강조한다든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써야 된다든지 네. 그런 걸 바로바로 이제 코칭을 해주는 거죠.
0: 선생님께서는 그 명문대 합격 지도도 네. 많이 하셨죠?
1: 네네. 네. 지금 이제 프린스턴, 하버드, 그 다음에 다트머스라 그러죠.
0: 네.
1: 그 다음에 코네아, 그 다음에 탑20 학교들은 이제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명문 학교들을 통하는 게 이게 그 관통하는 그 에세이 주제가 뭐냐면, 학생이 어떻게 지적 호기심을 개발시켜 왔느냐. 그래서 네. 우리 학교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0: 네.
1: 네. 그럼 거기에 대고, 아, 나는 학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학교 매스를 뭐 열심히 해서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SAT 몇 점,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학교 밖에 토픽에 대해서 그 지적 호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0: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와서 얼마나 잘 어우러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에세이를 통해서 보나봐요.
1: 이제 아이비리그 학교 같은 경우는 지적 호기심과 그 지적 호기심의 개발이 얼만큼 탄탄하게 되어 있는 걸 보려고 해요.
0: 네. 자.
1: 죄송합니다.
0: 아, 괜찮습니다. 지금 뭐 목이 메이는 상황이었으니까 네네. 저희가 잠깐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로스쿨 컨설턴트에서 교육 전략가로 변신한 문봉섭 현 변호사님이고요. The Next E의 대표님입니다. 함께 라디오 교육 백서 얘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 나눌게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오전 11시 하나하나 정보를 끌어모아서 배워봅니다. 오늘은 교육정보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라디오 교육백성 더 넥스트이 문봉섭 대표님이고 현재 변호사님이기도 합니다. 교육전략가라는 표현이 딱 맞다 그랬던 이유가 워낙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될지 혹시 그 대표님 어릴 때 누가 나 안 이끌어줘서 그게 한이 된 건 아니신지요?
1: 네, 그런 아쉬움이 사실 많이 남아있죠.
0: 네.
1: 저희 때는 뭐 그냥 스스로 자유방임형으로 갔으니까요.
0: 네. 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지난 방송에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 넥스트 이의 문봉섭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이 시간 라디오 생활 백서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 파격가에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이에요.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어요.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자,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대표님?
1: 네, 네. 내셔널 히스토리 데이 컨테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셨거든요.
0: 네.
1: 이제 보통 이제 요즘에 스템 열풍이 불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스템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쪽에 대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휴머니티 쪽에는 인문학 쪽에는 이제 관심이 좀 덜한 편이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0: 네.
1: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건의가 있고 큰 대회가 National History Day Contest라는 게 있어요.
0: 네.
1: 예, 줄여서 그냥 NHD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이 대회가 이제 굉장히 건의가 있고 이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탑스쿨에서, 탑칼리지에서 굉장히 인정을 해주는 그런 대회입니다.
0: 자, 여기서 잠깐. 원장님께서 여기, National History Day Contest에 뉴저지주 심사위원으로 계시다고 들었는데.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출품한, 그 리서치 페이퍼하고 뭐 이그지빗 이제 전시하는 그런 거죠.
0: 네.
1: 이그지빗 이제 그걸 심사를 담당했었습니다.
0: 혹시 그러면 우리 더 넥스 학생들한테 플러스 10점 더 주고 이런 거.
1: 아, 네. 그렇진 않고요. 이제 conflict of interest가 있으면 스스로 이제 그걸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 그룹들이 또 여러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0: 네.
1: 예, 그런 컨플릭이 안 나게끔 이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심사위원을 맡아봤어야지 알죠. 네,
1: 그렇지만 네. 이제 네. 어떤 점을 많이 본다는 걸 제가 알고 있죠.
0: 그렇죠, 심사위원이니까.
1: 예, 예, 그리고 학생들이 제출한 우수한 작품들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점을 좀 강조를 해야 스탠드아웃 되게 하고 이제 그런 걸 제가 이제 감을 가지고 있죠.
0: 어떤 주제가 요 시즌에 핫하겠다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겠어요?
1: 네, 좀 트렌디한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히스토리를 터치를 해야 되고
0: 네.
1: 조금 더 이제 우리 일반적인 앵글에서 약간 이제 소외되어 있는 그런 주제를 끌어오는 게 수상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그런 주제를 잡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해보면 좋다. 뭐가 네. 있을까요?
1: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히스토리 전체에 대한 어떤 기본 이제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0: 네.
1: 예, 그러고 나서 그에 이제 이 NHD 대회는 한 해마다 이제 그 대회의 팀이 주제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해 이제 주제는 이제 여름에 다시 발표가 되는데
0: 네.
1: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지도하시는 분하고 좀 더 딥하게 이제 토론을 하고요.
0: 네.
1: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 세부적인 분야, 구체적인 걸 하나씩 꺼내 가지고 그걸 이제 풀어보는 거죠.
0: 지난해는 혹시 주제가 뭐였는지?
1: 예, 지난해에는 Revolution, Reaction and Reform 예, 그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네. 뭐 그 세 가지 워딩을 다 충족하는 뭐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뭐 그런 걸 또는 인물을 갖다가 가져와도 되고 한 가지만 충족되는 이제 그런 걸 가져와도 되죠. 예를 들어서 레볼루션이라고 했는데 제출된 작품을 이제 페이퍼를 보니 아 프렌치 레볼루션 너무 이게 세부적인 토픽들이 많은 그걸 그냥 브로드하게 프렌치 레볼루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요런 이제 페이퍼도 있었는데 그거는 네. 안 되죠. 굉장히 구체적인 토픽을 짚고 들어가는 게 일단은 되게 중요합니다.
0: 네. 일단 뭐 여름의 주제가 올해 주제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1: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네.
0: 주제가 나오면은 그 주제에 맞춰서 더 넥스트 이에서 함께 공부해 가면서 내셔널 히스토리 데이 컨테스트에도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뉴저지주 심사위원을 문봉섭 대표님이 맡고 계십니다. 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셰익스피어? 이게 네.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1: 네. 네, 셰익스피어 3대 작품 마스터 클래스인데요.
0: 네.
1: 이제 하이스쿨에 가면 어느 학교든지 셰익스피어 작품은 필수로 하나는 이제 터치를 하게 돼 있어요.
0: 네. 자, 한국의 그렇죠. 고전 같은
1: 네, 고전 문학이죠.
0: 네, 고문. 네.
1: 아시다시피 그때 쓰는 언어가 지금 쓰는 언어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0: 삼한때 아니야, 이제.
1: 네, 너무 달라가지고 굉장히 네. 힘든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서도.
0: 네.
1: 400년 전에 셰익스피어가 썼던 영어를 맞닥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0: 완전 다른가요?
1: 완전히 다릅니다.
0: 아, 그럼 이거 공부 많이 해야겠네요.
1: 미리 선행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대표적인 작품 세 가지를 뽑아서 이제 미리 선행을 시키게 되는 거죠.
0: 야, 애들이 이거 되게 재미없어 하지 않나요?
1: 예, 네, 근데 이제 저희 강사님께서
0: 네.
1: 문학, 영문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0: 네.
1: 현직 지금 애정트 프로페서로 가르치고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저희가 가르치는 작품이 한여름밤의 꿈, 그다음에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그다음에 맥베스 가르치는데요.
0: 네.
1: 물론 학교마다 이제 이 다른 책을 또 하는데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많이 터치업하는 책도 이 세 가지예요.
0: 네.
1: 그래서 이 책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에 대한 책을 하나 기본 날리지를 깔 수 있는 걸 이제 선정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인트로를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작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0: 네. 이거 뭐 미리 한번 읽고 가면 학교에서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1: 아, 예. 굉장히 유리하죠.
0: 네.
1: 예, 굉장히 유리하고 대부분 희곡으로 돼 있고 또 소넷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먼저 그런 걸 접해서 먼저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놓으면 훨씬 더 시간 세이브하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0: 네, 뭐 여러 교육 관련 그 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이런 특정 분야를 딱 집어서 교육을 하는 이런 거는
1: 네, 이런 과목은요,
0: 네.
1: 그냥 일반 학원에는 없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그게 네. 저희의 강점입니다. 네, 정말 인재를 만들고
0: 네.
1: 지금 부족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완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과목. 위주로 이제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0: 네. 이래서 교육 전략가다 이런 타이틀이 따라붙습니다. 자, 요런 프로그램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기간이라든지 어떻게 될까요?
1: 네.
0: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 네. 네. 7월 6일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0: 네.
1: 8월 셋째 주까지 하는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세 가지 책을 다 마스터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세 개를 다요? 하나만 네. 골라서 하는 게 아닌가요?
1: 아닙니다. 세 가지 다 가장 한여름밤의 꿈이 가장 그나마 쉬운 책이거든요.
0: 네.
1: 점점 더 어려운 책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맥베스가 이제 가장 정점을 찍는 책인데 이렇게 우리 저희도 세심하게 난이도를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책 배우는 순서를 배열해냈고요. 세 가지를 다 배우게 됩니다.
0: 네. 더 넥스트에서 셰익스피어 3대 작품 마스터할 수 있는 클래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은 또 어떤 클래스 얘기를
1: 네.
0: 해볼까요?
1: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프로젝트 이제 콜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수 학생들 위주로 하는데요.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머신러닝 AI죠. 툴을 이용해서 사회에 자기를 둘러싼 공동체의 영향, 임팩트를 끼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0: 잠깐만요. AI 프로그램인데 이 사회 공동체에 영향을 네. 끼칠 수 있는, 이게 연결이 좀 안 되거든요.
1: 네,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뉴저지와 뉴욕 사이에 허슨강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 허슨강이 수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0: 아, 네.
1: 예를 들어서요.
0: 네.
1: 그러면 그걸 데이터를 뽑아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툴을 이용해서 일정한 그 카먼한 원인을 추출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수위가 바뀐다는 걸 예측을 해요.
0: 오, 와.
1: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 그럼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폐수를 덜 방류한다든지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액션 리스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0: 네.
1: 이제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그런 리스트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허성강 뭐 보존위원회라든지 또는 뉴저지주 관계 있는 타운 또는 카운티에다가 이제 어떤 레커멘데이션이라든지 어떤 제안을 하는 거죠.
0: 네.
1: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하나 연결이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AI 프로그램에서 출발했는데 우리 지역 커뮤니티하고 연결이 되네요. 와. 네.
1: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요.
0: 네.
1: 그 저기 뭐 줄리아드 프리 칼리지 뭐 그런 것도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퍼포먼스 좋은 어치브먼트지만
0: 대부분 그런 걸 생각들 하시죠.
1: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학생들이 지금 기존의 그 아주 올드 패션드한 그런 이제 사고를 깨셔야 돼요. 실제 대학에서 가장 정말 좋게 보는 거는 이런 개인 프로젝트예요.
0: 네.
1: 자기를 둘러싼 커뮤니티에 파지티브한 임팩트를 주었던 프로젝트를 아이가 정말 진정으로 수행을 했는지
0: 네.
1: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플러스가 됩니다. 줄리아드 프랩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0: 네. 옛날 다 그런 얘기들 다 옛 얘기네요. 지금 이제 트렌드를 바뀌었고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네요.
1: 예, 특히 이제 25년도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리케이션, 칼리지 애플리케이션에 인종적인 요소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걸 다 지우라 그랬어요.
0: 네.
1: 그래서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럼 학생 구성체를 다양화시킬 것인가? 애플리케이션은 뭐 아시안이든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에세이도 그냥 나오는데 네. 지금 그게 금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0: 체크 못하게.
1: 예. 네. 그러면은 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컬처럴 다이버시티 또는 활동적인 어떤 다이버시티를 이제 줬다, 이제 사회에 임팩트를 줬다. 이게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문제를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학생이 그 문제를 풀었다. 이 프로세스를 대학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0: 네.
1: 네. 지금 뭐 맨날 클래식 악기 막 연습하고 하기 싫어하는 애들 막 푸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0: 아니, 그게 옆집 언니한테 듣다 보니까 네. 옆집 언니는 또 그 옆집 언니한테 듣고
1: 맞습니다.
0: 그렇게 전해지던 얘기는 다 그렇게 악기 하나 해야 되고 네.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1: 악기 안 해도요. 네. 충분히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고요. 정말 아이가 관심을 갖고 사회 임팩트하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디비주얼 프로젝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0: 이런 프로젝트를 가르칠 생각을 한 게 전 더 대단해 보이세요.
1: 네. 네. 사실은 이제 무늬만 흉내내는 그런 뭐 AI 한다는 데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강사님 같은 경우는 AI 지금 탑 레벨에 있는 분이고요.
0: 네.
1: 이런 분 다 탑텍에 있는데 이런 분 끌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분야에 안 나옵니다. 그분들은 다 탑텍 컴퍼니에서 일을 하고
0: 네.
1: 뭐 이런 낮은 보수에 이런 오는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0: 또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1: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옛날부터 커넥션도 좀 있었고 뭐 저희 취지를 또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0: 네.
1: 이 강사분은 이번에 이제 세계 3대 AI 그 학회에 논문이 이제 채택이 돼서 이제 국제학술대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데
0: 네.
1: 거기에 이제 주제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저희는 이제 끌어오고요.
0: 네.
1: 이런 강사분들은 사실 이 근처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0: 네. 네,
1: 무늬만 AI 하는 표방을 하는 데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실질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거는 정말 프로젝트를 해보면 딱 그게 판별이 나거든요.
0: 네. 다들 뭐 AI, 미래에는 AI가, 그러니까 뭐 AI 교육, AI 프로젝트 이런 얘기들은 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할지 우리 동네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프로젝트까지 하나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AI 프로그램, 일단 강사진이 뭐 이런 선생님 안 계십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뭐 AI 선생님 뭐 AI 강사를 저는 네. AI는 아니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 더 넥스트 기간이면 만나뵙기 어려운 강사진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기간은 같은 건가요?
1: 네, 기간은 같은데요. 네. 만약에 조금 더 심화된 쪽으로 하려면 이제 가을 학기까지 조금 익스텐드도 될 수는 있습니다.
0: 네. 네, 네. 일단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여름 프로그램이 7월 6일에 시작해서 8월 14일까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시간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자세한 사항은 또 더 넥스티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티 컬리지 컨설팅 문의 전화는 203-974-3939 203-974-3939번입니다. 아마 그래서 번호가 뭔데 하실 분들 답답해 하실까봐 먼저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의 프로그램 말씀 나눠볼까요?
1: 네. 그 다음에는요. 스칼라스틱 라이팅, 아트 앤 라이팅 대회가 있는데 아마 이 대회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0: 일단 제가 압니다.
1: 예예. 예. 요즘에 지원자 더 늘었는데요.
0: 네.
1: 이제 그만큼 이제 경쟁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한 해 입상 하지 않은 학생들이 없어요. 매년 수상을 시켰고
0: 네.
1: 특히 이제 25년도에는 내셔널 실버 메달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에서 이제 수상을 시켰고요. 올해는 마지막에 이제 내셔널 골드 메달까지 수상을 시켰었습니다.
0: 이게 뭐 골드키, 실버키 그러는데 이거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1: 아, 골드키, 실버키 받기 어렵죠. 이거는 이제 리저널 이제 레벨이고요. 제가 네. 말씀드린 메달, 실버 메달, 내셔널 메달은 내셔널 레벨이에요.
0: 아, 네.
1: 예. 거기에 상 받을 확률이 한 1% 정도 봅니다.
0: 네. 예. 지역별로 대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내셔널 대회에서 네. 금메달, 은메달 따기는 진짜 어려운 거네요.
1: 네. 리저널에서 골드키 받은 학생들 작품만 내셔널 레벨로 가서 이제 컴퓨터를 하게 돼 있어요.
0: 네.
1: 그 중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1% 정도,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략 한 1% 정도만 내셔널 레벨에서 이제 메달을 받게 돼 있거든요.
0: 이거를 2025년도에 실버메달, 2026년도에 골드메달을 네. 배출을 하셨네요.
1: 네네.
0: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1: 예, 간단하게 저희만의 강점을 말씀드리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탑픽을 정하느냐가 그 수상 가능성의 반을 차지합니다.
0: 네.
1: 저희의 강점은 트렌드와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주제를 딱 집어내요.
0: 네.
1: 그거는 다른 데서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0: 그리고
1: 예, 학생 본인들은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들만이 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시각이. 네. 예, 그런 걸 끌어내는 게 저의 강점이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이 임발부를 해요, 사실, 직접적으로.
0: 네. 교육 변화의 흐름을 읽고 있는 남자, 문봉섭 대표님입니다. 이 흐름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뭐 어떤 테마를 잡더라도 잡을 수가 있죠. 계속 했던 대로, 기존에 하던 대로 이렇게 흘러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죠.
1: 맞습니다.
0: 자, 마지막 또 하나.
1: 에. 네.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인데요.
0: 네.
1: ACSL, American Computing Science League라고 이제 그러죠.
0: ACSL.
1: 예. 네. 이제 이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사실 제일 정평이 있고 가장 규모가 큰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왜 그런 걸까요?
1: 일단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참가 범위가 네. 사실은 미국 국내 대회가 아니고요. 월드 대회예요.
0: 세계...
1: 월드에서 예, 네. 대회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컴퓨터 엄청 잘하죠.
0: 네.
1: 그런 인도. 애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돼요.
0: 네. 아니 그러면은 이거 수상하기가 어렵겠네요.
1: 어렵습니다.
0: 네.
1: 지금 결승 같은 경우에는요. 총점이 40점인데 골드 메달 받으려면 40점을 받아야 돼요.
0: 네.
1: 올해 5월 말에 26년도 이제 파이널이 있었는데요. 결승전이 있었는데 자, 골드는 만점이었었어야 돼요.
0: 아니, 만점 네. 받을 수 있나요?
1: 네, 만점 받아야 되고요.
0: 네.
1: 이제 실버가 대략 한 39점, 한 1점 정도 틀리는 정도예요.
0: 예. 아, 이거 뭐 어떤 시험인가요? 문제 푸는 건가요?
1: 일단 코딩을 짜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short answer question. 결승전에는 이제 그 두 개가 나눠지고 이제 예선 레벨에서는 총 4라운드가 있는데요.
0: 네.
1: 이치 라운드마다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기본을 이제 배울 수 있게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0: 네.
1: 그래서 2라운드는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지식과 이제 스킬이고요. 그 라운드에 따라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 저절로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어서 강한 이제 파운데이션이 형성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0: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 우리 애가 관심은 있는데 무슨 대회가 있는지도 자세히 몰랐고 그간 뭐 방금 컴퓨터 대회 프로그램 ACSL 그랬는데 그것도 잘 몰랐다 그러시면 꼭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1: 참고로 이제 네. 먼저 파이썬 이제 프로그램 공부하고 그다음에 ACSL 이제 이 준비를 하면 딱 이게 맞습니다 이게.
0: 네, 저는 파이썬이 뭔지 몰라요.
1: 네, 파이썬은 이제 코딩 랭귀지 중에 하나인데요.
0: 네.
1: 가장 지금 많이 쓰이고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고, 예, 네, 그렇습니다.
0: 네, 뭐 이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뭐 잘 알 테고 일단은 그 교육 트렌드를 읽고 그 변화에 발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교육 전략가로서 아이들의 멘토가 되는 선생님이세요.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트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이자 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신 문봉섭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가기 전에 학부모들에게 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름방학은 그 학원에 앉아서 스탠다드 테스트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0: 절대로 아니다.
1: 절대로 네.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닌 말로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 아닌 말로 이제 페이드 잡 인턴 또는 그 파트타임 잡 있잖아요. 네. 맥도날드 캐셔 해도 좋아요.

0: 어떻게 문의할 수 있는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더 넥스티 프로그램 관련해서 7월 6일에 시작하는데요. 자리 한정이라 빨리빨리 전화 주셔야겠습니다. 전화 203-974-3939, 203-974-3939번이고요. www.thenexty.org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ntact@thenexty.org.
1: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노래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아니 네. 오늘 그게 참 네. 이렇게 우리 사랑교회하고 미리 제가 준비한 거랑
2: 진짜로
3: 이렇게 맞추지 않거든요.
2: 안 맞추셔요.
3: 그런데
2: 맞춰요.
3: 딱 오늘 아다리가 됐네요. 네, 아다리 이게 뭔가 딱 맞았는데
2: 딱 조화가 딱 잘 맞죠?
3: 네, 네, 우리 찬양 집회를 하시잖아요, 목요일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전공을 성악을 했거든요, 목사님. 근데 이제 성악하면서 제가 오케스트라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케스트라에 우리 성도님들도 오케스트라 들으러 한번 가보셨죠?
2: 네. 네?
3: 진짠가요? 자, 그럼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2: 퀴즈.
3: 뻥이실 것 같아서. 자,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연주를 하기 전에 한 사람이 나와서 뭐를 할까요?
2: 튜닝.
3: 이거 저 정말 이거
2: 다시 가서 보신
3: 유출 안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답을 맞추시네요. 튜닝. 우리 성도님이신가요? 전사님이세요?
4: 전도사님.
3: 어쩐지. 어쩐지.
2: 박수 한번 주세요.
3: 전도사님 왠지 느낌이 예술 느낌이 그러니까. 납니다. 전사님 음악 하시거나 그러셨어요? 역시. 그러셨어요? 아, 어쩐지. 전사님 우리 마이크 지금.
2: 마이크 그 앞에 네네. 있으잖아요.
3: 전사님 음악 하셨나요?
5: 예, 고등학교 때 클라리넷 불었습니다.
3: 클라리넷. 아, 네. 오늘 그러니까... 너무 잘 맞네요.
2: 야~
3: 네, 정말 너무 잘 맞네요. 그 오보에 연주자, 오보에를 하는 분이 딱 나와서 악기를 이렇게 딱 튜닝하지 않습니까?
2: 네.
3: 튜닝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거 있으세요, 성도님들?
2: 뭐 저기 기타도 튜닝하고,
3: 기타 튜닝도,
2: 피아노도 왜요? 하고, 자동차?
3: 자동차 튜닝이요? 그 형광 이런 거 다 알고 막 이렇게
2: 그런 거
3: 막 이렇게 막 오빠 막 이러는 거 그렇죠 튜닝 근데 오늘은 그 자동차 오빠 튜닝 말고 음악적인 튜닝을 음악적인.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튜닝 처음에 오케스트라에 보면은 오보의 연주자가 이렇게 탁 나와서 도레미 파솔라 이 라 음정으로 이제 오보의 연주자가 딱 하면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걸 다시 이렇게 현악하는 사람이 잉 받으면 사람들이 잉 이렇게 하고 이제 지휘자 선생님이 딱 마이스트로가 오시면은 이제 딱 조용하고 시작하잖아요. 제가 음악대학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요. 정말 그 성악 음악대학 안에요. 이렇게 레벨로 가 있습니다. 레벨. 그 제일 비싼 악기는 보통 어떤 학생들이 들고 다닐까요?
2: 제일 비싼 악기요?
3: 음악대학에서요. 어떤 악기가 제일 비쌀까요? 네, 바이올린이나 첼로, 비올라 이런 현악기가 되게 비쌉니다.
2: 아 그렇습니까?
3: 뭐 좀 싼 거 뭐 이렇게 음대 정도 시험 볼 정도면 그래도 한 뭐 몇천만 원대. 아...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하냐고. 그래가지고 또 바이올린 저는 그래서 진짜 현악하는 친구들 참 좋더라고요. 정말
2: 돈이
3: 아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우리 집사님 같은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다 바이올린 느낌이시네요.
2: 아 역시 바이올린 하셨어요?
3: 바이올린은 아는데 돈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2: 돈은
3: 우리 집사님이 왠지 돈 냄새가 나요.
2: 네? 플룻?
3: 여기. 와! 거 보세요. 이거 진짜 오늘 사전에 한 번도 얘기 안 한 건데 역시 야 느낌이 있으시네요. 그럼 악기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싼 악기들이 보니까 관악기가 좀 비싸더라고요. 관악기 중에서도 오보에나 바순. 그게 원래 좀 비싼 악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목관악기가 좀 비싼 것도 있고, 뭐.
2: 네.
3: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싼 게 음악은 이제 성악. 성악은 아니었답니다. 그냥 자기 이거 이걸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음대생들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알렐루야 찬양 선교단이라고 선교단을 하는데요.
2: 네.
3: 오케스트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악기가 무거운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좀 이쁜 자매들 악기만.
2: 네.
3: 네. 안 이쁜 자매들은 세상 힘든 거잖아요. 다 원래 자기가 들어야 돼요. 자기 짐이 다 있거든요.

0: 삶이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쁜 자매가 뭔가 이렇게 악기 무거운 거 들으면 제가 좀 오빠가 좀 악기 오빠가 좀 들어줄게. 그러면요 대부분의 자매들은 악기 안 맡겨요. 비쌀수록요. 너무 비싸니까 무거워도 꼭 자기가 들고 다니더라고요. 남한테 잘 안 맡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악기에 대한 몇 가지 노하우를 알게 됐는데 아주 좋은 악기들은 케이스를 보면 습도계가 있습니다. 습도계.
1: 아, 습도계.
0: 습도계. 이게 습도를 잘못 맞추면 아주 이게 저 같은 보통 그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 선수들은 이렇게 듣는 민감한 그게 있나 봐요. 습도에 민감하고 열에 민감하고. 그러니까 그 또 플루트, 우리 집사님 플루트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플루트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플루트 청소를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면 아밀라제가 엄청 악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1: 침.
0: 네, 침, 침, 침이죠, 침.
1: 침,
0: 네,
1: 침.
0: 네, 좀 전문 용어로 하려고 그랬는데, 침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렇게 불다 보면. 그런데 요 현악기는 딱 보면, 바로 연주하기 직전에 튜닝을 꼭 합니다. 열심히 아무리 켜도 튜닝이 안 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듣는 것은 매우?
1: 아, 소음이죠.
0: 소음이죠. 근데 오늘 강의의 주제가 튜닝이거든요. 삶에도 튜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삶의 줄이 너무 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삶의 줄이 너무 팽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사람의 상태나 그 악기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처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 저 사람은 줄이 너무 당겨졌구나. 저 사람은 너무 삶의 정신줄을
1: 놓고 사는구나.
0: 놓고 사는
1: 너무 낫구나.
0: 저 사람 너무 낫구나. 사람 완전 나버렸구나.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양육하다 보면 애 표정이 어떤 때가 제일 나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예요.
1: 자, 그 중에?
0: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남자애들 때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때려도 됐거든요. 옛날에는 맞았어요. 엄마가 때리면. 짝대기 같은 걸로 때리면요. 근데 요즘엔 때리면 맞나요? 엄마 손을 어떻게 합니까?
1: 맞다.
0: 짜증난다고! 나 애? 아니라고! 열나 짱나, 씨냥.
2: 얼굴 터졌어요, 지금. 유재석이 그냥 지금.
0: 와. 처음이네요.
1: 야
0: 아까 친구 얼굴 표정이.
1: 그러니까.
0: 학생이었,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만 얼굴은 그 은퇴 장로님 표정이었거든요. 세상 힘든 거 다 알고 교회가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고 뭔가 삶의 연륜과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그런 거 다 알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이들 표정이 아무리 잘생겨도 인상이 안 좋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뭔가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요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일 때는 조여야 하고 풀을 때는
1: 또 좀 풀어야 되고
0: 풀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낮에는 막 조이고 밤에도 조이고. 조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 항상
0: 뒤져버려요. 낮에도 조이고 밤에도 조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1: 심리학적으로
0: 뒤져버려요. 막 조이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이 이런 집이 있어요? 아빠도 조이고
1: 엄마도 조이고
0: 엄마도 조이고.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뒤져버려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 이름 본인 이름 한번 얘기해 봐요.
3: 정호영.
0: 정호영. 호영이 솔직하게 한번 그냥 손만 들면 돼.
1: 호영이
0: 말 안 해도 돼. 지금 마이크 없으니까. 오케이. 호영이는 솔직히 집에서 엄마가 줘요, 아빠가 줘요. 엄마가 조이면 오른쪽, 아빠가 조이면 왼쪽. 둘 다 조이면 양손.
1: 야, 양손.
0: 자, 솔직히.
1: 하나, 둘, 셋.
0: 엄마? 오케이, 엄마.
1: 아빠는 안 줘요?
0: 아빠는 괜찮아. 그러면 그나마 좀 살만하지. 그렇지. 좀 살만하네.
1: 다행이네요.
0: 근데 우리 호영이 어머니가 우리 저기 분홍색 옷 예쁘신, 너무 예쁘신, 인상 너무 좋으신 네. 집사님인데 애를 많이 조지시나 보네요. 얼굴은 완전 철야의 은혜 충만인데 너무... 지금 네. 목요 집회 은혜 충만인데 그러니까. 좀 애를 좀 이렇게 하시나 보네요.
4: 이름도 은혜입니다.
0: 김은혜 집사님. 김은혜
1: 집사님. 마이크 잠깐만.
0: 야 이게 오늘 뭔가 이상하네요.
1: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지죠.
0: 이게 이상하네요. 집사님, 우리 저기 호영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또 형제, 동생 있습니까?
3: 하나예요.
0: 하나? 네. 하나니까 조금 더 그렇게 되시나 보네요.
3: 그렇게 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오늘 좀 호영이 동생을 좀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2: 그럼 호영이 입장에서도 좀 이제 덜 조이니까.
0: 그렇죠. 관심이 아이 동생에게로 가면.
2: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아픔을 똑같이 겪고 싶지 않은 거야. 진짜 모든 피해는 나로 심하이. 진짜 나로 심하이라고 하는 거지. 호영이. 그게 좀 그래도 아이가 하나니까 좀 이렇게 더 잘 되라는 의미로서 좀 그렇게 하시게 그렇죠. 되는 거죠.
3: 그리고 이제 첫째고 하나다 보니까 둘째면 이제 둘째가 있으면 첫째한테 시행착오를 겪어서 둘째는 좀 이렇게 편하게 할 텐데 하나니까 잘 모르니까 더 올인하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0: 아 그래요. 지금 호영이 표정이 참 진짜.
2: 그래도 좀, 의외네요. 동생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0: 아니, 왜냐면 새엄마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 엄마는 너무 힘들어요. 기존 엄마는. 기존 엄마는 나에게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해. 진짜. 모든 실험을.
5: 근데 교육적인 실험을 나한테 하다 보니까.
0: 아,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여섯이거든요. 아니, 제가 여섯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2: 육남매.
0: 예, 저희 어머니가 육남매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일일이 다 간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놔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애를 좀 놔줘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 좀 키워진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간섭 별로 안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엄마의 그 마음은 알아요. 항상 엄마가 저에게 뭔가 좋은 거를 해주시길 원하고 어떤 좋은 걸로 채워주길 원하고 그런 거는 알지만 엄마가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해주실 수 없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낳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짝 부모님 원망도 하고 아 우리 집은 왜 내가 하겠다는데 뭘 안 도와줘? 이런 마음을 하다가 아 엄마 아빠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이제 일어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예전 우리 뭐 목사님 세대 뭐 권사님 세대에는 들었는데 요즘 애들은 이제 너무 하나니까 엄마가 막

0: 스스로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막 처음에 딱 전주 나갈 때 고고공 하는데 막 전율이 왔어요.
1: 아니 승리를 맛보고 듣는 챔피언은 또 다른
0: 또 다른 느낌이 정말 네. 있네요. 진짜로. 어, 네.
1: 아, 어제는 네. 간절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면 네. 네. 오늘은 승리 도취돼서 또 다시 즐겁게 들어봤습니다.
0: 우리 26명이 이제 그 가운데 있지만 어제 나오지 못한 선수들도 뭐 꽤 되죠. 절반 이상이 지금 못 나오셨는데
1: 그럼요.
0: 그 선수들까지도 한 마음이 돼서

0: 작업의 주제가인 DNA라는 노래를 혹시 한국 가수가 불렀다는 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1: 저희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0: 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너무 뿌듯합니다. 그리고 13일날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또 이런 자체적으로 네. 또 셀러브레이션이 있어요. 그날 또 경기를 하면서 네. 거기에 또 우리 블랙핑크의 리사가 네, 미국에서 또 공연을 펼칠 그런 예정입니다. 아, 대한민국 정말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스포츠.
2: 네. 네, 문화의 힘이 정말
1: 대단합니다. 네. 자 이제 어제의 주요 경기 또 우리의 우승의 주역인 이 황희만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2: 없죠. 과연 어떤 선수인지 어떻게 뭘 먹고 자랐길래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지도 알아봐야죠.
1: 자세한 식사의 반찬들을 좀 알아봐야 돼요. 이 선수는 뭘 도대체 반찬을 먹나? 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나? 다 궁금해. 이봐봐, 다 궁금하다. 그러니까. 자, 어제 한 골 한 도움이 네. 말이 쉽지. 이거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있으면 카톡에 사진을 올려주세요. 월드컵에서 한 골 한 도움 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2: 아, 무슨 말씀이세요? 월드컵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1: 안 나가봤어요? 왜요?
2: 구경도 못해봤는데.
1: 이게 한 경기에서 한국 선수가 한 골 한 도움을 올린 거는 네. 무려 대한민국 역사에 32년 만이랍니다.
2: 32년 전에 있긴 했고요.
1: 예, 월드컵 한 경기에서 한 골 한 도움을 동시에 기록한 한국 선수가 딱 한 명 있는데요. 네. 홍명보 감독이에요.
2: 오, 그래요? 네. 와, 홍명보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 정말 대단했군요.
1: 그렇습니다. 네. 월드컵 2002년에 그 페널티킥 차넣고 우승 거 그것만 아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자리에 오기까지, 캡틴이 되기까지, 그 당시 캡틴이었잖아요. 네네. 네. 오기까지. 많은 전적과 화려한 경력이 있으세요.
2: 네.
1: 자, 우리 황인범 선수는 네덜란드에서 뛰고 있고요. 네. 네, 피에노르트라는 아주 명문 구단에서 뛰고 있고요. 이 네덜란드는 저희가 다 알다시피 뭐 이용표, 또 박지성, 또 안정환 이런 많은 또 허정모 이런 선수들이 다 네덜란드를 거쳐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를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께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Chega.

0: 대한민국을 한껏 한번 응원해 봤습니다. 네, 한 시간 박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에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정답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공격 퀴즈쇼로 오늘 열어볼까?
1: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0: 자, 첫 번째 퀴즈는 오늘 축구 용어였죠.
1: 네, 수비수가 공격, 아니죠.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골라인에 더 먼저 가면,
0: 네.
1: 안 되는 이 반칙 용어. 바로 오프사이드였습니다. 네,
0: 정확하게는 OFF, 오프,
1: 네,
0: 사이드, SIDE 두 개 합치면은 오프사이드.
1: 오프사이드. 네. 근데 많은 분들이요,
0: 업사이드라는,
1: 네. 아니 업사이드라고 답을 주셨어요. 업사이드.
0: 업사이드.
1: 네, 위로 간다. 업사이드.
0: 업사이드.
1: 네, 네.
0: 뭐 상관없어요.
1: 네. 그래요?
0: 말은 통하니까.
1: 네. 네.
0: 정답으로 해드릴게요. 업사이드도.
1: 네, 좋습니다.
0: 업사이드는 업사이드 다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1: 그렇죠. 다운사이드, 업사이드요.
0: 네. 네. 비웃받침이 정답이었어요. 옵사이드가 정답입니다.
1: 네. 네.
0: 혹은 비웃받침, 혹은 정확하게는 오프사이드가 네. 정답이었습니다.
1: 두 번째 퀴즈.
0: 네. 오늘도 밤에 이제 축구 보시다 보면은 네. 아마 이것 때문에 선수들이 막 뛰다가 갑자기 이제 옵사이드 판정이 나서
1: 네.
0: 멈춰서게 되는 경우를 자주 오늘도 보시게 될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공격수가 공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 공격수에게 공이 전달돼서 발에서 공이 딱 떠나는 시점을 보거든요.
1: 네.
0: 그때 최종 수비 라인보다 공격수가 몸의 반 이상이 더 나가 있으면 옵사이드가 돼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조금 나가 있는 건 상관없어요. 반 정도 이상이 나가면 옵사이드가 됩니다. 아마 이번 피파랭 이번 월드컵부터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절대 보시면서 옵사이드 보실 때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많이 향배가 많이 갈렸는데
1: 그렇죠.
0: 성악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검색을 해보시고 오늘 안타깝게도 이 공식 주제가를 부른 샤키라하고 헷갈리신 분들이 많아서 샤키라가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1: 네, 세자라고 해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0: 네. 저희가 싸이씨 얘기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정확하게 제목은 챔피언즈가 맞는데 저희가 챔피언이라고 올리신 모든 분들 다 정답으로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가 세자라고 했으니까
0: 네.
1: 챔피언이라고 하신 분들 다 정답 처리해드릴게요.
0: 가수는 누구였죠?
1: 조수미씨였죠.
0: 네, 그 유명한 조수미씨였습니다.
1: 네.
0: 이 노래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당시 조수미씨가 전 세계를 무대로 지금도 바쁘지만 그때 또 얼마나 바빴어요. 20년, 25년, 5년 전이니까. 전성기 시절일 때 이 오페라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고국에서 월드컵이 열린다는 소식에 오직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힘을 주겠다는 일념 안으로 그 빡빡한 일정을 쪼개서 녹음실로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0: 네.
1: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는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도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이제는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이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제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너무 파격적이에요.
1: 네, 그래서 네.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뎌내는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 발바닥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아, 그래요.
1: 를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어, 그래요?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어,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한 것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그 제품이 또 있고
0: 네.
1: 저는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 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래서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되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트레이딩을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이렇게 안마의자

0: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네.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젊었을 때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냐면
1: 평평하게 주무시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또 좋게 된대요.
0: 그래요.
1: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약간 올렸다
0: 맞아요.
1: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훈련된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베이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다르게 빌려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또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그리고 거기다 등을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딱 두들겨주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두들겨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네.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넷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0: 맞아요.
1: 허벅지 허리 통증 있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은 바꿔야 돼요.
0: 그렇죠. 네.
1: 네. 거기서 저는 그 푹 들어가서
0: 네.
1: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0: 그리고
1: 그렇죠. 한 분들 매트리스 그렇죠.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0: 네.
1: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0: 네.
1: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0: 네.
1: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0: 되죠. 네. 너무 좋네요.
1: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0: 그렇죠.
1: 심장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0: 네.
1: 다리도 다리 붓기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0: 네.
1: 부분을
0: 네.
1: 저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0: 네.
1: 50%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0: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1: 네네.
0: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1: 대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저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0: 그렇죠.
1: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저는 입소문인 장안에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기를.
1: 네. 예,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저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지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런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좀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레스트라 그래갖고
0: 네.
1: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면은 네.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여덟 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어갖고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 분들이 이제는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식들한테 선물을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 갈 때까지
0: 그쵸.
1: 써야 된다 이거예요.
0: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러면
0: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기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기 옮기지 않고 하면 세탁기에 딱 놓기만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그리고 네.
1: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이면 다 끝나요.
0: 와,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나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0: 너무 많습니다.
1: 많습니다.
0: 예, 예.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썬킴이 쓴 썬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였습니다. 월드컵 조별 예선 멕시코전을 열흘 앞두고 상대국 멕시코에 대해 알려주러 나온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비바 멕시코. 멕시코 만세란 말이죠. 지금
2: 멕시코전을 멕시코... 열흘 앞두고 리바 메이코.
3: 잘 싸워보자 이 얘기죠. 네.
2: 멕시코 만세라면서요.
3: 아, 왜냐면 예, 예. 오늘 얘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독립기념일인 9월 16일인데 그때마다 이제 미국 멕시코 대통령이 첫마디가 그거예요. 비하 비바 멕시코.
2: 아, 리바요? 비바예요?
3: 비바.
2: 아, 비바 비바.
3: 비바.
2: 비바.
3: 비바 멕시코.
2: 아, 비바 멕시코.
3: 그 대한 독립 만세랑 똑같죠. 그 얘기를 약간 살짝 오늘 해 보면 어떨까?
2: 네. 201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이 열리는 곳이죠. 멕시코, 멕시코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지도를 보면 미국의 영토인 게 당연해 보이는 뭐 텍사스주라든지 캘리포니아주, 뉴멕시코주 사실 원래는 전부 멕시코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멕시코 독립 이후부터 미국 텍사스 전쟁까지 지금의 북미 지도를 만든 결정적인 순간들을 썬킴 씨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멕시코 역사 1탄에서 저희가 고대 문명이었던 아즈텍 제국의 시작부터 스페인에 의해 몰락한 과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지역은 그 후에 스페인 지배를 얼마 동안 받게 됩니까?
3: 1521년에 아즈텍 제국이 멸망을 하니까 300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죠. 1821년에 독립을 하거든요. 여기 자체가 이제 누에바 에스파냐라고 해서 뉴 스페인, 새로운 스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스페인이 합니다.
2: 네.
3: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텍사스, 특히 캘리포니아 이쪽 가면 지명들이 다 스페니시예요.
2: 산으로 시작하는.
3: 뭐 산디아고, 산프란시스코.
2: 코퍼스 크리스티 뭐 이런 거.
3: 그렇죠. 네. 뭐 로스 캘리포니아 자체가 스페인어니까 칼리포니아. 그러니까 지금도 멕시코 바로 밑에 보면 바하 칼리포니아라고 저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 하시엔다, 라시에나가, 라브레아 다 특히 LA 가시면요.
2: 예, 예, 예.
3: 다 길 이름이 스페인어예요.
2: 그렇군요.
3: 예. 그러면 당연히 여기 원래는 스페인 땅, 멕시코 땅이었다 이 말이죠.
2: 그렇죠. 예.
3: 그 얘기를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2: 예.
3: 자, 일단 스페인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제 그 스페인 통치자들이 와서 통치를 하는데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스페인에서 태어난 스페인인들.
2: 네.
3: 페닌슐라르.
2: 페닌슐라르.
3: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반도. 그쵸,
2: 페닌슐라가 반도죠.
3: 반도. 예. 그러니까 반도에서 온 사람들이다 해서 페닌슐라르.
2: 네.
3: 스페인 본토에서 태어난 스페인인들이요.
2: 네.
3: 아, 그리고 크리오요.
2: 크리오요는
3: 스페인인들인데 여기 식민지에서 태어난 스페인인들.
2: 아, 네. 그게 크리오요.
3: 크리오요. 메스티소 또는 메스티조라고 하죠.
2: 네.
3: 이거는 스페인과 원주민의 혼혈.
2: 아, 네.
3: 네.
2: 네.
3: 철저하게 차별을 합니다. 가장 권력을 쥐었던 이들은 스페인 본토에서 건너온 페닌슐라르요. 그리고 크리오요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사람이죠.
2: 그러니까 부모는 둘 다 스페인인인데 거의 멕시민지에서 태어난 거죠.
3: 출생지만
2: 예, 그렇죠.
3: 지금으로 치면 멕시코인 거죠.
2: 네네네.
3: 그렇지만 2등 시민 취급을 받습니다. 그 메스티조는 말할 것도 없고
2: 그렇죠.
3: 혼혈은요.
2: 원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3: 원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뭘 운영하냐면 이거 아시엔다라고 해서 하시엔다라고도 하고 대농장이거든요.
2: 네.
3: 이걸 운영하면서 이제 그 메스티조 원주민들을 다 그 노동자로 이제 착취를 해요.
2: 네.
3: 요 상태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불만은 가장 큰 불만은 이제 메스티조 원주민들이었죠.
2: 네.
3: 원래 우리 땅인데 네. 너희들이 와서 뭐 하냐. 그리고 못지않은 불만은 크리오요들이었어요. 아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멕시코에서 태어났냐? 아빠 엄마가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나 멕시코에서 태어났다고. 근데 왜 페닌슐라로 너희들은 출생지가 그쪽이라고 해서 차별하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차별이 쭉 이어져요.
2: 예.
3: 이 압력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이제 몇백 년 쭉 이어지는데
2: 네네.
3: 결정적으로 모든 그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스페인 본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한번.
2: 왜 난리가 납니까?
3: 1808년에
2: 네.
3: 스페인 왕위 교체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2: 왕위가 교체됩니까?
3: 왕위가 교체가 돼요. 당시 스페인 왕가는 부르봉 왕조라고 해서 어이? 부르봉 왕조?
2: 프랑스 쪽인
3: 프랑스 쪽이요? 프랑스 맞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3: 예. 요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지만 루이 14세가 카를로스 아, 그 2세라고 스페인 왕이었는데 합스부르크 왕가 계통이었어요. 근데 후사가 없이 죽습니다.
2: 예.
3: 근데 그 루이 14세 부인이 네. 그 합스부르크 왕가이면서 스페인의 공주였거든요.
2: 아 예. 예, 예.
3: 그래서 루이 14세가 이런 말하죠. 어이 그러면 어차피 왕될 사람 없으니까 내 손자 어? 합스부르크 왕가고 어. 내 부인은 또 스페인 공주잖아.
2: 그렇죠. 예.
3: 우리 손자 그냥 스페인 왕 시켜.
2: 아.
3: 그래서 앉혀버려요.
2: 예.
3: 물론 그것 때문에 스페인과 영국과 뭐 전쟁도 벌이는데
2: 예, 예, 예.
3: 그때부터 스페인 왕가는 프랑스의 부르봉, 어. 부르봉 왕조가 쭉 이어져요.
2: 네네. 그랬는데.
3: 그랬는데 네. 1808년 이 카를로스 4세라는 국왕이 스페인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2: 예.
3: 나라 경영을 진짜 못합니다.
2: 못했어요.
3: 못했어요. 예. 그때 나폴레옹이 와서 이런 얘기하죠.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2: 예.
3: 페르난도 7세라고
2: 네.
3: 아빠가 왕을 그따위로 하니까 지금 저 멕시코 식민지에서도 막 지금 봉기가 일어나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아빠 왕로 똑바로 하십시오. 야, 너 아들 많이 컸다 너.
2: 네.
3: 어떻게 아빠한테 이래요. 아빠 불러라. 아들 네가 콱 그냥.
2: 부자 간에 약간 갈등이.
3: 카를로스 4세랑 이제 페르난도 7세 이 아들과 아빠 사이에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져요.
2: 예예.
3: 잠깐만 내가 중재를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요.
2: 누굽니까?
3: 나폴레옹이 들어옵니다.
2: 아 나폴레옹이.
3: 야야야야 예. 어차피 나 다 우리 프랑스계인데 너도 왜 싸우냐.
2: 아.
3: 그러면서 프랑스 국경 도시에 왕과 아들을 불러요. 진짜로.
2: 예, 예.
3: 부른 다음에 각 방에 넣어요.
2: 예.
3: 그런 다음에 아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2: 네네네.
3: 야. 너 아빠한테 덤벼? 너 그 반역죄야, 인마.
2: 아, 학교 교실에서 하듯이 그래.
3: 아, 예, 그래서 예.
2: 선생님들이 화해시키듯이.
3: 아, 그러니까 예. 이미 이때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빠를 몰아내고 왕이 아들이 페르난도 7세로 그 즉위를 한 상태였어요.
2: 네네.
3: 아들 이리 와봐. 야, 너 아빠가 그러면 너 반역죄야. 왕위를 내놔. 네. 좋은 말할 때.
2: 네.
3: 그냥 내 누구인 줄 알아? 나폴레옹이야. 띵띵띵띵 하면서.
2: 예.
3: 그 아들내미가 왕관을 건네줘요.
2: 네네.
3: 확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왕관 들고 옆에 있는 방에 이제 아빠한테 가요.
2: 네.
3: 아빠 문 열어. 왕관 갖고 왔는데
2: 아, 네.
3: 당신이 왕노릇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2: 그렇죠.
3: 어?
2: 네.
3: 이 꼴이 난 거라고. 아 이봐 그 왕관 나한테 줘.
2: 아 이게 뭐야 갑자기. 아 역시.
3: 아니, 아빠는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리 내놔. 그럼 누가 왕이 되는데요?
2: 예.
3: 형! 형 일로와!
2: 예.
3: 나폴레옹 자기 친형을 불러가지고
2: 친형을 왕으로 앉히려고?
3: 친형을 호세인스인가 스페인의 왕으로 앉혀버려요.
2: 야 뜬금없다.
3: 뜬금없죠.
2: 예.
3: 이 소식이 누에바 에스파냐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 식민지에
2: 예?
3: 들어간 거죠.
2: 예.
3: 본국 개판이다.
2: 그게 어떤 영향으로 이어지나요?
3: 요때가
2: 네.
3: 그 페닌슐라르가 크리오요와 메스티소를 억압 탈압 착취했던 게 그게 다랬던 상황이었거든요.
2: 네네.
3: 본국이 저렇게 지금 개판인 지금 어떻게 보면 멕시코 총독도 국왕이 임명한 총독이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네. 국왕이 지금 없잖아 지금요.
2: 네.
3: 뭐 지금 나폴레옹 뭐 친형이 왕으로 왔다고
2: 그렇죠,
3: 하니까
2: 그렇죠. 네.
3: 그러면 지금 총독제도 자격이 없는 거라고.
2: 아 정당성이 없다.
3: 정당성이 없다.
2: 예.
3: 그러면 이 기회에
2: 네.
3: 우리 크루요요가 주축이 돼가지고 뒤집어 엎자 우리.
2: 메스티소나 인디오들도 다 도청을
3: 그렇죠.
2: 하나요?
3: 메스티소 너희들들
2: 예.
3: 너희들도 억압 받았지.
2: 예.
3: 우리가 스페인 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다 쫓아버리고
2: 네.
3: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자. 라고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2: 독립운동인 거네요?
3: 독립운동이죠.
2: 그렇죠.
3: 그랬더니 멕시코에 와 있던 스페인 본토에서 온 친구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2: 아니요. 아니요.
3: 예. 이것들이 지금 본국이 지금 삐삐이라고 어디 지금 덤비는 거냐고. 야 체포해 체포해 탄압해.
2: 아 그래요?
3: 독립운동 디귿자도 꺼내지 마.
2: 예예예. 예, 예.
3: 아
2: 그러면 뭐 전쟁 일어나나?
3: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투로 비데라는 그 스페인 사령관이었어요.
2: 이투로 비데요?
3: 네. 예. 왜요?
2: 좀
3: 비대?
2: 조남이 좀 청결해가지고.
3: 아, 청결하죠, 진짜요.
2: 예, 예,
3: 나.
2: 예, 예.
3: 물 걱정을 마세요.
2: 스페인 사령관이에요. 예, 예, 예.
3: 이트로 비대가.
2: 네.
3: 탄압해!
2: 네.
3: 탄압해!
2: 네.
3: 가 된 거예요.
2: 예.
3: 근데, 이 민중의 투쟁이 너무나 거세게 일어나는 거죠. 그 민중 투쟁에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냐면
2: 누굽니까?
3: 미겔 이달고 신부라는 신부였어요.
2: 신부님 미겔 이달고.
3: 네, 이달고 예. 신부님이에요.
2: 네네네.
3: 저 이달고 신부님도 크리오요예요.
2: 아 크리오요고. 예.
3: 저 신부님이 네. 돌로레스란 지방에서 이제 신부님을 하셨는데
2: 네.
3: 아니 잡아 좋다. 자 지금 본국이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끼리라도 잘 삽시다. 메스티조 일로 와요. 그래서 농장들을 만들어가지고 신부님께서 네. 자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 합시다 해서 대농장을 스스로 개척해서 만들었어요.
2: 어...
3: 그랬더니 스페인 본국에서 온 아이들이 누구 마음대로 농장을 어... 만들어 예, 예, 아시엔다를
2: 예.
3: 야 이달고 신부님 만든 신부가 만든 저 농장 압수해. 네.
2: 어...
3: 그랬더니 이달고 신부님이 이거 우리가 이게 뺏길 것인가 저항을 할 것인가 예. 우리도 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2: 예.
3: 들고 일어나자!
2: 오,
3: 라고 하면서 1810년,
2: 네.
3: 그러니까 저기 스페인 왕이 그 사건,
2: 네.
3: 있은 후 2년 후에,
2: 네.
3: 1810년 9월 16일, 아까 말씀드렸던
2: 오, 기념일,
3: 예. 그 돌로레스에 있는 성당에서 종을 치기 시작해요. 땅땅땅땅땅땅.
2: 종을 쳤다?
3: 오. 종을 치면서 네. 그때 얘기했던 게 Viva Mexico예요.
2: 멕시코 만세. 우리 들고 일어납시다.
3: 들고 일어납시다.
2: 우리가 언제까지는 핍박당할 겁니까?
3: 그렇죠.
2: 어...
3: 그러면서 멕시코 11년 동안의 멕시코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2: 아, 11년 동안 독립전쟁이 이어져요?
3: 그 이달고 예. 신부님이 돌로레스에서 그 독립의 종을 치신 다음에
2: 돌로레스의 외침이라고 한대요.
3: 외침이라고 예. 하죠. 실질적으로 독립을 따낸 것은 1821년이니까 예. 11년 걸린 거죠.
2: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았나 보네요.
3: 그렇죠.
2: 예.
3: 이 하여간 물꼬를 뜬 거는 이달고 신부님의 돌로레스의 외침이었기 때문에
2: 네.
3: 지금도 멕시코의 독립기념일은 9월 16일입니다.
2: 아, 그리고 이제 마침 1820년대 들어서 스페인 본국에서도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양인데요.
3: 그렇죠.
2: 네.
3: 일단 그 어찌어찌 해가지고 나폴레옹 쫓겨나요.
2: 네.
3: 스페인 국민들도 자존심이 상한 거죠. 아니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나폴레옹은 가서 그냥 말이나 타시라고 네임클럽 하나 주우시라고
2: 네.
3: 그래서 나폴레옹과 형이 쫓겨납니다.
2: 어, 호세 1세도 쫓겨났어요.
3: 네. 예. 그러면서 페르난도 7세가 다시 권좌를 잡아요.
2: 예.
3: 약속을 했던 거예요. 국민들한테.
2: 네.
3: 아이고 왕관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통치를 잘하겠습니다. 뭐 신헌법도 만들고 뭐 통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웬걸?
2: 네.
3: 라고 할 줄 알았지? 이놈들!
2: 아유, 예.
3: 이러면서 더 탄압을 해버린 거.
2: 아버지 때보다 더
3: 심한.
2: 더 못났구나. 예.
3: 이때가 스페인의 최악의 흑역사 시대예요.
2: 아...
3: 페르난도 7세가 암군이에요.
2: 네.
3: 진짜 암군이에요.
2: 예.
3: 그러다 보니까 이 군 장교들이 아니 저기 약속한 거 지키셔야죠. 아니 뭐 헌법도 만들고 입헌 군주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 그렇죠. 예.
3: 라고 하면서 군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른바 자유주의.
2: 네.
3: 우리도 헌법 만들고 민주주의 합시다.
2: 네.
3: 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2: 예, 예, 예.
3: 이것이 자유주의 혁명이었어요.
2: 예.
3: 이때부터 스페인은 진짜 아! 나락 떨어져요. 우리 피디자님이 페르난드 7세라고 하면 어떡하실래요?
2: 저는 누구라고 하면이라고 할 때 항상 못된 사람들만 저한테 얘기해요.
3: 아니 뭐
2: 자꾸 덫을 놔.
3: 예예. 예. 그럴 때서 잘 헤쳐 나가셔야죠.
2: 저는 회개하겠습니다.
3: 회개하겠습니다.
2: 페르난드 네. 7세라면
3: 맞습니다.
2: 예, 회개하겠습니다.
3: 그런데 이 예. 페르난드 7세가
2: 네.
3: 그 1821년이면 나폴레옹이 몽락한 다음에 다 빈체제 기억나시죠?
2: 빈체제.
3: 각
2: 예.
3: 왕국이 다시 왕이 살았어.
2: 그랬죠.
3: 민주주의 미음자도 꺼내지 마.
2: 예.
3: 왕국이 좋은 거야.
2: 예.
3: 어? 그냥 왕국 만세. 페르난드 7세가 전화기 좀 돌려봐.
2: 네.
3: 왕국들한테 저기요, 또 민주주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도와주세요. SOS를 각 왕국들에게 친 거예요.
2: 그래요.
3: 야야야야야,
2: 예.
3: 그 저 스페인에서도 민주주의 뭐 한다고 한다. 그때부터 각국에서 이제 군대들이 와가지고
2: 예.
3: 이 뭐라고 할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혁명을 이제 진압을 해요.
2: 예.
3: 이거를 딱 보고 있었던
2: 네.
3: 멕시코에서
2: 멕시코에,
3: 아까 이 독립 투쟁에 진압을 누가 했다고 했죠?
2: 아까 그 사령관이요.
3: 사령관
2: 비대 선생님.
3: 비대 선생님.
2: 예예예. 예.
3: 이트로 비대.
2: 네.
3: 이트로 비대.
2: 네.
3: 갓. 진짜 약은 사람이에요. 야 이거 딱 보니까 본국은 지금 완전 진짜 개판 5분 후고 지금 그 이달고 신부님은 일단은 그 독립투쟁을 실패하신 다음에 잡혀가지고 네. 처형당하십니다.
2: 아, 그래요. 예.
3: 어쨌거나 십몇 년 동안 쭉 이렇게 지금 독립운동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언젠가는 몰락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비대 선생님께서 네. 독립군과 손을 잡습니다.
2: 독립군과 손을 잡았다? 갑자기?
3: 잠깐만, 잠깐 총 내려라, 총 내려라. 뭐, 왜, 너 지나고 사는 건 아니야?
2: 그렇지.
3: 아, 이제 아니야. 아, 그래.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나? 어? 자.
2: 네네.
3: 우리 손잡고, 예. 본국과 연 끊고, 우리만의 우리 독립국 만들자.
2: 아유. 자기가 여기서 그냥 기득권으로 살고 싶어서.
3: 그러니까요. 아. 독립군은 또 손을 잡아줘요.
2: 아, 그래요. 그러니까
3: 조건을 건 게 뭐였냐면, 첫
2: 네.
3: 번째.
2: 네.
3: 국교는 로마 카톨릭으로 한다.
2: 네.
3: 그리고 우리는 그 스페인 본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독립국이다.
2: 네.
3: 세 번째가 뭐였냐면, 왕국하자.
2: 왕국을 하자.
3: 그럼 왕을 누구 시키냐?
2: 자기?
3: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2: 어, 예.
3: 스페인 왕족 중에 한 명 데려오자.
2: 아.
3: 부르봉 왕조 가운데서.
2: 아, 그래요? 그 의미가 있나? 예.
3: 그래서 일단은 진압군 사령관이었던 이트로 비데와 독립군과 손을 잡고
2: 예.
3: 그 1821년에 예. 독립을 선언합니다.
2: 예.
3: 그리고 본국이 연락한 거죠. 우리 예. 독립했습니다. 왕족 하나 보내주십시오.
2: 예.
3: 죽을래 너희들? 나! 우리 조카 못 보내. 그럼 조카 옆에 있는 조카 사촌이라도 네. 못 보내. 나 안 가. 해요.
2: 네.
3: 그랬더니 이트로 비데가 이제 그 발톱을 드러낸 거죠. 야, 본국이 연락해 봤더니
2: 안 보내준대.
3: 안 보내준대.
2: 아.
3: 아 내가 그럼 황제할게.
2: 비대왕.
3: 비대왕. 비대. 나는 비대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2: 어떠세요? 마이클이 한창 인기이기 때문에.
3: 네. 아 예. 자기가 황제가 돼요.
2: 예예예. 예, 예.
3: 아우구스틴 1세로 즉위를 합니다.
2: 아 그래요? 그렇게 되는군요.
3: 그래서 예. 독립 멕시코는 예. 의외로 멕시코 왕국으로 시작을 해요. 멕시코 제국이요.
2: 그렇구나. 그래서인지 사실 이제 독립을 선포한 날, 이제 왕국으로 독립이 된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16일 돌로레스 이달고 신부의 돌로레스 외침이 있던 날을 기념일로 이렇게. 챙기는 것도 그런 맥락이 있다고 합니다.
3: 그렇죠. 그런데 네. 이때부터 멕시코가 진짜 정치 혼란에 그게 다래요.
2: 11년 일단 전쟁을 했으니까 황폐화 그렇죠. 됐을 거고. 예.
3: 그랬더니 산타 아나라고 네. 무려 멕시코에서 대통령을 11번 한 분이 계시거든요.
2: 네.
3: 산타 아나가 군인이었는데 야야야
2: 예.
3: 기껏 독립했더니 황제가 들어오면 뭐하냐 라고 하면서 뭐 구테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쿠데타 또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이 아우구스트 1세를
2: 네,
3: 추방시켜. 그때부터 산타 아나를 비롯해가지고
2: 네.
3: 완전 권력 투쟁이 들어갑니다.
2: 예, 그때부터 대통령제가 된 건가요?
3: 그때 그렇죠. 공화국이 됐긴 됐는데 막 쿠데타의 역쿠데타, 쿠데타의 역쿠데타.
2: 혼란의 연속이야.
3: 혼란의 연속이요. 예. 아우구스트 1세가 또 불쌍해요. 이 비대 선생님이.
2: 뭐 불쌍해요?
3: 쫓겨나거든요.
2: 예.
3: 유럽에서 이제 뺑뺑 돌다가
2: 예.
3: 스페인 본국에서 야, 너 배신자께서 왜 오셨냐?
2: 아, 그게 박쥐의 말로입니다, 그게.
3: 그렇죠. 예, 어떻게 됐을까? 예. 본국에서는 지금 유럽으로 도망간 그 비대 선생님,
2: 네.
3: 멕시코 땅에 도착하는 순간 처형이다.
2: 예.
3: 라고 일단 선포를 한 상태였어요.
2: 네.
3: 그걸 모르고 다시 멕시코로 돌아와요.
2: 아,
3: 돌아와서
2: 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
3: 하면서 쭉쭉 서쪽으로 개발하고 들어옵니다.
2: 네.
3: 근데 멕시코가 다 독립을 했을 때 멕시코 시티에만 사람들이 있었지 특히 북쪽에는 그냥 땅이었어요.
2: 아.
3: 사람이 없잖아요.
2: 네.
3: 저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게 연락을 한 거죠.
2: 네.
3: 저기요, 이민 좀 보내주시라고. 오면은 세금 혜택 다 드리고, 뭐 자치권도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농장 일구고 사시라고.
2: 멕시코에서 먼저 미국 이민자들을 받았군요.
3: 특히 저기에 예. 있던 원주민들, 네. 우리가 이제 부르시면 안 돼요. 인디안이라고 하는 예. 원주민들이 또 멕시코와 또 싸움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또 원래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농장도 하시고 원주민도 좀 쫓아주시고 하십시오. 세금 면제입니다. 했더니 미국에서 서부 개척하고 있던 이들이 야 땅 준대.
2: 그렇죠. 예.
3: 가자. 라고 하면서 지금의 텍사스로 우르르 다 몰려들어요.
2: 예, 예, 예.
3: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2: 어떤 문제죠?
3: 멕시코는 노예제를 이미 폐지한 상태였어요.
2: 네.
3: 근데 텍사스에 들어왔던 미국인들은 당연히 남부에서 들어왔겠죠.
2: 예.
3: 노예제를 이미 하고 있던 농장주들이 들어왔거든요.
2: 네.
3: 야, 여기서 농사 지으려면 우리가 빵주인 우리가 아니야? 야, 흑인 노예들도 데리고 오라고. 야, 너희들 여기서 농사 지어. 네. 가 된 거예요.
2: 네.
3: 멕시코 정부는 노예제는 불법입니다. 멕시코에서는요. 예. 노예는 돌려보내십시오. 아니, 그럼 우리 농사 못 짓는다고. 이러면서 티격태격 싸우시기 시작해요.
2: 네.
3: 그러면서 자치권도 너무 강화돼서 거의 독립국처럼 유지를 하는 거예요.
2: 텍사스에서.
3: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텍사스 레인저스가 등장을 해요.
2: 지금 야구팀이잖아요.
3: 그렇죠.
2: 텍사스 레인저스.
3: 텍사스 레인저스가 당시에 거의 자치령 텍사스의 민병대였어요. 멕시코 공권력, 우리 못 믿겠다고. 우리 여기 텍사스는요, 우리가 자치 민병대가 통치하겠습니다. 치안은요.
2: 네.
3: 라고 하면서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걸 멕시코 정부가 딱 봤을 때, 야, 쟤는 멕시코 땅에서 와서 독립했냐?
2: 그렇죠.
3: 가 된 거예요.
2: 달갑지 않죠.
3: 그러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세금 내시고, 네. 빨리 노예는 미국으로 돌려보내시고,
2: 네.
3: 슬슬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2: 네.
3: 아, 그랬더니, 텍사스에 와 있던 지금 텍사스는 그때 당시 텍사스는 멕시코 땅이에요. 건너와 있던 미국인들은 안 되겠다. 우리 독립하자. 라는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2: 네.
3: 멕시코 정부도 그때 멕시코 대통령이 산타 아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이! 쫓아내자 얘들.
2: 쫓아내자 다시.
3: 그래서 6천 명의 멕시코 군을 이끌고
2: 예.
3: 방패! 가! 가! 가 돌아가
2: 텍사스로 가는 거예요.
3: 텍사스로 가. 아 우리 땅이니까 멕시코
2: 예,
3: 땅이니까.
2: 그렇죠. 그렇죠. 예.
3: 끝까지 저항을 하는 그
2: 텍사스
3: 미국인 거주민들이 있었어요.
2: 예예예.
3: 한 요새에 모여가지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라고 버텨요.
2: 예.
3: 그 요새 이름이 알라모 요새였어요.
2: 알라모 요새 알라모 전투 들어봤어요.
3: 영화도 있습니다.
2: 예.
3: 알라모 이게 많이 미화가 됐는데 알라모 요새는 멕시코 땅이에요.
2: 그렇죠. 예.
3: 그래서 멕시코 정부 산타 아나 대통령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요.
2: 네.
3: 여기 우리 땅이니까 방 빼세요. 못 빼겠다. 끝까지 저항한다. 그래서 저한에 대략 150명에서 200명이 민병대가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2: 멕시코군은 수천 명인데.
3: 6천 명.
2: 예.
3: 끝까지 저항하니까 예. 산타 아나 대통령이 이런 말합니다. 항복은 없다. 다 사살하라. 그래서 거의 200명에 가까운 민병대들이
2: 예.
3: 알라모 요새에서 저항을 하다가 다 전원 몰살당합니다.
2: 텍사스의 상징인 그 별 하나, 론스타도 저때 나온다던데요.
3: 그렇죠. 론스타가 외로운 별이잖아요.
2: 우리나라랑 사실 좀 악연이 있는.
3: 악연이 아주 깊죠.
2: 그런 실제 그 회사도 저기서 따왔다고 합니다.
3: 그렇죠. 예. 론스타가 텍사스의 예. 상징이에요.
2: 네네.
3: 외로운 별이요.
2: 네.
3: 그러면 안 되는데 산타 아나 당시 대통령이 알라모 요새에서 사망한 전사자들을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걸 보고 텍사스에 있던 미국 거주민들이 열받은 거죠.
2: 아, 그렇죠.
3: 그래서 외친 게 그거요.
2: 예.
3: Remember Alamo. 번역을 하시면
2: 알라모를 기억하세요. 하자.
3: 존댓말 아니겠죠?
2: 알라모를 기억하자.
3: 기억하자.
2: 예, 예.
3: 이게 뭐랄까 구호가 된 거예요.
2: 그렇죠.
3: 네. 언제까지 우리가 당할 것인가?
2: 네.
3: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땅이다.
2: 네.
3: 알라모에서 희생된 우리 동료들을 잊지 말자가 된 거예요. 잊지 마자 알라모.
2: 네, 네.
3: 이거가 이제 서부 시대 때 이제 영화 할리우드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할리우드에서 미화를 많이 해요. 그런데
2: 네, 네.
3: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알라모는 멕시코 땅이었어요.
2: 그러네.
3: 방을 안 뺀 것.
2: 확실하게 것이... 하고 가야 됩니다.
3: 확실히요.
2: 네.
3: 여기에
2: 어쨌든 일종의 텍사스 독립운동이 지금 시작된 거죠.
3: 시작된 거예요.
2: 예, 예, 예.
3: 당시에 그 텍사스 미국 거주민들을 이끌었던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2: 휴스턴.
3: 휴스턴이라고 하면 지금 텍사스의 대표적인 도시죠.
2: 그렇지요. 예.
3: 그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다 모여. 우리가 멕시코군을 몰아내고 예. 우리가 독립하자.
2: 네.
3: 라고 치고 내려와요.
2: 예.
3: 이때는 진짜 너 죽고 나 죽고요.
2: 자, 뭐 이런 역사 때문인지 북중미 최고의 스포츠 라이벌전 가운데 하나가 또 미국 멕시코의 뭐 축구 경기라고 하는데요. 2026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두 나라의 또 맞대결이 성사될지 또 그렇게 또 짜여져도 굉장히 꿀잼일 것 같습니다. 멕시코의 역사였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뭐요? 왜 말을 못해? 인사하시면 되는데 말을 못하세요.
3: 아, 인사? 어,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 멕시코 말로 하려고 그랬죠. 네. 스페인 말로.
3: 예, 네, 하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 gracias.
2: 자,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한국 직장인들이 시청하기에는 극악의 조건이긴 하지만 막상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더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조별 예선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고요. 이번에 텍사스주에서도 댈러스와 휴스턴 두 곳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데 우리나라가 A조 2위로 진출해서 32강에서 B조 2위 팀과 만나서 이기면 16강을 휴스턴에서 치르게 됩니다. 또 이제 B조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해볼만하다 이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도 좀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휴스턴에서 16강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NYPD에 합류하여 경찰 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 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낙지 개당 12불 99, 해오름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0: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도 그런 변화를 체험하셨다고 하십니다.
2: 네, 소시오패스 같았던 내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사가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0: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보지 말이죠. 노스웨스턴 대학의 병원 교수로 계신 최영광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아유, 우리 교수님 멀리서 오셨어요.
3: 네.
1: 어디서 오셨죠?
3: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1: 시카고.
0: 네. 이것 때문에 진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3: 뭐 겸사겸사.
1: 시카고 어느 쪽이요?
3: 다운타운에 병원이 있습니다.
1: 네, 네. 그러시군요. 아, 교수님이 얼마 전에 책을 또 발간하셨더라고요.
3: 네.
1: 책 제목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3: 맞습니다.
1: 아, 되게 제목 자체가 좀 따뜻한데. 그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당신은 어떤 분들일까요?
3: 네, 제 책에 주로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1: 네네.
3: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갖자는 취지로 제목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교수님이 이렇게 환자들에게 그런 인사를 하는 거죠?
3: 네. 항상 그렇진 않고요.
1: 네네네.
3: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너징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좀 네가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라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이제 좀 쪽팔리고 하기 싫은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귀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1: 네.
0: 하나님도 약간 편애를 하시나 봐요. 웬만하면 다 기도해주면 좋은데, 이런 사인을 가끔 주나 봐요.
3: 가끔 오죠. 뭐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강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요.
0: 아 근데 이렇게 인상도 좋고 말씀 원체 저는 제 자랑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자랑을 안 하실 것 같아 갖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분이 성품, 신앙 이런 것도 이미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분이 실력이 너무 의사로서 실력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 폐암 말기 환자들을 이제 폐 이식 그 양쪽 다 이거를 이식을 하고 나면 사실 이게 성과가 있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이걸로 성공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지셨다면서요?
1: 아니 그 말기암 환자들의 폐를 이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닌가요?
3: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의술인데요. 저희가 이것도 정말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이분 성함이 알버트 큐리예요. 이 환자분이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자기는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꼭 고쳐달라. 그리고 이식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다른 병원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다 당연히 거절당한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말기암은 우리가 이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식 후에는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암 발생률, 재발률이 또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저도 어렵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제가 회진 돌 때마다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분이 결국은 제가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ICU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죠. 양쪽 폐가 다 암으로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물에 빠진 상태 같이 이제 며칠 안 남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을 때 이분이 정말 간절하게 또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면서 이제 중환자실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게 양측 폐이기 때문에 말기암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장기로는 퍼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0: 다행이네요.
3: 네, 그래서 이분이 폐 이식을 했을 때 아마도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 그 찰나에 제 앞에 저희 폐 이식을 담당하는 또 흉부외과 팀 그 교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복도에서 그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건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환자가 있는데 한번 제안을 해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이식 보드에서 또 다시 온 여러 팀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을 때 또 한번 해보자 라고 전체 팀이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폐를 한 3개월 정도 기다리면서 받게 되었습니다.

0: 그때도 또 버티셨네요.
1: 네, 그때도 기적적으로 제가 썼던 약들이 다 안 들었는데 그때 딱 3개월째 썼던 약이 들어서 3개월 동안 ICU에서 중환자실에서 나오셔서 살아계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고 이분이 저를 볼 때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자기는 이 믿음이 있다고 끝까지 좋게 될 거라는 나을 거라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도전을 받았고 이분이 또 간증이 있으세요. 자기가 중환자실에서 이식을 잃었을 때 검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끌고 가려고 계속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예수 예수 예수를 부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더니 그 검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눈을 떴더니 이제 새 폐로 바뀌어져 있더라. 네. 이런 간증을 또 해주셨어요. 네. 저에게는 정말 많이 배웠고 이 환자 한 분 때문에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이 환자 한 분 때문에 저희 병원에 이제 이런 특별한 말기 폐암 환자들을 위한 또 이식 프로그램이 그런 스터디가 생기게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새로운 팀이 생기고 또 전 세계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네, 생겨서 저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네네. 네.
0: 하지만 이게 또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2: 수술 실패한 경우도 있죠. 수술 실패.
1: 맞아요.
2: 더 많겠죠.
1: 그래서 굉장히 슬픈 직업이에요. 아, 이게. 네,
2: 그렇죠. 네. 맞아요.
1: 저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도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같이 종양내과 의사들도 중에서도 제가 그만두시는 분도 봤고요. 힘들어서. 예, 그리고 그렇죠. 저와 같이 일했던 임상 간호사라고 nurse practitioner 벌써 두 명이 그만뒀어요. 이유가 이제 좀 친해진 환자분들이 자주 돌아가시니까 이제 슬퍼서 같이 일 못하겠다.
2: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 직업이 참 힘든 직업이다라는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했는데요.
2: 맞아요.
1: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슬프다는 거는 그만큼 네가 그 환자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2: 그렇죠.
1: 사랑하지 않으면 슬프지 않거든요.
2: 그렇죠.
1: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곳이구나. 그 사랑의 증거가 있는 현장이구나. 라는 생각에, 오히려 이곳이 더, 이 슬픔이 있는 곳이 행복할 수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3: 사명감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장면.
1: 맞습니다. 그 사명감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요. 교수님 지금 이렇게 첫인상을 뵈면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그 이렇게 생긴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있었죠.
0: 다 있었어요.
2: 이런 인상을 가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어느 학교배나 있었어요.
0: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질문하면 되게 답도 잘해줘.
2: 아, 그리고 되게 친절해. 근데 이렇게 친절하고 공부 잘하는 인상이신데 그 인터뷰 보니까 어렸을 때 무슨 소시오패스 같았다. 아니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3: 전혀 1%도
2: 상상이 안 되는.
0: 지금도 그럼 소시오패스처럼 가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이게 다 이제 후향적으로. 뒤돌아볼 때 깨닫게 되는 은혜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1: 지금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된 이 입장에서 뒤돌아보니까 제 어린 시절에 공감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왜 공부를 못할까? 이해가 안 되죠.
0: 우리는 친해질 수 없는 사람.
2: 저는요, 공부 잘하는 애들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해가, 이걸 외우지? 전 이해가 안 됐어요.
1: 비슷하게 공감력이 없는 게 아닌가. 네,
2: 그리고요.
1: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친구들이 이렇게 토라지면 왜 토라졌는지 그러니까 공감을 해야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저를 미워하면 왜 미워하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세상은 장기자랑 무대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결국은 원만한 인간관계가 성공을 위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뒤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좋아하고 했던기보다 무언가 목적을 위해 어떤 결과지상주의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런 공감 결핍 장애 한마디로 소시오패스의 그런 특징들이 보이지 않았나 어린 시절에.
2: 그 정도 갖고 뭘 소시오패스.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못한 애들 그냥 무시했던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건 좀
0: 그걸 몰라.
2: 그 정도 갖고 뭐.
3: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친구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1: 친구들
2: 뭐 잘하는 애들끼리 놀았겠죠.
1: 친구들 친구들 있었습니다.
3: 친구들과 관계는 어떠셨어요?
1: 뭐 좋았다가 나빴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원만하게 친구 관계도 있었고, 저도, 또, 뭐랄까, 학생회장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0: 아.
1: 네, 친구들과 같이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4: 네.
1: 근데 그게 이제 또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했는지 지금 약간 의심해 보는데.
4: 네.
1: 어쨌든 그 당시에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4: 네.
1: 또 공부 외에 다른 것도 중요하죠.
0: 스펙도 중요하고.
1: 그래서 뭐 춤도 잘 춰야 되고요. 브레이크댄스 같은 거 춤 잘 추는 친구들한테 배워가지고 뒤에서 같이 연습하고 뭐 제가 학생회장 선거 남녀공학 다녔는데 그때 이제 여자번에 들어가서 인기를 얻으려면 참모진 친구들과 이제 회의를 해서 또 춤을 춰야 된다.
4: 네,
1: 그래서 또 유세하루 각 반마다 또 들어가서 음악 틀어놓고 브레이크댄스 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0: 여기서 잠깐만 보여주시면
1: 뭐 이렇게.
0: 정답 나온 거지.
4: 기본 웨이브죠.
2: 그러면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교우관계도 좋으면 사실 뭐 살짝 교만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학생회장도 나가고 할 정도면.
1: 네, 교만했었어요. 교만했었고 서울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외에는 제가 갈 수 없는 곳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지원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밖에 하지 않았고 뭐 해서 잘 들어갔고 다니면서도
0: 혹시 수석으로 들어가셨습니까?
1: 아, 수석은 아니었어요.
0: 아, 심지어 동기가
1: 담임 선생님이 수석하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다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2: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3: 그러면 또 어떻게 그럼 교회에 다니시게 되신 거예요?
1: 네, 교회도 저희 집 앞에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진짜 뭐든지 다 뭔가 미래와 뭔가 스펙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게 있네요.
1: 그래서 영어를 또 잘하고 싶은데 또 들어갔더니 바로 그 콰이어 영어 예배 안에 콰이어를 만든대요. 근데 또 그때 이제 그 시스터 액트 영화가 나와서 뭐 오후 해피데이 노래하고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4: 네.
1: 그래서 노래를 잘하진 않지만 늘 동경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거다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그 영어 예배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분들과 어울리게 됐죠. 그때 뭐 복음, 뭐 보혈, 또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이런 거는 다 어떤 외계어 같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좋았고 같이 뭔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 하고 그때 우리가 안산에 있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 계신 곳에 가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같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좋은 기억이 있어요.
2: 당시 어때요? 그 당시 교수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1: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처음엔 몰랐고요. 모르다가 제가 이제 영어 예배 활동을 하면서 또래들이 좀 그립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거기는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학부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겨울 때 대학부를 나가기 시작해서 그 친구들이 또 친해지게 됐어요. 근데 친해져서 대학부를 하고 저녁엔 또 나이트클럽에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뭐 친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일을 잘 챙겨주고 아시잖아요. 이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신기하면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가다가 결국 겨울 수련회라는 곳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에 계신 오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나보다 더 당신께서 나를 잘 아시고 잘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 처음으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나? 내 인생을 처음과 끝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 그래서 그때 말씀이 처음으로 깨달아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좋은 얘기인데 이게 진실일까 약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주실 때 고맙게 받자. 땡큐 하면서 받자.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저희 수련회 때.
2: 아, 그래요?
1: 네.
2: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좀 만나게 되면서 변화도 많이 생겼겠네요.
1: 네, 근데 그게 아주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성비, 결과 지상주 이런 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되돌아보면 스폰서 개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내가 먹을 거다 챙겨주고 학비 내주고 뭐 스폰서를 해준다면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지. 뭐 그분을 위해 제가 삶을 헌신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면 받고 안 주면 뭐 그냥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 정도의 삶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주셔서 늘 감사하지만 또 안 줘도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내 인생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대 다니면서도 월요일 날 시험이다. 그럼 당연히 일요일 날 교회를 안 가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거예요. 네, 그 조금이라도 더 외워야지 월요일 날 시험이 잘, 성적이 잘 나오니까.
2: 우선순위가 여태까지는. 예.
1: 그리고 뭐 평일날 교회를 간다. 그러면 이제 뭔가 어디에 좀 빠지네. 네.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3: 어느 정도 적당하게 믿으면서 적당히 가고.
1: 네. 그래서 그때도 학교 다니면서 뭐 기독교 동아리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전 이해를 못하고. 그런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저는 그렇게.
2: 그러다 어떻게 바뀌게 됐어요?
1: 바뀌게 된 계기가 저도 예. 좀 생각해 봤는데.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공중보건의사라고 군대 과정으로 3년 동안 보건소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살던 곳에서 그 보건지소까지 가는 게 2시간, 오는 게 2시간이에요. 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1시간 반을 타고 그다음에 차로 30분. 이제 그래서 지하철에 있을 때는 신앙서적을 읽게 됐고요. 그때 네, 궁금하니까 도대체 네, 사람들이 네.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대체 무슨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때 네. 뭐 C.S. 루이스라든지 네, 네. 여러 가지 좋은 신앙서적들을 저희가 접하고 네. 간증책들도 접하고 또 차를 타고 갈 때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많은 날을 눈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때 3년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으로 치워주시는 시간들을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의 아내가 된 제
2: 당시 여자친구,
1: 당시 여자친구, 네. 네와 교제를 하면서 저희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줬어요. 제 아내가. 예. 그래서 말씀 사경에도 같이 데리고 가고, 그럼 예. 저는 옆에서 자고 있고 말씀도 많이 보내주고 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기적적으로 잘 때에 맞게 응답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안에 공동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뭐 그걸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 남자가 공동체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에 제가 그렇게 바뀌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진짜 뭐 월요 큐티 모임 뭐 화요 뭐 기도 모임 수요 예배 모임 뭐 토요 새벽 기도회 뭐 친구들과 교회 친구들과 매일 교회를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네.
0: 사모님한테 네, 감사해야겠는데요.
1: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새 아이를 같이 양육하고 있는데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2: 그럼 이제 그 이후로는 스폰서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다른.
1: 그게 네, 바뀌어졌죠. 그게 네. 세 번째인데 제가 이제 유학을 선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군대 3년 마지막 이제 해에 제가 제 다른 친구들처럼 한국에 남아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가는 길을 길 대신에 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제가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굉장히 또 두렵고 미래에 대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야 할 것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1년을 새벽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에 걸어서 교회에 가서 새벽에 항상 주님께 부르짖었죠. 그리고 또 누가 뭐 아 금식 기도가 좋대더라 그러면 네. 금식 기도도 하고
0: 좋다는 건 다 아시는군요.
1: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중에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네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니.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말 안 듣는 고등학생 이제 어머니가 뭘 시켰는데 예. 나 그거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자기 뜻을 관철합니까. 이제 밥 먹어라 그러면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좀 밥 안 먹고 힘 없고 야위어가는 아들을 보면 어머니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마음 약해져서
2: 사주죠.
1: 좀 뭔가 네. 네. 그 똑같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뭔가 이렇게 트위스트 arm 이렇게 이렇게 억지로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그래서 아 이게 내 모습이고 결국은 나는 목적을 위해서 늘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2: 되게 와닿네요. 왜냐면 입시를 앞두고 매수 기도 가는 학부모들 되게 많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내 아들 보내달라고 지금 자식한 아들처럼 하는 거 같잖아요. 네,
1: 음식 기도인지 단식 투쟁인지.
2: 그리고 입식 끝난 다음날부터는 안 가잖아요. 아, 그죠?
3: 맞아요.
2: 네, 그리고 되게 정말 트위스티드 아몬드처럼. 네. 그냥 쫄르는 막내 아들처럼. 뭐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처럼.
1: 네.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었을지 모르겠다는 네. 생각에 전 너무 죄송한 마음이 그때부터 네. 들고요. 예. 하나님이 아, 이렇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라면 예. 아, 이분을 깊게 알고 이분을 사랑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겠구나.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지고 갔던 기도 제목들이 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관해 주시면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겠구나. 예. 예. 그리고 이분을 알면 안 주셔도 괜찮겠구나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해요.
2: 그 고백이 새벽 기도의 응답 아니겠어요?
1: 맞습니다.
2: 그죠?
1: 1년 걸렸어, 1년.
2: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라, 이렇게 내 자신의 하나님을 네.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맞습니다. 응답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2: 그것이 새벽 기도가 아니면 응답이 받을 수 없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1: 거니까. 네, 안 바뀝니다. 진짜.
2: 정말 값진 걸 주신 거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지적해주면요. 늘,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환자분이 저에게 두 분이나 하루에 기도 좀 해주시세요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물론 기도를 해드리긴 했는데 다음날 출근하면 차 안에서 하나님 이게 뭔 일이죠? 예.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그러면서 이 환자분들이 나의 너무나 귀한 자녀들이란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분들을 더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다. 그때 맞아요. 완전 또 지적을 받았잖아요. 네.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시카고 교회에서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사과할 뻔 했는데 그 일주일간 하나님 계속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진료실 뭐 방에 환자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계속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안 됐고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에게 환자분들이 의뢰 아유 고맙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네.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렇게 고마워하시나 또 막 울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울었어요. 진짜 제자들을 봐도 너무 고맙고 뭐 환자를 봐도 고맙고 간호사들을 봐도 고맙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 마음이 이게 다르구나. 내 인격에서 저 공감 부족 장애라고 그랬잖아요. 제 인격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공감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저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슨 말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해야겠다. 네. 그러면서 하나 더 지금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로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이 이제 지적해서 한 이야기인데 호스피스로 가서 너무 침울한 상황에서 같이 왔던 아들들도 막 울고 계신 그 상황에서 너무 또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도 될까요? 하고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목이 메이고 또 눈물이 너무 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와 같이 들어왔던 의대생이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또 뭐지? 또, 아, 또 빨리 모면회하고 싶다. 쪽팔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겨우 기도를 끝내고 환자 얼굴을 봤는데 이분이 또 너무 환하게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방금 지금 호스피스 가라고 해서 지금 죽음 네, 앞에서 너무 두려움에 떨던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근데 의대생인데 뭐 가운 입고 있으니까 의사라고 보였죠. 네. 그래서 두 명의 의사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있네요. 전 저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함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주는 게 얼마나 큰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는지
2: 치료 이상의 힘을 발휘할 거예요.
1: 네,
2: 그럼요.
1: 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2: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1: 저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또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사랑을 구해서 정말 매직처럼 정말 네. 성령님이 허락하셔서 그 사랑이 제어의 마음에 부어지게 된다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의사라면 환자를 너무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2: 네.
1: 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 사랑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제 기도는 항상 저는 못해요. 저는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당신이 부어주시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제가 순종만 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삶과 신앙이 따로 놀지 않고 저는 이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생활로 생각했는데 이게 진료와 연구와 신앙이 통합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깨닫게 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삶과 신앙, 직업과 신앙이 통합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고 싶어서 네, 책을 쓰게 됐고 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과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 감동입니다. 아 이분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기가 좀 아까워요.
0: 그냥 유전자 좀 복제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2: 서울대병원에서 그냥 스카우트했으면 좋겠는데.
0: 맞아요. 좋습니다.
2: 저는 오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를 잘하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막연하게 저는 왜 공부를 못했을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노스웨스턴이란 병원에 하나님께서 우리 최 교수님을 보내야 하는데 또 많은 폐수술, 많은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파송을 해야 되는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그 의학을 배워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의학을 공부해야 그곳에서 내 파송의 목적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런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자녀들을 위해서 입시 때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아이를 어디로 파송시켜주세요 라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길 가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 사람은 공부를 할 것이고 저처럼 음악을 할 사람은 음악에 대한 재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만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맞습니다.
2: 그래서 교수님께 그렇게 공부가 쉽게 공부가 제일 쉽게 만드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주 당연히 들게 되잖아요. 공감력이 전혀 없었던 아이를 영광이란 아이에게 지금 이승 누구보다 가장 많은 공감을 하면서 환자의 손을 잡고 울 수 있다는 건 이건 보통 공감력으로 할 수 없는 최고의 공감력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바꾸시면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막연히 공부를 잘한다 잘해라가 아니라 무엇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 아이를 사용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법도 얻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미국에 돌려보내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예, 방법은 이 방송을 보신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수님, 최 교수님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좀 대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감동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앞으로 그런 기도가 결국은 환자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살리고 그 가족의 전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그런 일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히 돌아가셔서 앞으로 많은 환자도 치료해 주시고 Can I pray for you? 계속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 되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닥다리 이야기, 하나님의 침범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이끄시며 역사를 전개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 또는 좀 적극적인 표현을 쓴다면 침범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침범으로 인하여 그 침범을 경험한 인생은, 영혼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성공으로 그 인생을 장식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반복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야곱의 인생의 한 장면은 하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경험한 사건이며 오늘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침범입니다. God's intervention. 또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꼭 경험해야 말만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프랜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19세기 또 20세기 초의 영국 시인입니다. 이 프랜시스 탐슨은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J.R.R. 톨킨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1907년에 이 탐슨이 사망했을 때 크리스찬 사상가요 작가인 G.K. 체스터턴 얘기하기를 우리는 가장 위대한 시적 에너지를 잃었다고 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시적 에너지, 포에틱 에너지를 잃었다고. 이 위대한 시인 탐슨에게는 그러나 과거가 있었어요. 과거. 그는 의사인 아버지의 소원에 따라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던 시인이 되고 싶어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 소망을 떨치지 못하고 의대를 그냥 집어치고 젊은 나이에 집을 무일푼으로 뛰쳐나와 런던 거리를 배회하며 성냥을 팔고 하는 단순 노동을 통해 자기 생계를 꾸려가며 작가의, 시인의 꿈을 계속 키워가려 했습니다. 밤에는 템즈강에서 강가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고, 그러나 그 과정에 안타깝게도 탐슨은 아편에 손을 대게 되고 아편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나 그는 그 음성을 계속 대격하고 밀어내치고 자기의 인생을 추구했습니다. 한 3년여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다가 한 주님을 사랑하는 한 부부를 만나 그는 건강과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대표적인 시 The Hound of Heaven, 하늘의 사냥개, 뭐 이렇게 번역을 하죠. The Hound of Heaven이라는 명시를 쓰게 됩니다. 182개 절로 엄청나게 길고 어려운 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던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집요하게 추적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자서전적인 시요 명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부를, 서두를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네. 밤과 낮의 계곡 속으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네. 세월의 곡선 저 바닥으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 깊숙이. 나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네. 눈물 속으로 또는 지나치는 웃음 속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프랜시스 탐슨을 포기하거나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탐슨은 자기를 따라오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의 시 가운데 또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발, 그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고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았고 정확하게 의도한 속도로 장엄한 긴박감과 함께 하늘의 사냥개와 같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아멘 할 만한 구절입니다. 인생의 아픔을 인생 초기에 경험했던 이 탐슨에게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은 하늘의 사냥개라고 표현할 만큼 대단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사기꾼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했다고 말은 그렇게 했고 겉으로 행동도 그렇게 했으나 그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결국 그런 범죄를 통해 도망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죠. 그 하나님, 그 야곱을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기 떠났다고 되어 있는 표현 도망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란으로 향하는 도망자 야곱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가로채고 엄마와 함께 공모해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두 아들을 다 잃을 만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고 큰아들은 살인자가 되어 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리브가는 작은아들 야곱을 자기 오라비 집으로 피신시키도록 결정을 하며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 이미 가나안 여인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상황 우리 작은 아들 에서 야곱마저도 이방인을 아내로 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 설득하며 이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여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앞으로 20년간의 타향살이입니다. 20년간의 실상 감옥 생활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20년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에 리브가는 죽게 되고 그래 결국은 비극의 순간이었고 속임수의 비극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건 뭐 한여름밤에 낭만적인 캠핑이 아닙니다. 텐트도 없고 별을 단신 돌을 베개 삼아 이 베개 삼아라고 하는 표현은 한편 보호용이기도 합니다. 뭐 맹수가 오거나 하면 돌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도망자의 길 앞날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 생각, 아버지 이삭 생각,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지 모르는 에서에 대한 생각, 이미 사흘 정도 걸어왔습니다. 먹을 것도 점점 떨어져가는 상황,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마보이로 살아왔던 야곱이 마마가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맙니다. 야곱은 특별한 생각이 없이 그저 해가 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곳에 유숙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사건인데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 자리에 야곱은 모르는 채 지금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제 재확언시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방문하시는 사건의 상징적인 또한 현실 그대로의 묘사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기꾼이며 도망자인 야곱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침범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범입니다. 마치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던 사울에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침범. 이 부엘사바에서 하란까지 약 500마일 이상의 거리요 한 달 이상 여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긴 여정 가운데 창세기 저자는 단지 여기에 1박 2일 그리고 베델을 초점 맞춰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시며 나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 다짜고짜 말씀하십니다. 다짜고짜. 그리고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 되풀이하시며 창세기에서 이게 다섯 번째 약속 표현입니다. 15절에 야곱 개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내 아버지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모든 걱정거리를 제거하시며 죄책감도 제거하시는 용서의 선언도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합니다. 야곱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서 그가 어설프게 알고 원했던 그 장자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침범입니다. Talking about God's sovereign love, sovereign intervention.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도망자의 돌베개 인생을 사닥다리를 차고 찾아오십니다. 상당히 시적으로 창세기의 묘사가 되어 있죠.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천사들을 동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 야곱을 만나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야곱의 무거운 죄짐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무거운 죄짐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무거운 죄짐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죄짐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를 들고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는 다 절망이요 패망이며 패배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며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셔야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며 원수인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냥개의 집요하심으로 우리를 끝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내 속에 뭐 대단한 게 있어서 절대 아니죠. 마트마 간디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격을 지닌 것이라 지녔던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을 바로 이해한다면 예배가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의 폭을 조금이라도 만져봤다면 주위 사람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며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하나님의 침범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지니며 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른 모든 것도 놓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자주 베델로 가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방문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습을 노출시키며 나의 부족함 투성인 모습을 노출시키며 그러나 천사들을 동원하며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들어보신 것 같죠? 별이 빛나는 밤에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나 찾아보세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를 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온기를 느껴보도록 하세요. 신비주의라고 뭐 이 정도는 할만합니다.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그 별빛 아래서 찬양해 봅시다. 한번 우리 수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수양에 하시기 바랍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사랑의 역설이다. 사랑의 역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영원히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오늘 예배당으로 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몇 마디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돌베개 같은 인생 돌베개 같은 이 인생을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며 찾아와 주십니다. 이 사닥다리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사닥다리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다나엘이 있었고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이 있었고 또 누가 더 있었을지 모르죠. 당신의 사역 초기에 이 말씀 먼저 당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고 오신 분, 하나님을 끌고 내려오신 분, 당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위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야곱이 봤던 그 환상이 현실이 되는 시점입니다.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주권의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서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현실로 발전, 확장,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설명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에베소 2장 6절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실존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이 몸을 입고 계속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며 살아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이 시간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뵙고 영광을 뵙고 또 내려와서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귀하신 아름다운 얼굴을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해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가장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점점 더 아름답게 점점 더 아름답게 완성하실 줄을 이루실 줄을 He will perfect it 내가 확신하노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시는 인생을 나는 살고 있습니까? 즐기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혹시 도망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찾아오실 겁니다. 혹시 과거의 거짓말 때문에 후회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혹시 내 속에 남아있는 야곱의 그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동반하시며 사닥다리를 타고 찾아오십니다. 그 천사들이 나의 아픔을 빼앗아 하늘로 오르락 올라가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물을 가지고 내리락 아래로 내려와 우리 품에 안겨줄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발의 그 발걸음 서두르지 않았고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았고 정확하게 의도된 속도로 장엄한 긴박감과 함께 하늘의 사냥개와 같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 소리 원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지금도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내 아픔을 그 천사들의 손에 넘겨주어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지고 다시 나에게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의 저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우리는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그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짓밟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려고 우리에게 짓밟힘 당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지 맙시다.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우리의 수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밟고 우리는 아니 밟아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우리는 그저 또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 겸손해지며 더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내 것으로 취하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닥다리 되어주셔서 감사 찬양드리며 한 주간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올라가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닥다리를 만지작거리세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사닥다리 끈적끈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대로 여실히 묻어있습니다. 두 사닥다리 이야기. 야곱의 사닥다리, 나의 사닥다리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에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 주님께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이루실 줄을, 완성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I'm just fine. 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합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 사닥다리 때문에 한 주간 주님 마음껏 찬양드리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같은 저질적인 인생을, 사기꾼의 인생을, 약탈자의 인생을 왜 선택하셔서, 아니 에서가 더 나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기에 제가 구원받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말로만 감사드리는 야곱의 모습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저희들의 의지를 주 앞에 굴복시켜드리며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다시 내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닥다리인 것을 기억하며 발걸음 하나하나 더욱더 조심하며 세심하게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손, 발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겨가는 예수님 닮은 자리로 한 번 더, 한 번 더 저희를 옮겨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교활한 야곱이었으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 속에 저희 인격을, 저희의 말과 행동, 저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주제가 되시는, 그래 저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또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잊지 아니하고 사닥다리 사닥다리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짚고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기 원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 심령 백성들, 또 가정 가정 위에, 저희 교회 위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해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나요.
1: 이제 시작이죠.
0: 네. 신기하게.
2: 아니 근데 신기하게 전 계속 남희 씨 의상의 눈길이 가네. 요즘 왜 그래? 좋은 일 있나?
0: 아, 무슨 소리야?
2: 아니 그러니까 좋은 일 있나? 그 말씀밖에 은혜가
0: 네. 아, 네. 오늘 많이 갔네.
2: 의상이 너무 예뻐서
3: 네. 네. 이것도 네. 말 잘못하면 또 언론에서 결혼설 나간다고.
0: 아, 맞았죠, 맞았죠.
3: 잘 조심해야 돼.
0: 네. 네,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예뻐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며 노크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2: 저한테 형제님 그 음반 한번 낼래요? 하고 이제 제안을 쭉 던진 거예요. 저는 무시했죠.
3: 야, 하나님의 꿈과 너의 꿈이 좀 다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레오나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4: 또 하나님이 또 선교사로 가래.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안 들었는데
5: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약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좀 있어요. 저는 그걸로 합쳐서
4: 그렇죠. 내가 안 들었는데 내 마음이 안 편안한데 지금 네. 들었는데 네.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3: 불편해요.
4: 그러면 아닌 거예요.
6: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 청년입니다. 최근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도사의 길을 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저 역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면서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네네. 솔직히 저는 친구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 마음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콜링이란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0: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하나님의 부르심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입니다. 목사님,
4: 네.
0: 목사님께서는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먹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4: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아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4: 근데 평소에 이제 아버지의 삶, 또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인격을 보면서 아, 참 목회자가 되는 것도 참 좋겠구나. 호감을 가진 거죠.
0: 네.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진로를 정할 때
0: 네.
4: 아, 나는 나중에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대학도 가고 이제 그렇게 쭉 흘러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요. 사연자분도 아마 그런 뭔가 이렇게 딱 콜링이라는 게 딱 뭐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아, 목사가 되면 좋겠다. 아,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2: 저는 네. 대학교 2학년 때 전도여행을 갔어요. 거지 전도여행. 그러니까 뭐 우리 가진 거 없이 저기 지리산 산청에 아주 정말 시골 99.7%가 남녀 호랑갱교를 믿는 마을에 거기서 전도여행 그 전도하고 2주 동안 생활하는 우리 거점이 아주 작은 개척교회 시골교회.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런 전도여행 낮에 전도하고 저녁 때 딱 들어오면 옛날에 막 3, 4, 5 모여서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면 다들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피아노 앞에서 기타 치면서.
0: 그쵸.
2: 그때도 전도여행 끝나고 5시에 딱 들어와서 제가 막 찬양하고 있으면 막 모여서 막 찬양하고 이러는데 그 작은 교회 전도사님이 이렇게 제 찬양을 듣더니 저한테 형제님 그 음반 한번 낼래요? 하고 이제 제안을 쭉 던진 거예요. 저는 무시했죠. 아니 이렇게 작은 교회 전도사님이 무슨 음반 제안을 하시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전에 이분 예전에 음반 제작자였었던 거예요.
0: 와.
2: 근데 그때는 거절했어요. 아예 안 하겠다고
0: 왜요?
2: 거절했는데 왜냐면 제가 음악을 안 하겠다고 하고 신학대 선교사님 되겠다고 신학대학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 길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니라고 했는데 신기하게 이 일이 있고 난부터 하나님이 저를 막 이끄시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만든 노래 가요계를 알려주고 그때 음반 제안 받고 찬양 쪽에서도 음반 제안 다시 한번 받고
0: 네.
2: 그러니까 세 번의 어떤 음반 제안을 받는 세 번의 부르심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받으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꿀림이었구나. 내가 못 깨닫고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그래서 나 이 길을 걷기 시작한 게 20년 된 거예요.
3: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도
0: 네.
3: 그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직업적인 부르심이냐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0: 하나님 자녀로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끔 하는 부르심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 순간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많이 느끼고 있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먼저 행동을 해요. 실행을 먼저 해요. 실행을 먼저 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러니까 yes, no, wait 이 세 가지를 한번 곱씹어보면서 걸어가봐요. 뭐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싫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1: 상황을 이렇게 막으시는
0: 거예요? 그렇게 막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도와줘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 일단 가봅니다. 나 기도하면서 가요. 그래서 노력과 기도가 50대 50이 되는.
2: 필요해.
0: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가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주일학생이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나를 여기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그 따뜻함을 느꼈어요.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야. 나는 누가 때린 줄 알았어. 진짜로. 근데
1: 진짜 때린 거 아니야?
0: 진짜로 누가 때린 줄 알았어. 근데 뭔가 모르게 이걸 한 대 맞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내 삶이 뭔가 눈이 좀 초롱초롱해 좀 달라지는 게 정신적으로 좀 뭔가 이상해지는 뭔가 정말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걸 느끼게 됐고 개그맨 같은 경우에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선배가 야 하나님의 꿈과 너의 꿈이 좀 다를 수가 있다. 개그 콘서트 시험 한번 봐봐라. 개콘 시험을 봐라 했는데 한번 봤는데 한 번에 됐고.
1: 대단한 건데 이거.
0: 근데 정말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놀라신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본인도 못 믿었던 거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놀란 거지.
1: 대단하다.
0: 그래서 보면서 아 나의 부르심은 내가 먼저 행동을 할 때 내가 노력을 할 때 그분께 구하면서 노력할 때 그분의 부르심이 확 와닿는 그런 전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3: 저는 하나님이 점지하셨어요. 점지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잘 안 쓰는데.
0: 그렇죠.
3: 예. 저희 엄마가 저는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서원을 하셨고요. 어떻게 서원하셨냐면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겠다. 세계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요새 보니까 유튜브가 세계적으로 나가더라고요.
4: 그렇죠.
3: 세계적인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부흥 강사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부흥은 되는 것 같은데.
4: 네.
3: 결국은 저희 집은 워낙에 어머니가 신학생이셨어요. 그래서 워낙에 항상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여러 방식으로 저희에게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고 가정예배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고요.
4: 우와.
3: 그렇게 쭉 크다 보니까 뭐 모태신앙이다 그렇지만 뭐 원래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나는 원래 보호를 받나 보다. 아무 생각 없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청년기가 되면서 인생은 원래 낭비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방탕하게 산다 이야기하죠. 낭비하며 허비하며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막 살았어요 그냥. 뭐 남들 얘기하는 그런 맛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평소에 대부분 이제 모범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인생을 상당히 막 살았다 얘기할 정도로 교회에 가서 지위는 했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 그 가기는 했는데 영혼은 딴 데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정면 충돌을 했고 나머지 가족들이 타고 있었지만 다 퇴원하고 저만 입원해 있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건 뭐냐면 일단은 뭐 사고의 방식이든 뭐든 정신 차리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집안 안에 자라다 보니까 이런 그 교회 현장이나 어떤 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뱃속에서 서원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약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그게 소명이었다면 저는 그걸로 합쳐서 점지다.
4: 점지
3: 얘기하는 거죠.
4: 네. 근데 저도 사실 개그우먼 시험에 붙여주시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저를 또 합격시켜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1: 그러니까.
4: 네. 저는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각자의 때가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1: 맞아요.
4: 그렇다면 오늘 질문자분의 질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0: 일단 개그의 2호선으로서
4: 네.
0: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4: 아, 세 가지가?
0: 일단 첫째.
3: 잘 될 거야, 청년.
0: 일단 삼다지 기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4: 네.
0: 첫째는 사람을 통해서.
3: 첫째.
0: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셋째는 말씀을 통해서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다윗을 생각하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저도 잠 이거 원고를 좀 볼게요. 저도 약간 2호선.
4: 아직 좀 많이 부족하네요. 네,
0: 계급이 2호선이 되려면 멀었는데, 일단 박사까지는 해야 됩니다.
4: 네, 1호선,
0: 석사,
4: 1호선?
0: 네, 1호선 정도 네. 되는데,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줬고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조지 뮬러라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하신 분한테는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통 70-80%를 역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해서.
4: 그렇죠.
0: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이 기도를 안 할 때는 이 기도가 막히잖아요. 네. 가끔 이 또 기도 막힙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기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보는 순간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3: 있죠.
0: 그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서 합리적이어도 좋으니까 우리가 그 새해에는 그거 하잖아요.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결국 합리화된 거예요.
4: 네.
0: 나한테 원하는 말씀 달라는 거예요.
4: 그렇죠.
0: 내가 두려워 떨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펼치는 거예요.
4: 네.
0: 그러다가 펼쳤는데 레위기 나오면 다시 덮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 부활 나오면 다시 덮죠. 이렇게
1: 나올
0: 되는
1: 때까지.
0: 게 그렇지 나올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합리화를 시키더라도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레오나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보통 부르심이란 건 물론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내가 영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일은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좀 채워주는 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끔 도와준다는 거. 네, 여기까지 개그의 2호선이었습니다.
1: 저는 그냥 제 경험상 항상 마음이 좀 불편하고 환경이 막히면 안 하는 게 맞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런 비전에 대해서 콜링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환경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우스갯소리이지만 유명한 그 축구 선수인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냐면 그 최태욱 선수 2002 월드컵 때 같이 이제 두 사람이 같은 그 팀이었어요 원래. 룸메이트야 같은 방. 그 최특 선수가 맨날 제 찬양을 들은 거야 잘 때마다 이렇게 그 룸메 그 집 저기 뭐야 그 합숙소에서 틀어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영표 씨가 태호가 뭐 진짜 하나님 있냐 막 그러고 그 물어보면 아 하나님 있다고. 근데 자기가 게임하다가 그랬대요. 내가 지금 코카를 하고 있는데 그 내가 여기서 포카드가 나오면
4: 하나님
1: 믿겠다. 딱 했는데 나온 거야.
4: 어떻게 돼? 아멘 해야 되는 건가요?
1: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아 이거 우연이다. 우연이고 연속으로 두 번 이게 나오면 진짜 하나님 믿는다. 내가 그럼 진짜 믿는다 그랬는데 나온 거야. 그래갖고 이영표 선수 그때부터 아 진짜 하나님이 있나보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최태욱 선수가 이렇게 그날은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찬양을 안 틀어놓으니까. 야, 태호가 찬양 좀 틀어봐. 하기 시작한,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신기하게,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영표 선수 앞으로 누가 신앙서적을 보냈어. 그래서 그거 책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 보내신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만나서 전도를 받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건 뭐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를 내겠지만, 환경이 딱, 열리잖아요, 계속.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열리고, 이거 포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도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누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하지만 성경이 아닌 사람의 입으로를 통해서도 계속 여러 번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 있거든요.
4: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또 환경 안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 참 이 콜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기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길도 열리는 거.
1: 그게
3: 이제 우리가 이제 콜링의 의미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게 일단 숨이 쉬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자꾸 들려요. 그리고 그쪽으로 하고 길이 열려.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사실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감각적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눈 아닌 더 작은 감각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하나님은 바람으로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 속에 작은 움직임 속에서 그 신이 발견되는 그 장면처럼 그 놀랍게 환경이 열리고 그리고 환경만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쪽으로. 그럼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안 가려고 해도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고 안 가려고 해도 자꾸 그쪽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이 콜링이 늘 우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나만의 소망일 수도 있어요. 그 소망에 따라서 내가 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문을 여시기도 하고 저는 이건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그 가운데 자꾸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은혜구나. 아, 이게 나에게 길이 열리는 것 같구나. 나는 나도 모르는 탄성의 고백들이 자꾸 반복된다면 전 이건 소명이라고 봐요.
4: 아멘.
2: 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일하는 방법은 다 다양하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끌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끔 야 누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래? 너 선교사로 가래?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안 들었는데 혹은 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당신 내 짝이래. 뭐 이런 거 힘들잖아요.
1: 이거 진짜 많아 이런 거.
2: 근데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3: 그렇죠. 빙자한다 그러죠. 빙자.
2: 그렇죠. 왜냐면 내가 안 들었는데 내 마음이 안 편안한데 지금 들었는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1: 불편해요.
2: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은 편안하고 나도 모르게 가는 거죠.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된 걸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좋아서이지만 하여튼 그게 편안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내적 콜링이라 그래요. 내 내면 안에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거. 두 번째는 환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나 동료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보고 야 너한테 참 잘 어울려. 너 참 잘하네. 한번 해볼래? 이렇게 돼야 되죠.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면 내 마음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겠죠. 주변에서는 갸우뚱갸우뚱하지만 난 믿음의 확신에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심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외적인 콜링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 외적인 부르심의 확인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목회자가 되려고 했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죠. 네.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리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어도 내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목사가 되는 훈련 과정에 있어서 목사고시라는 게 있어요. 보통 교단마다. 근데 그 시험이 여러 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것만큼은 아닌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외적인 확인 작업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질 때 아 하나님은 나를 이 길로 부르셨구나. 아,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4: 네, 맞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아서 계속 고민하게 되신다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1: 뭘 잘못하면 매를 맞는 규정이 딱 있어요.
0: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그 교육. 너 그 자식 만나면 너 죽여버려. 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2: 그러니까 내가 아닌 삶이 되는 거예요.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3: 거기에는 어떤 부모가 있냐? 나쁜 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 서툰 부모가 있어요.
1: 근데 제가 이래요.
4: 아 그럼 사연 보내신 거예요?
1: 제가 보냈어요.
4: 아 그렇구나.
0: 아 직접 주고
4: 주고하십니다.
0: 직접 주더라고.
4: 아 그래?
3: 아까 건넨 게 뭐예요?
0: 내가 얘기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8살, 6살, 4살 된 세 아들의 엄마입니다. 말썽꾸러기 세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 가끔은 혼이 쏙 빠질 만큼 체력적으로 지칠 때도 있지만 세 명 다 제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 생각하니 그렇지. 하나같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요즘 첫째에게만 유독 엄하고 무서운 남편 때문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둘째, 셋째 아들은 틈날 때마다 몸으로도 잘 놀아주고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이해해주는데 첫째에게만은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들만 셋이다 보니 부모로서 엄격하고 단호한 부분이 필요하지만 가끔 남편을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첫째에게만 엄격하게 굴어 옆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첫째 역시 아빠에게 혼만 나니 항상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아빠만 보면 슬금슬금 피하고 제 옆에 딱 붙어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남편에게 진지하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도 해보고 대화가 안 통할 땐 화도 내봤지만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안쓰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자꾸 첫째 편을 들게 되는데 나중에 둘째, 셋째가 이런 행동조차 차별로 느낄까봐 마음이 쓰입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첫째에게만 무섭고 냉정한 남편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남편과 첫째 아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4: 네, 오늘의 사연은 첫째 아이만 미워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신 어머님의 사연인데요. 교수님, 네. 이게 실제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사연자와 같은 상담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3: 엄청나죠.
4: 아, 그래요?
3: 그 형제들 사이의 그 서열 있죠? 첫째, 둘째, 셋째 이 순서가 사실상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이론 파트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첫째에게 가장 많이 붙이는 인생 주제가 뭐냐면 피해자, 희생양 이 두 가지예요. 그 얘기는 정말 실질적인 피해를 받기도 하고 희생양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부모가 있냐. 나쁜 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 서툰 부모가 있어요.
1: 맞아요.
3: 서툰 부모. 첫애라서 서툴기도 하고 그 첫 번째 관계가 첫 아이하고는 계속 서툰 상태로 평생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첫 아이를 향해서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처벌이 되다 보니 그치. 사실상 둘째, 셋째에게는 처벌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잘한다고 한 것이 이 훈육과 학대 그 경계에 서 있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첫째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들에게 제가 붙이는 이름표는 뭐냐면 상처투성이 모범생이에요. 아이들은 되게 선하고 순하고 잘하려고 하고 인정욕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 사이에 서툰 부모들 때로는 이 아이도 모델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상호간에 서툴다 보니 이 아이에겐 결국 남는 게 상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들이 있고 이 몇 가지들이 있다면 충분히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4: 그렇죠. 아 근데 오늘 특별히 사연에 더 깊게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전도사님.
1: 저 완전 공감해요.
4: 그렇죠. 네. 현재 사연자분의 자녀들과 네.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두고 계시잖아요.
1: 맞아요. 네.
4: 어떠세요?
1: 제 얘기예요.
4: 아, 그러세요? 아,
1: 진짜 제 얘기예요.
4: 어. 아, 그럼 사연 보내신 거예요?
1: 제가 보냈어요.
4: 아, 그렇군요.
5: 아, 직접 주더라고요.
4: 아, 사연자가 주인공이십니다.
5: 아, 직접 주더라고.
4: 아, 그래?
3: 아까 건넨 게 뭐예요?
5: 내가 얘기한 게 바로 주더라고.
1: 잘 읽어줘.
5: 어, 알았어. 아. 형인 것처럼 안 하면 되지.
1: 그렇지, 잘 읽어줘. 근데 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질문하셨잖아요. 왜 네. 첫째를 이렇게 미워하냐 이런 미워하는 이런 사례가 많냐는데 그렇죠. 아빠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첫째를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엄한 거야. 아. 얘한테 기준이 조금 더 엄해. 제가 저도 자신을 안 거예요. 제 자신이 첫째를 좀 엄하게 하니까 첫째는 엄마만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편이고
4: 그렇죠.
1: 둘째는 저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왜 그러지? 나는 그래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는데
4: 그렇죠.
1: 엄한데 그게 아이한테는 큰 그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 그렇죠.
1: 내가 왜 그럴까 고민하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아이를 참 예뻐해서 다른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뭐 돌봐주고 사랑해줬지만 내 아이를 양육하는 건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
4: 그렇죠.
1: 내 아이를 양육하는 게 처음이니까 제가 모든 게 다 무슨 말씀이죠? 서툰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뭐 저희 두 살 터울인데 두 살, 그러니까 세 살 때 둘째가 태어났어요. 상대적으로 얘는 너무 애기인 거예요.
4: 그렇죠.
1: 그런데 생각해보면 니한테 엄하게 하더라도 3살짜리 혼내거나 막 그러진 않지만 뭐 이제 1살, 4살, 5살 되면 미운 4살 되고 그러면 이제 혼내기 시작하고 막 엄하게 하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얘도 애기인 거예요. 4살이면. 지금 이제 막 7살, 5살, 7살도 애기인 거예요. 아직도 보면. 근데 그 아이에게 엄하게 하는 제가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왜냐면 얘도 애기니까. 얘도 샘을 내고 얘도 사랑받고 싶어. 그런 모습 보면서 작년, 재작년에 엄청 회개하고 이 아이하고 시간도 엄청 보냈어요. 그래서 일부러.
4: 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1: 제 얘기, 제 얘기.
2: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 아빠들이 보니까 네. 첫째인 그 가정 같은 경우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1: 그럼 더 심한데
2: 이 아빠가 아들은 지금 우리 존사님 말한 것처럼 아주 엄격한 거예요. 근데 이 딸한테는 또 너무 잘해줘. 그 엄격함이 없는 거예요.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근데 아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빠가 늘 이렇게 야단치고 그렇지. 무섭게 하고 지적하는 이제 이런 아빠로 느껴지니까 이 아이는 완전히 주눅든 거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어린 시절 자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가 힘들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 이제 자기 아들만큼은 자기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더 이렇게 엄격하게 그러면 이 아들이 좀 더 엄격하게 가르치면 더 이렇게 세상에 잘 적응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을 했다는데 존사님 어떠세요?
1: 이게 그런 마음도 있나요? 그런 것보다는 보통 아빠들이 그래요. 엄마도 그렇고 요즘 그게 더 사례가 많죠. 통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를 엄마 뱃속에 한 몸이었잖아요. 엄마랑 그러니까 와이프랑 저랑의 차이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냐면 저는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 얘가 그런 행동을 해도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 보면서 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네 힘들어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데 저는 야 너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죠 저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아. 저는 막 물론 목회자 가정이니까 눈치를 봤어야 됐어요 나가서 막 그렇게 눈치 보면 행동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저렇게 많이 안 혼내셨거든요 그런데도 무서운 게 있어. 카리스마라는 게.
4: 그렇죠.
1: 아빠라는 존재 자체가 무섭고 카리스마가 있는 건데 제가 그걸 안 거야. 난 내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아이들한테는 무서울 수 있는 존재, 카리스마 있는 존재인데 내가 너무 이해하려고 들었던 그런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게 제 아내랑 저와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4: 저도 최근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고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권재관 씨랑 김경아 씨의 아기가 있어요. 첫째가 이제 선율이 남자아이고 둘째가 이제 지율이라고 여자아이인데 딸인데 이 친구가 선율이가 태어났을 때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이 친구가 선율이가 태어났을 때 첫쪽 가라 우리 이모들 삼촌들이 오로지 그 친구한테 다 몰빵을 했어. 다 사랑한다, 뭐, 몰빵. 같은 것도 써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좀 서운한 거예요. 얘가 잘못했는데 얘가 그렇지. 혼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모 울면서 고민 상담할 게 있다고. 이모 첫째지? 이렇게 하면서. 이모 첫째인데 동생 때문에 억울한 적이 있어? 그래서 있지? 그랬더니 어떤 게 억울했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동생이 잘못했는데 누난데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맞았어 이랬지. 맞았어 그랬더니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이제 그 친구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맞았게 뭘로 맞았게
2: 뭘로 맞았게
1: 그 친구가 본자
3: 옛날이니까 아니 본자가 말 닮았네 걔가
1: 그래서 그 친구 눈높이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끊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첫째들은 무조건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2: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첫째들이 첫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근데 지금 윤성 전사님 같은 경우 막내잖아요. 막내는 눈치 봐서 움직일 만한 모델인 첫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혼낼 일도 거의 안 해요. 눈치가 100단이거든요. 생존의 달인이고. 첫째들은 다들 대부분 다 가장 똑똑하지만 가장 어리버리해요.
1: 맞아요.
2: 보고 따라할 사람도 없고 보고서 피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온몸으로 세월을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들이 보통은 크게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특별히 남자 아이들을 키울 때 특별히 큰아이 장남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들로 대하고 커서 성인으로 만나야 되는데 어렸을 때 남자처럼 대하고 커서 아들처럼 받아들이려고 해요.
1: 맞아요.
2: 이거는 굉장히 큰 잘못인데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걸 이해해요. 그때는 이미 아이들이 크다 못해 늙었죠.
1: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첫째에 대한 사랑이 맞아요. 더 큰 만큼 기대도 더 큰 것 같아요. 그 첫째가 첫사랑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연을 보니까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자꾸 아빠 눈치를 본다고 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 입장이라면 너무 막 마음도 쓰일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레온 씨는 지금 외동아들이잖아요.
4: 그렇죠.
1: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4: 아직 그 상황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1: 아니, 그래도 상상할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4: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차이와 차별은 다르다라는 건가. 차이에서는 뭐 키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성별 차이도 있는데 그 차이는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제 차별을 하면 그걸 그대로 느끼거든요.
1: 그쵸.
3: 이거 부부싸움의 원인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는 뭘 잘못하면 매를 맞는 규정이 딱 있어요. 손바닥 엉덩이에 뭐 잘못했으면 한 대, 뭐 잘못했으면 두 대 이렇게 있는데 대 하고 엄하게 하다가 때릴 때는 톡 안 아프네? 안 아프네 이렇게 어쨌든 약속했으니까 아빠가 지금 두 대 때리는 거야. 톡 톡 너도 이리 와. 톡톡
4: 아세튼의 그 스포이트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3: 그처럼 톡 뜨거운 애들이 막 둘째는 막기도 전에 울었다가 톡톡 하면 갑자기 그렇지. 안 아프네? 막 이러고 눈물도 없이 막 그러는데 이제 사실 이게 이렇게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귀여워. 이거는 아이들한테 그냥 그 눈치 보는 것 자체가 폭력 같아요.
1: 그렇죠.
3: 네, 그 자체가 폭력이 되고 또 사실 이게 진짜 아까 제가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니라 부부싸움의 원인이 돼요. 당신 왜 저희도 몇 해 전에 이런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얘기를 한 적이 좀 있어요. 사실은 왜 첫째만 좋아해? 왜 둘째만 좋아해? 해서 서로 첫째를 대변해주고 둘째를 대변해서 막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5: 정말 엄마의 눈에는 참 이 큰아들이 안타깝게 보일 것 같아요.
3: 아, 그럼요.
5: 이게 뻔히.
2: 아니, 본인이 큰아들이거든요.
1: 아, 큰아들이세요?
5: 큰아들입니다.
2: 네네.
4: 첫째. 네.
5: 첫째입니다, 첫째. 아. 야, 이 큰아들이 참 엄마가 보면 안타깝고 위축되는 것도 그러면. 보이고 소극적으로 되는 것도 보이고 그쵸. 이게 다 보이는데 남편이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전사님 말처럼 아들을 볼 때는 안타깝고 남편을 보면 또 속상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맞아요. 보면 이게 남편하고 사실은 좀 갈등이 맞아요. 생길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알았던 어떤 분도 실제로 그래서 남편하고도 약간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진짜 이 큰아이, 그러니까 큰아이가 아빠한테 너무 많이 이렇게 야단을 맞다 보니까 이제 상처를 받아서 그렇지.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이 사연자분은 참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3: 그럴 거야. 네.
2: 아버지의 유전자는 딸에게 조금 더 많이 가고요.
1: 맞아요.
2: 또 엄마의 유전자는 아들이랑 훨씬 더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끌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이를 낳다 보면 첫 아이는 너무 안쓰럽고요. 둘째는 또 귀엽고요.
1: 네.
2: 셋째는 쟤는 뭔가 싶지만 요게 또 진짜 정말 이게 쥐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 뭐냐 이야기하면 다 첫째예요.
3: 맞아요.
2: 다 첫째예요. 이 서툰 부모들의 진한 푸념 같은 거긴 한데 그런 과정에 그 엄격하게 대하는 대상이 누군가? 주로 아빠거든요.
3: 맞아요.
2: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도 제가 아들을 키우고 딸도 키워봅니다만 저희도 큰애가 아들이거든요. 보고 있으면 덩치 큰 양 같아요. 덩치가 이만한데 정말 너무 양 같고 고지고대로 말구리 우리가 왜 FM이라 그러잖아요. 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3: 맞아요.
2: 그다음에 또 하려면 또 하라는 대로 하고
3: 맞아.
2: 남들이 볼 땐 똑똑하다 그런데 또 창의성은 없어 보이고 그런데 또 뭘 또 하라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해내고 그래서 동생하고 이렇게 뭐 또 싸우다 보면 또 혼나는 건 지 혼자 혼나고 나중에 또 위로하는 건 또 지예요. 참 놀랍죠?
3: 맞아.
2: 그 과정에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제 엄마의 시선과 네. 또 그 남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꼭 알려주고 싶은 아빠 이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의견 차이가 부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3: 그렇죠.
2: 결국은 이 상처 가운데 아이는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또 싸우는구나.
3: 그렇지.
2: 아, 그래서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나 또 한 자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이 굉장히 어렵고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빠하고 아이 사이, 내 남편과 내 아이 사이의 그 갈등을 조종하자면 정말 그 아주 섬세한 조율이 필요한데 엄마라고 그렇게 능숙한 조율자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사람과 만물을 만드실 때 정말 아름다운 현의 음률을 맞추듯이 그렇게 조율자로 이 세상의 현을 만들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율되지 않은 현의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서툰 아버지의, 서툰 어머니의, 그리고 난생 처음 첫째로 살아가야 되니 첫째의 그 서툼, 이 세 가지의 불협화음이 만들어진다면 이 가족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는가.
1: 이 사연자분의 걱정처럼 아이가 계속 아빠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속에서 자란다면 커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3: 아이의 사회성은 아빠로부터 연결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빠와의 관계가 아이의 사회성으로 연결이 되니까 아 제가 잘 못하면 이 아이가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주눅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차별화된 모습 속에서 나와의 서먹한 관계처럼 세상 속에서도 친구들과 그런 관계, 사람들과 그런 관계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으니까
1: 그쵸.
3: 겁나더라고요. 제가. 아,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사연자, 네. 남편은 전혀 그런 걸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셔야 되거든요. 사실 이 방송을 보셔야 되는 분은 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 보셔야 돼요.
1: 그렇죠.
3: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선 내가 행동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었죠.
1: 그렇죠.
4: 저도 제 친구들을 보면 첫째가 남자인 친구들이 있고 둘째가 이제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뭐 군인 아버지가 많고 또 경찰 아버지가 많고 희한하게 그쪽으로 종사하신 분들이 되게 엄하게 첫째를 그 훈육을 하시더라고요.
3: 찬양사역자는 아니죠?
4: 네, 찬양사역자는 없는데 그러다가 제 친구 중에 군인 아버지가 있는데 얘는 어릴 때부터 정말 군인 훈련을 받았대요. 무조건 아버지한테 다 낚았어야 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근데 딸은 여동생은 아빠 나 이거 사줘. 그럼 화장품 바로 사줘. 근데 아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맞고.
1: 영창?
4: 영창은 이제 나중에 갔겠지.
1: 영창은
4: 나중에 갔겠지.
3: 교육하고만.
4: 그래서 되게 유명한 부대의 그 원사님으로 지금 전역을 하셨는데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시간이 힘들었대. 단학과를 써야 되고. 근데 물론 지금은 그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군대에 지금 이제 중사예요. 아, 중사를 하고 있는데, 중사를 하고 있는데 아빠한테 물려받았던 그 보수적인 거. 그 쥐잡듯이 잡는 거. 여동생한테 하더라고. 어디야? 너 걔 만나지 마. 내 오빠 만나지 말라고 했지. 너 정신 안 차려! 이러면서 통화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그 교육, 훈련, 딱딱 뭐 잡아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 여동생만큼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내 여동생이 어떤 다른 이상한 남자애를 만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3: 지금 군인처럼 얘기하고 있어.
4: 이상한 잠깐만. 사람을 만나면 얘가 그냥 거침없이 네. 지금도 여동생이 여동생이 지금 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네.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얘가 이걸 또 잘한대. 꺾는 걸 잘한대. 술을 그렇게 잘 먹는 매일 전화해. 지금도. 지금도 이래. 근데 여동생 입장에서 싫지. 그치.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대요. 근데 또 아버지는 또 이런 아들을 또 좋아하신대. 잘 그렇게 만들었어. 작품. 자기 거야. 자기 작품이야.
1: 미니미.
4: 군인까지 하지. 자기 딸한테 그렇게 하지.
3: 첫째잖아, 첫째.
4: 첫째지. 근데 이게 친구가 고충을 털어놓는데 어머니도 말릴 수가 없대.
3: 군생활 엄청 잘하시겠네.
4: 말릴 수가 없대.
2: 우리가 아까 차이와 차별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만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차이마저도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차별은 오죽하겠어요. 그 아이는 내가 훈육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나는 맞는다 생각해요. 아이는 맞아요. 내가 차별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당한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이든 아이가 성장 과정에 때로 나중에 이게 좋은 해석이 되어서 삶의 양분이 되는 건 잘된 후예요. 그 과정까지는 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 모든 차이와 상처와 아픔은 이게 잘 섞여서 뭐가 되냐면 반드시 분노로 만들어지고요. 이 분노에 사회적으로 뭔가가 잘 안 되고 인생이 조금 뭔가 기울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하나, 완전히 스스로를 방임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살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정반대로 부모가 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 첫째들 같은 경우에는 막 공격적으로 막 이런 것 같지만 또 새가슴이에요.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도 심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준을 심성도 굉장히 크고 늘 장남이나 장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인정욕구에 늘 시달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중요한 건 첫째이기 때문에 의무도 있지만 첫째라서 가족을 대표하고 형제를 대표한다는 의미의 그 대표 자격은 반드시 유지해줘야 되는 것. 그의 면을 세워줘야 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첫째들도 부족하고 맨날 혼나고 이런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줘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자리가 있고 부모들이 어떤 순간에도 지켜야 될 그 자리, 그 자리를 뺏지 않았나 그건 반드시 살펴봐야죠.
1: 네, 무엇보다 남편과 첫째 아들 사이에서 산자분의 역할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면 좋을까요?
5: 그래도 이 어머니가 참 그래도 다행인 건 이런 상황을 지금 잘 관찰을 했잖아요.
3: 맞아요.
5: 남편이 우리 아이를 좀 차별하는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애틋해하기도 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공감 능력도 있고 이 상황을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어머니가 중간에서 좀 남편에게 때로는 그 아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이게 남편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좋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 해서 이미지를 좀 바꿔줄 필요도 있고 또 아들한테는 이 아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물론 이제 서운할 수 있겠지만 또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좀 아버지의 긍정적인 모습도 아들한테 자꾸 이야기해 주면 이 아이도 오해하다가 아빠가 혹시 날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닌가 근데 미워서 그런다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서툰 아빠에다가 그렇죠? 뭔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하는 건데 아이는 그렇게 안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엄마가 해명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남편한테 진지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신 그렇게 하는 거 나도 힘들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이해를 못하면 진짜 우리 그러면 한번 이 효성 교수님한테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당신도 아들을 잘 키우고 싶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자꾸 주눅 드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훈육 방법인지 한번 물어보자.
3: 그럼 대답을 해서. 좀 잘 해주시죠. 네.
2: 네. 아니 저는 네. 노크토크 식구들을 통해서 저희 상담소가 아주 번성할 것 같아요. 네.
4: 마케팅을 하자고.
2: 번성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환영합니다.
1: 근데 지금 현재 절대 차별하는 게 아니라며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남편분이. 그렇지. 이 남편분에게 필요한 솔루션 하나만 제시해 주세요.
2: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요.
1: 열 개? 예.
2: 여러 개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제일 먼저는, 남편이 아이를 다루는 방법이 서툴다고 그래서 아이가 있는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꺾으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남편은 큰아이를 미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의견은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그 존중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될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안 드리기는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이 아이가 큰아이가 아니라 그냥 아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집 장남이 아니고 그냥 애라는 거. 왜냐하면 얘가 불과 8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느 8살 아이들이 어떤지를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진짜 정말 엉뚱한 애들도 많고요. 말 안 듣는 애들도 많고 그때면 자아가 커져가지고 정말 욕 잘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럴 때 큰아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큰아이가 얼마나 점잖은지.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보면 온유가 있어요. 온유가 영어로 젠틀입니다. 젠틀이에요. 젠틀니스를 우리가 이제 온유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첫째 아이들이 보통은 장난꾸러기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젠틀합니다.
1: 맞아요.
2: 부모들이 엄하게 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한 그 양상들이 여지없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8살이고 애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참 온유한 아이구나 혹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구나라는 아이만의 특성 그리고 아이라는 것 이거 알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맞이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훨씬 더 수월해요. 당신은 맞이였을 때 어땠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혹은 아이가 아빠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아빠는 맞이라서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맞이가 됐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이 불안은 어떤 걸까를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아내가 남편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남편에 대해서 자기 그러지 마. 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여보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아이가 참 외롭겠다. 우리 은성이가 참 힘들겠다. 아이 저렇게 혼나고 나면 지금 어떻게 혼자서 어떻게 얼마나 울을까. 난 쟤를 보면 좀 불쌍해. 이런 얘기를 가끔 감정적으로 남편 앞에서 이렇게 푸념하듯 한 번씩 전달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보통 이런 서툴매 핵심에는 기술이 있어요. 감정만 서툰 게 아니라 행동도 서툴고 말도 서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장 쉬운 건 말에 대한 변화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애 아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못하다 싶을 땐 애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움직이더라. 이런 말을 해주면 훨씬 더 아이가 용기를 얻더라. 이런 말이나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아이가 훨씬 더 빨리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아빠도 기술이 생기고 아이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감정이 생기고 동시에 맞이에 대한 그 감정이 어떤 것일까 한 번쯤 경험해 보게 되고 동시에 내 아이가 아이구나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버지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아이를 아름답고 그다음에 젠틀하게 성장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빠와 아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이에게 아빠는 무서운 존재가 아닌 사랑의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 가정과 비슷한 경험을 해오신 우리 전도사님 남편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3: 솔루션 내가 드릴게요.
1: 진짜로?
3: 있었던 상황이니까. 두 분이 하신 얘기가 제가 고스란히 다 있었어요. 아내가 첫째 편 들면서 저한테 첫째 앞에서 막 뭐라 하니까 제가 첫째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둘째 편, 아내는 첫째 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게 됐냐면 3년 전에 5살 때 저희 아이랑 같이 미술 상담을 한번 받으러 갔어요. 아빠에 대한 카드를 선택했는데 카드를 두 가지를 선택했는데 뭐였냐면 하나는 불편함. 아빠가 불편해야 돼. 그 또 하나는 피곤함. 그러니까 아빠는 집에서 맨날 피곤하고 아빠는 불편한 존재. 여기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펑펑 울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희 아이한테. 그래서 저희 아내랑 노력을 했는데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기 전에 아빠가 불편하게 한 게 뭐야. 얘기하면 아내가 둘이서 얘기하면서 저의 대변을 해줬어. 제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그리고 둘만의 추억, 둘만의 비밀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빠랑 놀이동산 가자. 그리고 둘이서만 갔다 오고 며칠 동안 둘이서 막 그 드라이브도 하고 얘기하고 손잡고 뭐 그 자전거 타고 무슨 오토바이도 타고 펜션도 가고 호텔도 가고 둘이서만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1: 그렇겠다.
3: 저랑 둘이서만 비밀 얘기하자고 하고 예전에는 저한테 막 달려와서 막 그 잘 때도 엄마 옆에서만 자려고 했던 아이가 이젠 저랑 자려고 하고 제가 자고 있으면 와서 저를 뽀뽀하고 안아주고 막 이 아이도 아이더라고요. 그쵸. 아빠의 사랑을 너무 받고 싶어하는 아이인데 내가 서투른 거예요. 아빠가 서투른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엄마랑 그런 상담을 받는 거 저는 적극 추천해요. 적극 추천하고 이거 아빠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아직도 그때 제가 생각하면 눈물 나고 미안해요. 이게 평생 부모는 마음에 이거를 담아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바라보시면서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당장 right now 아이와 같이 여행도 가시고 시간 보내시고 하면 당장 좋아집니다.
4: 유은성 변호사님의 첫째 아이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왔네요.
3: 아, 그렇죠. 아,
4: 좋은 아이디어.
3: 좋은 아이디어.
4: 좋은 아이디어를.
2: 아이디어 할 때, dear, 우리가 편지 쓸 때, 영어 편지가 dear I.
1: 그러니까 맞아요.
2: 내 아이. 아,
4: 괜찮네.
1: 와, 역시
4: 개그맨 2호선? 3단계 2호선.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야기 들으면서 또 그런 좀 재미난 발상이 좀 생각났어요. 가끔은 둘째, 셋째를 어머니가 밖으로 데리고 좀 나가시고 첫째를 아버지랑 두 개 한 다음에 좀 약간 프로젝트를 좀 할 수 있게 이런 건 좀 별론가요?
2: 집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아버지도 환경. 아이를 보호하고 맞아요. 아이도 아빠가 자기를 보호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둘만의 비밀이자 둘만의 맞아요. 추억이자 둘만의 대화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가 보호자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3: 그렇죠.
5: 맞아요. 아마 이 텔레비전 보는 많은 아버지들 중에 엄격하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쳐야 나중에 세상에서 잘 견딜 수 있어 혹은 뭐 잘 사회에서 지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이를 강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따뜻한 사랑이 그 아이를 강하게 해주는 거지. 맞아요. 엄격함은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적 선수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다그치고 힘들게 하면 이 아이들이 중학생 나중에 고등학생이 딱 되면 그때는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하려고 다 마음먹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만약에 더 계속 가버렸다, 이 아버지가.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 마음속에 이제 분노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실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 사연자분이 남편에게 잘 이야기해서 아들을 좀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진짜 이 아이를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성격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빨리빨리 뭐가 잘 돼야 돼. 근데 아이는 예를 들어 나랑 성향이 달라서 좀 느린 것 같고 좀 굶뜨는 것 같으면 이거 못 견뎌하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강요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이를 잘 키우는 건 규율로 인해서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가 사랑스럽게 잘 자라도록 돕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첫째 아이와의 관계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할게요.
3: 네, 하나님 이 가정에 세 명의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정말 귀하게 주신 선물들인데 서툴러서 잘 몰라서 어쩌면 이 첫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우리는 양육하는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아이들 잘 양육하는 대리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첫째를 엄하고 또 잘 키우려고 이 아이가 사회에서 정말 잘 자라게 하려고 엄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엄한 것도 한 번 더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가슴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시 아이 가운데 그런 상처들이 남아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가정의 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더 두 사람이 더 돈독해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아이들로 인하여서 부부간에 다툼이 없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 때문에 웃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함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 아멘.
1: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2: 저는 저희 애들이 이미 커가지고요. 이제는 수염이 막 나고요.
1: 아, 수염이?
2: 수염이 막 나고 이렇게 어머니 그러면 이제 무서워요. 근데 그 큰애를 키울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내 아이에게 그 성장했던 세월이 어떤 것이었나 오늘 좀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의 세월을 한번 물어보고 지금부터 제가 또 할 일은 무엇인가. 또 커도 큰아이는 큰아이니까요.
1: 그렇죠.
2: 둘째는 둘째고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세월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4: 저는 오늘 이렇게 딱 우리 노크토크 함께 하면서 네.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너희 세상의 부모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딨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도 너희 세상의 부모도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내가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성경 구조를 보면서 아, 우리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가장 자식에게 좋은 유기농만 먹이려고 하는데 유은성 전도사님의 그 네. 찬양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시는지 오래 참잖아요. 진짜 이거 한 방이면 끝날 사람을 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저희 노크토크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요. 마음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5: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4: 때로는 바나바처럼
3: 때로는 다윗처럼
1: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5: 여자분들 중에 제가 사모가 되겠습니다.
3: 맞아 맞아 있었어요.
5: 이런 소원 기도를 하고 네. 찾아온 자매들이 있어요.
3: 네, 있어요.
4: 소원을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를
3: 이걸 이뤄주시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4: 아 그거를 10개를 적었잖아.
2: 아니 참 피곤하겠다.
4: 그러니까 얼마나
2: 정말 피곤할 것 같아. 왜냐면 무슨 조건 같지도 않은 조건을 걸고서는 내가 이런 조건 걸 테니 당신은 그렇게 아쉬워.
4: 내가 얼마나 되고 싶으면
1: 그쵸.
4: 진짜 오죽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 이거 못 지켜. 네.
2: 저는 제가 서운한 거 이루면 큰일 나요.
4: 아,
2: 하나님
4: 그래요?
2: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고서 한 5년을 취소 기도를 했어. 한 5년을
3: 님도
5: 네. 뭐 저는 지금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4: 목사님 이런 거 너무 하시네.
3: 잠깐만.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보금 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0: 주제부터 알아봐야겠죠?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1: 너무 추워.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영하 5도래 영하 5도. 이런 날은 고깃떡이 딱인데.
2: 야야야, 이 추운 날씨야 이게? 잠깐, 내가 이 군에 있을 때 말이지, 한겨울에 홈쇼를 깨고 들어가서 목욕하고, 네, 그 운동장 있잖아, 이게 뛸 때 군화 벗고 맨발로 한 10km는 뛰었어. 내가 그래서 아직까지 있는 게 떡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아이, 뭐가 춥다고 이렇게 난리야, 참아라.
1: 아, 진짜? 군인 모든 분들 때문에 우리가 다리 쭉 벗고서 살고 있구나.
2: 그럼, 그럼.
0: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국군장군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 충! 충!
1: 충성! 가게 제대로 잡혔다.
0: 그럼!
1: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남북! 군대 생활 백성! 빠밤!
3: 역시 우리 오자유의 자랑이죠, 자랑. 남북극장 정말 잘 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숨어있는 북한말, 과연 들으셨나요? 어떤 말이 숨어져 있었는지 한번 우리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4: 네, 아까 얘기하시던 중에 고깃떡이라는 고깃떡, 말이 나왔는데 고깃떡. 사실은 고깃떡이라는 말이 어묵이에요. 근데 사실은 고깃떡 있잖아요. 저희 아마 지금 자라는 북한 새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북한의 바다에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고깃떡을 생산하는 걸 조선기록영화로 제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맛있진 않다. 그런 얘기.
5: 고깃떡이 정월이나 북한에서 흔하게 나던 생선으로 하다 보니 비려요. 비린내가
4: 엄청
5: 나아요.
2: 그럼 못 먹지, 비리면.
5: 근데 대신 먹으면 다음 끼가 생각 안 날 정도로 고기 든든해요.
3: 든든하게. 아, 든든한데 맛은 좀. 고깃떡, 고기라고 하는
4: 거죠. 나도.
3: 어묵이라고 하는
4: 거죠. 순수 우리말.
3: 생선이잖아요.
4: 고깃떡.
3: 또 다른 우리 북한말 있었습니다.
6: 네, 아까 떡살이 박혔다.
3: 떡살. 떡살.
4: 등등살입니다.
5: 뭐 열심히 막 운동하면 여기 박히잖아. 그래서 저희 오빠도 막 이거 한때 막 이거 철봉을 하더니 떡살이 박혀서 면도칼로 잘라내더라고요. 네, 여기도 박히고.
6: 야, 여기 박힌 거지.
3: 주먹질 막 해드리고.
4: 아니, 북한 사람들은 다 떡살이 있어요. 손이고 발이고.
3: 그래요?
4: 왜냐면 모든 건
5: 떡살이라고 안 하죠.
3: 군인들은 뭐라고 해요?
5: 군인들은 떡살이라고 안 하고 손이 칼이라고 안 하고. 네. 여기 떡살이 질 정도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칼로 이걸로 저걸
6: 이거에 다르시네.
3: 아니.
1: 뭐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훈련하셨다고 이거는 저희가 믿거나 말거나 모르겠지만 서현 씨는 어떤 호흡기 훈련을 받으셨을까요?
5: 사실 제가 맡았던 임무가 서해 5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청와대, 그다음에 뭐 계룡대 본부 이런 곳을 먼저 정찰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정찰조하고 저희가 먼저 유사시에 침투하는 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12월 1일 동계훈련 들어가는 겨울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일주일 견디기.
3: 직접 땅을 파고
2: 들어가겠다.
3: 가련이 가련된 몸으로.
1: 그러니까요.
5: 그러니까 들어가서 정찰병들이 가상 작전을 하면 저희가 같이 그 안에서 견디면서 통신으로 포사격을 유도하는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1: 포사격은 나에게로.
5: 맞아요. 포사격을 나에게로. 그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들어가 있고, 잠도 안 자면서 3일 동안 행군하기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연기 안 나게 밥 지어 먹어야 되고, 네, 추워도 악소리 내지 말아야 되고, 그런 훈련을 연마다 했었습니다.
3: 이야, 참 흥미 진진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듣던 그런 정찰대인데 남한에 들어와서 그 지역을 하기 위한 엄청난 훈련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남북 군대 생활 백서입니다.
4: 맞아요.
3: 아마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최근 뉴스를 통해서 북한 군인들의 모습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군이 파병이 됐잖아요. 그 파병 이야기부터 다양한 군대 생활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텔레그램으로 찍은 영상이에요.
1: 어머! 와!
3: 저게 지금 보이는 북한 군이라고 표식을 하는 그런 화면이고 그렇게 딱 봐도 북한군이잖아요.
7: 들어온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하고 바로 갔죠.
2: 아, 그러니까. 법의지로 있잖아요. 네.
7: 그러니까.
3: 저런 식으로 이미 추적을 다 하고 있는 거고, 아. 네. 우리는 말로만 들었지만,

0: 실질적으로 저는 영상을 통해서 아 러시아의 북한군이 파병이 됐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군 중 최소 100여 명이 전사를 했고요.
1: 아이고.
0: 또 부상자만 1000여 명 이상 지금 현재 네.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21세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각종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 상황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1: 그러니까요.
0: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 정말 그 우리의 이웃, 내 옆집 동생 같은 그러니까요. 우리 북한의 청년들인데 저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정말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겁에 질려 있는 모습.
0: 네. 그렇죠.
2: 정말 이 전장에 있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마음에 아프고요. 사실 뭐 저보다 몇백 배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저런 모습 보시면 좀 어떠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시면.
3: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직 자식이 저는 막내 아들이 22살인데 한국에서 아, 네. 지금 대학을 다니는데 내가 탈북을 안 했다면 우리 아들이
0: 그렇죠.
3: 저 드럼 밑에서 겁에 질려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솔직히 저런 장면을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픔을 떠나서 그냥 이 몸에다가 소금을 뿌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쩌릿쩌릿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1: 그쵸,
3: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일상이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벌어서 뭐 이렇게 사는구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는 아들이 옆모습을 보는데 내가 제일 일생에서 자란 중에 저 호박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온 거구나. 저는 아들을 호박이라고 하거든요.
0: 네.
3: 그러니까 안 데리고 왔으면 그 북한 병사처럼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냥 가슴이 아픔을 떠나서 통곡이 나간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0: 조국씨 어떻게 보셨어요?
4: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0: 네.
4: 먼저 뽑혀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0: 먼저.
4: 북한군에서 졸업하기 딱 직전에 뽑혀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아직 있으면 저기 갔을 겁니다. 네, 저희 반 친구들도. 이게 내가 남자라서면 나도 북한에서 군대를 갔을 거고 이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0: 그렇습니다. 목사님 혹시 네.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5: 글쎄 그 파병된 군인들을 그 폭풍군단이라고들 하는데 실제 그 전쟁에 투입될 만한 그런 훈련이 잘 된 그런 병사들인지 참 의문이 돼요.
0: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 예, 설명을 좀 드리세요.
6: 그러니까 아마도 러시아하고 북한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네. 이런 체계를 위해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일반 병사들보다는 가장 훈련이 잘 된 특수 최정예 부대를 내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네네네.
6: 이 부대가 역사가 뭐냐면 평안남도 덕천에 위치한 부대인데요. 기존에는 8군단이라고 했습니다.
0: 8군단.
6: 네, 8군단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아주 그 몹쓸 짓을 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출격 사건이죠. 이 부대가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모체를 바꿉니다. 11군단으로 바꿔서 번개라고 하는 경보병 여단도 있고요. 여기가
0: 별칭을 번개라고.
6: 네. 번개라고. 네. 그게 뭐 해상 저격도 있고 경보병 여단도 있고 항공 육전단도 있고 이 안에 네. 번개, 벼랑, 우레로 이렇게 이름을 다 정해놨습니다. 최정예 군인들이 한 8만 정도로
0: 8만 명이요.
6: 네, 이 안에 있고요. 아마 보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성상
0: 네.
6: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번개라고 하는 경보병 여단이 대거 투입되지 않았을까.
0: 대략 몇 명 정도가 투입됐다고 보세요?
6: 아마 그 우리 대한민국 뉴스에서 국가정보원에서는 12,000명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 근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 북한군들이 드론을 되게 낯설어하고 전시 상황을 잘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3: 근데 사실 저는 군 경험이 없고 한국에서 군 특수부대에 있던 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화면을 봤을 때는
0: 네.
3: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폭풍 군단 군인들 같진 않다 화면에 보이는. 왜냐하면 실제로 키나
0: 네.
3: 그 사람들의 골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반 보병 부대도 일부는 파견된 것보다 100% 폭풍 여단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북한은 아무리 폭풍 여단이 돼도 북한이 드론에 익숙이 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네. 드론으로 해가지고 목표물을 발견하면 네. 그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드론이 폭파하면서 사살하는 네. 그런 전법을 쓰기 때문에 북한 폭풍여당 사람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그 드론을 막을 힘은 없어요. 1대1로 사람과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하겠지만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당황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드론이 눈앞에 왔는데 눈빛을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 익숙하지 못한 군인의 눈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폭풍 여단이 갔다고 해도 드론에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망할 가능성이 크고 당황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7: 아, 맞아요. 그렇죠.
8: 처음 보는 거예요. 저 영상 원본을 좀 찾아봤었었는데.
0: 그랬어요?
8: 네. 네. 저거를 이제 다룬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 네네. 뭐야 얘네가 정말 이런 게임을 해본 적이 없구나 이거는 낮은 수준의 게임을 하는 것 같다라는 네네. 내용도 막 있었고요. 또 여러 명이 무리지어서 막 다니는 걸 보면서 전혀 러시아군의 싸움과는 너무 다른 즉 드론전 현대전에 대해서 전혀 배워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그렇지. 없구나라는 걸 진짜 우크라이나군이 막 얘기를 하면서 실제 따라가거든요.
1: 아이고.
0: 아니 근데 저는 아까워.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왜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군인들을 파병을 했을까? 분명히 북한에서 원하는 게 있을 텐데, 근데 한편으로 또 우리나라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쟁을 치렀다 하면 그게 경험이 될 수 있대요. 북한은 저런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추후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하더라고요.
9: 네. 북한이 근데, 네, 네. 드론을 대처 안 하고 내보낸 건 아니고요.
0: 네.
9: 안 알려준 거죠.
0: 안 알려준 거죠.
9: 그렇게 알려주면 그 친구들이 거기 갈까요?
0: 그러니까.
1: 그치. 네.
2: 안 가지.
9: 안 알려준 것 같고 또 예전에는 그런 인적 피해 당하는 상황이 안 나오다 최근에 나오거든요.
0: 네.
9: 그 영병으로 끌려간 거는 꽤 몇 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 동안 얘네들이 특수부대면 산악 훈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0: 네.
9: 저쪽 크루스크 지역에는 완전 평바닥이거든요. 그 저런 훈련은 사실 받지 않아요 북한 군인들이. 그리고 뭐 신체 조건 이런 것 때문에 폭풍 군단이나 뭐 특수부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신빙성은 있지만
0: 네.
9: 북한이 지금 권한행군 겪으면서 신체 사이즈가 다 줄었거든요.
0: 네네.
9: 그리고 일반 병정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할 군 훈련을 그렇게 강도 높게 안 받기 때문에 전장에 파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군인들 뽑은 건 맞아요. 그나마 그래야 총이라도 격발기라도 당기니까. 네네. 그런데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하는 영상들, 사진들 뭐 엄청 많잖아요.
0: 네네.
9: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북한 군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겠죠. 아무래도 이게 뭐 요즘엔 조작도 되고 막 하니까.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영병으로 가 있는 군인들 봤을 때 그런 드론에 대한 거는 그 사기를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안 알려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산악에 단련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평지에서는 얘네들이 달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자꾸 숨잖아요. 매복하고 땅 파고 들어가 숨고 치고 빠지고 이런 전략의 군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저거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으라고 내보낸 거예요.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0: 안타깝네요. 네네. 우리 유나 씨가 얘기해 주는데 되게 현실감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1: 그러니까요.
3: 근데 네. 실제로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국과 그 우크라이나 전사가 인터뷰를 했어요. 육성으로.
0: 네.
3: 근데 그걸 이제 번역해서 기사를 낸 걸 제가 어제 봤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병사가 뭘 하냐면 북한군 병사들이 좀비 같다 그러더라고요.
0: 좀비요?
3: 그러니까 좀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지한데 드론에 대해서 아예 그런 상식이 없는데도
0: 네.
3: 그 악착같이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론이 오게 되면 드론은 과학이잖아요.
0: 네.
3: 목표를 하면 거기에 꽂히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어디 갔는데 그냥 죽으라고 뛰고 그 드론을 향해서 막 무지하게 뛰어가는데 자기네가 그걸 포격을 하면서도 뭐야.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하고 다르더라는 거.
0: 네, 이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전쟁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더 이상 전쟁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전쟁이 정말 빨리 멈춰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무거운 희생도
1: 네, 맞아요.
0: 빨리 없어졌으면 네.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네, 네. 기도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의 그 의도 속셈이 과연 무엇일까요?
9: 솔직히 네. 자기 아이들을 팔아서
0: 네.
1: 그러니까
9: 돈벌이로 내보 세상에 어느 총알바지로 내보내면서 마음 편한 부모 어디 있겠어요?
0: 그렇죠.
9: 이건 진짜 옛날에 어느 그 전설에 나오는 의붓아버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마음 아픈 게
7: 그래도 북한 주민 2,400만 명이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죠.
0: 그렇죠.
7: 자기 아들들을 거기다 내보내면 안 되죠. 이건 아버지 얘기를 포기한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가슴 아픈 게 그냥 덤벌이 목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네,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0: 진짜.
6: 훈련할 때 북한군이 인구 대비 120만이라는 굉장히 큰 그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한마디로 뭐냐면 오로지 당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우리는 총과 폭탄이 되겠다라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당이 명령을 받고 내가 파견된 거예요.
10: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제 뭐 북한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사회주의다. 하지만 그 나라를 제대로 평가하면 개인공화국이에요. 김정은이라는 개인을 위해서 2,400만 명이 희생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게 되면 얻을 게 많은 거예요.
1: 그쵸.
10: 왜냐면 북한 김정은이한테 군인들과 인민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요? 뭐 그냥 도구인 거예요. 자기의 집권을 위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다가 러시아가 지금 어때요? 군인들이 적다 보니까 이제 군대에 러시아 군에서 입대만 하면 몇천 달러를 주고 그렇죠. 달마다 그렇죠. 몇백 달러 주고 네. 이러는 것도 지금 인원이 모자라니까 그 러시아에서 제일 바쁜 건 머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그 가장 아픈 구멍을 막아준 거예요. 그런 걸 러시아에서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의 핵개발 기술들을 장기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 또 입장에서는 저 자강도 같은 데는 지하가 거의 다 이제 옛날에 68년도, 70년도 만들었던 자동보총이 그냥 쏟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솔직히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땅에 묻혀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계속 지금 러시아를 보내잖아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무기를 순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인민을 희생함으로써 자기가 얻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장기전으로 갈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의 많은 아들들이 그 전장에 많이 파견될 수가 있는 거죠.
1: 진짜.
10: 그러니까 김정은 개인이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11: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가를 받고 보냈을까? 현재 북한에서 사실 제일 급한 건 먹을 거예요.
1: 그렇죠.
11: 아직 봄볕이 나지 않았음에도 가을 거지한 것이 남아 있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 가격이 엄청 월등하게 올라갔고요. 돈대라고 하죠. 환율도 엄청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죽어 가기 시작해서 러시아는 밀이 엄청 많아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밀을 아직 안 들여왔어요. 그러면 돈을 받았을까? 그것도 보이지 않고 뭐 받은 게 뭐 확인된 건지 모르겠지만 평양으로 미사일이 들어오는 걸 막는 그 체계를 좀 어느 정도 받아왔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고요. 나머지는 네. 돈으로 환산이 될 거잖아요. 사상자도 났으면 돈이 사실 엄청 많이 쌓일 건데 이 돈을 다 어떻게 했을까? 저는 시리아에서 좀 어느 정도 힌트를 받아오지 않았을까? 김정은도 망하면 갈 데가 러시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 돈을 받아서 이미 넣어놓지 않고 있을까? 비자금으로. 본인의 비자금으로. 네, 물론 당사금이라고는 하겠지만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0: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그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각종 그저 비리 같은 것 숨겨져 있는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1: 맞아, 진짜.
0: 사실 휴전이 된다고 하면 휴전되기 전에 엄청 치열하답니다. 막바지. 지금 이 상황에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그치. 서로 최고의 그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 세계를 보면 전쟁이 한 군데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군데서 벌써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라가 치밀 정도로 화도 나고 하는데 마음이 아픈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달래야 될지 목사님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5: 그 전쟁이라는 게 한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서 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는데
1: 맞아.
5: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에요. 마음. 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단 말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욕심을 잉태하게 되면 전쟁도 불사해요.
0: 그렇죠.
5: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아, 욕심을 잉태하는 게 아니고 평화를 잉태할 만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0: 그렇죠.
5: 그 지도자들 마음이 그 마음속에 욕심이 아닌 평화가 잉태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0: 네.
5: 이제는 평화의 마음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1: 맞아요.
5: 그들 마음에 평화가 임했을 때 전쟁이 멈춰질까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1: 네. 전쟁을 멈추는 하나님이시죠.
5: 그렇죠. 네.
0: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도 사실 좀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머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게 말씀대로만 하면 또 그렇게 해서 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쟁들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재림하실 때 기쁜 마음 우리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6: 이 철창 안에 갇혔다라는 아. 인생이 그냥 다 무너지는 아, 것 같은
4: 네,
6: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벗어서 목을 매자.
1: 어머, 어머,
6: 사실 6살 아들을 북한에서 구웠고요.
0: 네,
6: 제 아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북한에서 태어난 애고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못 받아본 애라서
0: 이번에는요 북한 여군 장교 출신이시죠. 아까 이소연 씨의 지난 삶 이야기를 이제 들어볼 시간이 됐습니다. 군 복무까지 하셨으니까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 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 네.
0: 근데 어떻게 탈북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6: 군대 가서 10년간 군 생활 하다 보니 당원도 됐고요.
2: 네.
6: 나름 또 예. 그 할아버지 형제가 중앙당에 계시면서 저희가 65호 대상이어서
0: 65호요? 네. 그게 뭐예요?
2: 뭡니까?
6: 그 명절 때마다 중앙당 선물이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옵니다. 네, 내려오는 그러한 가정에서 분명히 제가 자라서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0: 네.
6: 갔다 오고 나니까 당에서는 수많은 정책을 내놨는데 인민들이 장마당에서 대책을 찾는 이 장마당 세대가 그냥 이게 그 딱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장마당에 가니까 약을 팔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약을 팔 때가 영어가 안 되니까 못 파는데 좀 배우신 선생님이 약을 팔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또 군대 갔다고 당원이니까 간부 가족들이 와서 중매를 서서 결혼도 또 빨리 하게 됩니다.
0: 네네.
6: 그래서 아들 낳고 살면서 저도 장마당 경제 활동도 해보고 했는데 예,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예, 한 3일 굶어보니까
1: 어머.
6: 아 이러다 사람이 죽는 거구나. 예, 그냥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서 기다려지는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아 떠나야 내가 살고 내 새끼 살리고 가족을 살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 근데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탈북 때는 중국에서 북송을 당하셨잖아요.
1: 어머,
0: 맞죠.
2: 네. 그런데 북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살을 하게 되셨죠.
6: 네. 네. 잡혀서 북송돼서 딱 가보니까 그냥 그날 목을 메고 싶더라고요. 속옷을 벗어서 목을 메자.
1: 어머.
6: 네, 그래서 지금 새벽 시간 2시, 3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새벽이면 잠을 안 자는 분들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발견해서 우리 같이 여기서 살아남자.
0: 네네.
6: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감옥 안에 한 130명 정도가 있는데
0: 네네.
6: 모두 탈북했던 사람들.
1: 아~
6: 진짜 두 번, 세 번이 제일 적은 거고요. 다섯 번, 여섯 번 탈북하신 분도 계시고 이왕 이제는 우리 인생이 무너졌으니까 그가 그냥 우리 이렇게 가다 잡혔으면 여기로 가는 거다. 나는 중국에 어디서 살았는데 여기가 더 살기 좋더라. 한국에 가는 루트는 굉장히 다양하다.
0: 네네.
6: 이런 것들이 안에서 계속 이게 모의가 되고 계획이 짜지고 하면서 그 열악한 감옥 생활이 이 탈북 두 번째 계획으로 인해서 견뎌지게 됩니다.
2: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보를 보면서 희망이 생기는 거야.
6: 네. 그래서 가자. 저 두 번째 탈북은 제가 정말 하루 만에 대한민국까지 들어왔는데
2: 하루 만에?
1: 하루 만에요?
6: 네. 위자 여권 한 장 가지고 중국 단동에서 인천 여객터미널 들어오는 배를 탔습니다.
1: 이야. 진짜 오시면서 여권도 검사 많이 했을 텐데 그렇게 잘 통과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네요.
6: 딱 인천여객터미널 이렇게 딱 도착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살려달라고 살기 위해서 정말 이기적인 이런 부르짖음이었는데 거기에 그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 덕분에 예, 정말 이 목숨줄이 잘 붙어서 오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늘 합니다.
5: 지금까지 그 소윤 자매님을 지켜주신 은혜가 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네. 북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느꼈던 일이 혹시 있었는지
6: 사실 제가 그 감옥 생활하면요 네. 그 안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1: 많죠.
6: 많아요. 아, 예, 근데 그때는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미친 짓 하고 있다. 근데 꿋꿋이 드러내놓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임산부 한 명이 있었는데 사실 그 감옥 안에서 임산부는 진짜 저희가 막 이렇게 하대하거든요. 노동을 할 때 우리만큼 일을 못하고 하니까 정말 미워요. 어느 날 이 언니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자기 20며칠 날 나갈 거다.
0: 날짜를 딱 정해서?
6: 정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다 자기는. 그래서 저는 웃었어요. 예. 그럴 리가 없다. 이 감옥 안에 철창으로 갇혀지는 안에서 어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 되죠.
6: 근데 그날따라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그 화재 막 이런 것들이 그 조짐이 있어서 바깥에 햇빛 조이기라는 걸 처음 전기문을 드르륵 드르륵 하는 전기문을 열어서 바깥에 내다 놓고 햇빛 조이기처럼 담벽에 서 있었는데 임산부가 뛰는데 누구도 백몇 명이 못 봤잖아요.
0: 진짜요? 눈을 확 가려버린 거야 다?
4: 8개월 임산부요?
6: 8개월 임산부.
1: 8개월이면
6: 누구도 그 임산부를 못 봤고 이 임산부가 그때 정말 20며칠 날 네. 해서 진짜 나갔고
1: 우와. 네. 우와. 응답 제대로 받은 것이고 맞네.
6: 한국에 와서 제가 인천에 간증 갔더니 네. 거기에 딱 앉아있어요. 네.
0: 만나셨어요?
1: 네.
6: 실제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꼭 있었고 네. 기적이라는 것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은 일으킬 만한 곳에서 하시는 거예요.
1: 맞아, 맞아. 맞아, 맞아.
0: 없는 곳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6: 만한 곳에서.
0: 예, 네. 그죠? 있을 만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흔한데 그건 기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참, 정말 우리가 그래서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1: 맞아요.
0: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이소윤 씨는 기도 제목 있으세요?
6: 제가,
0: 아이고.
6: 죄송합니다.
0: 아이고.
6: 사실. 네. 6살 아들을.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6살 아들을 북한에 넣고 왔구나.
2: 아들 하나?
3: 예. 6살?
1: 10년 동안 참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해서 아들이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네.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3: 아, 예.
1: 엄마한테 가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2: 아니 그러게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1: 북한에서 태어난 애고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못 받아본 애라서 아마 엄마한테 오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나봐요.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까지 잘 데려왔습니다. 데려왔고 이제는 저한테 오는 길만 남았었는데 돈을 받은 브로커를 시세만 다른 브로커가 개입이 되면서 그때 아들이 17살이었는데 오지 못하고
3: 예.
1: 북한으로 다시 북송을
2: 아이고야 참
1: 그 이야기가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왔는데요. 사실 하나님 원망을 했습니다. 저는
4: 그쵸.
1: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17살 아들을 수용소에 보냈으니까 원망 중에 얼마나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저한테 이렇게 그 환상이 이렇게 온날 기도 중에 오는데 이렇게 도포자락으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환상을 눈앞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부족한 저한테로 돌리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네. 그 길 또한 분명히 열어주실 아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4: 아멘.
3: 우리가 그렇게 다시 꼭 두 분이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4: 아멘.
3: 다 같이 눈물 흘리시고
4: 다 같은 열심히, 마음이시니까
3: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다들 가족이
4: 그러니까,
3: 네,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정말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자식들을 놓고 나 혼자
4: 대한민국에
2: 와서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잖아요.
4: 그쵸.
2: 그리고 한순간에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고 있는데
3: 정말 우리 정말 모르는 거죠.
2: 기도로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3: 네, 오늘 탈북 가족분들은 다 군대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죠. 유나 씨, 또 수혜 씨는 군인 가족이셨다고. 예. 그럼 주옥 씨는?
5: 네. 군인 부락에서 살았습니다.
4: 왜냐면
5: 북한 전역이 군인 부락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한계 중대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눈을 그럼요 눈을 뜨면 보는 게 북한 군대였는데 이게 언니네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저희는 군대를 군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3: 그럼 뭐라 그래요?
5: 도둑이라고 하죠.
3: 도둑?
5: 그럼요.
3: 왜요?
5: 마을에
4: 언니라고 하면 좀 도둑가는
5: 하려나 도둑가족 아니 언니네는 아니지만 만약 마을 앞에 군대가 딱 나타나잖아요.
3: 네.
5: 그러면 도둑이 나타났다. 야 도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대문을 걸어 잠궈요 빨래.
4: 맞아요.
5: 그리고 빨래가 걸려 있는 거 다 집으로 들여놔야 돼요.
2: 훔쳐가니까.
5: 다 훔쳐가니까 빨래를 다 훔쳐가거든요. 그리고 이 군인이 도둑질하려고 나왔는데 도둑질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3: 네네. 그럼 어떻게 해요?
5: 대문짝을 뽑아가.
3: 뽑아가서 뭐예요? 뽑아가서
5: 빵이랑
4: 떼죠.
5: 밥풀 떼고 먹을 거 바꿔 먹는 거죠. 그게 뗄감이니까 울마서 뽑아가서 저 국경적 사진 영상 찍은 거 보면 대문 집들이 많아.
4: 어머머 어머, 어머,
3: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뽑아간 거야.
4: 사진들이.
5: 진짜.
4: 아니 오죽했으면 염소가 편지 써놓고 갔다는
5: 모습이었어요.
3: 염소가요?
5: 염소 장을 잡아 걸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염소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3: 네.
5: 군인들이 그 염소를 도둑질 해간 거예요.
3: 네.
5: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맨 밑에 병사가 염소를 대신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편지를 고의 써놓고 갔더래요. 염소 얼림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인민군대를 찾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여 이 길을 갑니다. 염소 얼림 이렇게.
3: 북한 군인들 복명 복창하잖아요.
5: 복명 복창 그거요 막.
3: 어떻게?
5: 막 육등병 전 주옥 이런 건가요?
3: 아, 저는 모르죠.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아~ 군인들은, 북한 군인들은 복명, 복천을 어떻게 하는지.
6: 듣고 싶어요. 네, 네.
7: 먼저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상관 상급이. 네. 동무, 저한테.
3: 동무.
7: 상사 이소연, 상사 이소연, 명령대로 왔습니다. 와.
3: 아, 일단 이름을 불러야 되는
2: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구나.
6: 북한 버전이었다면. 네. 네. 네. 얼음을 깨고 들어가시는
7: 다만 버전.
6: 네. 선배님 한번 보여주시죠.
2: 대한민국 육군병장 김상태 총총. 아.
7: 상사 이소연 명령대로 왔습니다.
2: 대한민국 육군병장 김상태 총총.
5: 저희 아버지도 네. 저희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을 아예 군병령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저랑 저희 동생이 있는데 앞에다 박상 딱 아버지가 펴놓고 네. 우리 동생이랑 저를 딱 세워놓고 가운데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원 곧바로 기타는 우로 돌았다.
3: 아버지 네. 밥 먹어야 되는데
5: 네. 아버지 지나갈 수 있으니까 이래야지.
2: 제대로 된 교육이네 집안에서.
5: 그 정도로
2: 군인 가족은 다르긴 다르네요.
3: 그게 다르긴 달라요. 보고로 배운 게 있으니까.
8: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3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보니까 청년들은 1년 6개월이에요. 군대 간다고 하더니 또 보니까 벌써 제대하고
3: 아쉬우세요? 아쉬우세요?
2: 진짜 맛있어.
8: 근데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군대 계셨다는데 불만 같은 건 제기할 수 없으셨는지
7: 사실 제가 군대에 가서 네. 두 달 만에 후회했습니다. 신병 받으면서.
3: 왜요?
2: 그 훈련.
7: 네, 그러니까 군대 생활에 가서 저는 TV에서 나오는 여군들 구두 신고 네. 치마 입고 깔끔하게 그냥 딱 이렇게 까칠하게 이렇게 맥시행이 같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가니까 그 볕집으로 묶은 그 오래기를 이렇게 허리에다 딱 묶고 낫을 다 풀고 아침에 밥만 먹으면
3: 뭐예요?
7: 산으로 나무꾼 됐다가
3: 나무꾼이네?
7: 새벽 5시면 또 인분을 푸는 농사꾼 됐다가 오후 때 되면 장작을 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하면서 군대 괜히 왔구나.
6: 그치.
7: 그래서 그치. 불평불만을 제기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몰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빽 써서 군대 보내줬는데 못하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옷전이 남으니까 제대 잘 마치고 와라.
3: 아니, 이런 말씀 들으면 도대체 그럼 북한의 전력, 북한 전력, 우린 남한 전력이라고 하면 뭐 세계 6위래요. 세계 6위인데 국방력이. 북한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보실 때.
9: 지방에 살아서 네. 북한의 전체 군사력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남한은 공개를 하잖아요. 네, 네. 우리 전투력이 어떻고 네, 우리 그렇죠. 전투력이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걸 우리가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저도 지방 저도 국경마을에서 살았어요. 밀수를 하다 보니까 바로 앞이 군대 중대부였어요.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군인들은 무기를 면 군인을 많이 못 봤던 기억이에요. 맨날 아침이면요. 봄이나 깍지를 지고 부업집 앞에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밭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6,8식 자동 보총을 하나씩 줘요. 근데 그 네. 보총을 메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저기 어디 그 보초막 같은 데 있잖아요. 움막 거기다 걸어놔요. 그럼 자요 옆에서. 그래 우리 이렇게 산길을 막 지나가던 야 저기 군대야 농사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북한은 지금은 없었는데 옛날에는 발총국이라고 도로국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은 까만 군복을 입어요. 걔네들은 이제 도로 이렇게 피치라는 거 알아서 네, 색감 네. 그래서 까만 군복을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국경 연선에 살면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달라고 맨날 비라리하고 그 와중에도 그래도 군대다운 군대가 누구였냐 경무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헌병.
6: 군사병, 예. 헌병.
9: 그런 애들은 야 진짜 그런 애들은 이제 딱 보게 되면 그 자동보총도 이렇게 딱 짧아요. 네. 카빙총 딱 메고 딱 그 역전이나 자기 위수구역에 있는데 오토바이를 딱 타고 있는데 야 우리 그래서 야 간만에 군대를 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군대라고 인식했을 때는 뭐 농민군?
3: 농민군.
9: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자. 예.
2: 이 얘기가 사실 뭐 지금도 영상 같은 걸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군인들이 농사 짓고 그런 모습들을 철책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6: 맞아요. 맞아요.
2: 그러니까 전투력은 사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생각만 해도 뭐 군사적인 장비 문제도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직접 북에서 보셨으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5: 아예 그
3: 제시어 보셨어요.
5: 잽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항상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안 되겠다, 이거 전쟁 일어나면. 그렇죠. 큰일 났다. 이게 아버지가 별을 달고 계셔서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전 세계 군사력이 대한민국 지금 6위라고 하고, 그리고 핵을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비대칭 전략 나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하늘, 땅, 바다에서 재래식 무기를 붙으면 진짜 잽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K-방산 지금 세계적으로 KF-21 막 수십 나가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지금 군사력이 인정을 받는데 거기다 대고 아직 드론도 모르는 데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뭐
10: 하나 북한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있어요. 분명히 적이기 때문에 너무 과소평가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북한군이 잘하는 거 하나는 야생성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한반도의 전쟁은 북한은 항상 속전속결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특수부대는 시가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격하고 국방부 폭파하고 빠지거나 또 뭐 어디 폭파하고 빠지고 고속도로 폭파하고 전투기 활주로 폭파 이런 임무거든요. 대한민국은 터널과 고속도로가 너무 좋아요. 이거 폭파시켜놓으면 윤종기제가 작동이 안 됩니다.
5: 안 되지.
10: 저희 아버지 부대는 스키 경보여단이란 말이죠. 이건 특수부대입니다. 여긴 무조건 말 두 필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소 이런 건 북한에서 다 군장비입니다. 이 도로가 파괴되면 탄약 올려가고 할 때는 말과 소 동원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가끔은 앞으로의 전쟁은 차세대전만 하는 건 아니에요. 기계는 어작동될 수 있고 센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기계에 사람이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일부러 재래식전과 하이브리드전을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싸움을 붙여야 되는 군대들한테는 제대로 교육을 해요. 대한민국의 오또오또한 뭐 KF-21이네 뭐네 다 얘기를 하죠. K9 뭐 자주포 다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신에 쫄지 마라. 그 무기 아무리 차세대 전투기라 할지라도 그 무기를 다루는 건 군인이다. 군인의 정신상태가 올바르게 박혀있지 않다면 그 차세대 무기도 거철덩이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정신무장을 시켜. 북한은 항상 정신승리를 강조하는데 얘네들 어릴 때부터 고난의 행군을 겪어온 애들이에요. 생존 본능 장난 아닐 겁니다. 예전에 그 교회에서 수련원을 떠나갈 때 이렇게 남북한의 청년들이 같이 탔었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게 눈이 오기 시작하니까 버스가 뒤로 밀린 거예요. 대한민국 아이들은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엄마를 찾고 있는데 얘네는 벌써 창문 열고 뒤로 나와서 버스를 뒤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에 대해서 절대 맞아, 우리는 맞아, 아직 맞아. 전쟁 끝난 나라가 아니다. 절대 적을 과소평가해서는 또 안 됩니다.
8: 아, 맞아요.
5: 지금까지 국방부하고 정유라
6: 역시 강사님.
3: 유라 씨는 군사 전문위원이세요.
5: 아유 명예 위원 됐나요?
3: 모자 위원의 군사 전문위원으로 요청을 해드려야겠네요. 그래서 한 가지 이벤트를 좀 마련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6: 네.
3: 그래서 북한 군대 실상을 한번 OX 퀴즈로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 남한 패널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6: 재밌겠다. 자.
10: 북한 군대에도 휴가와 면회가 있다.
2: 하나, 둘,
6: 있겠지? 있다. 오,
3: 자, 있다. 다 5를 들어주셨습니까?
6: 네.
3: 자,
6: 이거 아니면 진짜.
3: 어떻게 해요?
2: 그래, 10년 어떻게 동안 군생활 하는 거
3: 아니에요? 뭐 걸어? 어, 요새 밖에 실린 거 아니에요?
8: 아니, 아니,
3: 아니죠. 네. 자, 다 5를 넣으셨습니다.
10: 어, 그러니까
3: 휴가
10: 이게
3: 있다,
10: 야.
3: 없다?
10: 없다!
3: 없다!
10: 아니, 그,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있어요.
3: 원칙상 있어요?
10: 네, 내무 규정은 다 있는데, 북한의 그 군인 일가표를 보면요, 그 안에 농사 지어라, 뭐, 벼, 놔들고 나가서 뭐 해라, 없어요. 그, 없는 거 시키잖아요.
3: 네.
10: 그 말은 뭐냐면, 북한은 뭘 잘한다? 쇼를 잘하는 거예요.
11: 북한의 부대에서 휴가가 1년의 규정으로 15일이 있는데 안 보내는 이유가 집에 보내니까 얘네가 복귀를 안 합니다.
5: 그래요, 나와서 가고 싶어요.
11: 부대에는 그때는 군의관한테 한 100달러만 주게 되면 결핵이나 간염 환자로 만들어서 그 아프다는 것으로 인해서 제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 하다 보니까 부대 지휘관들이 안 보내기 시작합니다. 안 보내고 요즘은 물자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10: 맞아, 물자 휴가.
11: 부대에서 군인들에게 영양실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7: 매 중대마다 그 두부 만드는 콩을 3,000 그 키로씩 해라. 네. 그러니까 한 톤 정도씩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농사를 그렇게 해도 안 나오거든요.
3: 안 나오겠죠.
7: 그러면 네. 집에 가서 콩 해올 사람. 그리고 그러면 예, 여기 딱 그 급이 나눠집니다. 콩 해오는 사람은 3개월 갔다 오는 거고 부대 지휘관한테 노트북이 필요하다. 노트북 해오는 사람은 1년 가서 주가 쉴 수 있습니다. 예, 이것처럼 되어 있고 면회에는 요즘에는 서비스차가 있어서 가족들이 자식이 굶어 죽지 말아야 되니까 요즘 한두 명밖에 안 나니까 보냅니다. 면회하면 저희가 좋죠. 옆에서
4: 그렇지.
7: 서대원들한테 또 두 개씩, 사탕 하나씩, 거기 쫙 돕니다. 그때, 예, 그래서, 아, 누구 부모 면회 왔단다 그러면, 그날이 명절이었어.
4: 엄청 기다리겠다.
6: 정말 힘들다. 아유. 아.
3: 자, 그럼, 자, 두 번째 한 번, 다음 주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네,
4: 북한군 인도, 다나가를 쓴다, 안 쓴다.
3: 하나, 둘, 셋. 아, XX 두 분, 우리 상태 씨만 오 했습니다.
4: 네.
3: 자, 수혜 씨, 정답은요?
4: 오늘 상태 오빠가 상태가 많이 좀 많이
6: 갔다 와서 그런가? 갔다 와서?
2: 아니 사실 그 단악가는 부대의 정말 어떤 용어거든요. 사회와 단절되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아마 그 북한 사회에서 단절되는 용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오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4: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야 이걸 이렇게 해라 알아서 이렇게 물어보면 예 아버지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어디? 오.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단자를 쓰게 하고. 까는 저희 어머니도 이제 군인이셨거든요.
3: 질문할 때. 군인이셨어요?
4: 예, 예 저희 어머니. 수혜 아버지 이거 이렇게 했습니까? 오. 이렇게 항상.
10: 제가 네. 이만갑 처음 나갔을 때 저보고 제쌈이라고 하더라고요.
4: 했습니까?
10: 왜냐면, 아, 저도 그 군인 가족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그 평안되면 아니다 말입니다. 어쩌다 말입니다. 이렇게 다짜로 다 끝나고, 했쉬어 말았쉬어 이런 건 그 지방, 아, 저기 뭐야, 이거.
4: 야, 지방 아니야.
10: 아니, 타민들이 쓰는 거. 그러니까 타민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타는 사람은 이거 살아요? 말라요? 가나요? 아니나요? 이런 거를 군인 가족은 쓸 일이 없어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보고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한데도 그 군인 말투가 배어 있었던 거예요. 저보고 군대 갔다 왔냐고.
9: 그런 것 같아요. 명령식인 것 같아요. 집에서. 저희도 이제 마당이 커요. 대문에서 집까지 오려면 두드려야 되는데 이제 가끔은 그 초인종이 있어요. 그럼 안에서 이렇게 옛날에 전화를 받아요. 그게 이제 전지하게 없었나 봐요. 아버지가 문 열라 문 열라 하는 걸 막 이렇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제가 기억에 있는데 아버님이 항상 그 옷방으로 들어가는 미닫이문 그 덮대에다가 모닥을 큰 거 치시고 거기다가 각기반 또 가죽 혁띠를 이렇게 걸어놓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8시 이후에 오면 그게 맞아요.
4: 맞아요.
10: 네. 그래갖고 항상 보면 나는 8시 전으로 왜냐면 집에 여자아이가 많고 그리고 사실은 80년도, 90년도가 북한이 어떻게 보면 저는 남한에 와서 남한인 남성들이 지나가던 여성을 이렇게 막 하면 그게 다 안 되잖아요.
3: 네네네.
10: 막 그렇게. 근데 저희 때는요, 남자들이 이 여자가 마음에 든다 하면 폐가 모여가지고 골목을 지켰어요. 그러면 제가 퇴근하게 되면 와! 하고 해서 제가 5cm 실을 지고 뛰어서 집으로 들어가고 약간 그때 그 문화였어요.
4: 그러니까 맞아, 맞아.
10: 그냥 힘으로 여자를 조금 쟁취하겠다 이런 문화 돼서 아버지가 8시를 통금 시간을 8시에 했는데 8시 5분만 들어와도 그 큰 가죽 혁대 잔등을 제가 맞았어.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군인 아버지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그 큰 일어나! 밥 먹으라!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말해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사근사근한 말을 들어 못 봤던 기억이 나요.
3: 우리는 군대 가면 다 그냥 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도 똑같은 거죠. 어쨌든 지시와 복종이니까.
4: 맞아요, 맞아요.
3: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6: 네, 북한에도 종교활동이 있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3: 네, 하나, 둘, 셋. 종교활동이 있다,
4: 정지.
3: 없다, 있다. 두 분 드셨고요. 과연 답은? 뭐가 있을까요?
9: 그냥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헌법상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뭐 성당, 교회가 다 있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없다고 말해도 정답이 아니고 근데 실제로 그 내부를 파헤치면 노동당만 믿어야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를 정말 조금 다가가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10: 그러니까 좀 잘 읽어야 돼요. 북한이 헌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그 보험의 세부사항 들어가는 것처럼 그 밑을 잘 봐야 돼요.
6: 그래,
10: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아니 북한이 자유 인권 다 있어요. 맞아. 말로는. 근데 그 밑에 들어가 보면 계급이 나눠져요. 어떤 사람에게 인권이 주어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이 적용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노동계급의 하나는 그럼 노동계급 아닌 뭐 어디 한국에 친척 있거나 일본에 친척 있는 사람은 노동계급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만 위한 법이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에 큰 글자만 보고 북한을 또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 그렇죠. 저희 동네도 이 지하교 교회를 믿어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잡혀간다는 맞아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전부 반동적인 미신행위, 반당 반혁명적 사상을 가져서 잡혀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지하교인이었고 맞아요. 중국에 와서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이었고 그랬던 거죠.
3: 맞아요. 북한에서는 맞아, 맞아. 마약이라고. 네, 그 안에서도 분명히 종교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고 돌아오시는 분이 계시는 것처럼 그런 곳에도 종교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12: 네네.
3: 혹시 목사님
8: 네.
3: 통일되면
8: 네.
3: 북한에 가서 예. 선교를 해주실 수 있으시죠?
10: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8: 당연히 해야 되지. 네. 일본으로. 네. 일본으로 생각하고 가야죠.
3: 네. 어떤 말씀을 꼭 해주고 싶으세요? 설교.
8: 물론 이제 복음이라는 게 예수 복음이죠. 아, 첫 번째겠지만 그건 뭐 기본적으로 다 해야 할 일이지만 제가 이제 그 러시아에 선교를 좀 다녔어요.
3: 네.
8: 러시아에 뭐 교회를 다섯 개나 지을 정도였으니까 거의 순회하면서 설교도 하면서 또 러시아의 어떤 그런 또 수준급에 있는 분들하고 세미나도 좀 하면서 말을 전할 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뭘 했냐면 당신들은 그 공산주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 차이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3: 네네.
8: 우리나라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6.25 전에는 북한이도 훨씬 더 남한보다 잘 살았다.
10: 네.
8: 훨씬 잘 살았고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지금 현재 봐라. 남한이 잘 사는가 북한이 잘 사는가. 그 기점은 북한에는 종교를 말살했지만 남한에는 종교가 살아났어요. 그 모든 바탕은 성경에 있다. 기독교, 서방과 그리고 이 동방을 한번 비교해봐라. 동양과 서양을 한번 비교해봐라.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종교를 비교해봐라. 뭐가 다르냐? 어디가 더 앞서가고 있고 어디가 더 진취적이냐? 어디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우주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만한 모든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봐라.
3: 우리 목사님 네. 통일되면 하실 이야기가 그렇게 다 쌓여 계시니까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남북 군대 생활 백서에 대해서 우리가 네.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함께한 소감 어떠세요 상태씨?
2: 네 마태복음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좀 그들을 지켜달라고 더 간절하게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 보니까.
2: 네네. 네.
3: 손정 씨는요?
12: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한 군대잖아요.
3: 네.
12: 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인데 늘 깨어있고 행동하는 거룩한 군대가 돼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네, 작전 침투하는 네.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3: 아멘!
12: 아멘! 네. 하나님의 군대 아미!
3: 저 목사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8: 글쎄 이제 보니까
3: 네.
8: 전문가들이세요.
12: 네.
8: 어우 나 깜짝 놀랐고.
3: 저도 놀랐습니다. 네.
8: 뭐 연구원들 같은
3: 전문위원이세요. 국방 전문.
8: 그렇죠. 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남북 소통 그룹 프로그램이 뭐 다른 뭐 방송도
3: 네,
8: 있고 한데
3: 있죠.
8: 비교가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애써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3: 맞아요. 맞아요.
8: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12: 아멘.
8: 이 우리 그 국TV가 복음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10: 맞아요.
8: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이런 것을 계획을 발표하고 또 미래에 대한 그 청사진을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니까 아 가능하다.
10: 맞아.
8: 그렇구나. 역시 희망은 네. 여기에 있다.
12: 아멘.
8: 그런 생각이
12: 네네.
8: 많이 들었어요.
12: 우와,
8: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12: 네.
8: 너무나 좋은 그런 네. 인상이 있어요.
3: 아유, 네. 기도 많이 해주셔, 목사님. 자, 우리 오늘 처음 나와주신 이소연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10: 아, 네. 오늘 굿TV 이곳에 와서 군대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 함께 지금 러시아에 파견된 네. 우리 북한 병사들, 귀한 목숨들에 대해서 네. 함께 안타까워하는
7: 이러한 시간도 가질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부족한 저 같은 영혼을 이 대한민국 자유의 땅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네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특별히 더 마음 다해서 또 몸만 다해서 북한을 위해 또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 차이야!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매일 저와 함께 이장계 목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소통할 때 말로도 하지만 가끔 눈빛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2: 좀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네네.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새 친구가 와가지고 말한 것이 오히려 큰 상처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한 말은 다윗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3: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위로의 말을 전달하는 분, 따뜻한 물 속에 여러분들 젖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4: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제2의 이문세라 찬사를 받으며 데뷔한 가수 구현모. 부모님의 사역으로 인해 남모를 아픔도 많았지만 그런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헌신과 순종의 삶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주신 목소리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싱어송라이터 구현모. 그의 신앙과 음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3: 네,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3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싱어송라이터 구현모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예.
2: 근데 굉장히 동안처럼 보일 거예요.
3: 아가야시네요, 아가야.
2: 굉장히 부드러워 보일 거예요.
3: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예.
5: 감사합니다.
2: 네,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그러면 작사도 작곡도 노래까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5: 네, 맞습니다.
2: 지금도 꾸준히 작업하고 계세요?
5: 네, 지금도 꾸준히 작업하고 있고요. 네. 지금 계속 특히 올해는 더 네. 집중해서 네. 이제 앨범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열심히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
3: 어때요? 이게 남의 곡을 받는 거하고 내가

0: 오히려 네. 빨리 쓴 곡들이 더 사랑을 네. 많이 받는 네. 것 같아요. 네.
1: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기타도 네. 옆에 있고 네. 예, 본인이 자작곡한 곡들을 네.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2: 네. 네. 안 그래도 오늘 준비한 곡은요. 네. 올해 4월 달에 네. 나왔던 곡인데 네. 제목은 이사입니다.
1: 이사?
2: 우리 말 그대로 뭐 이사님 할 때 네, 맞아요. 네. 집 이사할 때 그 이사인데 네. 우리가 나중에 이거는 곡이 가요로 나왔지만 이 안에 그 복음을 심어놨어요. 네네. 천국 소망을 심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사가는
3: 천국으로 이사가는
2: 네네. 그 메시지를 심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 곡 한번 짧게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0: 같이
1: 예.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가요 같기도 한데 또 찬양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쓰면서 본인 얘기, 본인의 신앙 고백을 담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이
2: 너무 좋아요.
3: 아, 네, 감사합니다. 네.
2: 그러면은 이 곡이 본인이 직접 천국으로 이사 가는 그 느낌을 그대로 쓰신 거예요?
3: 네, 맞아요. 이게 이 땅에서 자기 집 하나 마련하기 되게 힘든 그런 삶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돌아봐도 집에 와도 아,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나 언제 내 집이 생길까 항상 그런 고민을 살고 사는데 그게 참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긴 되게 많이 고민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또 하루를 살아내는 거는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영원히 살 그곳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그것들에 집중하지 말자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들에 그런 묵상들을 하면서 이런 곡이 나옵니다.
1: 정말 참된 평안과 쉼이 있는 곳은 그냥 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3: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마지막 가사에 이제 그대 있는 곳이 나의 집 그래서 그 가사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0: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네. 현실로 돌아오면 그래도 네. 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1: 맞아요. 이제 예. 이 노래가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0: 예. 자가십니까? 아니면 전세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1: 맞아요. 저는 지금 이제 매달 내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0: 아, 예, 예.
2: 매달 월세?
1: 네네. 예, 예. 그 나라에서 그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0: 아, 거기 예. 들어가셨어요?
1: 네네. 임대 아파트에서. 네. 그것도 사실 또 예.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로또라고 하는.
0: 그럼요, 그럼요.
1: 은혜, 예. 은혜 안에서 살고
0: 감사하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걸까? 아니면은 노력에 의한 걸까?
1: 네.
0: 그 너무 궁금해요.
1: 아, 귀를 통해서 하는 조기 교육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아무래도 찬양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0: 아, 진짜요?
1: 네, 이셨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이제 계속 있었고 그래서 귀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오히려 어렸을 때는 제가 되게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은 이 테이프 녹음하는 그런 녹음기를 사다 주셨는데 제가 스스로 모니터를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들어보고는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아,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듣기 싫구나.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모니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습관인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서 저의 안 좋은 습관들을 많이 고쳐나갔던 또 그런 기억이 있어요.
2: 뭐 노래도 그렇구나. 설교도 똑같거든요. 네. 자기가 한 거 이렇게 보면서 모니터링 예, 예, 하면서
0: 예, 예. 뭐
2: 제일 저는 제일 처음에 녹화한 다음에 봤는데요. 충격 먹었어요. 이렇게 못하나요.
1: 다들 그러나 봐요.
0: 저도 요새 짤방으로 돌아다니는 개들 보면 죽고 싶습니다.
1: 그래요?
2: 우리 부모님 두 분이 찬양 사역자이시다 보니까 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 저는 이제 심하게 얘기하자면 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집에서 태어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제 또 하필이면 부모님이 이제 자리를 잡으신 지역이 그 흔히 말하는 강남 팔학군.
0: 팔학군?
1: 예. 네.
0: 팔학군에서 하셨어요?
1: 네, 지금 사랑의 교회 예, 있는 예, 예. 그 지역에
0: 아,
1: 그 대법원 앞에 네. 원래 그 판자촌이 있었어요.
2: 그쪽 판자촌. 네,
1: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판자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게 아직 더 있긴 한데
0: 네.
1: 제가 거기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같이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비밀이었죠. 왜냐면 친구들이 그 같은 반 아이들이 아는 순간 학창시절 내내 놀림감이었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으면서 예. 이제 옷도 이런 거 다 무시당하면서
0: 예. 네,
1: 그렇게 지냈던
2: 학창시절. 근데 팔학군이면 네. 다 주변이 잘 사는 부잣집
1: 네.
2: 이 동네잖아요.
1: 네, 맞아요.
2: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게
1: 네.
2: 힘든 애들끼리 지내면 좀 나은데
1: 맞아요. 네? 맞아요.
2: 비교하는 것이 네. 많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학교 끝나면 집을 삥 불러서 몰래 아이들 몰래 숨어서 그렇게 가기도 했었고 또 이제 옷도 맨날 사촌 형들 옷 물려 입거나 항상 시장에서 사고 이러니까 브랜드가 다 보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되게 무시하는 그런 게 또 있었어요. 너는 뭐냐 너 거지야? 뭐 너는 옷깃이 왜 그래 신발이 왜 그러니까 항상 그 어린 마음에 항상 상처가 되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좀 살 수밖에
0: 신발 같은 거 신어도 너 나이스 신었구나 뭐 이런 거.
1: 맞아요 나이스 네. 이런 것들 지금은 이제 제가 열심히 예. 또 일해서 돈 벌면 내 돈 내 산을 하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런 상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다 보면은 그 아픔이 부모님께 화살로 돌아가잖아요. 나는 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왜 저러고 계셔라는 분노와 사춘기가 겹쳤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1: 맞아, 그런 원망들이 저 마음 가운데 깊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어머니가 저한테 사과를 되게 많이 하세요.
0: 사과하실 일은 아닌데.
1: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어떻게 본인도 힘드셔서
0: 네.
1: 너를 이렇게 잘 케어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사과를 하시고 참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빨리 철이 들어서 그런 마음속의 상처를 다 오롯이 제가 엄마 아빠한테 이제 그 화살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들이 근데 물론 마음 속병은 제가 있었지만
0: 그렇겠죠.
1: 네,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 울타리 안에서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어요.
2: 그런데 결국은 자녀들은 부모 보면서 배우고 자라고 그 영향 속에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2: 어떤 부모님의 어떤 모습들을 좀 닮은 모습들도 있으세요? 많이?
1: 아, 이게 사실 지금의 제 아내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미안한 일일 수 있는데 이제 음악이라는 직업을 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뮤지션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면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부모님하고 많이 닮아 있어서 그러니까 뭐 사례가 얼마가 됐든 뭐 정말 지금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금액이 있어도 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받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세상이 봤을 땐 정말 바보 같은 삶일 수 있는데 항상 이 소외되고 어렵고 아픈 이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에서는 주저없이 달려가는 모습이 부모님 많이 닮은 것 같고
0: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1: 네.
0: 그러면 파라콘에서만 사역하신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시기도 하셨어요?
1: 네, 정말 그 우리나라의 땅끝 마을 네. 정말 배 타고 차를 실어서 들어가는 그런 곳곳에 네. 직접 스피커를 다 이제 봉고차에 실어서 네. 네. 구입하셔서 네. 가서 부흥사 목사님들과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헌금해서 이제 봉투에 넣어서 사례를 주시면 다시 다 돌려주고 오시고
0: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같이 따라다니기도 하셨나 봐요?
1: 네. 어렸을 때 내내 그 짐칸에 이렇게 같이 실려가지고 네, 맨날 휴게소에서 자는 게 일상이었고
2: 네,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부모님의 네. 그 헌신과 네. 순종을 사실 배우신 거네.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네. 혹시 당황하거나 네. 하나님을 좀 떠난 경험은 없으신지.
1: 아, 이런 좀 재밌는 얘기가 좀 있으면 네. 좋은데.
0: 아, 너무 순종이에요?
1: 네네, 너무 순종적인 삶이었고. 유일하게 방황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아빠가 본인들이 음악을 하셨는데 본인들이 워낙 가난하게 사셨다 보니 제가 음악을 꿈꾸니까 그걸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을 좀 했으면 지금 더 좋았을 텐데 예.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어디로 튀었냐면 춤으로 튀었어요.
2: 춤?
0: 네. 몸이 돼요?
1: 지금은 많이 쪘는데 날렵했었거든요.
0: 예, 예. 아, 그래요? 네.
1: 제가 중학교 때 예수전도단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서 네, 네. 춤으로 그래서 사역을 시작을
0: 아,
1: 중학교 때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제자훈련 받고 네. 전국으로 춤으로 또 사역을.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냥 음악했으면 되는데 오히려 춤으로 튀어서 춤을 열심히 췄었네요.
0: 반항을 몸으로 하셨군요.
1: 네, 몸으로 하셨어요. 네. 온몸으로 했습니다.
2: 그런데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그랬겠네요.
1: 그랬나봐요, 아무래도.
0: 네, 그, 사춘기에 부모님을 보면서, 네. 그, 내가 가난한 거에 대한 분노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요새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그렇게 표현을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1: 못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0: 아, 그래요?
1: 안 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분명히 부모님을 닮은 모습도 있지만 또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재정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아내와 내 자녀를 또 너무 힘들지 않게 하는 것도 또 제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0: 그러면 파라콘에 있었으면 네. 거기 아이들은 왜 중간에 어디 해외에 뭐 언어 연수를 가거나 뭐 이렇게 방학 때 그런 썸머스쿨 이런 거 가잖아요.
1: 네.
0: 그럼 해외는 한 번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1: 이것도 사실 재밌는 부분인데 네, 네. 제가 호주라는 나라에
0: 거의, 갔다 왔어요?
1: 거의 한 7년을
0: 몇 살 때?
1: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호주라는 나라를 가게 됐는데
0: 어떻게요?
1: 이것도 사연이 깊은 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제 사연을 아 그냥 강남 파라콘에서 학교 잘 다니다가 그냥 엄마 아빠가 돈 대줘서 유학 다녀왔구나 그 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한국에서 살 길이 없어서 네, 진짜 엄마 아빠가 답이 없어서 이대로 살다가 엄마 아빠랑 같이 굶어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0: 그래서 왜 호주 갈 생각을 했어요?
1: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안 되겠고 해외 나가서 내가 타향살이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창 어느 나라가 이제 유학이 좋은가 했을 때 뭐 캐나다, 호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호주가 선택이 되었고 채택이 되었고 이제 어머니랑 그 처음에 갈 비용을 여기저기 빚을 내가지고 한 2주 정도 체류할 돈만 가지고 해외를 단신으로 그냥 호주를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처음에 어학원 다니면서 예. 어학원 마치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청소 이렇게 어깨 매는 청소
0: 아이고 예.
1: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다니는 회사에 가서 예.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토요일은 새벽 5시에 세차장 출근해서 12시간 동안 끼니 라면 먹으면서 차 닦고.
0: 그러면 공부하랴 밤에 잠 못 자서 힘들어서 어떻게 버텼어요?
1: 정말 그냥 가진 거는 정말 몸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비랑 생활비를 감당을 할 수가 없었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몸이 다 망가졌어요.
2: 그때가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난 20살쯤 됐나요?
1: 맞아요. 딱 20살.
2: 그러면 20살의 나이에 네. 언어도 잘 통하지도 않고 네. 누구 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 때 또 네. 부모님한테 또 염려 끼쳐드릴까봐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1: 맞아요.
0: 아파도 아프다 하지 못하고
1: 맞아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진세운 날이 많았고 아무래도 이런 하는 일들이 독한 약품, 먼지를 많이 마시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천식으로 한 달을 앉아서 잔 적이 있거든요.
0: 네,
1: 방을 같이 쓰니까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그럴 수도 없으니까 거실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한 달을 기대서 잤는데 나중에 만나서 어머니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울죠. 것 같아요.
0: 먹는 것도 시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1: 맨날 끼니가 라면이었고
0: 그래서 지금 부은 거구나.
1: 많이 부었어. 이게 아, 맞아요. 살찌고 아시네요. 역시. 이게 살찐 게 아니고
0: 그럼요. 네. 네.
1: 맞아요.
0: 그러면은 혼자 방을 못 써서 외국인들하고 쓴 거예요? 같은 동료들하고?
1: 한국 사람들도 워낙 많아서 네, 이제 쉐어하는데 막 3인 1실, 4인 1실, 막 2층 침대 놓고 이제 돈 많은 친구들은 혼자서 방을 쓰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방을 여럿이서 쓸 수밖에 없었고 네.
2: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고생스러운 그런 삶의 과정을 있게 하셨을까. 네.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네. 이해가 되잖아요.
1: 맞아요.
2: 왜 그렇게 하셨다고.
1: 지금 그 간증을 통해서 네.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네. 나눌 때 사실 저는 음악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시로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겠다라는 그런 늘 고민이 있는데 그만둬야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네. 정말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을 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시 마음먹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음악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한테 이런 스토리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는
2: 그런 고생이 없었으면 간증거리도 없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간증 때문에 고생하고 싶진 않아요.
1: 그 생각도 종종 하고요. 하나님 언제까지인가요? 이런. 네.
2: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막 생활하다 보면 네. 사실 주일 지키기도 쉽지 않았을 그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1: 근데 요거는 제가 너무 확실한 게 네. 부모님의 그런 어떤 신앙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주인은 목숨 걸고 지킨다.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인 그런 정말 옛날 교회의 어떤 그런 신앙인데
0: 네.
1: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은 좀 덜 벌지언정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주일은 꼭 정말 가서 졸더라도 네, 토요일까지 새벽까지 일하더라도
0: 대단하다.
1: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것 같아요.
0: 쉬고 싶을 때도 있었죠, 솔직히.
1: 너무 많았죠. 너무 네. 많았고.
0: 그럴 때는 어떻게.
2: 막 일어나기 힘들었겠지, 네. 주일날.
0: 네.
1: 그럴 때는 그냥 같이 교회 갈 사람한테 부탁했던 것 같아요. 모닝콜을 부탁하든지, 우리 집 와서 발 눌러주라든지. 절대. 진짜.
2: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도 계속 하셨어요?
1: 호주 갔을 때도 사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야 그런데 연고 없이 가면 큰 교회 가서 좀 도움도 갖고 사람도 많이 이렇게 사귀고 이러지 네. 근데 저는 이 선교사님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또
0: 네.
1: 호주 가서도 정말 어려운 이민 개척교회 정말 장소 빌려서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세팅해야 되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예배인도 이제 쭉 하면서 섬기고 또 이제 코스타도 이제 호주 있을 때 계속 찬양팀으로 섬기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0: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왜 노래하고 싶잖아요.
1: 네.
0: 목마르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아, 나 다시 노래하고 싶은데라는 그 꿈틀거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1: 그때는 그래서 세워주는 무대가 없다 보니까 네. 버스킹이 굉장히 오래 했는데 네, 그래서 또 연습도 이제 내 방이 없으니까 지하주차장 내려가서 기타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그래서 그렇게 연습해서 길로 나갔고 그것도 이제 꽤 오래 하다 보니까 매주 저를 보러 오시는 그 길에서 하는 공연인데 네. 매주 저를 보러 오시는 외국인들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고 그렇게 길에서도 노래로 이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그렇게 또 시작했던 것 같아요.
2: 그래요. 뭐 그렇게 버스킹 하다 보면 네. 그 반응들이 좀 있잖아요. 네. 뭐 기억에 남는 것들 있나요?
1: 뭐 되게 재밌는 케이스도 많아요. 이제 술 취해가지고 막 마이크 뺏고 막 기타 뺏고 이런 경우도 있고 막 동전 이렇게 앞에 이게 네. 팁박스가 있는데 그 발로 차가지고 막 동전이 막 이렇게
0: 그때 너무 수치스럽네.
1: 네.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하는 친구들이 가끔 차로 지나가면서 계란을 던진 경우. 요거는 좀 이제 근데 괜찮았어요. 왜냐면 좋은 기억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은 또 어떤 분은 추운 날에 이렇게 차 따뜻한 차에다가 편지 써갖고 주시는 분, 꽃 주시는 분, 그리고 뭐 전화번호를 놓고 가시는 여성분,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시다 외국 남자분이랑 지나가시다가 저를 정말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버스킹한 경우가 잘 없어서. 근데 제가 한국 분이세요?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한국 노래 한곡 불러드릴까요? 좋다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이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이분이 길에서 펑펑 우시고 진짜 길바닥에서 그래서 그 옆에 외국인 친구는 영문도 모르고 야 너 욕했냐고 막 이러면서 처음부터 막 자기 못 알아들으니까 막 이러니까 아니라고 이런 노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분도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고 비슷한 환경에서 호주를 왔고 정말 그 일부러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왜냐면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너무 외롭게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해드리면서 토닥토닥 해드렸는데 그때 정말 망치로 맞은 머리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 노래를 듣고 누군가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고 내 노래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 그 타이틀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위로의 싱어송라이터.
2: 위로의 싱어송라이터.
1: 네, 그래서 요 타이틀을 갖고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 버스킹에서 그 기억이 제일 진하게 남은 기억이에요.
0: 그러면 20살에 가서 7년 있었다 그랬죠?
1: 네, 맞아요.
0: 27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1: 네, 맞아요.
2: 어떻게 돌아왔어요?
1: 아, 이게 참 금의 환향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영주권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메일이 왔고. 근데 이제 돈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표도 사야 되는데 정말 돈 하나 없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MBC 위대한 탄생 3라는 프로그램을 주변에 하도 허락을 해가지고 하게 됐고 합격을 했는데 MBC에서 비행기표를 해줬어요.
0: 우와!
1: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예비해 두셨고
2: 딱대가 됐으니까
0: 하나님의 티켓이네.
1: 하나님의 티켓을 들고
2: 더 이상 사실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1: 맞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영주권이 있었다면 원래 왕복 티켓을 끊어주는 건데
0: 천도로
1: 끊어서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보니까 또 금의 환향이긴 하네요. 지금 또 TV에 나오면서 이렇게 오게 됐고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0: 돌아와서 그러면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투입된 거네요.
1: 네, 투입됐습니다.
2: 결과는 좀 어떠세요?
1: 결과는 제가 너무 같이 나온 친구들이랑 즐거웠고 또 경험도 오디션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즐겁게 했는데 컨디션 관리가 잘 안 돼서 한 최후 70명 정도 그래서 캠프 마지막 날까지 있었고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한 1년 동안 이제 같이 나왔던 친구들이랑 홍대에서 막 이제 라이브 공연도 하고 또 이제 갖고 있는 스토리 가지고 사역도 다니다가 28에 이제 군대를 끌려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0: 그때 김태원 씨가 엄청 극찬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1: 아유 너무 감사한 게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칭찬을 해주셔서
0: 뭐라고 하셨어요?
1: 제2의 이문세 이문세라고 다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2: 외모도 약간 비슷한
1: 그런가요?
0: 이문세랑요?
2: 조금 얼굴이 조금 더 동글동글하지만
0: 많이 동글동글하죠. 전혀 다르죠.
1: 그때는 이제 일을 말발을 많이 해서 좀 헬쓱했을 때라 좀 이렇게 외모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0: 네. 그렇게 해서 네. 칭찬을 받고 네. 끝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네. 많은 것들 결국에 하나님이 네. 한국어는 티켓 해주신 거네요.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제 인터뷰가 예. 재밌었는지 예. 제 방송분이 제일 길었다고 또 후문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감사했어요.
2: 네, 위로의 싱어송라이터라는 네. 타이틀을 걸고 네.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면
1: 아 이렇게 또 다니다 보면은 그때 내가 다시 정말 그만두고 싶었을 때 나타났던 그 버스킹의 그 그분처럼 지금도 이제 뭐 요새는 진짜 활동 범위가 청소년을 하나님이 엄청 많이 만나게 하세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맡기신 잔과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청소년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애들이 제가 아저씨 같으면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더 아이들 만나러 가기 전날은 운동도 더 하고 선크림도 더 열심히 바르고
0: 아는 형처럼 보이려고
1: 네, 아는 형처럼 보이려고 괜히 네. 귀걸이도 막 하고 가고 막 이러고 가는데 네. 한 번은 제가 장학재단 이제 장학금을 받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아, 또 음악 그만둘까 하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거기 이제 동갑내기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현모야 진짜 은혜다. 한 친구가 컨테이너 같은 집에 거의 벽면이 다 곰팡이로 가득하고 부모님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몸도 불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고3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모든 걸 내려놨대요. 꿈도 다 버리고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꿈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랬는데 현모야 너 간증 콘서트 듣고 이 친구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 라고 그러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울컥 눈물이 나가지고 주님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자꾸 이런 거 들려주시고 보여주세요. 그걸 보면서 그래 또 마음 잡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물론 가수는 유명하고 내 노래가 뜨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자리에 잔잔하게 두는 이유는 내가 계속 아직 갈 곳이 많구나 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2: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중간중간에 간들라 그랬던 몇 번이 있었나 봐요?
1: 최근 몇 달 중에도 계속 있습니다.
2: 왜요? 왜요?
1: 왜냐면 네. 제가 사실 이게 되게 어중간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어중간한 위치에 있구나.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네, TV에도 네. 나왔는데 네.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또 크리스찬 연예인들도 많고 네. 또 그런 사람들 만나는데 네. 사실 상처도 되게 많았어요.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 안에서도 저는 그들이 막 유명해서 혹은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만나고 네. 교제하고 친해지고 네. 이러는데 네. 어떤 저의 어떤 팔로워 그 저의 인지도 이런 걸로 저를 약간 은근히 따시키는 이런 것들 안에서 되게 마음이 많이 상처받고
2: 이름 주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경우들도 많았고 또 음악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서 이 자리에 있다는 인지를 갖고 있는데 마치 내가 뭐 혹은 실력이 부족하다든지 혹은 외모가 부족하다든지 혹은 인지도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이걸 하는 게 틀린 건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혹시나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나님께서 늘 다시 마음 다잡게 하시는
2: 그거 네. 제일 큰 거는 네. 이런 사역지 가서 네. 뭐 저 먼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를 가면 네. 내가 해야지 네.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솟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런데도 자주 다니시죠.
1: 맞아요. 그래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최근에 네. 그런 곳은 예. 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3: 전쟁 난민들.
2: 거길 다녀오셨어요?
1: 네네. 다행히 이거 또 걱정하실까봐. 예.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 곳은 아니고
3: 난민들이
1: 예. 이제 피난을 온 예? 이제 폴란드에 예.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이 피난을 와서 피난소에 예. 이제 가 있었고 예. 제가 뉴스를 보면서 처음에 접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저분들을 위해서 노래해주고 싶어요 라고
2: 진짜?
1: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셔서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위로 힐링 콘서트를 해주러 예. 가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느낀 게 네. 하나님 보내주세요라만 기도를 해가지고 자비량으로 비행기도 해주시고 숙식도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응답을 너무 받아서 자비량으로 네. 다녀왔고
2: 딱 한마디 단반하셨네요.
1: 네 맞아요. 네. 그때 중요성을 정말 깨달았고 네. 가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 분들은 이제 위로를 해야 되니까 잔잔하고 뭐 위로가 되는 가사를 준비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전으로 생각해서 정말 신나는 노래들을 준비해서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뛰어놀게 만들고 하게 왔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지혜였던 것 같고 너무 즐겁게 하고 왔고 거기는 이제 젊은 남자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2: 아 그래요?
1: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이들밖에 없는데
3: 그렇지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투입됐으니까
1: 그래서 아이들이
2: 어떻게 예. 자라요?
1: 와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수재가 나면 체육관에 모아놓고 텐트 네. 해주잖아요. 네. 똑같아요. 네.
3: 똑같아요.
1: 텐트도 이제 제가 간 얼마 뒤에 또 지원이 받아서 왔고 네. 그 전에는 그냥 진짜 뭐 줄 쳐놓고 이게 책상에 이게 테이프 해놓듯이 그렇게 줄 쳐놓고 이렇게 지내다가 얼마 전에 또 텐트를 또 후원이 들어와서 이제야 칸막이에 이제 해서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노래를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냥 아이들 목마 태워주고 업어주고 많이 안아주고 그렇게 품에 안겨요. 아빠 품이 없으니까.
2: 아 그러네. 네,
3: 함께 놀아주는.
1: 네, 네 공차주고. 그런 사역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3: 근데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아요?
4: 또 가고 싶은 생각이.
1: 맞아요.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런 정말 천막대기 그런 그런 집에서 살지 않았으면 이 아이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더 자주 가고 싶고 더 많이 가고 싶고. 근데 이제 아 내가 재정적으로 이 부족한 것들이 그런 걸 발목을 잡을 때 제일 속상해요 사실. 더 많이 달려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4: 자비랑 선교가 정말 귀한 사역이지만 네.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네. 상황이지 않을까.
1: 맞아요.
4: 혹시 아내분은 좀 어떻게 만나셨어요?
1: 정말 아내한테
2: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자비량이야. 정신 차려. 지금 애도 있고. 아우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세상을 몰라.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 맞아요.
2: 예,
1: 맞아요.
2: 근데 와이프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1: 저는 아내가 너무 신기한 사람인 게요.
2: 네.
1: 제가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어머니랑 같이 비닐하우스에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와이프가 제가 비닐하우스에 사는 거를 아무렇지 않아 하는 여자였어요. 저보다 6살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신기한 게 장인 장모님도 결국에는 저는 그게 가장 스트레스였거든요. 장인 장모님이 6살이나 많은 남자를 만나는 딸이 있는데 엄마랑 아직도 비닐하우스에 산다는 얘기 또 음악한다는 얘기 들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장인 장모님도 그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주신 거예요.
2: 현모는 양처를 얻었네.
1: 그러니까요. 현모 양처 진짜. 네.
4: 그냥 사람이 너무 좋아 보였다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거예요.
1: 맞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중에 물어봤는데 네. 두 가지를 얘기해주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하나는 제 페이스북 그 SNS를 몰래 지켜봤대요. 네. 어떤 사상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2: 네.
1: 근데 마음에 들었대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제가 와이프는 나랑 왜 결혼했어? 물어봤더니 네. 오빠랑 있으면 하나님이랑 멀어질 것 같지 않아서 오빠랑 결혼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도 또 울컥.
2: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서 만나요?
4: 아내분이 신앙이 네. 대단했었구나.
1: 네. 아, 네? 그
2: 어디서 만났어요?
1: 와이프가 네. 교회 이제 새벽 청년들 다 같이 새벽 기도할 때 특별 네. 새벽 기도 때 네. 네. 그때 정이 확 들었어요.
2: 같이 새벽 기도하면서?
1: 네네. 왜냐면 와이프는 그때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2: 김길이 문지인이네.
1: 그렇죠.
2: 네, 네. 새벽 기도에서 만난.
1: 맞아요.
4: 시시콕콕. 네, 네.
1: 길이 형이랑 그 얘기 아무래도 네. 많이 하는데 네. 저도 이제 2주 동안 저는 이제 프리랜서고 네. 와이프는 또 시험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네. 청년들이 다 같이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다 같이 식사하거든요. 아침에.
2: 네.
1: 식사하고 네. 출근한 사람은 출근하고
2: 그쵸.
1: 점심에 점심까지도 또 있을 사람이 있고 또 저녁까지 네. 있을 사람도 있고 네. 근데 그 남은 두 사람이 항상 와이프랑 저였던 거예요.
2: 아하.
1: 그때 이제 더 깊어졌고
2: 얘기하면서.
1: 나중에 들어보니까 와이프가 저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또 알게 됐고 그렇게 또
2: 근데 그 와이프가 네. 환경을 보지 않고 현모 씨만 바라봤나 봐요.
1: 맞습니다.
2: 그러니까 그게 네.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데요?
1: 지금은 조금 덜 가면 안 돼. 이제 딸이 태어나고 나니까 살짝 그러는데.
2: 네.
1: 네. 그래도 전적으로 응원해주고. 네.
2: 여자들은 네. 그렇게 잘 지내다가 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마음이 약간 그 불안증이라 그럴까. 우리 남편이 뭔가 아무것도 네. 없고 이러면 맞아. 좀 그럴 수 있거든요.
1: 네.
2: 괜찮아요? 지금 아기 낳았죠?
1: 네, 얼마 전에 자 6월 24일 날 너무 예쁜 딸을 하나님께서 첫째를
2: 저 사진 아까 보여주신데 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떡하면 좋아요?
1: 저도 너무 이뻐서 죽겠어요.
2: 그러니까
4: 결혼을 조금 늦게 했어요?
1: 제가 36세
4: 36세.
1: 네.
2: 와이프는 30살에.
1: 네네.
4: 딱 좋을 때.
1: 네.
2: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네. 마음이 좀 달라지나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왜 네. 그런 거 있잖아. 아, 내 걸 챙겨서 아이한테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1: 네네.
2: 근데 지금 그렇게 자비랑으로 자꾸 돌아다니면.
1: 네. 맞아요. 사실 정말 딸 생각으로 되게 가득해지더라고요. 진짜 딸이 태어나고 그렇죠. 나니까. 정말, 물론 우리 엄마 아빠 너무 훌륭해 하셨지만, 나는 엄마 아빠 같이 키우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네, 하실 맞아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맞아요. 되겠다는 되게 생각을 많이 했고, 부모님이 조금, 뭐랄까, 그때 하나님한테 완전히 올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뭐 이제 공부도 그래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일은 내 일대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가되 뭔가 재테크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정말 세상의 편법을 이용하지 말고 정말 지혜롭게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재정을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4: 근데 제가 이제 선배로서 그러니까 나는 목회고 찬양 사역이지만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자니까 그 주님 위해서만 올인하다 보니까 사실 자녀들에게 좀 소홀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현모 씨는 아주 좋은 아빠로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들을 남겨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내가 주님 영광에서 올인하잖아요. 그리고 마음껏 자비랑 선교도 다니고 하잖아요. 그거 다 심는 거예요.
1: 아멘.
4: 공짜가 없어요.
1: 아멘입니다.
4: 나중에 거두게 하시는데 뭐 자녀들을 통해서도 거두게 하실 거예요.
2: 그럼 그냥 무책임하게 하나 더 나시죠?
1: 아멘.
4: 아니죠. 하나 더 나는 게 아니라 둘 더 나야지.
1: 둘 더 나야지.
2: 예. 제가 셋인데 셋 부족합니다. 넷 갑시다. 예. 어차피 뭐 내가 키워줄 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그냥. 예. 근데 아이를 보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기들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여주셨어요?
1: 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2: 그러셨어요. 네.
1: 제가 24살 때.
2: 아이고. 왜요?
1: 아버지가 이제 구강암으로 너무 괴롭게 지내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아기를 엄청 예뻐하시는 분이신데, 그게 너무 아쉽고, 근데 또 그때도 이제 제가 호주에서 한창, 막 영주권 때문에 열심히 살 때여가지고, 잠깐 들어왔을 때 다행히 임종을 지켜봐서, 중환자실 나오는 거 보고, 또 이제 제가 한 보름 정도 제가 직접 간호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2: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잖아요. 어때요? 느껴지는 게 달라요?
1: 아빠가 좀 우셨던, 눈물 흘리셨던 기억들이 좀 몇 개 있고,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미안하셨구나. 어쨌든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거를 되게 미안하셨구나.
4: 많이 미안해하셨을 거예요.
1: 그런 기억이 있어요.
2: 왜 이렇게 아이를 보면 다짐을 하잖아요. 나는 어떤 아빠가 되고 싶다. 그런 다짐 어떤 거예요?
1: 제가 요새 되게 많이 느끼는 것들이 이제 청소년들 아까 많이 만난다고 했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얘를 경제적으로 잘 키워야지 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치중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가더라. 그래서 이런 밸런스들 우리가 꼭 먹고 살고 막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야, 우리가 같이 보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거를 많이 심어주고 싶어요. 아이한테.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4: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되셨는데 아빠가 되셨으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게 좀 헤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조금 달라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1: 맞아요. 제가 이제 음악을 만들고 노래 가사를 쓰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정말 세상을 다 줄 수 있겠구나.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아프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알아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이 딸을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앞으로 이 딸 때문에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써내려갈 그 찬양들도 기대하게 되고 설렘이 있고.
2: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어요. 그 어머니가 혼자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계셨을 때와 엄마 혼자 계시는 건 여러 가지로 더 힘들어지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해졌거든요.
1: 사실 이것도 어머니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나라에서 하는 임대 아파트에 나왔고 어머니는 계속 비닐하우스에서 사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게 이제 그 비닐하우스도 쫓겨나게 된 땅주인한테 그런 일이 이제 얼마 전에 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엄마 아빠 저렇게 하나님 위해서 평생 지내셨는데 노후를 이렇게 아직도 비닐하우스에서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사실 꼭 그렇게 사셨다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편하게 사시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2: 아니, 그래도 쫓겨나긴 예. 하지 마셔야죠라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를 달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계속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엄마 네. 우리 엄마 좀 편하게 네.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그러는데 네. 아무튼 얼마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
2: 지금은
1: 지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좀 비싸게 들어가는 네. 그런 정말 지금 원래 비닐하우스에는 그나마 좀 크기라도 아, 있으시는데. 네. 정말 작은 그런 곳에서 이제 매달 그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일단은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또
2: 아들 입장에서는 네. 말로 다 못할 것 같아요. 와이프도 있고 네. 아이도 있고 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계시면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1: 많이 어때요? 무겁죠. 많이 무겁죠. 그래서 일단 저한테 쓰는 거를 참 못 쓰는 것 같아요. 사실 공연을 다니는 사람이면 이제 옷도 계속 새로운 것을 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 SNS 보면은 네. 한 몇 년 동안 계속 옷이 반복돼요 그냥. 네, 여름 사역에
2: 돌려맞기 하시는군요. 네,
1: 여름에 계속 구원만 입고 네, 있고 네, 겨울에 네. 계속 구원만 네, 입고 네, 있고 네.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재정들을 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집안에 어머니한테 쓰면서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앞이 안 보여요라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은 없으세요?
1: 그게 제가 음악을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사실 하는 돌아오는 원망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마음을 다시 잡고 정말 재정의 훈련이 힘들었는데 정말 많이 제가 훈련이 많이 됐구나라는 거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이 요새 사실 제가 생각한 만큼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옛날 같았으면은 또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저 음악도 그만둬야 돼요라고 그럴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아 하나님 딸과 보내는 시간을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 주시는군요. 굶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굶지 않고 있는데 우리 딸 분유 잘 먹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4: 그 신앙이 많이 잘하셨네요.
1: 네, 엄청 많이 잘하셨어요.
4: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해석하려고 했어요.
1: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방송도 하러 오게 하시고 또
2: 그러면 여섯 살 어린 와이프는 어떤 반응이에요?
1: 와이프는 제가 그래서 네. 최대한 배고프지 않게 네. 열심히 집에서 요리해주고 알뜰하게 장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4: 근데 아내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게 네. 남편의 사랑인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네. 좀 만족하지 않을까.
2: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1: 이제 3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연애 4년하고.
2: 연애를 4년이나 했어요? 네. 중간에 삐그덕지그덕은 안 하셨어요?
1: 한 번도 안 싸우고.
2: 진짜?
1: 네.
2: 결혼해서는?
1: 결혼해서도 한 번도 안
2: 왜?
1: 그러니까 제가
2: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사는 부부예요?
1: 와이프랑 그건? 저랑 MBTI가 정반대인데요.
2: 네.
1: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나의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모자람이 보였을 때 네. 보통 그럴 때 싸우잖아요.
2: 그렇죠.
1: 저 사람이 모자람이 보였을 때 저 부분 내가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구나. 저의 모자람이 나타났을 때 와이프가 이래서 나를 만났나 보다.
4: 완전 돕는 배필을 샀네. 성경처럼. 그런데 살다 오면
1: 좀 짜증나죠.
4: 삶의 환경들이 달랐잖아요. 사람 네, 환경들이. 네. 그러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네. 서로 맞춰가면서 갈등도 있고 그러는
1: 네.
4: 건데
1: 네, 네. 네?
4: 서로 조금 아니다 싶을 때는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하는 상황인가요? 서로?
1: 둘이? 와이프가 조금 돌직구 날리는 편이고 네, 네. 저는 이제 쓴소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 와이프는 저를 통해서 말을 부드럽게 하는 말을 방법을 배워가고 저는 와이프를 통해서 건강하게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4: 그럼 주로 네. 아내가 돌직구를 던지면은 네. 좀 많이 수용하는 쪽인가 보구나.
1: 네, 저는 최대한 많이 수용하고 제가 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고쳐나갈 게 많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늘 갖고 사는 편인 것 같아요.
4: 지혜롭게 살고 있네.
2: 그래서 남의 남편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남의 남편하고 비교하게 돼가지고.
1: 근데 종종 화나는 이렇게 조금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도 애 낳으니까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약간 웃기게 돌려막기 하는 것 같아요. 말 좀 심하게 하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2: 그 많이 화난 것 같으네.
1: 네. 네. 그 상황을 웃으면서 넘길 수
4: 있어요. 현모 씨가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어요.
2: 그러면 뭐 기도 제목 물어보면 그냥 아이에 대한 기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기도 제목은?
1: 아유 이렇게 참 엄마가 좀 편했으면 좋겠고. 네. 전원 훈련이 돼서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데 아내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내가 너무 이렇게 처절하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네. 아내와 엄마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고
4: 네. 네 그리고 앞으로 계획.
1: 앞으로 계획은 저는 정말로 이 위로의 싱어송라이터라는 타이틀처럼 이렇게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래하고 싶은데 이런 거에 하나님께서 정말 적재적소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달려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이 겨우 그런 것들이 저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육간에 제가 건강하게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도
2: 드립니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1: 아멘.
2: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신다면은요?
4: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이 내 고난 중에 위로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 싱어송라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우리 고현모 씨가 찬송가 음반을 발표했다 그러는데요. 그중에서 한 곡 청해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해오름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K-Radio.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최선의 장석훈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여러분께 천정산삼의 모든 것, 네, 천정산삼의 정보와 또 효능, 또 상품 정보 드리기 위해서 그레이스 강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매니저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의학도 많이 발달하고요. 약들도 정말 좋아졌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수명도 길어지고 좀 더 젊고 건강하게 사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환경 문제, 네, 우리가 많이 오염된 화학제품들 섭취하게 되거나 우리가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또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렇게 환경 오염과 이런 환경 호르몬 때문에 망가진 우리 몸을 회복하는 데에도 천정산삼이 도움이 된다면서요?
1: 예, 일단은 저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접하는 투고 그릇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일회용 종이컵,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건강에 좋지가 않다고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생수 같은 경우도 텀블러가 아니라 컵이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늘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땅에 미네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다라는 건강 정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 외면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심하면서 건강을 좀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가장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정결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식사도 좀 깨끗하게 그리고 골고루 드시는 게 좋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루에 1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1시간씩 운동하는 경우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태어나시거나 이렇게 선천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많이 일을 하거나 지쳐 있어서 에너지가 많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모든 게 다 정리가 안 될 때 우리가 건강식품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들도 몇 년 있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거나 또 어떤 뜻하지 않은 또 이런 감기 하나에도요. 중환자실을 다녀오신 분도 저희가 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은 건강할 때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식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건강식품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드셔서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0: 네. 그 천정산삼은 그야말로 깊은 자연 속에 자연 그대로를 담아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정말 천연 자연식품이잖아요. 그런데 산삼이라 하더라도 어떤 삼들은 오염된 땅 혹은 화학 비료 이런 것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순수한 자연의 식품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좀 클까요?
1: 예, 뭐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 있지만 한 가지 재료로 만들었던 제품보다는 유효기간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면 실은 나에게 필요한 성분도 있지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성분까지도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는 산삼을 직접 뿌리를 가져가셔서 우려 드시거나 또 씹어 드시거나 꿀산삼 그리고 또 캡슐 같은 경우도 100%를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믿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늘 손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만이 장석훈 사장님께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 저희가 고집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산삼을 어디서 사가지고 온다거나 한다면 그것도 믿을 수 없을 텐데요. 일단은 저희 매장에서 100% 판매하는 거는 다 10만이가 채취하는 그런 천정산삼만을 저희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믿을 수 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산삼이기 때문에 드셨을 때 효과를 많이 보신다고 하십니다. 건강식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제품이 나쁘고 저희 제품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를 드시고자 하실 때는 잘 정말 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또 검색해 보셔서 나에게 맞는 제품이 무엇인지 좀 잘 선택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광고들을 보면 다 광고한 제품들 다 좋다고 합니다. 가장 다 최고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것은 과연 그 제품을 사용해보고 그 제품을 복용해보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받는가, 어느 정도로 감동받았는가는 그 소비자로부터 나오는 후기들입니다. 네,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면 바로 재구매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재구매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 제품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는 소비자들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 신만이 장석군의 천정산삼 검색해 보시면 그 신만이 장석군의 천정산삼 채널에 많은 분들의 후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만이 장석군의 천정산삼이 이렇게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기존 소비자들의 재구매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를 보셨다는 얘기겠죠. 네, 많은 분들이 천정산삼 구입하실 때 어디서 어떻게 구입해야지 안전할까를 고민하시는데요. 이런 모든 면들을 잘 살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정산삼 뉴욕 매장의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718-879-2340, 718-879-2340번이고요. 159-25 노던 블루버드의 매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매장님, 이번 주에 프로모션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1: 네, 저희가 지금은 건산삼을 판매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건산삼 우려 드실 분들, 그리고 씹어서 드시는 분들, 그리고 산삼주를 담그실 분들은 건산삼을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 날 산삼주 담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300불짜리 건산삼을 150불에 반값 해드릴 거고요. 또 500불짜리 두 달을 우려 드실 수 있는 양은 400불까지 해드립니다. 그리고 1200불짜리 건산삼을 900불까지 세일을 해드릴 거고요. 산삼을 우려 드시기가 힘드신 분들, 산삼을 좀 간편하게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품 5가지를 또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삼 불로초, 산삼과 불로초를 캡슐에 넣어서 만든 제품인데요. 한 달분입니다. 300불짜리를 오늘 200불까지 해드릴 거고요. 또 꿀삼을 저희가 세일을 해드릴 텐데요. 생산삼을 씻어서 썰어서 꿀 반, 산삼 반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꿀삼이라고 하는데요. 300불짜리 한 병을 200불에 드릴 거고요. 또 산삼 액기스 스포이드 제품입니다. 혀 밑에 다섯 방울 떨어뜨리고 한 달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인데요. 150불짜리 한 병을 100불에 드립니다. 그리고 산삼 베리 주스, 산삼 씨를 100% 담은 제품인데요. 150불짜리 한 병을 오늘 100불까지 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특별하게 세일을 해드리는 거는 천삼 레귤러입니다. 천삼 레귤러는 건삼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갈아서 한 캡슐에 넣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알 드실 수 있고요. 천삼 레귤러가 30알이 들어있기 때문에 총 한 달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한 병에 500불짜리인데요. 250불에 반값 특별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요. 718-879-2340번, 718-879-2340번이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실 주소는요. 159-25 노던 블루버드 플러싱에 있고요.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 코너에 신만이 장석훈 천정산삼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세일들도 다양한 품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세일 할인율도 아주 좋은데요.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제품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 오늘 세일 제품들 좀 하나씩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1: 네, 일단 건산삼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드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씹어서 드시는 방법인데요. 건산삼은 딱딱하게 말려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드시는 건 아니고요. 먼저 입안에서 사탕처럼 물고 계시다가 녹여서 드시면 사포닌의 함량이 더 많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보시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슬로우 쿠커에 우려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슬로우 쿠커에 그냥 물만 붓고요. 찬물은 하루, 재탕은 3일을 우려내셔서 아침, 저녁 6온스를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서 드시는 거는요, 배변으로 나가는 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몸을 만들어줍니다. 그 대신 말씀드린 대로 2달에서 3달은 꾸준하게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삼주를 만들어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삼주는요, 굉장히 만들기가 간편합니다. 오늘 300불짜리 150불에 한 박스를 가져가시면 씻을 필요가 없고요. 보드카 750ml 한 병을 사셔서 그병 안에다가 건산삼을 다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어 놓으셨다가요. 좋은 술로 드시기를 원하시면 3개월이 지나야 되고요. 좋은 약주로 드실 거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산삼주 같은 경우는 뭐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든가 자골신경통, 통풍, 손발이 저리거나 찰 때,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실 때, 이럴 때 가끔가다 한 잔씩 드시는 거기 때문에 면역력을 위해서 드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집에 한 병씩은 꼭 담아 놓으시면 필요할 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삼 불로초. 요거는 산삼과 불로초를 갈아서 말려서 갈아서 그다음에 캡슐에 넣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루에 한 알씩 드시면 되는 제품인데요. 산삼과 불로초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면역력뿐만 아니라 이명, 변비, 그리고 무릎 허리 통증,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효과를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꿀삼은요, 스푼으로 퍼서 드시는 경우인데요. 꿀삼 같은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기침, 그리고 입맛이 없으실 때 급하게 좀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천삼 레귤러 같은 경우는 산삼만 100% 갈아서 넣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좀 도움을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천삼 레귤러 캡슐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씩, 그래서 총 30알이 들어있습니다. 한 달을 드시는 거기 때문에요.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 그리고 여행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 그리고 바쁜 생활 때문에 산삼을 우려 드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천삼 레귤러나 제품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천정살삼과 불로초가 만났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불로초도 미국에서 어떻게 채취를 할수 있는 건가요?
1: 예, 그렇습니다. 이 불로초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에서 직접 채취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가셔서 다 캐서 씻어서 말려서 쪄서 이렇게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방부제나 어떤 화학 재료를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쪄서 말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0: 네, 천삼 레귤러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천삼 레귤러는 주로 어떤 주성분이 뭐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드실 수 있는 건가요?
1: 천삼 레귤러는 건삼 100% 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캡슐에 들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려드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감기가 자주 오시는 분들, 기력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면역력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실은 천삼 레귤러, 산삼 100%이기 때문에 드셨을 때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캡슐로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알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행을 가실 때 많이 가져가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바쁜 생활, 그리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천삼 레귤러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0: 네, 젊은 분들은, 아, 나 시간 없고 바쁜데, 이삶 언제 우려 먹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천삼 레귤러 드시면 딱 좋겠네요.
1: 네, 천삼 레귤러도 캡슐이고요. 그리고 산삼 블루초도 캡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캡슐보다도 혀 밑에 떨어뜨리는 액기스 그리고 베리 주스 같은 경우는 스푼으로 직접 퍼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기가 간편하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술을 드시고 그 다음날 속이 쓰리신 분들은 꿀산삼을 드시면 바로바로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하셔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꿀삼 같은 경우는요, 생산삼으로 만들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산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꿀산삼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삼을 가져가셔서 꿀산삼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통만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산삼의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직접 꿀산삼을 담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다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꿀산삼도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세일폭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꿀삼 같은 경우에는 딱 선물용으로 드리기 참 좋고요. 또 산삼주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삼세일을 많이 하니까 산삼주도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아서 내가 직접 삼을 사고 보드카를 사서 삼을 예쁜 용기에 담아서 만들어서 드리면 또그 또한 정성이 담겨서 더 값진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산삼주 담을 때, 와, 이 귀한 천정산삼으로 산삼주를 담는데, 기왕이면 더 좋은 술을 써야지, 더 비싼 술을 써야지. 그래서, 막, 꼬냑이나 위스키 같은 거, 향이 있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별로 효과가 없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1: 예, 산삼주를 담그실 때는 향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색깔이 있는 것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드카를 사용하시면 가격도 저렴하지만 색이 잘 우러나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보드카 40도짜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어떤 향에 있어서도 색깔에 있어서도 무색 무취인 보드카를 사용하는 게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선물도 준비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프로모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건산삼을 세일해 드립니다. 300불짜리 한 달분을요, 150불에 반값 세일합니다. 산삼주를 담그실 분들도 오늘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0불짜리 두 달분은 400불에, 그리고 1200불짜리는 900불까지 저희가 세일을 해 드렸고요. 제품을 몇 가지 세일을 해 드리겠습니다. 산삼과 불로초를 넣어서 만든 산삼불로초 한 병에 300불인데요. 200불까지. 그리고 꿀산삼은 300불짜리를 200불에. 그리고 산삼 액기스 150불짜리를 100불에. 산삼 베리주스 150불짜리를 100불에. 그리고 천삼 레귤러 캡슐입니다. 500불짜리 한 병을 250불에 드리겠습니다. 159-25 노던 블루보드 플러싱에 있고요. 718-879-2340, 718-879-234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718-879-2340, 718-879-2340으로 전화 주시면 어떤 문의, 상담, 또 구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위치한 매장으로 오시면 따뜻한 산삼차와 함께 편안한 시간 상담도 하실 수 있고 제품들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으로도요, 여러 가지 정보 확인하시고 또 또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매장으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718-879-2340번입니다. 그리고 타주로도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타주에 선물하실 분들 전화하셔서 타주 배송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정성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 가시는 분들은 미리 구입하셔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정보도 상세하게 저희가 매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피부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도 이 피부 관리도 잘하고요. 또 당연히 이제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관심이 많죠. 나이 들고 주름지고 건조하고 이렇게 퇴화되는 이런 피부들을 보면서 아, 이거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값비싼 화장품들을 많이 쓰십니다. 물론 비싼 기능성 화장품들이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뭔가 근본적인 내 피부, 우리 몸에 이 안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건강한 피가 돌고 건강한 피부와 근육이 만들어지는 이 메커니즘이 잘 돌고 건강해져서 내 피부도 빛이 나면 그야말로 가장 큰 효과겠죠. 네,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천정산삼이 도움이 될까요?
1: 예, 산삼은 일단 면역력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그래서 이 속이, 오장육부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얼굴 색깔 하나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졌다, 아니면 건강이 안 좋은가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얼굴 피부색으로 나타나는 건 우리의 건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피부톤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름도 천천히 생기면서 얼굴의 노화를 또 많이 도와줍니다. 근데 이 산삼 같은 경우는 드시게 되면 일단은 혈액순환을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몸속에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분해시켜주면서 혈색까지도 좋아지게끔 도와줍니다. 뭐 가장 정말 대표적인 사례로요. 저희 사장님 얼굴을 뵌 분들은 정말 산삼 드셔서 그런지 피부가 너무 좋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동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스킨이나 로션 비싼 거를 바르지도 않으시는데 정말 피부가 미끄러지듯이 좋고요. 혈색도 너무 좋은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피부 톤이 좋아지려면 먼저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겉의 체온이 아니고요. 속이 따뜻해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는요, 나이가 없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연세 드신 분들만 저희 매장에 많이 오셨는데 요새는 추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학생들까지도 산삼을 사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새는 건강은 나이를 불문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정말 입소문이 나서 건강에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거기 화면들도 있지만 댓글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산삼을 드시고 좋아지신 사례들을 특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어떤 분들은 나하고 또 증세가 똑같아요. 그리고 산삼을 드시러 오시는데요. 산삼은 일단은 여러분들 천동입니다.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자란 산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요즘 한국인들의 술 소비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술 소비량이 꽤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한국 사람들 술 소비가 줄었다라는 건 물론 경기 탓도 있겠지만요. 그 젊은 층의 술을 많이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 층들이 이제 술보다는 건강을 더 생각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젊은 20, 30대한테도 이 천정산삼을 꼭 권해주고 싶습니다. 이건 먹어도 부작용 없고 또 오랫동안 꾸준히 먹을수록 좋은 제품이니까 젊은이들한테도 좋지 않을까요?
1: 예, 그렇습니다. 요새 뭐 학생들 뿐만 아니라 뭐 20, 30대 새롭게 학교를 들어가거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건강에 조금 힘들까봐 산삼을 많이 드시러 오시거든요. 피곤한 것들은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체력을 많이 사용하셔도 지치지 않는다고 젊은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자녀분들 중에 산삼을 좀 간편하게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캡슐 제품 정말 많이 세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캡슐 제품으로 한 번씩 좀 드셔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0: 네. 오늘 세일하는 제품 중에 젊은 분들이, 아우, 이거 우려먹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대체가 될수 있는 좋은 천연산삼 제품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할인까지 아주 큰 폭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세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문의하시고요. 159-25 노던 블루버드 저희 매장으로 직접 오시면 따뜻한 산삼차와 함께 상담과 또 진행 원하시면, 상담과 구매를 원하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선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어떻게 잘 포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예전에는 저희가 우체국으로 우편 배송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가져가시는 것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직접 가져가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타주는 저희가 우편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주 배송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무엇보다 천정산삼이 한국에 가져가시면 정말 인기 만점의 선물입니다. 이 천정산삼은 한국에서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일 뿐 아니라 너무나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미국에서 천정산삼 가져가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것도 못 믿으실 거고요. 하지만 아주 좋은 가격으로 구입하셔서 그 받으시는 분들에게 느껴지는 그 선물의 값, 쓴 정말로 큰 가치를 가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국 가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 천정산삼 구입하셔서 잘 한국에 가져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건강 정보 잘 전달해 주신 그레이스 강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 또 건강하지 못하면 그만큼 마음 아프고 불행한 일도 없죠. 그래서 온 가족이 모두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모두 건강하시기 위한 그날까지 저희는 꾸준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만인 장석군의 천정산삼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건강 플러스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100일 넘게 이어진 전쟁을 끝내는 종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측이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 초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제재 해제와 핵 문제, 미군 철수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 상장과 중동전쟁 종전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지나가면서 시장의 시선이 다시 연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첫 기자회견에서 금리 방향에 대한 신호를 찾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의 디지털세 폐지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성능 AI 수출 통제를 둘러싼 갈등이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엔트로픽이 최고의 기술진을 워싱턴에 급파해 백악관과 타협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드론 전쟁 시대를 맞아 미국 방산업계에서 수출 통제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도릴은 동맹국과의 무기 공동 생산을 위해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이 미 유통업체 월마트 산하 샘스클럽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안전 논란이 이어지자 책임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계자로 불리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부인과 상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외벽에서 제거되는 장면을 보기 위해 시민 수백 명이 밤늦게까지 모였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철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사건 용의자인 한국 국적자가 해외 도피 8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라오스에서 체포된 뒤 미국으로 인도되며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해상 봉쇄 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106일간 이어진 무력 충돌이 종료 수순에 들어갔으며 양측은 중재국을 통해 공식 서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연합 공격을 통해 시작된 이란 전쟁을 106일 만에 끝내는 사실상의 종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세바즈 샤리프 총리는 이날 X를 통해 양측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며 합의 사실을 전하고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이란 측은 오는 19일 체결에 추진되고 있는 미국과의 양해각서, MOU 초안에 담긴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번 설명은 최종 서명 전 단계에서 나온 것으로 실제 합의문 내용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르통신에 따르면 이란 협상팀 수석대표의 전략 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합의 초안이 모두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디는 초안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와 이란 동결자산 해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이 기존 2차 제재는 물론 1차 제재까지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 방안도 포함됐으며 이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60% 농축 우라늄 비축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의 핵활동 전반이나 미사일 개발, 영내 대리 세력 문제는 현재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하마디는 미국이 30일 안에 이란 인근 지역에 미군을 철수하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이란의 동결 자산 일부를 조기에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최종 합의가 체결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합의 이행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모두 이란 측 설명에 따른 것으로 미국 측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서명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던 한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도피 8년 만에 붙잡혀 미국으로 인도됐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라오스에서 미 당국과 현지 정부의 긴밀한 공조로 신병을 확보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입니다.
2: 미국에서 두 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던 한국 국적자가 8년 만에 체포돼 미국으로 인도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검찰, 경찰 등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자 김명진 씨를 라오스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인도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6년 6월 27일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한 남성에 대한 살인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의 의뢰를 받은 청부살인범은 원래 표적이 아닌 엉뚱한 사람의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또 2018년 9월 5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웨스트민스터에서 돈 문제로 다투던 친구 크리스토퍼 킴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이후 해외로 도피했으나 라오스에 체류 중이던 최근 여행 서류를 문의하러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미국과 라오스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지만 미 국무부와 FBI 등은 라오스 정부와 협력해 김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라오스는 그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금한 이후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기소된 김 씨는 이 지역에서 재판을 받은 이후 오렌지 카운티로 옮겨져 추가 기소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례는 미국 수배자가 라오스에서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된 첫 사례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토드 스피처 오렌지 카운티 지방검사는 정의에는 국경이 없으므로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말 그대로 지구 끝까지라도 간다며 법의 팔은 길기 때문에 지구상 어느 나라도 정의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1: 중국의 대표적인

0: 로봇업체 유비테크가 감성 동반자를 표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해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3,800대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습니다. 15일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유비테크는 지난 2일 교감을 목표로 하는 가정형 휴머노이드 로봇인 U1 시리즈의 온라인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U1 남성형은 키 183cm에 몸무게 42kg으로 정장을 입고 금테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며 여성형은 키 168cm, 몸무게 35kg에 얼굴에 정교한 화장을 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와이파이 연결을 지원하고 한 번 충전하면 2시간에서 4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88개에 달하는 고자유도 관절과 자체 감성 인공지능 모델, 암호화된 로컬 메모리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사용자가 외형을 맞춤 제작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되며 성인에게만 판매됩니다. 회사 고객센터에 따르면 예약금은 대당 3천 위안, 약 67만 원이며 오는 30일 제품 발표회를 통해 최종 가격과 세부적인 사양이 공개됩니다. 잔금 결제는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최종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개시 열흘 만에 3,800대 이상의 예약이 이뤄졌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AI 기반 연애 게임 캐릭터를 실제 로봇으로 구현한다면 더 큰 인기를 끌 것이라며 15만 위안, 약 3,300만 원 이하로 책정될 경우 시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품이 기술적인 성능보다는 감정적인 소비재라는 새로운 시장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랜드 컨설팅 업체 화천은 극도로 사실적인 외형은 일부 사람들에게 불쾌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다며 인간관계 약화와 로봇에 대한 과도한 정서적인 의존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규제할 제도와 기준은 아직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올해부터 대만군 정보국에 사상 처음으로 상주 배치돼 있다고 대만 언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낯선 외국 군인이 대만 국방부 군사정보국 내부에 제지 없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처럼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군은 미국 국가안보국이 대만에 설치한 대중국 감청 기지 운영과 관련된 매위안 계획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대만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과 국가안전부 등이 기밀 군사 정보를 미국과 협력하는 르후이 계획을 통해 중국 지역 감청 외에 미국이 제재하는 이란과 북한 선박의 대만 해협 통과 등 특정 사안과 관련된 정보도 미국 측에 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과 대만 양측의 4년간의 협상으로 중국의 전자신호 암호를 풀어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의 잠수함, 핵무기, 우주과학기술 정보를 특별히 중시해 움직임이 있을 경우 추적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반이민 폭동이 벌어졌던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13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인종차별 반대 연합이라는 단체가 주최한 시위가 북아일랜드 최대 도시 벨파스트 시청 앞에서 열려 수천 명이 참석했으며 제2의 도시 런던 데리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열렸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벨파스트에서는 수단 출신의 이주민이 흉기 난동을 벌이면서 반이민 시위가 열렸습니다. 평화롭게 시위한 이들도 많았지만 검은 옷과 복면 차림을 한 수백 명은 차량과 건물 등에 불을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벽돌과 화염병을 집어던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관 12명이 다쳤고 수십 명이 집에서 대피해야 했는데요. 힐러리 벤 영국 북아일랜드 담당 장관은 지난 11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출근길에 차를 세우고 국적을 묻는 사례가 보고됐다며 피부색으로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그걸 달리 뭐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인종차별적인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벨파스트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는 지역 정치인들과 노조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인종차별에 대한 반격, 난민 환영, 폭동은 벨파스트를 대변하지 않는다와 같은 팻말들이 등장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쿠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제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문배술 문배술
5: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규모 한인 에어컨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6: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5: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6: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5: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6: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7: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7: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9: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프랑스의 관세 폭탄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그렇게 할 경우 프랑스산 샴페인과 와인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다국적 기업이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지역으로 옮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도입됐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19년부터 아마존, 메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이 프랑스에서 올린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통해 거둔 세수는 약 7억 달러에 달합니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미국과 디지털 서비스세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누그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시절부터 이 제도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2019년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 세를 이유로 프랑스산 제품에 대해 100%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와 재무부는 현재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공식 조사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마찰 이후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계획을 철회했고 이탈리아는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가 엔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일부에 대해 외국인 접근을 전면 제한하면서 첨단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미국이 엔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전면 차단하면서 미 정부가 첨단 AI 산업 전반에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미 매체 악시오스는 미 정부가 전날 외국 국적자의 페이블5와 미토스5 접근을 전면 중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내린 데 대해서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업계의 전반에 걸쳐 더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는 사실상의 허가제라며 기업들은 백악관의 뜻을 거스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을 통해서 AI 산업을 간접적으로 통제해왔지만 최상위 AI 모델의 이용 자체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출 통제를 당한 엔트로픽은 성명에서 정부가 미 기업이 개발한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이처럼 광범위하게 통제한 적은 없었다며 이 기준이 업계 전반에 적용된다면 모든 최첨단 모델 제공 업체의 신규 모델 배포가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특정 AI 모델에 대한 접근을 이처럼 광범위하게 제한하려는 정부 조치는 OpenAI, 구글, 메타를 포함한 모든 주요 AI 모델 개발사에 선례를 남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투자한 AI 스타트업 코이어의 공동 창업자 에이단 고메즈는 이 같은 정부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기대했던 이들에게 이는 엄청난 경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가을 상장을 추진 중인 엔트로픽의 직접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토스 서비스 중단이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경우에 기업 공개 IPO를 준비하는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OpenAI 등 경쟁사에는 반사 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역시 상장을 준비 중인 OpenAI는 자사 모델을 단계적으로 공개하면서 미 정부와 활용 범위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높지 않아 야외 활동 즐기기에도 좋은 하루가 되겠는데요.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다소 크겠으니 가벼운 겉옷 하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 기온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돼 오늘보다 비슷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맑고 쾌청한 하늘 아래 기분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더위는 없겠지만 낮 동안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59도, 섭씨 15도가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64도, 섭씨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포근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야외 활동과 출퇴근길 모두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맑고 온화한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외선 지수는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시간 야외에 머무르실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에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1: 당신이 왜 운전을 해?
2: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0: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2: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0: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2: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5: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4: 703-354-1950 703-354-1950.
6: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8: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모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100일 넘게 이어진 전쟁을 끝내는 종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측이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 초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제재 해제와 핵 문제, 미군 철수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 상장과 중동전쟁 종전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지나가면서 시장의 시선이 다시 연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첫 기자회견에서 금리 방향에 대한 신호를 찾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의 디지털세 폐지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성능 AI 수출 통제를 둘러싼 갈등이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엔트로픽이 최고위 기술진을 워싱턴에 급파해 백악관과 타협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드론 전쟁 시대를 맞아 미국 방산업계에서 수출 통제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도릴은 동맹국과의 무기 공동 생산을 위해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이 미 유통업체 월마트 산하 샘스클럽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안전 논란이 이어지자 책임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계자로 불리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중간 선거 이후 부인과 상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외벽에서 제거되는 장면을 보기 위해 시민 수백 명이 밤늦게까지 모였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철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사건 용의자인 한국 국적자가 해외 도피 8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라오스에서 체포된 뒤 미국으로 인도되며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기 미 대선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JD 벤스 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부인과 상의해 대권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은 이날 CBS 방송 썬데이 모닝과의 인터뷰에서 2028년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한 질문에 중간선거 이후 아내와 상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41세인 벤스 부통령은 공화당 내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거론됩니다. 미 해병대 출신인 그는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자신의 성장 과정을 담은 회고로 킬빌리의 노래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공화당 내 잠룡으로 분류되지만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그가 현재 부인 우샤에 대한 고려로 대권 출마 문제에 대한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예일대 동창인 부인 우샤는 오는 7월 말 넷째 자녀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다만 그는 그 결정이 무엇이 될지 아직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 의견 교환은 없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백악관 핵심 인사들의 내밀한 논의 내용을 담은 뉴욕타임스 기자들의 신간이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뉴욕타임스의 백악관 담당인 매기 하버만과 조나단 스완 기자가 오는 23일 출간할 저서 정권 교체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JD 벤스 부통령을 포함한 백악관 고위 인사들이 성범죄자 엡스틴 파일 처리, 이란 전쟁 등을 주제로 백악관 상황실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란 전쟁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장하는 이란 정권 교체 시나리오에 대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다시 말해 그건 헛소리라고 말한 내용도 적시돼 있다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14일 전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발간을 앞두고 뉴욕타임즈가 지난 10일 저자들의 취재 내용을 토대로 보도한 기사에도 엡스틴 파일 공개 문제를 둘러싼 참모들 간의 심각한 이견,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틴 사건 연루 의혹 등이 생생하게 소개돼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정권 교체 책 관련 기사에 소개된 내용들이 너무나도 상세한 나머지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은 저자들이 백악관 상황실 회의들의 녹음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회의 참석자가 개별적으로 백악관 상황실에 녹음 기기를 갖고 들어가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뉴욕타임즈의 정권 교체 책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지 않는 가운데 악시오스의 취재에 응한 행정부 소식통은 우리는 가장 민감한 대화 중 일부가 녹음됐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상세한 회의 발언들이 공개된 데 격분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저자들이 2023년 봄부터 올해 봄까지 선거 캠프 관계자와 백악관 직원, 정부 당국자, 후원자 및 친구, 의원, 전 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과 1000회 이상 인터뷰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특정인의 발언을 책에 직접 따옴표로 인용할 때는 해당 발언자 본인 또는 그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하거나 발언이 나올 당시의 메모, 녹음 파일, 녹취록 등을 근거로 삼았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중국 규제 당국이 미 유통업체 월마트 산하의 창고형 회원제 매장인 샘스클럽에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샘스클럽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샘스클럽 중국 책임자를 불러 외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탄은 중국 당국이 기업이나 기관, 개인을 소환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일종의 행정지도 구두경고 조치입니다. 당국은 샘스클럽 측에 식품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식품 판매 활동을 엄격히 수행하고 식품 안전 주체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유통, 공급망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위험을 차단해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현지 매체들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샘스클럽 매장의 식품 안전 위반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광동성 선전의 한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한 떡 상자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일었고 최근에는 냉동육을 냉장육에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샘스클럽은 입장문을 내고 회원들에게 불편과 우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당국이 지적한 문제와 시정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는 중국 전역에서 50개가 넘는 샘스클럽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KCS가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KCS 웨체스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KCS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제공

해온 교육 문화 건강 프로그램을 웨체스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은 이번 여름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스카스데일의 머레이힐 로드에 위치한 교육 공간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체 정원은 선착순 25명으로 피아노 교실의 경우는 선착순 10명으로 제한됩니다. 등록은 모든 연령층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KCS 718-939-6137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6월 17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해큼 리버스 모기지 안내 세미나를 줌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해큼은 연방주택청의 보증을 받는 리버스 모기지의 한 종류로 62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 자산, 즉 홈 에퀴티를 활용해서 노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지만 월 모기지 납부금이나 생활비가 부담되는 시니어들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미나에서는 해금 리버스 모기지의 기본 개념, 자격 조건, 자금 수령 방법, 신청 절차, 장점과 주의할 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사회복지 프로그램 세미나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버지니아 주택국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진행됩니다.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박인국 주택상담사 703-354-6345 또는 igpark@kcscgw.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체인과 함께.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클래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스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다음 소식입니다. 미 방산 기술 기업 안두리리,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 체계인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의 리셋을 촉구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안두리리의 브라이언 심프 CEO가 저비용으로 무기를 대량 생산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선 동맹국들이 무기 생산 능력 확대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심프 CEO는 다른 국가들이 전체 무기 공급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기 수출 통제가 리셋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기 수출에 대한 승인과 민감한 기술의 보호를 요구하는 국제 무기 거래 규정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심프는 서방 동맹체로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억지력 격차는 아마 무기 생산 능력일 것이라며 동맹국들이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F-35 전투기와 같은 최첨단 무기 구매는 기존의 수출 통제 체계 아래에 계속되겠지만 현대전의 등장과 상업기술을 활용한 무기 등장을 고려하면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이 보호하려는 목표들이 올바르게 설정됐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무기 거래 규제를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두릴은 현재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유럽 국가가 자국 방산을 키우고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프의 이러한 주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드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급속한 무기 발전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평가했습니다. 안두릴은 미 정부의 국방 재산업화 기조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부상하는 업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1,850억 달러 규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돔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고 자유은행 전투기 퓨리도 미 오하이오주 무기공장 아스널원에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안두릴은 또 미 육군과 최대 200억 달러 규모 장기 계약을 수주했고 우주미사일과 위성 추적 기업 인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기자회견에서 스페인어 질문이 제지되며 언어 운영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FIFA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영어와 일부 지정 언어만 통역을 제공하고 스페인어 통역은 지원하지 않는 방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질문은 영어나 일본어, 네덜란드어로만 해주세요. 스페인어 통역이 없습니다. 13일 2026 북중미 월드컵 네덜란드 대표팀 공식 기자회견장의 한 기자가 미드필드 프랭키 더용에게 스페인어로 질문하자 FIFA 관계자가 곧바로 이를 제지했습니다. FC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더용은 괜찮다, 스페인어로 대답하겠다고 말했지만 FIFA 측은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용은 영어로 답변해야 했습니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중남미 축구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논란은 이미 하루 전부터 예고됐습니다. 브라질 대표팀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스페인 매체 기자가 영어로 질문을 하자 비니시우스는 스페인어로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그는 모국어인 포르투갈어뿐 아니라 스페인어도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하지만 스페인 기자는 머뭇거리며 규정상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고 FIFA 관계자 역시 영어로 질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비니시우스는 다소 떨떠름한 표정으로 영어 동시 통역용 이어폰을 착용한 채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산하면서 FIFA의 언어 운영 방침을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어 모로코 대표팀 주장 아슈라프 하키미의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멕시코 기자가 스페인어로 질문하자 FIFA 관계자는 즉각 영어로 해야 한다며 이를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마드리드 태생인 하키미는 그가 스페인어로 질문하면 내가 영어로 답하겠다며 기자를 옹호하듯 그를 향해 질문을 계속하라고 손짓을 보냈습니다. 결국 기자는 스페인어로 질문하고 하키미는 영어로 답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처럼 FIFA가 스페인어 사용을 제한한 것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영어와 해당 경기 참가국 언어에 대해서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 운영 방침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축구 사랑이 특별한 중남미 팬들 사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미국 캐나다와 함께 이번 대회 공동 개최국인 데다가 스페인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 하나이며 미국에서 제1 외국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경직된 규정이라는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월드컵에서 스페인어를 사실상 금지한 셈,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의 공식 언어도 지원하지 못하느냐, 비싼 티켓값을 받으면서 통역 비용은 아끼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최근 인공지능 AI 기반 실시간 통역 서비스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FIFA가 시대에 뒤떨어진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제의 뉴스를 통해 생생한 영어 표현과 시사 상식을 배워보는 시간.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스 게스트 에세이 Elon Musk is colonizing Earth. 번역하면 일론 머스크는 지구를 식민지화하고 있다 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colonize는 원래 우주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식민지로 만들다, 개척하다 라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 하면 화성 이주나 우주 개척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 기사의 필자는 머스크가 화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지구를 자신만의 왕국으로 개척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도시가 바로 텍사스주에 위치한 스페이스X의 우주도시 스타베이스이기 때문인데요. 기사의 주요 문장 함께 살펴보시죠. In this town, almost every communal space is private property. A company controlled by the world's richest man owns nearly all of it. 이 마을에서는 거의 모든 공공 공간이 사유지입니다. 세계 최고 부호가 통제하는 회사가 이곳의 거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Communal space,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동, 공공 공간을 뜻하고 private property는 사유지, 사적 재산을 뜻하지요.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도시는 공원이나 도로가 국가나 시의 소유지만 이 스타베이스는 도로, 식당, 심지어 강이 보이는 마켓까지 전부 머스크의 회사의 사유지입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성처럼 전자식 차단문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고 무장경비원들이 순찰을 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필자는 이 스타베이스를 보며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컴퍼니 타운, 즉 기업 도시를 떠올립니다. 과거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브라질 정글에 자신의 이상향을 꿈꾸며 건설했던 포드랜디아, 포드랜드처럼 일론 머스크 역시 텍사스의 작은 마을을 통째로 사들여 자신만의 거대한 공작소를 만든 겁니다. The mayor and one commissioner are SpaceX executives. The other commissioner, a SpaceX spouse. 시장과 시위원 중 한 명은 SpaceX의 임원들이며 나머지 위원 한 명은 SpaceX 직원의 배우자입니다. 겉보기에는 투표로 뽑힌 시장과 위원들이 시정을 돌보는 미국 서부의 평범한 소도시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SpaceX의 executive, 임원과 직원의 가족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일론 머스크의 SpaceX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private thief, 개인 영지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지난달 열릴 예정이던 시선거는 도전자가 아무도 없어서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스타베이스 내부에서는 화려한 댄스 파티와 콘서트가 열리고 직원들은 스페이스X의 상장을 앞두고 주식 대박을 꿈꾸며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격한 통제와 가혹한 노동이 숨어 있습니다. Starbase's darker realities are confided in whispers. Injury rates there far exceed the space industry average. 스타베이스의 어두운 현실은 속삭임으로 전해집니다. 그곳의 부상률은 우주산업 평균을 훨씬 웃돕니다. Confide in whispers, 속삭이듯 비밀스럽게 털어놓다라는 표현인데요.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노동 강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 7일,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졸음을 쫓으려고 에너지 음료를 너무 많이 마셔 병원에 실려간 직원의 일화도 소개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 25세의 젊은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회사를 비판하거나 해고된 직원들을 evict in short order, 곧바로 사택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원주민들과 노동자들을 향한 태도가 마치 독재국가, dictatorship 같다는 주민의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SpaceX가 6월 12일 대규모 기업 공개를 통해 750억 달러라는 역대급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trillionaire,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도 아니라
조만장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필자는 머스크가 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제2, 제3의 스타베이스를 지구 곳곳에 복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과연 거대 자본이 통제하는 민간 기업 도시가 인류의 미래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뉴스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높지 않아 야외 활동 즐기기에도 좋은 하루가 되겠는데요.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다소 크겠으니 가벼운 겉옷 하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 기온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돼 오늘보다 비슷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맑고 쾌청한 하늘 아래 기분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더위는 없겠지만 낮 동안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59도, 섭씨 15도가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64도, 섭씨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포근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야외 활동과 출퇴근길 모두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맑고 온화한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외선 지수는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시간 야외에 머무르실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에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4: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5: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4: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5: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3: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닉스가 마침내 53년 묵은 우승의 한을 풀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맨해튼은 닉스의 NBA 파이널 우승으로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됐는데요. 전례 없는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도심 전체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성영화 기자입니다.
6: 지난 13일 밤 오후 11시 30분께 뉴욕 맨해튼 일대는 농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대로 눈을 감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일제히 함성이 터져나왔고 차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뉴욕 닉스가 53년 만에 우승을 확정짓자 맨해튼의 식당과 바, 공원 등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열기가 고스란히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닉스는 이날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NBA 파이널 5차전 원정 경기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94-90으로 꺾고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내내 끌려가던 닉스는 4쿼터 막판 극적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거리엔 닉스의 상징인 오렌지색과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경기 시간이 가까워지자 주말 저녁답지 않게 맨해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대신 중계를 볼 수 있는 바는 예외 없이 팬들로 가득 찼고 입장을 기다리는 줄까지 길게 늘어섰습니다. 일부 일반 식당들도 야외 테이블 손님들을 위해 대형 TV를 설치했습니다. 맨해튼 어퍼웨스트의 한 바 매니저는 오늘은 당연히 닉스 경기를 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폭동이 났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센트럴파크와 피어 17 등 주요 명소에도 대형 전광판이 설치돼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팬들은 경기 전부터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마감되기를 염원하며 닉스 인 5를 연호했고 우승이 확정된 뒤에는 프랭크 시네트라의 뉴욕 뉴욕을 떼창하며 닉스 포에버를 외쳤습니다. 맨해튼의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주요 건물들도 오렌지색과 파란색 축하 조명을 밝히며 우승을 축하했습니다. 닉스가 우승에 도전하는 이날 맨해튼에서 강을 건너면 또 다른 스포츠 축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저지주에선 월드컵 조별리그 브라질 대 모로코전이 열렸고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는 열차가 서는 맨해튼 펜스테이션 일대에는 축구 팬과 농구 팬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초록 노란색의 브라질, 빨간색의 모로코 축구 유니폼 사이에서도 오렌지 파란색의 닉스 유니폼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펜스테이션 바로 인근에 위치한 닉스의 홈구장 매디슨 스퀘어 가든 안에서는 대형 밴드의 콘서트까지 열려 혼잡을 더했습니다. 뉴욕시는 월드컵 관중과 닉스 응원 인파가 동시에 몰릴 것에 대비해 교통마비 경보를 발령하고 교통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 배치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나 53년 만에 우승이 확정되자 팬들의 기쁨은 일부 과격 행동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흥분한 팬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면서 일부 지역에선 차량 통행이 막혔고 가로등 기둥이나 구조물 위로 올라가거나 경찰 차량을 훼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루가스 등을 발사하며 제지에 나섰습니다. 또한 기물파손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최소 4명을 체포했다고 뉴욕포스트 등이 전했습니다. K-Radio 성룡합니다.
7: 지난주 사상 최대 규모의 스페이스X 기업 공개가 이뤄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중동전쟁 종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새 의장을 맞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 등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7일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주재한 뒤 가질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직접 밝힐 예정이어서 그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도 오는 19일 재개방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14일 저녁 뉴욕 증시 지수 선물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 선물은 0.8%, 나스닥 100 선물은 1.6% 각각 오른 상태입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4, 5%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상장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제 100일 넘게 지속되면서 시장을 짓누른 중동전쟁 종식이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지에 기대감을 갖는 한 주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은 우선 워시 시장이 가질 첫 기자회견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시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건 연준이 최근까지 유지해온 통화 완화적 기조를 철회하느냐입니다. 지난 4월 회의에서 지역 연방은행 총재 3명이 이 표현을 유지하는 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연준 내에서도 통화 완화보다는 긴축 쪽으로 입장을 전환해야 한다는 변화를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종전이라는 커다란 새 변수가 불거진 만큼 워시 시장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뉴욕 컬럼비아 스레드니들의 에드 할 후세인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워시 시장은 통화 정책에 대해 오랜 기간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서 다들 그의 속마음이나 입장을 추측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 라일리 웰스의 아트 호건 수석시장 전략가는 신임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나 공식적으로 연준 입장을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의 첫 기자회견이 어떤 모습일지 지켜보는 건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프리아미스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종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시장은 워시 총재 역량을 시험할 것이라며 그는 금리를 동결하고 완화 기조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주 대비한 스페이스X의 주가 흐름도 관심입니다. 스페이스X는 상장 첫날 주가가 19% 상승한 160.95달러로 마감해 앞으로 상장을 앞둔 엔트로픽과 오픈 AI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뉴욕 주식시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해왔는데 이번처럼 주식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초대형 기업 공개가 이어진다면 주식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LC 매니지먼트의 덱 멀라키 매니징 디렉터는 스페이스X 상장 후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았다면 특히 기업 공개를 앞둔 다른 대기업들에는 악재가 되었을 것이라면서 지난 12일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AI 기업들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유지하고 관련 투자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8: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최고 80% 대박 세일.
4: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8: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4: 애난데일 초입 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9: 고베 QI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지금 경험하세요.
4: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투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코프 제공입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 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0: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름 철거 작업이 진행되며 정치 문화 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법원 판결로 외벽에 추가됐던 명칭이 삭제됐고 시민들은 현장에서 철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지난 금요일인 12일 늦은 밤 워싱턴 DC 대표 공연장 케네디 센터 앞에서 수백 명의 시민이 떼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밤 12시가 다 된 늦은 밤에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는 건 드문 일입니다. 케네디 센터의 흰색 대리석 외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철거되는 것을 직접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1971년에 세워져서 반세기 넘게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였던 이곳이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로 바뀌었는데 법원에서 지난달 말 트럼프의 이름을 떼내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날은 판결이 집행돼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2일 밤 12시까지 외벽이든 어디에서든 트럼프의 이름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장이고 그의 측근들이 다수 포진한 케네디 센터 이사회가 막판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버텼지만 법원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인부들이 비계를 세우고 도널드 트럼프를 떼낼 준비를 하는 동안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반겼습니다. 당시는 존 F. 케네디가 아니야라는 팻말을 들고 흔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밤 12시에는 시민들이 다같이 카운트다운을 하며 법원의 철거 시한을 기념했습니다. 암살의 비극으로 생을 마감하며 미 국민에게 각별한 존재로 남은 케네디의 이름 위에 벼랑간 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얹히는 걸 지켜보며 느꼈을 혼란과 분노가 카운트다운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악천후로 13일 정오까지 철거 작업을 마치겠다는 케네디 센터의 요청이 심야에 받아들여지면서 시민들은 아쉽게 자리를 떴습니다. 인부들이 외벽에 대형 가림막을 치고 철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3개월이 지나 케네디 센터는 일단 트럼프의 이름을 떼고 다시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여러 예술가가 공연을 취소해버려서 케네디 센터는 7월부터 개보수를 내세워 아예 공연장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조만장자가 된 일론 머스크 CEO 외에도 여러 수혜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8: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 임원진부터 투자자, 직원, 대학까지 일찌감치 스페이스X의 성공에 투자해 이번에 큰 이익을 거둔 이들을 소개했습니다. 투자자 가운데서는 올해로 83세가 된 뮤추얼 펀드 매니저 론 베런이 눈에 띕니다. 그는 공공연히 머스크를 지지해온 인물로 2017년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220억 달러에 불과했을 때 투자에 나섰습니다. 2022년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베런이 선뜻 자신의 사재 3,5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1억 달러를 빌려준 일화도 유명합니다. 지난달 기준 베런이 운영하는 펀드 가운데 30%는 스페이스X, 19%는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테슬라가 차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진가를 알아본 것으로 유명한 투자자 개빈 베이커는 2015년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재직 당시 스페이스X가 벤처 투자금을 모집할 때 참여했고 이후 자신이 직접 투자사를 설립해 지분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다르사나 캐피탈 파트너스도 2019년부터 스페이스X에 투자해왔으며 한 주도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헤지펀드의 투자 수익이 100억 달러를 넘길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스페이스X 직원들의 성공 사례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해온 퀸 숏웰은 스페이스X의 대주주이자 사장으로 나스닥 상장 오프닝 벨 행사에 섰습니다. 엔지니어였던 지 앙드레 라부아는 스페이스X 지분 가치가 주당 2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때부터 이를 받아 쭉 보유해왔습니다. 액면 분할로 보유 주식 수가 늘었고 이번에 상장을 거치면서 해당 보유분의 가치는 2,800만 달러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는 은행에 돈을 쌓아두고 죽고 싶지는 않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이탈리아 마을의 난방 방식을 바꾸는 사업에 이를 쓰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2022년 스페이스X에 입사해 선박 엔지니어로 일해온 메리 엘린 머슬리는 2년간 급여의 10%를 꼬박꼬박 자사주 매입에 썼습니다. 그는 보유한 주식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선박 수리업체를 이끌고 싶다는 꿈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이사회 일원이자 머스크의 여러 기업에 투자해온 벤처 투자자인 안토니오 그라시아스는 물론 그가 운영하는 벨러 에쿼티 파트너스는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수면장애와 불면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은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혈관, 면역 시스템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에 쌓인 노폐물이 정리되고 손상된 신경세포가 회복되며 혈관 기능과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복되면 뇌기능 저하와 치매 위협이 증가하며 심혈관 질환까지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실제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며 일상 수행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생활 안전 문제도 이어집니다. 졸음 운전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고 직장에서는 실수와 산업재해 위험이 증가합니다. 일상에서도 작은 사고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측면에서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늦어지며 결국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잠은 자는데 개운하지 않다, 자고 나도 머리가 맑지 않다, 낮 동안 계속 피곤하다는 호소를 합니다. 현대의학은 수면을 유도하고 급성 불면과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양한방 통합의학은 뇌혈류와 미세순환, 자율신경 균형을 안정시켜 스스로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우리 몸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면은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수면 장애 관리는 단순한 불면 치료가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 시스템을 다시 살리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수면 건강 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6월 15일 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 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쥐씨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600만 건 나갔으니까요.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그 해 1년 동안에 세계 54개국 중에서 제가 제일 잘 파내서 내가 바뀌는 노력을 끊이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뭘 할 때 자기 눈높이를 높이지 않으면 이 돈 2조를 1년 만에 내버리니까.
5: 그럼 이제 똑같은 고난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걸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좀 좌절하는.
4: 그렇죠.
5: 그 차이는 바로. 자,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여러분, 때때로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생과 고난에 지지 않고 변화와 성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주 귀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웅진그룹의 창업자이자 말의 힘의 저자 윤석금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 윤석금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건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내가 경험했던 얘기, 또 내가 이런데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해서 성공적으로 했고 나를 바꾼 거, 나를 바꿨더니 어떻게 됐다. 지금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오늘은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5: 기대됩니다. 네. 그래도 웅진하면 모를 분들은 없는데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 기업으로 알고 있고 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 회장님이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6: 내가 창업을 하고서 80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네네. 창업을 하고서 그 사운을 정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사운을 정하는데 사운을 어떻게 정할까? 사운을 철학을 조사해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직원들 때도 신입사원 때나 사운 신경 쓰지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운을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적인 사랑으로 하니까 그때는 80년대 사랑으로 기업에서
5: 그렇죠. 약간 좀 그 이상한
6: 종교나
5: 거 아니에요,
6: 이렇게 했지. 왜 사랑으로 정했느냐면은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내가 어떨 때 가장 잘했는가. 그랬더니 내가 제일 좋아했고 제일 좋아했을 때 능률이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 직원도 사랑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의미로 또또 사랑이라고 그래서
5: 또또 사랑.
6: 최초에 만든 것이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그래서 또또 사랑으로 만들어서 그때부터 웅진의 모든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랑 내에도 뭐 고객의 사랑도 있고 동료의 사랑도 있고 사회의 사랑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그것이 뿌리가 돼서 그 문화가 정착돼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사랑의 덕이었습니다.
5: 그렇군요. 사랑. 저희가 요즘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의 제목도 나는 나를 왜 사랑하는가 이건데 이 또
6: 자기 사랑하는 것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5: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책을 만들었었죠. 회장님이 책을 내셨어요.
6: 예.
5: 그죠. 말의 힘, 말의 힘이라는 굉장히 저는 이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6: 예. 말의
5: 의미인데 나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긍정의 기술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삶은 고통이 대부분이고 기쁨은 잠깐이다. 약간 한숨이 나오긴 하는데 예, 예. 예,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6: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힘든 일이야. 스포츠맨 얼마나 힘듭니까?
5: 그렇죠.
6: 기업도 얼마나 힘듭니까?
5: 맞아요. 예.
6: 또 직장 생활에도 다 힘들잖아요. 또 그런 일만 힘든 게 아니라 가정에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또 건강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것이 이제 바뀌면은 자기가 행복으로도 오고.

0: 몸에 더우면은, 아, 더우니까 나는 내 몸에서 우리 땀이 많이 나니까 자연의 땀을 빼는구나. 더더워라, 더더워라. 그러면은 내가 더위 추위를 별로 안 타요. 그런 생각이 바뀌니까.
1: 아, 생각이 바뀌니까.
0: 생각이 바뀌니까 덜 추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게내 일생에서 엄청나게 난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어려움이 왔을 때그 바꾸는 방법. 이게 난 상당히 중요하다고
1: 그럼 이제 똑같은 고난을 겪더라도
0: 생각해요.
1: 어떤 사람은 그걸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좀 좌절하는
0: 그렇죠.
1: 그 차이는 바로 생각에서 오는 건가요?
0: 생각에서 오는 거죠. 그 생각을 바꾸면은 좌절도 경험으로 되거든요. 어떤 어려움도, 아, 이런 경험을 해서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세일스 할때 고객을 여러 다양한 층 만나잖아요. 그 다양한 층 만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두 가지 생각인데 하나는, 아이고, 세일스라는 게참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왜난 돈이 없어서 세일스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비참해지는데, 세일스를 하면서, 아, 이렇게 사회에 성공한 분들, 그때는 브리타니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서 배울 것도 있고 환경도 보고 문화도 보고 이러니까 아, 내가 좀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 생각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 내가 달라지는. 생각이 바뀌면은 생각이 안 바뀌면 모든 게안 됩니다.
1: 그렇죠.
0: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1: 세일즈부터 시작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0: 네.
1: 1970년대 초반에,
0: 예, 그렇습니다.
1: 보니까 가격도 엄청나던데요?
0: 예, 엄청나죠. 지금 값으로 따지면은 물가로 따지면 몇
1: 예.
0: 천만 원 되는 거예요.
1: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게 비싸기도 하고, 이 1970년대라는 게 우리나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0: 네,
1: 않았을
0: 그렇죠.
1: 텐데,
0: 네.
1: 그걸 도대체 누가, 그 세일즈가 너무 어렵지 않으셨어요?
0: 세일스가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하나 파는 사람도 있고, 두 세트 파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그래도 괜찮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난 나가면 한 세트 팔죠.
1: 나가면
0: 나가면.
1: 그래갖고 뭐 세계 1위 타이틀도
0: 첫
1: 하셨다고.
0: 달에 우선 제가 한 500명 판매했는데 한국에서.
1: 아, 첫 달에요?
0: 첫 달에 500명 중에서 나도 몰랐어요. 내가 왜 잘하는지도 몰랐는데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 대단하죠.
0: 나중에 이제 원인을 내가 아, 왜 잘했는가를 알게 됐는데 1등을 했고 그해 1년 동안에 세계 54개국 중에서 제가 제일 잘 판해서 윌리엄 벤트상을 받았죠.
1: 1등.
0: 전 세계 세일스, 브리타니카 세일스맨은
1: 놀랍네요.
0: 다 고급이고,
1: 네.
0: 세일스의 최고 우수한 사람인데, 거기서 내가, 그래서 나도 이제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이제 내 과정 중에서, 아, 이게 중요하구나. 첫 번째 우선 어렵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몰랐습니다.
1: 그게 다 영어로만 된
0: 다
1: 책이잖아요.
0: 영어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발휘하고, 나도 영어를 모르니까. 나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발휘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이제 됐죠. 그래서 처음에 포기도 해서 나갔다가 아니 난 브리타니카는 내가 못 봐라. 그리고 이걸 영어로 된걸 이걸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1: 그렇죠.
0: 고가고 그때 당시는 아주 고가니까 그게 못 봐라 하다가 아, 그 한번 해보겠다는 결심이 쓰고서 나갔는데 우선 그 오늘 책 제목이 말의
1: 말의
0: 힘인데
1: 힘.
0: 말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 나는 그때
1: 그때 깨달으신
0: 깨달았습니다.
1: 거군요.
0: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파는데 말을 배우는 데가 없잖아요. 요즘 옛날에 웅변 배우는 데라도
1: 그렇죠.
0: 있었는데 요즘 말을 어떻게 하는가 배우는 데가 별로 없어요. 또 자기가 한 말이 이게 잘한 말인지 그거 검증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때 세일스 시작하면서 우선 거울을 보고 내 표정이 어떤가. 그리고 내이 옷이나 머리나 괜찮은가. 이것부터 말 표정 웃고 그러면서 또 말을 고객이 거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매일같이 반복해서 했어요. 매일같이 이런 분한테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분한테 이렇게 하니까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느는 것을 보여서 아, 이건 감동적이지 않으면 좀 빼고 바꾸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아마도 나에게 큰 변화가 왔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했던 것은 브리타니카 책을 안 팔았습니다. 책을 팔면 안 사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 지금 책 사라고 하면 사겠어요.
1: 안 사죠.
0: 그러니까 난 문화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팔으니까 그 책하고 관계가 없는 문화를 팔았어요.
1: 문화를 판다는 게 어떤
0: 예를 든다면 70년대 한참 이제 그 새로 집을 짓고 한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 자개는 우선 사요. 그리고 대리석 쫙 깔아요. 그리고 엄마들은 이 보석 착 해서 밍크코도 있고 부잣집이
1: 그래서 돈을 좀번 사람들.
0: 돈을 버는 거 과시용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다 나는, 아, 우리가 이제

0: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치를 가리키고 대리석이다, 뭐 자개농이다, 보석이다 이렇게 가리키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아이로 키워지겠습니까? 그 집의 거실에는 최소한도 책이 쫙 깔려 있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책을 접하고 그중에서 세계적 책의 보고인 브리타니카 이 안에 있으면 회장님이 지금 못 보시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아이들이 이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걸 샀다니 세계 최고인 이런 거, 그런 분위기. 손님이 왔을 때도 또 그 분위기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사치품보다는 책을 쫙 해서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를 팔아서 문화를 판 거지. 이 책이 어떻고 이 책이 백과사전인데 내용을만 설명 백과사전은 뭐 세상의 모든 걸 담은 책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판매한 것은 문화를 판 겁니다. 그러니까 백과사전 아마 그때 팔았다면은 글쎄요 뭐 팔죠.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1: 뭐 세일즈 되게 막 고가의 책을 파는 세일즈에도 말의 힘이 되게 중요한데 네. 또 책에서는 확정적인 어조로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셨어요. 말의 힘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어떤 힘 때문에 그렇죠?
0: 간단하게 해서 수원 보러 갔는데 남자가 여기서 딱 말하는 거 보고 지적 수준을 알잖아요. 말하는 걸 보고 지루함도 알잖아요. 아, 말하는 거 보고 점점 매력이 끌리잖아요. 참 운명 바뀌는 건 마누라 하나 남편 하나 잘 하면 운명이 바뀌죠.
1: 배우자를 만나
0: 인생의 행복이니까. 그리고 말하는 게 무슨 사업도 협상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느냐.
1: 그렇죠.
0: 무슨 말을 해서 그 말의 한마디에 당겨오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법을 안 배우기 때문에 사실 문해력 같은 걸 요즘 아이들한테 중요하시는데 그 문해력이 말하는 여러 가지 단어를 골라서 쓰고 어떤 말을 하고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해야지. 가끔 가서 말을 잘한다는 사람 그냥 말을 청산유수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건 아니죠. 상대가 느낌을 줄 때 상대가 맞아 그래 이렇게 바뀌었을 때 말을 잘하는 것이지 말을 잘한다는 게 그냥 막 떠들고 그런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죠.
1: 회장님 말을 너무 잘하시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말의 힘 하면은 회장님이 네. 이 사례를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본에서 네. 말해가지고 100억 투자를 막 유치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때 진짜 한번 얘기를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0: 일본을 나 처음 갔어요. 미국도 처음 가고.
1: 창업하실 때.
0: 네, 79년도에 시카고 미국 브리타니카 본사에서 이제 세일스 매니저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거기 갔다가 일본 사람 만나서 일본에 가서 투자 유치를 하려고 미리 계획을 했는데 일본도 처음 가고 일본 사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1: 일본어도 못하시고
0: 일본어 하나도 못하죠. 근데 마침 갔는데 같이 일행 중에 나보다 11살 더 든 분이 일제시대 때 학교를 다녀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 보고 일본에 가는데 같이 가서 통역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모르는 데 가서 브리타니카 유산 회사를 좀 알려달라. 일본서 시카고에서 만난 사람 보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적었어요. 회장을 소개해달라니까 자기는 부장급이라 회장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
1: 그 만난 사람은 부장이었군요.
0: 그럼 이 회사 이름만 적어달라. 그 호텔에서 전화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비서가 받으면서 우리 회장님을 왜 만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통역관이 이제 나보고 왜 만나면 저기서 묻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전화로는 얘기 다 할 수 없고 귀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중요한 것을 가져갔다. 그렇게 예, 그래서
1: 흥미심이 일게.
0: 그렇죠. 뒤에 관심 있잖아. 우리 회사에 도움도 되고 중요한 걸 가져왔다니까. 그럼 전무 만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사람은 때때로 거절할 때 매력도 있거든. 뭐 안 됩니다. 전무도 두 번째 세컨맨이라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회장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회장도 오너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궁금증이 간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서 우선 첫 전화로 그 사람들이 관심을 썼고
1: 그렇죠,
0: 두 번째 말임이라는 게 처음에 만났는데 시간을 얼마나 할애했냐. 막 가끔 뭐 이제 저 정치인들도 시간 얼마나 잘 따지잖아요. 내가 시간을 할애하는데 두 시간을 내 얘기에 처음 만나서 내 얘기를 들으면서 두 시간 이상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리고 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눈빛 표정 보면서 끌려오는 걸 보이잖아요. 네네. 난 세일스맨이니까
1: 알죠.
0: 이렇게 끌려오는지 지루해하는지 이게 답답해하는지 그래서 끌려오길래 그래서 이게 좀 반응이 상당히 좋구나. 그런데 저녁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1: 아, 그 회장님이?
0: 네. 어. 그 처음 일본 사람이 처음 만나서 저녁 먹자 소리 하거든요.
1: 그러지 않을 텐데.
0: 그, 또 2차 술 마시러 가자고 그래요. 어,
1: 마음에 드셨나 보네.
0: 어, 3차는 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한 말들에 그분은 상당히.
1: 확 사로잡힌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말의 힘이라는 게 운명을 바꾼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말을 어떻게 하냐 해서 운명이 바뀌는 거죠.
1: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서 그게 확 사로잡혔는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이 말의 힘이라는 건 결국 우선 자신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께서는 책에서 세일즈맨의 첫 고객은 나다. 그래서 스스로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설득하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할까요?
0: 내가 가끔 세일즈맨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그 세일즈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설득됐다는 건 제품이 좋아야 된다. 내가 설득돼야 되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얘기할 때 자신감이 팔잖아. 이게 정말로 얼마나 좋다든가 할 때 이 목소리도 달라요. 왜 우리는 거짓말하거나 조금 보태면은 표정도 조금 좀 어색해지고
1: 그쵸.
0: 자신감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부터 설득하라는 것은 내가
1: 그래야지.
0: 그걸 판매하기 전에 내가 자신감을 얻던데 그리야 가서 가방도 아 이걸 이 고객한테 설명했는데 아 내가 설명이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좋은 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서 나를 설득 먼저 해야 된다 이거죠.
1: 흔히 이제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못 믿는 사람이 어, 누구냐 하면 사실 나잖아요.
0: 그래.
1: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매사에 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싶은데 그게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0: 나도 처음에 브리탄 세일스를 할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과정에서 하나하나 바꿨는데 우선 첫 번째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것부터 해야 돼요.
1: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다.
0: 긍정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 중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이 자기가 부정적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럼 그걸 어떻게 내가 부정적이다 말로는 내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그건 내가 생각한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1: 아.
0: 내가 연필로 한번 써봐라. 오늘 한 말을 친구한테든 회사한테든 동료한테든 쭉 써보면 거기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다면 난 부정적이 돼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안 된다 죽겠다 더웁다 못 살겠다 따분하다 답답하다 이런 말들을 오늘 얼마나 썼느냐.
1: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0: 그런데 아 오늘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자신 있다. 어려워도 극복하자. 내가 뭐 변하면 되지.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얼마나 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딱 써보면은 아 내가 지금 부정적이었구나.
1: 딱 해보면 네,
0: 그런 부정적은 이걸 긍정적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1: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에 대한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0: 그렇죠.
1: 거죠. 한꺼번에 바뀌는 건 없겠죠.
0: 지금도 부정이 올 때 긍정적으로 바꾸는 일을 지금도 합니다.
1: 지금도 그 연세에. 어.
0: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나는 사람들이 날 볼 때 다 긍정적이라고 그래요.
1: 맞아요.
0: 그래도 인간이라는 건 온도하고 같아요. 똑같은 온도가 같지 않아요. 변덕도 있어지고 나이 먹으면 건강도 좀 약해지고 그래도 부정적이 오죠. 아유 왜 난 이런 게 아파. 내 왜 이렇게 저기에 이러면은 옛날부터 또 젊었을 때 생각해서 아유 힘이 좀 빠졌네. 이런 부정적이 오는
1: 그렇죠.
0: 거거든. 그런 걸 바꿔서 자꾸 바꿀 때 그럴 때 긍정적으로 내가 바뀔 수 있는 거죠.
1: 요 방법을 또 우리 웅진그룹 구성원들이 모두 알 수 있게
0: 예.
1: 333자로 된 나의 친절한 게 있다고 해서 예. 야 독특하다. 사랑이라는 그 사원만큼이나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 잠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0: 처음에 한 1000명쯤 이제 직원이 80년대 중반이 넘어서 직원이 됐는데 아 이걸 교육을 시키는데 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하나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때는 신조를 만들었어요. 이건 뭐 신조가 세계 최초죠. 나와 유사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아침 저녁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신조를 가지고 다니 봅니다. 그런데 그 신조라는 게 나는 우선 나의 능력을 믿으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또 예를 들면 나이에 대한 요즘 이제 아 벌써 내가 40 넘었는데 20대 때 술 먹던 거하고 좀 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40대 가지고 내가 보기엔 애들인데 청년인데
1: 태어나지도 않았죠.
0: 어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애들 네. 50대도 또 그런 말도 있고 네. 그래서 내 나이가 몇 살이든 20살의 젊음을 유지할 것이며 이 한 가지 내가 더 전문가가 되어 나라의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부정적을 그리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내용들 그리고 나를 바꾸는 내용들 그런 걸로 해서 계속했더니 그 상당히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도 가지고 다니고 상당히 많이 그 이 저 이 책에 이제 그런 나의 신조가 있는데 네,
1: 전문 다 쓰여 있더라고요.
0: 예, 예,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근데 그것도 사람이 뭘 해야 되겠다고 하고서 금방 되지 않잖아요. 내일이면 또 바뀌어요. 아, 새해 되면 뭘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라 했다,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신조를 매일 반복해서 생각하며 읽어라. 생각 한번 하면서 그래야 내가 바뀌지. 내가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사람 다 바뀌면 그거 정말 도사죠.
1: 하지만 뭐 또 우리 웅진그룹이 계속 성공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제 기억에는 웅진이라는 회사가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도약하고 야, 성장하려는, 확장하려는 시기였던 거로 기억하고, 그 한 1년 전, 1년 뒤쯤에 좀 이러저러한 실패의 소식들이 들렸었는데, 저 알짜배기 회사를 매각해야 되는 그 상황이, 그런 실패를 겪으셨을 때는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0: 기업은요, 네. 개인도 그렇고, 도전이라는 게 위험한 거예요. 도전하면 실패의 확률도 크고, 도전하면 성공해서 클 확률도 커요. 어떤 것도 안 하면은 실패 확률도 줄고 도전하는 줄. 나는 사실 지금도 도전해요. 끊임없이 도전해요. 근데 실패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나를 구해주는가? 첫 번째는 긍정적 생각이에요.
1: 역시.
0: 네, 내가 그 어려움을 겪을 때 1년에 몇 조씩 해가지고 건설, 태양광, 금융.
1: 맞아요.
0: 막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30대 그룹이 됐는데 이걸 좀 한 10대 그룹은 못 만드나 이렇게 해서 투자를 막 했는데 그게 이제 어려움이 그 사정대로 그때 뭐 리먼 사태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실패를 했는데 첫 번째 내가 생각한 건 그래도 내가 지금도 부자 아니냐 왜냐면은 내가 가난해서 돈 10원도 안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외국 투자도 받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 직원이 이런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내가 나머지 회사 많이 있고 일부는 좋은 회사 팔았다 하더라도 지금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부터 하면은 더 클 수도 있지 않느냐
1: 남은 게 나한테
0: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부터 바꾸는 일을 했어요. 아이고 이 돈 2조를 1년 만에 내버리니까 이거
1: 그랬을 것 같아요.
0: 저는 이거 어떻게
1: 저는 엄청 좌절하고 막 실망하고
0: 그 병이 생겨요. 병부터 생겨요. 그래서 내가 검찰에서 이제 뭐 법정관 들어가니까 조사를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운동했어요. 계속.
1: 아 진짜?
0: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래서 웅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앞으로 크게 성공할 거다.
1: 회장님 그러시는 걸 보고.
0: 그러니까 나보고 그런 게 우리 사장 보고.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회장이 이런 데 와서 운동한 사람은 내 처음 봤다. 자기 부장검사도 해봤지만. 여기 와서 운동한 사람 처음 봤다.
1: 맞아요, 맞아요. 그때 큰 그러니까, 손해 때문에 뭐 그룹의 배임 혐의로
0: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투자해 줬다고 해서 배임인데 네. 그 어쨌든 뭐 그런 건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우선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 한 번도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 두 번째는 투명 경영. 내가 검찰이든 어디든 그렇게 몇 년을 조사해도 나 한 건 천만 원짜리 못 줬다 자세히.
1: 그렇죠.
0: 나는 그걸 신조로 했으니까 왜 투명 경영했냐면 우리 직원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건 투명 경영해야 됩니다. 아 우리 회장이 깨끗하다든가 일방적으로 공정하다든가 이러면 나를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안 나갔어요.
1: 맞아요.
0: 그 괜찮은 사람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키울 수 있고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만일 내가 투명 경영도 않고 내가 좌절했고 또 내가 비리가 있으면 깜빵이 갔거나 아프거나 또는 이따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그룹들 대부분 그러면 못 살아나요. 난 살아나서 오늘 여기 세바시 와서 이런 책도 내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희망도 난 상당히 갖고 계속 지금도 투자하고 맞아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어려운 때 오더라도 인생은 어려움을 꼭 겪어요. 도전하는 사람도 더 어려움을 겪어. 도전하지 않으면은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려우게 올 때 사전에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그 위기에서 또 되게 빨리 벗어났잖아요.
0: 빨리 그룹이. 1년 만에 다 벗어났어요.
1: 다 벗어났잖아요.
0: 나는 우선 첫 번째 1년 만에 왜 좋은 회사를 받았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린 건 싹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싹 갚았어요. 정말 다 끝났고. 1년 만에 싹 끝나니까 얼마나 홀가분해요. 그런데 그런 뿌리가 없었다면 대부분의 아파서 힘들어요. 깜빡이 가서 힘들고. 근데 그걸 우린 그런 게 일체 생각도 안 했으니까.
1: 회장님께서 이제 또 이게 말이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로 행동과 습관을 만들어내는 네. 그 이제 힘이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이 아까 이제 경험하신 그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네.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걸어야 좀 내가 그걸 극복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0: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요즘 뭐 AI 시대고 뭐 무슨 뭐 날라다니는 물속에 다니는 운반수 다니다든가 자동차 비행기가 나오고 또 AI 시대에 뭐 상상 못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됐는가를 생각하면 누군가 된다는 사람이 해서 된 겁니다. 안 될 수 있는 것도 되게 만들면 된다. 바꾸자. 그런 생각이 지금도 강해요. 지금도 강하고 그때도 뭐 좀 어려움이 있지. 모든 기업들이 세상에 보면은 어려웠던 적이 너무 많다. 그리고 선진국 사례를 보면은 어려웠다 커진 기업들이 더 많이 있다.
1: 맞아요.
0: 어려움은 극복을 해나가야지. 어렵다고 그래서 그 좌절하면 그때부터는 안 된다는 사람에 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도 이제 승진이나 이런 거 할 때 못하겠다 어렵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제외시켜요. 뭘 맡기면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비전을 주지.
1: 맞아요.
0: 안 된다는 사람한테 안 되는 거죠. 포기하니까. 내가 세일스 하러 갈 때 이 고객은 안 살 거야. 브리타니카 할 때 하면 가기가 싫어요. 아침에 아 근데 오늘 나가면 될 거야. 아마 내가 얘기 설명하면 살 거야. 그리고 내가 운이 좋잖아. 그래서 할 거야. 이런데 아니 아이 지금은 영어도 모르고 또 뭐 아이 그 애도 어리고 안 살 거야. 그러면 거기 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야 내 비전도 있는 거예요.
1: 그리고 또 책에서는 또 당연하지 않은 행동이 당연하지 않은 결과를 만든다. 이 말도 저는 되게 공감이 있었는데요. 모두 우리가 당연하게 보면 바꿀 게 없잖아요.
0: 그렇죠. 뭐
1: 혁신할 게 없잖아요. 회장님이 당연하지 않게 보고 당연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너무 많아서요.
1: 그렇죠. 딱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0: 우선 첫 번째 한 것이 코웨이 정수기를 내가 만드는데
1: 그러니까요. 그게
0: 정수기 때 내가 연구원을 모아놓고서 원가 50% 줄여 그랬어요. 당연하지 않죠. 10% 줄이라고 그러면
1: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0: 50%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그 연구원들이 몇 명 안 됐었는데 아무도 대답. 왜냐하면 아 회장 얘기하는 게 맞다 이러면은 얘기하는데 한 사람도 말을 안 해요. 그건 당연하지 않지. 그렇죠. 왜냐하면 50%라는 게 지금도 회장님 이거 원가 엄청나게 줄인 겁니다. 이거 제일 싸게 한 겁니다. 그러는데 50% 줄이죠. 결국은 해냈습니다. 두 번째는 렌탈을 했는데 생활가전 렌탈 세계 최초였죠. 요즘은 뭐 전 세계 렌탈 다 그거 제가 한 겁니다.
1: 그러니까 구독 같은 네.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냈어요.
0: 렌탈이
1: 거니까.
0: 구독 다 그게 네. 사실 내가 시초로 해서 맞아요.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렌탈이라는 게 니스가 있었고 뭐 자동차 정도나 있고
1: 그렇죠.
0: 그냥 뭐지 그 위에 집에 필요한 걸 렌탈은 없었죠.
1: 그렇죠.
0: 창고 가보니까 한심해요. 이제 생산을 못하겠어요. 너무 꽉 차서. 그럼 차라리 이걸 집에다 갖다 주고 조금씩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렌탈을 구상을 하겠죠.
1: 기가 막힌 아이디어.
0: 예, 그래가지고 렌탈을 하니까 10배도 팔렸어요.
1: 오.
0: IMF 때 한 배만 더 팔려도 엄청난데 IMF 되니까 정수기가 50% 떨어지죠.
1: 떨어지겠죠. 안 사겠죠.
0: 안 사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1: 밀리니까.
0: 그런데 그 10배 팔려보세요. 그 주가가 한때는 200배 올라갔어요.
1: 와.
0: 200배가 얼마인지 압니까? 1억이면 200억이요.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렌탈 하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바꾸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면을 봐서는 우리가 혁신이라는 건 그냥 정상적인 개선 이렇게 뭐 5% 이게 혁신 아니죠. 이게 요즘 보면은 뭐 1000배, 100배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D램도 그렇고.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목표 자체가 이렇게 해봐. 아, 이거 안 됩니다.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원가를 무슨 반을 줄입니까? 그리고 이거 렌탈로 이렇게 줘도 우리가 이 비싼 걸 이렇게 주면 이거 안 됩니다.
1: 안 됩니다. 그렇겠죠.
0: 그런데 혁신이라는 건 그걸 뚫어야 되니까 불가능한 걸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지 가능한 걸 가능한 혁신이 아니죠. 그런데 우린 무수히 많아서 우리가 30대 그룹이 될 때는 그런 것들에 해서 우린 다른 회사보다 다르게 해서 됐던 거예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회장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남들이 당연하게 보는 걸 당연하지 않게 보시는 힘을 가지게 되셨나요?
0: 나는 젊은 사람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네. 내가 얼마나 벤치마킹을 했냐. 내 경쟁회사를 얼마나 봤느냐. 또 유사회사를 얼마나 봤느냐.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나 하려면 전 세계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보고 쫓아다녀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책을 만들 때 출판을 어린이 책을 만들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내가 그때부터 1년에 10번씩 선진국만 다니면서 어린이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가서 보는데 나는 놀이도 안 가고 여행도 안 가고 골프도 안 치고 책만 보러 다녔어요. 1년에 10번씩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린이 책을 계속 이렇게 책을 어느 서점에 가도 맨날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데 다 다녔어요. 영국이라든가 무슨 뭐 미국은 물론 일본, 프랑스, 뭐 스위스와 다 다니면서 그 책을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내 수준이 올라갔지 않겠어요? 네. 세계 제일 좋은 책만 봤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80년만 해도 상당히 떨어졌을 때예요. 제일 좋은 책만 봤으니까 내 눈높이가 높아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이 책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좋은 사람들 많이 뽑았어요.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은. 뽑아서 이 사람들이 일러스트를 그려오면 내가 이건 안 돼. 대일 내가 결정을 했어요. 사진을 찍어오면 이건 사진 못 써. 이쪽 옷을 찍어야 돼. 그리고 그림을 그려오면 이건 칼라가 죽었어. 이 칼라에 더 자연색으로 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난 미술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그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만큼 어린이 책을 본 사람 없다. 어린이 책은 다 그림책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러고 내가 어린이 책을 만드니까 어린이 책 만드는 족족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할 때 정말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만큼 봐서 자기 눈높이를 높이지 않으면 이거 음료 하나 마셔도 딱 혓바닥만 대면 이건 뭐야 잘못됐어. 이건 뭐 당분이 좀 높아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그냥 지 맛에 맞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가 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야 돼요. 난 그래서 그때도 내가 이런 걸 했어요. 어린이 책을 만들면서 외국을 가면은 외국 갈 때 꼭 호텔을 싼 데 다녔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1: 그렇겠죠.
0: 그런데 인류 호텔 가서 꼭 커피 한 잔 마셨어요. 인류 호텔 가면 이 카페트가 달라. 이 저 꽃꽂이가 달라. 이제 이런 저 컵이 달라. 그리고 그림이 달라. 조각이 달라.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인류 호텔 가면 다릅니다. 컬러, 디자인. 난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1: 어린이 책 만드는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0: 어린이 책의 핵심은 컬러입니다. 컬러고 컬러의 내 눈높이가 높아져야만 최종 결정권자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이나 미술가 그리고 그다음에 미술관은 빠뜨리지 않고 갖고 그다음 간 데가 그 나라의 고유의 식사. 그것도 재밌잖아요.
1: 그렇죠.
0: 한국 가면 한정식을 꼭 먹어본다든가. 이런 거를 거의 여행할 때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쪽 전문가가 되지 않고 어떻게 그 사업이 잘 됩니까? 그래서 난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거나 또는 회사에 있어도 자기가 지금 어디 가면 필리핀 가면 뭐가 있고 런던 가면 뭐가 있고 동경 가면 뭐가 있고 이걸 다 꿰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막연하게 내가 잘한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게 망할 수 있는 지름길도 돼요. 내 지식을 더 높여야 그리고 내가 잘할 때 할 수 있다고 할 때 성공률이 높은 거지. 맹목적으로 할 수 있다면 물에 수영할 수 있다. 수영도 못하는 거 물에 빠져 죽어.
1: 그 어린이 책이 아마 그 첫 번째 그 이 회사의 베스트셀러?
0: 600만 건 나갔으니까요.
1: 600, 그 당시에 600만
0: 건. 어린이 마을이 600만 건 나갔으니까.
1: 어린이 마을 전집.
0: 그게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1: 지금도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0: 12권으로 돼 있는데 계절별로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우리나라에 없는 책을 만들었죠. 최초에.
1: 맞아요.
0: 우리나라 책들은 대부분의 이 전집들은 주로 외국서 사진값도 비싸지 그림값도 비싸. 그리고 일러스트 같은 게 발달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걸 갖다 많이 썼던 시절에 카피 주로 많이 했던 시절이니까 어린이 마을 지금도 보면 감동합니다.
1: 어린이 마을 600만 권.
0: 600만 권.
1: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진짜
0: 다 성공했습니다.
1: 다 성공하셨죠.
0: 왜 성공했냐? 최고 경영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면 결정할 때 최고 경영자는 어떤 것도 결정해야 하잖아요. 뭘 가져오면 두세 가지 최종 결정하는데 어떤 걸 집을 거냐. 최고 경영자. 그럼 내 눈높이가 낮으면 내가 집는. 그리고 밑에서는 또 대부분의 위서 결정하는 걸 이렇게 반대하려고는 안 해요. 자기 찍힌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럼 위 높이가 높아지지 않으면 이 결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냥 그래, 그대로 가니까.
0: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는 업을 벤치마킹 수 나는 중소기업도 일본, 독일, 외국에 벤치마킹 숱하게 했습니다. 가서 그러셨구나. 그 회사 사장한테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그리고 일본에 가면은 정수기 그 공기청정기 비대할 때는 계속 거기가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그 뒤에 내가 흐뭇한 것은 일본 비대 정수기 이게 저 연수기 이런 거보다 내가 만든 게 훨씬 앞서가니까. 내가 흐뭇했어요. 그래서 자기 눈높이를 높이는 거. 그래야 왜 우리가 다르잖아요. 커피도 맛보는 사람은 탁 맛보면 이 수준을 알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은 커피 맛 잘 몰라. 그냥 마시면 몰라. 그러니까 내 수준 높이지 않고 어떤 결정권자. 그래서 위서 무능하면 일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1: 리더가 막 리더 높이가 한참 높고 이러면 직원들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직원들을 이끄시나요?
0: 윗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윗사람이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대부분 밑에 사람은 불공정한데 힘들어요.
1: 윗사람의 눈높이가 높아서 힘든 게 아니라
0: 그거는 오히려 좋아해요.
1: 거군요.
0: 자기도. 근데 제일 불공정한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내 의견만 가지고 미리 찍어주면은 이 사람도 결정할 틈이 없잖아요. 모든 일은 자기네들이 참여할 때 신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회장이 이거 받아줬어 할 때 신나지. 야, 이걸 왜 하면은 신안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직원들을 신나게 하느냐는 거지 윗사람이 눈높이가 높다고 해서 밑에 불편하지 않아. 불공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참여의식을 심어주면 참여의식은 신나죠. 아, 내가 했더니 이거 이번 채택된 게 이 사람은 내가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신나고 의욕도 생기는데. 그래서 내가 경영자들 보고 지시명령하지 말아라. 지시하는 경우는 오래 못 간다. 이거 해. 며칠까지 해. 이거 찾아와.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질문을 많이 해라. 김상무. 이건 어떻게 생각해? 계속 질문을 꼬치꼬치 물어라. 이걸 질문을 많이 하는 거지 지시명령하는 기업은 오래 못 간다. 틀림없이. 그 윗사람 수준 이상 뛰어넘질 못한다. 그렇게.
1: 이제 뭐 슬슬 마무리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제 이 책의 후반부에 보면 지금 좀 가장 좀 뭉클했던 글은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 이란 제목의 글이 한 편이 있는데 그 회장님의 좀 이렇게 지난 삶을 좀 담담하게 이렇게 적어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웅진그룹의 창업자이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저를 비롯해서 삶의 선배님이시잖아요. 회장님 인생을 좀 회고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
0: 만일 젊은 사람들이 어디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외국 가면은
1: 기도.
0: 운이 있다든가 뭐 한번 만지기도 하고 또 무슨 뭐 결혼 그게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 건강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죠. 행복이 기도인데 만일 이 책을 읽고 또는 오늘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서 내가 바뀌는 노력을 끊어야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행복해집니다. 나는 내가 행복해졌다는 것은 27살 때 그러니까 세일스를 하면서 부정적이면 세일스가 안 되니까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지금도 행복하고 가끔은 이제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아유 이제 아무것도 안 돼. 힘이 들어. 약봉다리만 자꾸 늘어. 이런 말을 할 때 또는 젊은 사람이 40, 50대가 아이고 이제 뭐가 어려워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그런 부정적이 돼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바꾸는 노력만 하면은 바꾸는 노력은 매일매일 나한테 부정이 왔을 때 긍정으로 바꾸는 거. 예를 간단히 들으면은 누가 날 욕하더라. 아 그래서 뭐 이런 게 욕하더라 그러면은 내가 아 그래. 그럼 내가 전화 한번 해서 아 우리 만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차나 한잔 하든지 밥이나 한번 먹지. 그럼 그 사람 그 다음부터 욕 안 해요.
1: 그러니까 내가 욕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0: 그래 내가 부정적이 된 사람은 그놈이 그래. 걔가 그래. 걔는 내가 말이야. 옛날부터 이런 나쁜 짓 한 거 하는데 내 보복할 거야. 이러면은 부정적이 돼 있으면 괴로운 거야. 남을 괴롭히는데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이 되면은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이렇게 보는 여러 사람도 좋아 보이지만 부정적이 되면 저놈도 뭐사 속에 뭐가 좀 꿍꿍 있을 거야. 좋은 말을 해줘도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줘도 에이 뭐 다 그렇게 되나. 운이 있어야 되지. 그 운이 좋구만. 일본서 돈도 투자 받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정적. 자기는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가 바꾸면 그것은 세상이 가끔 5, 60, 60쯤 되면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시 안 태어나요. 나는 종교를 믿으면 다시 태어난 사람 못 봤으니까 다시 안 태어나기 때문에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오늘도 어려움이 있으면 부정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매일 부정적으로 바꾸고 좋은 일을 생각하고 주변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만들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뭐 나는 26살, 7살부터 지금까지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행복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건 나로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우리 직원이 한 15,000명 되는데. 속생이라는 그 안에 얼마나 많아. 옛날도 무자식이 상팔 자라고 있다고 자식 많으면 속생이라는 놈이 많아요. 그것도 일이 하는 것마다 잘 됩니까?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안 되는 얘기만 쭉 나열할 수도 없잖아요. 골치 아픈 거 많거든요. 그렇죠. 그때마다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바꾸면 되지.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 하나님도 그렇게 못 해요. 하나님도 다 못하는 일을 내 개인이 뭐든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꾸면 행복해진다. 나를 바꾸면 돈이 생긴다. 나를 바꾸면 의욕이 생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 뭐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의욕이 있고 나를 바꾸면은 건강해진다. 의욕이 있고 하면 건강도 면역력이 중요해요. 면역력 약 먹어서 운동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건강 이거는 정신력으로 인해서 웬만한 병은 다 퇴치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 책을 보시고 더 행복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더 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나중에 절 만나면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아유 마지막 말이 뭐 가장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말씀이셨고 말의 힘을 이 책에서 느끼는 거 전에 회장님의 말씀과 태도에서 먼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경험한 회장님 중에 가장 진솔하시고 말씀을 가장 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너무 말씀 감사드립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윤석금 회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긍정의 힘이 우리 삶을 얼마나 잘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삶에 한 걸음 다가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더불어 우리 회장님의 말의 힘 책 관심 가져주시고 꼭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바시 나머지 45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5: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최고 80% 대박 세일.
4: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5: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4: 애난데일 초입 구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5: 고베 주얼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4: 지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이 6월 15일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죠. 네, 여러분의 이번 한 주도 힘차고 또 생각하시는 것들, 바라시는 것들을 잘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한 주가 시작되길 바라면서요. 열심히 응원하는 마음을 함께 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월요일을 맞이하셨습니까? 아, 또 한 주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네, 한 노인이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서 서서 두 팔을 벌렸다고 합니다. 네, 이유를 물었죠.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를 내가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거라오. 하루가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하루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지요. 네,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이 먼저 맞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서두르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새 날들을 함께 천천히 걸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한 주 저와 함께 라디오 워싱턴 초대와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첫 곡으로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곡입니다. 들어보시면 아 나도 참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요한 파헬벨의 캐논 D 장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캐논 D 장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클래식 음악 중에 하나죠. 파헬벨, 1663년 독일 뉘렘베르크에서 태어난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이고요. 오르간 연주자이자 교회 음악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흐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자, 이 곡을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 곡으로 함께 이 월요일 아침을 천천히 그리고 작은 위안과 함께 힘이 되시길 바라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서 조금 어떻게 이 곡을 이해하시면 좋을까 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곡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베이스가 그 성구가 같은 8개의 화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동안 그 위에서 바이올린 세 파트가 서로 돌림 노래처럼 아름다운 선율을 주고받으며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캐논이란 바로 이 돌림 노래 형식을 뜻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하고 잔잔하게 시작하지만 선율이 겹치고 또 겹치면서 어느새 풍성하고 빛나는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하루하루도 그렇지 않을까요? 평범한 아침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돌아보면 참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 있는 것처럼요. 네, 이 아름다운 선율이 여러분의 한 주에 작은 위안과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DMV 지역에 관한 여러 이슈들과 그리고 소식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 종전을 위한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합의가 완료가 됐다. 모두 축하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격 승인하면서 미 해군의 해상 봉쇄도 즉각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남겼죠. 전 세계의 선박들이여, 엔진을 켜세요. 석유가 흐르게 합시다. 네, 트럼프 특유의 극적인 선언이었기도 했습니다. 중재에 나섰던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는 미국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에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면서 네, 오는 19일입니다.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합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냥 박수만 치기에는 좀 이른 면도 있지요. 핵 프로그램과 대이란 제재 해제 등 핵심 쟁점은 후속 네, 협상으로 넘겨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기분이 지금 좋지 않죠.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이 합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또 지금 이슈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뒷이야기도 있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협상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8번째 생일인 14일과 종전 합의 발표가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테헤란 자정이 넘어서야 최종 합의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의 종막에도 체면 싸움은 계속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일단 총성이 멈췄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지요. 네, 지금 계속 FIFA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죠. 네, 미국 대표팀 아주 선전을 했습니다. 파라과이를 4-1로 꺾으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줬고요. 개최국인 미국은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체코를 2-1로 꺾으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지난 금요일 날 했었죠. 현재 한국은 멕시코, 남아공, 체코와 함께 A조에 속해 있고요. 첫 경기 승리로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다음 경기 바로 멕시코전이죠. 6월 18일이 이 경기는 사실상 조 1위 경쟁이 걸린 경기이기도 합니다. 멕시코 역시 개막전에서 남아공을 꺾으면서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한국이 멕시코를 잡는다면 16강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개최국 미국은 파라과이를 4-1로 완파했습니다. 특히 젊은 공격진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유소년 축구에 투자를 해왔죠. 이제 그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6월 19일 미국과 호주 경기가 예정되어 있지요. 미국이 이 경기에서도 승리를 한다면 조별 리그 통과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축구의 인기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죠. 이번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컵인데요. 미국 내 축구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이는 MLS와 미국 스포츠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 단순한 축구 대회를 넘어서 미국 사회 전체의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지요. 뉴욕 타임스 스퀘어부터 워싱턴 DC, 내셔널몰, 로스앤젤레스, 댈러스까지 곳곳에 대형 팬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DMV 지역에도 월드컵 응원 행사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한인들이 한국 경기를 또 함께 응원하고 있지요. 이 월드컵을 보면서요,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언어라는 생각을 다시 또 하게 됩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한국을 응원하면서도 또 미국 대표팀의 선전도 함께 즐기고 있지요. 참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자로 살면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경기를 하게 된다면 어느 나라를 응원하실 건가요? 네. 아마 한국에서 오신 분들 또 여기서 태어난 2세, 3세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이민자의 삶과 가장 닮은 스포츠가 월드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할 수도 있고 두 나라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멕시코를 꺾고 16강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를 하는 마음이 큽니다.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 외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이 지난 금요일을 기한으로 이름 제거를 명령을 했고 작업자들은 그 기한을 지켜서 이른 토요일 새벽 작업을 마쳤지요.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센터 이사진을 전격 교체하면서 건물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지 불과 몇 달 만의 일입니다.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케네디 센터는 예술의 전당인 동시에 또 정치의 무대이기도 하지요. DMB에 사시는 여러분, 다음에 케네디 센터 앞을 지나실 때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그 이름 없는 그 자리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이 예술의 전당, 이 공간에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급하게 붙인 거는 좀 많은 분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인류가 달에 착륙했던 순간이 우주 개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면 지난 금요일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은 우주 산업이 본격적으로 월가의 중심 무대로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즉 IPO를 성공적으로 마쳤지요. 공모 규모만 무려 750억 달러, 지금까지의 IPO 기록을 모두 갈아치운 엄청난 규모죠. 여기서 IPO라고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혹시 또 잠깐 설명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PO는 영어로요. Initial Public Offerings의 약자지요. 네, 기업 공개 또는 상장이라고 부르지요. 쉽게 말하면 그동안 일부 투자자들만 소유하던 회사를 일반 국민들도 주식을 통해 살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원래는 사장님과 몇몇 투자자만 그 빵집의 주인이었는데 사업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지분을 나누어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 빵집 주식 100만 주를 공개적으로 판매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IPO지요. 회사는 투자금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은 회사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뭐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죠.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 거래가 시작되는 첫날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잘 공급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네. 주당 135달러에 상장된 이 스페이스X는 거래 첫날 19%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2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들 가운데 단숨에 최상위권으로 올라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이 탄생됐죠.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1조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1,500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역사상 최초의 이른바 조만장자가 됐습니다. 이는 대만이나 아일랜드 등의 국내 총 생산보다 큰 규모로 매일 400억 원씩 100년을 써도 다 쓸 수 없는 엄청난 돈이죠.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스페이스X는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든다라는 그런 의심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 화물을 보내고 우주인을 수송하고 수천 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엄청난 기업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와의 통합을 통해서 우주, 통신, 인공지능이라는 세계 거대한 산업을 하나로 묶으려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스페이스X 지난해 5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을 했고 현재 기업 가치는 매출 규모와 비교를 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일부 전문가들은 꿈에 투자하는 것과 같이 현실에 투자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크 버블 때도, 네, 전기차 열풍 때도, 인공지능 열풍 때도 시장은 미래를 먼저 가격에 반영을 했죠. 문제는 그 미래가 얼마나 빨리 현실이 되느냐일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스페이스X가 단순한 우주기업이 아니라 스타링크 통신망, 인공지능 인프라, 국방산업, 우주물류를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회의론자들은 지금의 열기가 지나치게 과열이 되었으며 향후 금리 상승이나 경기 둔화가 발생할 경우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지요.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IPO의 진짜 의미는 어쩌면 돈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죠?
20세기는 석유 기업이 세계를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또 21세기 초반에는 인터넷 기업이 세상을 바꾸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주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이 결합하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가 앞으로 성공할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희망은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년 전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던 민간 우주기업이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라는 논란 많은 기업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 강연들이나 또 하는 얘기들을 좀 잘 찾아서 들어보는데요.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 이분이 생각하는 사고들이 보통 분들보다 훨씬 앞서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 같고요. 좋은 내용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잘 듣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페이스X는 인류의 미래를 여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거대한 거품으로 남아버릴 수 있을까요? 결국 시간이 그 답을 알려주겠지요. 이번 스페이스X 상장이 단순한 주식시장 뉴스가 아니라 인류가 우주를 새로운 경제 영역으로 만들기 시작한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역사를 보면 가장 뜨거운 기대가 항상 최고의 투자 수익을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꿈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것이 투자자의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IPO, 나스닥 상장, 이제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상장 전날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결국 기업의 가치는 매출과 이익 그리고 미래 성장성으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요. 이 회사가 얼마나 유명한가 보다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6: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최고 80% 대박 세일.
5: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6: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5: 애난데일 초입 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6: 고베 주얼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5: 지금 경험.

네,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 DMV 지역의 주요 소식을 생활정보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DMV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뭄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죠. 수도권 광역협의회는 최근 강수량 부족과 하천 수위 감소로 인해서 워싱턴 DC, 북버지니아,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물 절약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현재 포토맥강과 비상저수지의 수자원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 물주기 줄이는 것, 세차 횟수를 좀 더 줄이는 것, 그리고 누수를 점검하는 것 등이 작은 실천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예, 몇 달 전만 해도 눈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는 또 가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이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 현실이 점점 더 깊게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이 지구를 살리고 또 우리의 삶도 잘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니까요. 작은 실천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DC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가 또 내일 예비선거가 내일 시작되죠. 네. 특히 일부 후보와 관련된 연방정부와 DC 자치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DC는 주가 아니라 특별구이기 때문에 의회와 연방정부의 영향을 직접 받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DC는 시장을 뽑아도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항상 고려해야 하는 특별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네, 내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오늘 라디오 워싱턴 K라디오에서는 1시부터 또 선거 후보자들을 시장 후보와 함께 인터뷰하는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선거에 워싱턴 DC의 주소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주자분들은 꼭 투표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투표권을 꼭 지켜야겠죠. 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인공지능 AI 활용 정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ChatGPT 같은 AI 도구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교육적 활용과 부정행위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10여 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논쟁이었다면 이제는 AI 사용이 새로운 교육 이슈가 또 되고 있습니다. AI가 학교와 직장, 일상생활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AI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더욱이나 교육 현장,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AI의 부정적인 요소들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발달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 여러 가지 제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겠죠. 일이 벌어지고 나서 후에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좀 앞서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잘 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페어팩스 카운티 조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페어팩스 카운티의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 사망자가 최근 10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응급약품, 나르칸 보급 예방 교육 확대 및 또 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이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꾸준한 노력은 분명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기쁜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한국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상황이죠. 선거 투표 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뭐 어제 조사해 보니까요, 야당 국민의힘이 여당인 민주당보다 더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선거 논란, 투표 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역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또 헤쳐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정의는 반드시 밝혀져야겠지요. 예,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지금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젊은이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진실이 밝혀질지, 무엇이 진실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 경제에 관한 소식은 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네, 한국 경제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한국 경제는 수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그만큼 한국은 세계시장과 또 깊이 연결된 나라이기도 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생산하고 선박을 건조하고 화장품과 식품을 세계 곳곳에 수출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수출 통계를 보면 또 놀라운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지난해 한국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 올해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이미 3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올해 수출이 9천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심지어 연간 수출 1조 달러 돌파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1조 달러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대한민국 기업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해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1000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한국 대한민국의 경제 역사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요.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의 연간 수출액은 1억 달러 수준이었죠. 당시에는 가발과 합판, 섬유 제품을 수출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전에 6.25를 겪고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한국이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출 강국이 되었고, 이제는 세계 5대 무역 강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출 호조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컴퓨터 구축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 AI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한국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반도체 수출은 그야말로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요. 덩달아 삼성전자나 또 SK하이닉스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지금 큰 부를 축적하고 계시다는 얘기들이 막 들려오죠. 네, 최근 반도체 수출은 그야말로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출 성장을 단순히 반도체 하나의 이야기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화장품,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죠. K-뷰티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코스코를 갔었는데요. 오래간만에 갔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화장품 코너에 한국 브랜드 화장품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거의 굉장히 한국에서 방문했을 때 사왔던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좋고, 게다가 앞부분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걸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적어놓았고, 또 K-뷰티라는 그것들을 굉장히 브랜드화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로 우리 한국의 LG나 삼성 전자제품을 보다가 또 이제 한국 식품들, 김치, 라면, 냉동식품, 간편식이 굉장히 또 코스코에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또 K-뷰티라는 이름이 하나의 트렌드가 브랜드가 되어서 굉장히 미국분들도 세계인들이 사랑받고 있죠. 과거에는 자동차와 반도체만이 수출의 주역이었다면 이제는 문화와 소비재까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시장의 다변화지요. 사실 그동안은 한국 경제에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 수출도 흔들리고 미국 경제가 둔화가 되면 한국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인도,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의 체질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고요. 수출이 대기업만의 잔치가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는 신호지요. 물론 우리가 지나치게 또 들뜨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지금의 수출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AI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기술 산업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지요. 미국의 금리 정책, 중국 경제 회복 여부, 국제 정세, 무역 갈등 등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양쪽에서 선택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의 고민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와 수출 통계 사이의 간격입니다. 사실 수출이 사상 최대라고는 하지만 많은 한국민들은 여전히 생활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식료품 가격은 높고 외식비 부담도 크죠. 주택가격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소비 침체를 걱정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과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말하죠.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가 기업의 실적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고용 증가와 또 임금 상승,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대기업의 성과가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으로 확산이 되고 그 혜택이 또 결국 가계의 소득 증가로 연결될 때 그때야 비로소 경제 회복을 국민들은 체감할 수 있겠죠. 수출 1조 달러가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일 겁니다.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경제 성장은 완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기대와 긴장이 함께 존재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올해 대한민국 수출 9천억 달러를 넘어서 1조 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성과가 국민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이 국민들의 웃음으로 또 우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재미 동포들 우리들에게도 한국의 그 소식이 또 경쟁력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소희가 부르는 아름다운 나라의 노래를 들으면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의 그 풍경들과 기억들이 떠오르시죠? 네, 저는 이어서 김승교 기자가 전하는 가곡 산책 들려드리고요. 함께 하시고 그리고 2부 순서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걸어보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한 사람쯤 품고 살아가죠. 이미 지나간 인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학창시절의 첫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잊힐 것 같지만 오히려 세월이 흐른 뒤 더욱 선명해지는 그런 기억도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할 가곡은 바로 그런 첫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김소월의 대표작 먼 후일입니다. 아름다운 시의 작곡가 정영주의 아름다운 선율로 다시 태어난 가곡 먼 후일입니다. 김소월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진달래꽃을 떠올립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라. 얼마나 유명했는지 가요로도 편곡이 되어서 나왔죠. 시에서 시작을 해서 가곡으로 또 국민 가요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진달래꽃인데요. 이렇듯 김소월 시인님의 시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그리움과 사랑입니다. 김소월은 1902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가 청년이던 시절 조선은 나라를 잃었고 젊은이들은 자신의 미래조차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시대 속에서도 김소월은 시를 썼고 예술을 하는 과정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한편으로는 사랑을 꿈꾸었습니다. 사업 실패와 생활고, 식민지 조선의 답답한 현실, 그리고 문학가로서의 고독이 어쩌면 그를 끊임없이 짓눌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다 보니 그의 사랑은 늘 기쁨보다 그리움과 상실의 정서로 표현이 되곤 합니다. 먼 후일은 종종 이별의 시로 읽힙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참 이상한 말이지 않나요? 정말 잊은 사람이라면 굳이 잊었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문학평론가들은 이 시를 잊지 못하는 사람의 역설적인 고백으로 해석합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미움으로 남기 싫은 마음, 떠난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좋았던 기억으로 남겨두고 싶은 마음. 그래서 먼 후일은 슬프지만 아름답습니다. 김소월의 시를 읽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대 배경입니다. 그는 나라를 잃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의 시에 등장하는 떠남과 그리움은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실감이 그의 시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후일을 읽으며 개인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현 시대를 살아낸 청년의 외로움까지 함께 느끼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모두 먼 후일을 맞이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 그때는 아팠지만 지금은 감사하게 떠오르는 추억. 어쩌면 인생은 있는 과정이 아니라 아픔을 추억으로 바꾸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소월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별을 노래하면서도 끝내 상대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 후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꼭 연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릴 적 친구, 멀어진 가족, 혹은 인생에 어느 순간 큰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김소월은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불과 32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시들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의 시가 사랑을 소유가 아닌 기억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고 시간은 흘러도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후일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슴 아픈 이별과 상실의 감정을 넘어 아름다운 슬픔으로 남게 된 한 시대의 그리움을 담은 시, 그리고 정영주 작곡가의 아름다운 선율이 만난 가곡 먼 후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 그리고 아직도 따뜻하게 남아있는 추억 하나를 떠올리며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소걸 시인의 먼 후일과 정영주 작곡가의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김소걸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시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의 시가 어쩌면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본 사랑과 이별, 기다림과 추억을 노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청춘, 시간. 하지만 지나간다고 해서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았던 기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소중했던 인연은 우리의 삶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김소월은 원망 대신 기억하기를 선택했고 이별 대신 그리움을 노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며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일 수도 있고 지금은 멀리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한때 소중했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안부를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비록 시간은 흘렀지만 좋은 인연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우리 한국 가곡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좋은 추억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주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 그 말은 왜 했을까? 그때 그렇게 할걸. 그렇게 지난주에 후회되는 것들을 통째로 가방에 짊어지고 월요일을 시작하시진 않으시죠? 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끝냈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실수도 있었겠죠. 어리석은 순간도 있었겠죠. 하지만 되도록 빨리 잊으십시오.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네, 낡은 후회들을 짊어지기엔 이 새날이 너무 소중하니까요. 네,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잘 살아라, 열심히 해라 이런 말보다 어쩔 때 잊어도 된다 라고 말해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지요. 지난주에 뭔가 잘 안 풀렸다면 또 오늘 월요일 아침에 딱 그 지점이라면요. 새 페이지를 펼치는 날 굳이 지우개로 빡빡 문지르지 않아도 되는 그냥 다음 장으로 넘기면 되는 그런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그 걱정과 근심으로 시간을 내보내긴 너무 아깝지요. 오늘 하루도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잘 웃으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월요일 우리 제이슨 감독님이 함께 하십니다. 많이 웃으면서 오늘 편안하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요. 우리 제이슨 감독이 묻는 저에게 묻는 질문 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웃으면서 편안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이든 감독 여기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전 11시 요즘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에너지가 보이는 곳 지구촌 최대의 축제 2026년 월드컵만큼 화끈하고 뜨거운 남자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든 감독이고요. 제이슨 아니고요. 이곳은 온에어 DM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제이든 감독과 함께하는 DMB 온에어 네, 온에어 DMB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름을 성함을 잘못 네. 얘기했군요. 이런 엄청난 실수를 네 제이든 감독과 네 함께하고 있고요. 아이 소개를 굉장히 지금 뭐 월드컵만큼 화끈하고 뜨거운 남자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1: 아 네네. 그 요즘에 좀 전 네. 세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네. 다들 주말 동안 경기 챙겨 보시느라고 월요병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저 가장 뜨거웠던 소식은 역시 지난주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조별 예선 첫 경기였죠.
0: 네, 그렇죠.
1: 체코를 상대로 2-1 아주 짜릿한 첫 승리를 거두면서 16강행 청신호를 기분 좋게 갔습니다. 전술적인 완성도도 훌륭했는데 무엇보다 선수들의 집중력이 돋보였던 90분이었는데요. 저번 주 어떻게 축구 보셨나요?
0: 아, 그럼요. 당연히 금요일 네. 밤. 네. 네. 아주 목요일 밤이었죠.
1: 네, 맞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밤늦게까지 보면서 네. 10시, 밤 10시에 경기를 시작했잖아요.
1: 네네.
0: 네. 너무 가슴 졸이면서 보고 네. 또 너무 고함을 많이 질러가지고.
1: 아, 네네.
0: 왜 이렇게 막 순간 계속 네. 사실 그 골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1: 그러니까요.
0: 놓칠 때마다 네. 너무나도 가슴 졸이면서 봤습니다.
1: 네.
0: 그래도 정말 마지막에 네. 2-1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큰 네. 기쁨이 되었죠.
1: 네, 맞아요. 관전 포인트는 역시나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0: 그렇죠.
1: 높았는데요.
0: 네.
1: 그 손흥민 선수가 멕시코에 내리자마자 현지인도 아닌데 경찰과 모든 인원들을 총동력해서 멕시코 사람들의 그 인기가 대단했어요.
0: 네.
1: 하지만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책임을 또 다하기 위해서 너무 흥분하시지 않고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를 잘 해주셨는데
0: 네.
1: 많은

0: 여기 또 보면은 굉장히 다른 분들을 배려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좀 경기에 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 네네. 네. 맞아요. 그 손흥민 선수가 사실 그 주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번에 처음 출전하는 월드컵에 처음 출전하는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감정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컨트롤하는 부분이 네. 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감독과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좀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겠지만 이번 첫 경기가 승리를 해가지고 네. 저희가 좀 많이 이제 기대도 하면서 좀 재미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그렇죠. 이제 첫 경기는 아주 정말 순조롭게 출발을 했는데 또 이제 정말 또 두 번째 경기가 남아있죠.
1: 네, 맞습니다.
0: 18일.
1: 네. 네네. 지금 이제 뭐 전 세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2026년도 중미 월드컵이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관전 포인트 치열하게 봐야 할 이번 목요일에 열리는 A조의 최대 분수령 대한민국 대 멕시코의 매치입니다. 그동안 최근 10년간 멕시코 상대 전적이 1대 2패, 3대 2패, 그다음에 2대 2무까지 이렇게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또 승리를 했으면 굉장히 좋겠는 바람입니다.
0: 네, 사실 멕시코도 축구 강국이다 보니까요. 네네. 쉽지는 않은데 네. 정말 치열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번 경기가 열리는 곳이 멕시코 과달라하라인데요. 네. 멕시코의 홈이나 다름없는 지옥의 원정길인데다가 네. 북중미 특유의 살인적인 시차와 기후 속에서 우리 선수들이 체코전의 상승세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0: 네, 이 48개국이잖아요. 이번에 네. 참여하는 국가가.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상 이 조 1위로 가장 유리한 고지에 이긴다면은 오를 수 있죠.
1: 네, 네, 이번에 처음으로 48개국이 월드컵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이변과 달라진 규칙들이 있는데 이따가 한번 만나보실 텐데요.
0: 네.
1: 저희가 3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 2위밖에 없는데
0: 네.
1: 이번 그렇죠. 네. 이번 월드컵에는 3위도 있는 또 와일드카드가 피말리는 또 계산기를 두드려야 될지도 네. 모르는 그런 월드컵이 되겠습니다.
0: 오히려 좀 기회는 오히려 많아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16강 진출하는 네. 거에 있어서. 네.
1: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경기 외에도 이번 주 대형 매치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어제 일본과 네덜란드가 무승부를 기록해가지고 그렇죠. 모두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0: 맞습니다.
1: 네, 당장 내일 새벽에는 전통의 강호 프랑스와 세네걸의 리턴 매치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알제리의 경기가 입니다. 축구 팬들에게는 잠 못 드는 일주일이 될 것 같네요.
0: 맞아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보통 분들은 저 같은 네. 경우는 뭐 한국 경기를 주로 해서 보지만 다른 분들은 밤새 보느라고 아주 잠도 못 주무시고 그 축구가 주는 그 굉장히 뜨겁고 또 에너지를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발산하게 되잖아요.
1: 네,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제 친구가 네. 이번 사실 체코전을 정확히 예언을 했는데 정확히 맞았어요.
0: 아, 2대1로까지
1: 하신 겁니까? 네, 2대1로 이길 것 같다. 근데 체코는 헤딩으로 넣을 것 같다. 라고까지 이제 예언을 했는데 네. 그걸 맞춰서 요즘 그 친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1: 그 친구가 그
0: 주변에
1: 사실.
0: 주변에 뭐 네. 이것저것 물어보겠어요?
1: 네네. 그 친구가 사실 네. 이번에 순례길을 떠나요. 그래서 어제 제가 델다 져가지고 네. 지금 아마 프랑스에 있는데
0: 네.
1: 또 축구의 그 인기를 거기서 만끽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좋은 시간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이팅합니다.
0: 네, 지금 순례길을 떠난 우리 네. 제이든 감독의 네. 친구분 응원합니다. 열심히 또 순례한 이야기도 나중에 좀 그 친구 이야기도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는지도 좀 전해주십시오.
1: 네, 좋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이제 월드컵을 또 얘기하다 보니까요. 월드컵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제이든 감독님 어떤 노래를 같이 듣고 싶으신가요?
1: 네, 이번 제가 뽑은 제 최애 월드컵 노래는요.
0: 네.
1: 일단 한번 들으시죠. 정국이 부르는 Dreamers.

0: 네, 정국의 Dreamers 듣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정국이 부르는 걸 보면요, 너무 멋있거든요.
1: 진짜 멋있었어요.
0: 네,
1: 그
0: 진짜 멋있어요.
1: 2020년도 카타르 월드컵에서
0: 네.
1: 세레모니로 딱 우리나라의 정국이 나와서 월드컵의 노래를 부른다. 와, 엄청 센세이션을 했는데
0: 맞아요.
1: 이번에도 월드컵 주제가 오프닝을 또 이제 저희 한국의 그 케이팝 디몬 헌터스
0: 네,
1: 나오는 이제가 불러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이제가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 문양이 들어간 그리고 한국적인 그 한복의 느낌이 나는 의상을 입고 너무 멋있게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또 리사도 또 불렀고요. BTS 리사도. 네, 오프닝 곳곳에서 하는 곳마다 우리 K팝의
1: 위상이
0: 위상이 드러났고요. 이 정국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벌써 이게 지금 4년 전이군요.
1: 그렇죠.
0: 아,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1: 맞아요,
0: 그때
1: 진짜.
0: 이 제가 그 인터뷰하는 걸 예전에 들었는데 그냥 사실은 노래만 부르는 거였대요. 근데 즉석으로 그 얼마 전에 잠깐 이 율동을 넣어서 했다고 하는데 율동하는 것도 뭐 댄스도 너무 멋있었죠.
1: 그 정국 말씀하시는
0: 네,
1: 거죠?
0: 정국이 그렇게
1: 그
0: 얘기를
1: 사실
0: 하더라고요.
1: 제가 이제 뭐 방탄이랑 일을 분들이랑 일을 또
0: 아,
1: 했었었는데
0: 네.
1: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그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0: 네, 여담 너무
1: 네,
0: 좋아요.
1: 방탄 분들이랑 이제
0: 네.
1: 그 포토샷을 비밀리에 찍은 적이 있어요 저희가
0: 아,
1: 네,
0: 네.
1: 라스베가스랑 캘리포니아를 오가면서 찍어서 저희가 이제 장소도 섭외를 하고 여러 가지 뭐 포토샷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아랍분들이 방탄을 정말 좋아해요.
0: 아랍분들이요? 중동에서도 뭐 인기 굉장히 많죠?
1: 네, 그래서 그분들이 방탄분들이 어디 계신지를 좀 찾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연락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0: 네.
1: 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좀더 비밀리에 촬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또
0: 그렇군요.
1: 카타르가
0: 공개되지 않도록.
1: 네네
0: 네.
1: 그렇죠. 저희가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그런 공원들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제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시큐리티
0: 네.
1: 매니지먼트를 또 하면서
0: 아,
1: 거기
0: 네.
1: 경찰분들과
0: 소통도
1: 시큐리티들이
0: 하시고,
1: 이렇게
0: 네.
1: 계신데 제대로 안 막는 거예요. 저희
0: 네.
1: 아티스트를.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궁금해서 조금씩 다가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사람들 몰려서 이렇게 찍으니까. 그래서
0: 네.
1: 사실 저희가 그때는 원래 저희 스태프들은 암묵적으로 검은색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날은 그냥 현지인처럼 보이자 해가지고 옷을
0: 네.
1: 일부러 컬러풀하게 입었어요. 그렇게 이제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로 이제 몰려들려고 하길래 제가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0: 네.
1: 막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분들도 막고 물어보거든요. 혹시 방탄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하다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이거 그 대학교에 모델
0: 네.
1: 공부한 애가
0: 네.
1: 지금 그 프로젝트 내려고 하는 거다. 이러니까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또
0: 떠나셨어요? 네,
1: 떠나셨던 그런
0: 네.
1: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0: 아, 그렇군요. 방탄 BTS가
1: 네.
0: 정말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1: 네네.
0: 저도 처음에는 그냥 아, 왜 이렇게 인기가 많나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 노래 부르는 것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을 좀 듣고 찾아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감독님 생각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BTS를 좋아할까요?
1: 일단 같이 일한 아티스트 중들 중에
0: 네.
1: 제일 열정적이고
0: 아,
1: 제일 신나고
0: 네.
1: 정말 저는 이제 카메라 일을 하면서 그들을 좀 밀착으로
0: 네.
1: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해요. 리허설 때도.
0: 네.
1: 시카고 때 저희가 너무 추워가지고 카메라를 못 만질 정도여가지고 저희가 장갑을 다 샀어요. 장갑도 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너무 더워가지고 두건도 이렇게 쓰면서 촬영을 했는데 그 추운 날씨, 그 얼음 같은 추운 날씨에도 정국 씨가 그 혼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유포리아라고.
0: 네.
1: 그 유포리아를 이제 하려면 큰 크레인에 연결된 그 케이블 선이죠. 거기를
0: 네.
1: 이제 몸을 연결해가지고 하늘을 나는 그런 씬이 있어요.
0: 아, 네.
1: 정말 얇은 옷을 입고
0: 네.
1: 그 얇은
0: 아.
1: 옷이 약간 아름답게 이제
0: 보여야
1: 꽃잎처럼
0: 되니까.
1: 네, 이렇게
0: 네.
1: 흩날리면서
0: 네.
1: 그런 씬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리허설임에도 불구하고 나르시더라고요. 열정적으로.
0: 네.
1: 네, 그런 것도 보면은 대단하고, 부황도 막 뜨시고, 그리고 이제, 네. 그 끝나면은 그, 이제, 무대에서 등장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0: 네.
1: 거기서 이제 천천히 내려가는데, 팬들한테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마지막까지, 머리카락 살짝 볼 때까지 막 웃으면서 그러다가, 거기서 쓰러져 있는 그 멤버들 보면은,
0: 네.
1: 아,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마음이 아프고.
0: 좀 찬한 마음이 드는 네. 것 같죠.
1: 네, 네.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그리고 두 번째
0: 아프면 안 되는데. 네.
1: 네, 두 번째로 노래가 가사들이 사실 내 자신을 사랑하라
0: 네.
1: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네. 누구를 사랑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말도 생각이 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가사들이 많고
0: 네.
1: 그런 자존감을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0: 네.
1: 미국 분들 혹은 세계 분들이 마음을 터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지금 말씀하신 마음을 터치하지 않았나 하는 게
1: 네.
0: 딱 와닿는 게요.
1: 네네.
0: 이 BTS를 알면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고 다들
1: 그렇죠.
0: 그러면서 그 과정들도 다 이렇게 팬 아미 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고 그리고 정말 요즘 그 가사들이 보면은 좀 안 좋은 가사들도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굉장히 따뜻하고 위로와 격려가 되고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좀 다시 힘을 얻고 설 수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 남녀노소 함께 다 좋아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너무 자랑스러운 BTS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 사실 BTS가 엄청 뜬 포인트도
0: 네.
1: 그 쩔어라는 노래와
0: 쩔어.
1: 파이어 뭐 이런
0: 네.
1: 에너지 팍팍 넘치는 그런
0: 그렇죠.
1: 노래들이었는데
0: 네.
1: 남미들 특히 이제 멕시코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0: 이번에 멕시코 네. 방문했을 때 그
1: 네.
0: 광장에 모인 수많은 인파들 보셨죠?
1: 네, 맞습니다. 네.
0: 대통령까지 네. 나와서 함께.
1: 그러니까요. 네. 네, 저도 사실 멕시코를 작년 11월 달에 르세라핌 투어 때문에 갔다 왔는데
0: 르세라핌이 네.
1: 네. 거기는 또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요. 반응이 좋아서 같이 신나는
0: 열정이 좀 강하죠.
1: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저희 월드컵 얘기 한번 더 들어볼까요?
0: 네. 네.
1: 2026년도 북중미 월드컵은 축구 역사상 진짜 역대급 변화가 많아서 화제인데요. 이게 알면 꿀잼인데 모르는 축구보다가 아주 황당해질 수 있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네. 제가 축구 보셨다 하셨으니까
0: 네.
1: 돌발 퀴즈로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 네.
1: 이번이 본선에 올라온 나라가 역대 최다인 건 아는데 저희가 이제 48개국이 참가를 했죠.
0: 네.
1: 그럼 그 전에는 몇 개국이 참가를 했을까요?
0: 그 전에는 뭐
1: 네.
0: 이보다는 적었죠.
1: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전에는
0: 30몇 개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저희가 항상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32강 가야 된다.
0: 32강
1: 가야 된다. 16강 가야 된다.
0: 16강 간다. 네. 뭐 8강 그렇기 가면
1: 때문에
0: 너무 좋고. 네.
1: 맞아요. 16강을 항상 저희가 그 목표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48개국 진짜 역대 최다 스케일입니다.
0: 네.
1: 엄청나게 커졌어요. 저도 사실 이번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출국 룰도 꼬여가지고
0: 네.
1: 예전처럼 조 1, 2등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 3등도 성적 좋은 상위 8개 팀은 와일드카드로 올라갑니다.
0: 네.
1: 턱걸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3등을 해도 이제 패자 부활이 되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예, 변수까지 계산기를
0: 네.
1: 두들겨야 할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면 좀 예전보다는 16강 진출하는 게 오히려 좀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1: 맞아요. 네. 네. 해서 좀 그래도 저희가 좀 잘 해서 좋은 성적으로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올라가더라도 상대편 대진운이 또 좋아야 돼요.
0: 그렇죠.
1: 네. 1등으로 올라가면
0: 대진운이 굉장히 네. 좋아야 되죠.
1: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예. 올해 48개국이 이제 함께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1: 네.
0: 오래전에 브라질을 간 적이 있어요.
1: 네네.
0: 근데 그 브라질에 제가 리우랑 이렇게 상파울로에서
1: 네.
0: 이제 그 관광버스를 타고
1: 네.
0: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한 뭐 8시간, 9시간 갔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근데 그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마을을 지나갈 때 좀 굉장히 어려운 빈민가 마을을 지나는데 동네 아이들이 축구공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축구라는 게 사실 다른 운동 경기들은 여러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1: 네.
0: 야구를 해도
1: 네.
0: 살 것들이 많고
1: 맞아요.
0: 굉장히 그렇지만 이 축구는 공 하나만 있으면 동네 아이들이 다 놀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공 하나만 가지고 점심 시간 벨 울리자마자 그 사물함 가가지고 공만 가지고 나갔던 그렇죠.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이 공 하나만 있으면은 빈부 상관없이 어느 곳에든지 땅만 있으면은 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전 세계의 모든 분들이 함께 즐기고 또 좋아하는 경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1: 근데 사실 살짝의 변화는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또 깜짝 놀란 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잔디 경기장은 감히 상상도 못할.
0: 그렇죠. 잔디라는 게 뭐 제 때만 해도 좀 잔디를 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긴 다 잔디 경기장이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축구할 때 태클 이런 거 잘 못했고요. 네. 아프니까 나도. 네. 근데 여기 미국에서는 잔디 경기장이 잔디 있어서 경기장. 와 역시 부자의 나라 그 생각이 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무선 규칙 중에 하나가 입 가리기 금지 룰이에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싸운 이유가 입을 가리고 그 욕을 많이 해요.
0: 네.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걸 알아도 거의 뭐 그냥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그런 그래서 많이 이제 뭐 지단이 박치기라든지 그 유명한 그런 퇴장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입으로 입 맞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달라졌습니다. 선수들이 유니폼 옷깃이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상대팀 선수에게 귓속말을 하면 바로 퇴장입니다. 퇴장. 옐로 카드도 아니에요. 바로 퇴장.
0: 바로 퇴장.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리고 상대 선수한테 욕을 한다는 거죠.
1: 인종차별이라든지 상대의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그런 거를 최대한 줄이고자 페어하게 하자는 거고.
0: 멘탈을 흔들릴 수도 있는
1: 그렇죠.
0: 거군요. 사실.
1: 네네. 네. 맞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이제 카메라가 줌인을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욕을 하는지
0: 게스트를 해서
1: 그런 게 좀 많이 떴었는데 피파가 이번에 독하게 마음을 먹고 욕을 하거나 인종차별을 막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0: 그렇군요. 네. 네. 그 욕하시면 안 되죠.
1: 맞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시간 끄는 지연 행위도 막았습니다. 스로인이라 골킥 5초 제한 룰인데요. 라인 밖에서 공을 던지거나 골대 앞으로 찰 때 딱 5초 안에 안 하면 바로 상대방한테 스로인이나 코너킥으로 뺏겨버립니다.
0: 와, 5초면은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후반 90분 내내 그렇게 숨가쁘게 뛰면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1: 네, 사실 5초가 또 축구 경기에는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아, 5초 정도면 많이 줬다 이제라고 생각을 하고 전에는 또 이제 90분 사실 45분이죠.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인데 이번에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해서 물 마시는 시간을 3분 줍니다.
0: 3분.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전반전 안 끝났는데 왜 광고를 때리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광고주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그 시간대 선수들 불러다가 전술을 완전히 새로 짤 수 있는 그런 작전 타임이 될 수 있는 거죠.
0: 네, 그렇죠. 그 시간에 이제 감독들의 두뇌 싸움을 보는 것도 숨은 또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0: 축구보다 보면은 이기고 있는 팀 선수들이 살짝만 이렇게 툭 부딪혀도 세상 다 이런 표정으로 그라운드에 누워서 침대에 축구를 하기도 하잖아요.
1: 네네.
0: 네. 그것도 잡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전에는 좀 약간 많은 약간 더티 플레이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기고 있으면 골키퍼가 갑자기 뭐 눈이 아프다면서 누워서 안 나가고 굉장히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너무 고구마를 꽉 먹고 체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피파가 침대를 아예 앞섰습니다. 우선 교체 10초 제한 룰이 생겼어요. 선수 교체를 할 때 걸어 나가면서 시간 끌면 새로 들어올 선수가 경기장 밖에서 1분 동안 강제로 대기해야 됩니다. 1분이요. 네. 1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자기 팀이 1분 동안 10명으로 뛰어야 되니까 절대 민기적 걸 수가 없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건데 그 11명이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한 명 빠진다는 거는 기회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엄살 부리느라고 누워 있으면 지체 없이 밖으로 빼고 1분 동안 팀의 손해를 주게 만드는 겁니다.
0: 이 말 들으면서 또 혹시 우리 주부님들 남편분들 거실에서 오랫동안 누워 있는 거 보고 이 룰을 또 이 소파 밖으로 나갔으면 1시간 동안 거실 출입 금지야 뭐 이런 말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네, DMB 남편분들 오늘 퇴근하시고 소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그 48개국 참가 소식부터 입가리면 퇴장, 침대 축구 금지 룰까지 오늘 월드컵의 파격적인 새 규칙들을 알아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룰이 가장 통쾌하고 마음에 드시나요?
0: 네. 제가 네. 그 오늘 좀 몰랐던 것들을 우리 감독님으로부터 네.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네. 이걸 좀 알고 네. 경기를 보면 다음 경기를 그럼요. 보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오늘 앵커님은 어떤 룰이 굉장히 마음에 드시나요?
0: 아, 저는요. 네. 입 가리고 네. 상대 욕하는 거. 아, 이거는 네. 사실 하면 안 되는 그쵸, 거니까요. 그쵸. 네. 이게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1: 좋습니다.
0: 네. 아, 정말 이 월드컵 얘기 들으면서 참 네. 가슴이 네. 또 뛰는 그 기억이 다시 또 떠오르네요. 네네. 노래를 하나 또 같이 듣고 이야기 이어나갈까요?
1: 네, 좋습니다.
0: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곡은 일본 노래예요. 지금 신청하신
1: 네,
0: 노래가.
1: 맞습니다. 네.
0: 네.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1: 그 요즘에 제가 이제 유튜브나 네. 인스타를 보면 약간 쇼츠에 굉장히 많이 나는 노래입니다. 네. 자, 오피셜 히게 단디즘이 부릅니다. 트위튼더.
0: 네. 그래요? 이게 일본 가수가 부른 노래인가요? 네. 네, 지금 계속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이 노래 처음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0: 지금 들으셨던 곡이요. 네, 한번 어떤 곡인지 네. 일본 말이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1: 네, 오피셜 네. 희게 단디즘이라고. 네. 옛날에는 제가 라디오를 많이 들으면서 좀 좋은 노래들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요즘에는 인스타나 뭐 유튜브 쇼츠로 좀 많이 좋은 노래를 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스토리텔링을 할 때 거기에 노래를 많이 입혀서 제가 좋아하게 된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이제 밴드거든요. 일본의 밴드 마츠우라 네. 마사키, 후지하라 사토시, 오자사 다이스케, 나라샤키 마코토.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서 네 아무튼 옛날에 이제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이 노래 밴드를 좀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이제 다들 각자 생활을 하다가 밴드를 결성을 했어요. 사토시가 대학교 네. 3학년 때 밥을 혼자 먹을 때 계속 와서 우리 같이 밴드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서 나루토 마코토가 마음에 들어서 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오늘 또 감독님 네. 덕분에 네. 또 새로운 밴드를 알게 되고 네. 또 좋은 노래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를 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1: 네. 심리 테스트 무슨 생각해?
0: 심리 테스트 무슨 생각해? 오늘 이 코너를 또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건가요?
1: 네, 저희가 바쁜 이 퇴근길 정체 속에서도 출근길 정체 속에서도 머리도 식히고 나도 몰랐던 내 마음속 진짜 생각과 성향을 톡톡 튀는 질문으로 알아보는 아주 스무스한 시간입니다. 마침 전 세계가 이제 뜨거운 축제로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월드컵 관련 심리 테스트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0: 네, 심리 테스트. 게다가 월드컵 관련이라니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강현컷님 그리고 DMB 청취자 여러분. 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 네. 내가 만약에 이번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가 선수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0: 아, 네. 네,
1: 자고 일어났는데 MBTI S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분인데 다음 네 가지 포지션 중에 네. 내가 가장 뛰고 싶은 자리 어디일까요? 저희가 그 중학교 때 어렸을 때 축구를 할 때 나 너 뭐 할래? 너 뭐 할래? 하면 공격수가 제일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공격수가 한 10명 있었고 골키퍼 한 명 있고 옛날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본능적으로 딱 하나만 고르시는 겁니다.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0: 네.
1: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공격수.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요. 첫 번째 공격수. 화려한 골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그리고 두 번째 미드필더. 세 번째 수비수. 네 번째 골키퍼예요.
0: 네.
1: 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알려드리자면 뭐 패스 찔러주면서 경기 전체를 지휘하는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몸을 날려서 상대의 공격을 꽁꽁 묶어버리는 수비수. 그리고 최후의 보루죠.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는 골키퍼.
0: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1: 내향적이신.
0: 네. 네.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1: 아,
0: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할게요. 미드필더. 패스를 찔러주면서 경기 전체를 지휘하는.
1: 네. 네.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는 골키퍼였어요.
0: 골키퍼를 하셨어요.
1: 네. 뭔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그 스키 장갑을 이렇게 꼈는데 그 장갑 자체를 좋아해서 왜냐면 뭔가 네. 다 막아줄 것 같은 거예요.
0: 아 그렇죠. 네,
1: 그래서
0: 네.
1: 그걸로 공을 잡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0: 근데 이 골키퍼가 굉장히 네. 부담이 클 것 같아요.
1: 부담스럽죠.
0: 굉장히 부담스럽죠.
1: 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이제 그 욕심도 나고 해서 공격수로 바꿨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공격수와 골키퍼가 굉장히 극과 극인데 두 네. 포지션을 다 하신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테스트가 은근히 소름 돋는 게 축구 자리를 통해서 내가 직장이나 가정, 사회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을 정확하게 짚어지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심리 테스트가 좀 요즘 뭐 MBTI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네. 화려한 골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공격수가 네. 되시고 싶어 하시는 분 네네. 어떤 심리일까요?
1: 네, 공격수는요. 이분들은 평소 주도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열정파입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남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내 성과가 묻힐 때는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관심과 칭찬을 먹고 사는 고래 같은 스타일이라 그래요.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네. 패스를 찔러주며 경기 전체를 지휘하는 미드필더, 저 네. 같은 사람은요? 네네. 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 한번 네. 읽어주시죠.
0: 아, 두 번째. 이 두 번째를 고르신 분들은요, 사회생활 말렙, 인간관계 조율의 신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은 내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중간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 상황이 될 때입니다. 남 눈치 보다가 멘탈이 먼저 지치는 스타일인 거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사람 중심이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마음 다치는 걸 어려워하면서도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목적을 또 이뤄야 하는 그런 두 가지가 다 있어가지고 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1: 네. 자, 세 번째는요. 수비수입니다.
0: 몸을 날려서 상대의 공격을 꽁꽁 묶어버리는 수비수.
1: 네. 그 수비수들이 스트레스 폭발하는 순간이 갑자기 약속이 틀어지거나 내 구역에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길 때거든요. 오늘 퇴근길에 예고 없는 사고 정체 구간 마주치면 차 안에서 크게 욱하시는 분들이 수비수 성향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 감독님처럼 최후의 보루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는 골키퍼를 원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1: 네, 골키퍼를 구르신 분들은 독립심이 강하고 혼자서도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멘탈갑 강심장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의심하고 간섭할 때 폭발합니다. 한마디로 나 좀 믿고 내버려 둬라 라는 마이웨이 스타일이죠.
0: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네,
1: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생생한 꿈이었는데 네. 한창 손흥민 선수가 막 토트넘에서 날아다닐 때였어요.
0: 네,
1: 골든부츠 받고 막 손흥민 와 저 너무 보고 싶다 뭐 이럴 때였는데 제가 꿈에서 일어나 보니까 그 라커룸 쪽에서 제가 그 토트넘 라커룸 네. 보니까 제가 선수인 거죠.
0: 그래요?
1: 네. 그래서 네. 멀리서 훈련하고 있는 그 잔디밭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이 저한테 손짓하면서 안 나고 뭐해 빨리 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와 여기 내가 어떻게 손흥민이 저보고 이제 빨리 와서 훈련하라고 이렇게 네. 하는데 왠지 막 어리버리타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 이거 맞나? 이거 미쳤다 막 이러면서 큰일 났다. 이거 실력 들통나면 안 되는데 중간이라도 좀 가야 되는데 하면서 좀 기분 좋게 예, 있다가 깨가지고 너무 좀 그때 슬펐어요.
0: 네. 아, 꿈속에서는 그래도 네. 손흥민 선수를 만날 수 있었다는
1: 맞아요.
0: 게 정말 네. 기분 좋았을 것 같고요.
1: 네, 기분 좋았어요. 네.
0: 축구 포지션으로 알아보는 우리 네. 성격 어떤 네. 분이신가 알아봤고요. 네. 여러분들을 과연 선택하신 게 맞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네. 고민 상담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저희 고민 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상담소 도와주세요.
0: 네. 고민 상담소 어떤 고민을
1: 네, 고민 상담소 코너는요. 제 주위 친구들, 친척, 지인, 오빠, 아들, 처남, 언니, 형부, 할머니, 원장님 모든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런 코너 정말 오랜만이죠. 이렇게 월요일에 저희한테 이제 메시지를 주셔서 월요일까지 받아서 고민을 들어주는 코너입니다. 여러 가지 요즘 고민들 많으시죠? 그 경기도 네, 좋지도 않고 뭐 이러면서
0: 네, 네. 맞습니다.
1: 어떤 네 고민이 있는지 지금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번 도로망령님 네. 페어팩스나 애난데일 근처에서 계속 렌트로 살다가 이번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인스펙션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 동네 집값이 정말 미쳤네요. 제 예산으로는 도저히 각이 안 나와서 저 멀리 센터빌 외곽이나 헌든 그 심지어 스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까지 내려가야 할 판입니다. 문제는 제 직장이 알링턴이라 이 멀리 이사가면 매일 왕복 두세 시간을 도로 위에서 각 독박정체로 버텨야 한다는 고민인데요. 삶의 질을 위해서 좁아도 편의성 좋은 페어팩스의 렌트로 버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몸이 좀 축나더라도 내 집 찾아 멀리 떠나는 게 맞을까요? 퇴근 66에 갇힐 때마다 정말 숨이 막힙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네. 이게 정말 사실 현실적인 거예요. 요즘 그 알링턴에 젊은 분들이 네. 많이 사시는데 네. DC랑 가깝기도 하고 근데 집값이 너무 렌트비가 그쵸, 비싸니까 맞아요. 어떻게 이거를 지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1: 제가요? 아니 사실 66에 네. 막히면은 정말 답이 없어요. 내가 왜 이 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할애하고 있나. 네. 이 시간이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그 66에 막힐 바에야 한두 시간 정도 친구랑 저녁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좀 속 편하게 가겠다. 라는 이제 결정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약간 워라벨이라고
0: 네,
1: 하죠.
0: 네.
1: 약간 워크 라이프 밸런스 같은
0: 맞습니다.
1: 건데 이제 내가 편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집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1: 옛날에는 저 무조건 직장에 가까운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또 집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집이라는 거는 굉장히 편한 곳 아닙니까?
0: 그렇죠.
1: 피난처, 나의 쉼터. 그래서 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이게 어느 곳에 사는지를 선택하시는 걸 봐도 그분이 네. 무엇을 더 가치를 두고 사는지 알 수
1: 네.
0: 있을 것 같아요.
1: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사실 네. 삶을 질을 또 위해서 페어팩스 사시고 친구랑 저녁 드시고 편하게 트래픽 없을 때 가시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0: 좀 편한 곳에서 사시는 네. 거를 하시면서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돈도 좀 모을 네. 수도 있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맞아요.
0: 젊을 때는 사실 조금 모으셔야 되거든요.
1: 이게 뭔가를 네. 산다는 것 자체를 급하게 사버리면은
0: 네.
1: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을 좀 여유롭게 두고 집을 좀 보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좀 렌트를 하는 게 좋지 않나.
0: 네.
1: 매물이 좋은 매물이 나올 때까지 그런 느낌이에요.
0: 그렇죠. 네. 그러면은 또 하나만 더 좀
1: 네.
0: 지금 사연이 좀 있는데
1: 네.
0: 다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1: 네.
0: 네. 네. 하나만 더 해주실까요?
1: 네. 네. 한 달이 건너면 님입니다. 동네 오픈톡방에서 만나서 정말 예쁘게 연애했던 남친과 얼마 전 헤어졌어요. 성격 차이로 조용히 우리 헤어지자라고 했는데 그때 지옥은 진짜 그때 다음부터네요. DMB 한인사회가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좁은 바닥이다 보니까 남친이랑 같이 활동하든 모임에 나갈 수가 없고 주변 사람의 눈치가 엄청 보입니다. 심지어 벌써 교회나 다른 한인마트에서 누구누구 헤어졌다더라
0: 네.
1: 라고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런 소문이 있나요? 모임을 다 탈퇴하고 집구석에 있자니 억울하고 외로운데 뻔뻔하게 얼굴 들고 계속 나가자니 마주칠 때마다 멘탈이 갈립니다. 이 좁은 동네에서 전 연인 꼬리표 떼고 살아남는 법 제발 도와주세요.
0: 아,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네. 현실이에요.
1: 맞아요.
0: 네.
1: 이게 동네 약간 사내 연애 이게 위험한 게 헤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0: 그렇죠. 그 어떤 모임에서 네.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학교 CC도 마찬가지고
1: 네.
0: 보통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은 그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같은
1: 네.
0: 만나시는 분들도 같은 분들이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 자연스럽게 한 분이 그냥 멀어지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게 그 네. 헤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쁜 놈이고 나쁜
0: 네.
1: 여자면은 사실 편해요. 왜냐면
0: 아, 그렇죠.
1: 다 배척을 하면 되기
0: 네.
1: 때문에. 근데 둘 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0: 네.
1: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 이러면은 눈치 많이 보게 돼요.
0: 아, 서로 그렇죠.
1: 네, 우리 어디 가기로 했는데 그 사람만 또 빼고 불러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둘 다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룹에서도 사실은 그 두 분을 다 잃어버릴 수도
1: 네,
0: 있는 거고
1: 네네네.
0: 두 분 스스로가 다 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두 분 다
1: 아,
0: 계속 나오시는 분들도
1: 네,
0: 계시고
1: 맞아요.
0: 한 분만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1: 네.
0: 사실 이런 게 뭐가 정답이라고 말하긴 참 힘들 것 같아요.
1: 사실
0: 네.
1: 억지로 나오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0: 네.
1: 결국에는 힘들어가지고
0: 힘들어서
1: 네, 나중에 또 나가세요.
0: 그렇구나.
1: 나가시는
0: 네.
1: 분도 있고 그런데 친구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0: 네.
1: 굉장히 친구분들한테 편하게 좀 그래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0: 네, 네. 네,
1: 그렇다고 막 험담하시는 건 아닌데 나 이렇게 해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좀 털어놓으면 네, 아무래도 조금은 찢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게 또 이렇지 않을까라는
0: 네.
1: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아, 오늘 축구 이야기부터
1: 네.
0: 또 고민 상담 그리고 축구로 알아보는 나의 상태,
1: 네.
0: 정신 상태까지도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참 재밌고 재미있는 방송이었어요.
1: 네.
0: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이 질문에 답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고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나?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제이든 감독님,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1: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역대급 스케일의 2026년 월드컵 파격 룰부터 뼈 때리는 심리 테스트 그리고 우리 DMB 청취자분들의 리얼한 고민 상담까지 아주 꽉꽉 채워봤는데요. 너무 즐겁고 뜨거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오늘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온에어 DMB 제이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네. 그리고 우리 방탄소년단의 전국에도 팬이신데 마지막으로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어떤 노래?
1: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국님이 혼자서 이제 그 크레인 타고 하늘을 돌아다니는 그런 노래였는데 유포리아.
0: 듣고. 네. 지금 BTS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부르는 유포리아 듣고 계시고요. 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라디오 워싱턴 초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오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그리고 한 주 힘차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크 후코이단.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해오름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니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3: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집을 팔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시즌별로, 요일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즌으로 살펴보면 역시 봄 마켓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언제나 3, 4, 5월 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아닌 이상 1년 내내 거래되는 주택 숫자의 반 이상이 봄 마켓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필요한 수리와 준비를 마치고 2월부터는 날씨와 마켓 상황을 잘 살펴서 3월이나 4월을 타겟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일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권하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사전에 커밍순을 붙여놓고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액티브 리스팅은 목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충분하게 집을 보여주신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어퍼를 받거나 피드백을 요청해서 마켓을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 목요일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씨도 살펴보고 할리데이가 끼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의 상황은 비어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해놓을 수 있고 새 페인트나 바닥을 교체할 수도 있으며 스테이징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짐을 정리해서 리스팅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물건들은 다 정리를 하고 리얼터나 스테이저의 도움을 받아 가구의 재배치나 데코레이션 아이템으로 바이어의 눈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렌트를 놓은 집이라서 테넌트가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집을 내어놓으셔야 한다면 테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이사 나가기 전에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리즈너블한 시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테넌트의 친절한 도움이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세일이나 다시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렌트하우스는 세일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테넌트와 미팅을 셋업해서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고 주택 매매에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서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마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5: 레코드 5를 눌렀습니다. 다음에 스텝.
6: 라디오 정오 주윤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00일 넘게 이어진 전쟁을 끝내는 종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측이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 초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제재 해제와 핵 문제, 미군 철수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 상장과 중동전쟁 종전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지나가면서 시장의 시선이 다시 연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첫 기자회견에서 금리 방향에 대한 신호를 찾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의 디지털세 폐지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성능 AI 수출 통제를 둘러싼 갈등이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엔트로픽이 최고위 기술진을 워싱턴에 급파해 백악관과 타협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드론 전쟁 시대를 맞아 미국 방산업계에서 수출 통제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도릴은 동맹국과의 무기 공동 생산을 위해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이 미 유통업체 월마트 산하 샘스클럽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안전 논란이 이어지자 책임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계자로 불리는 JD 벤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부인과 상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외벽에서 제거되는 장면을 보기 위해 시민 수백 명이 밤늦게까지 모였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철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사건 용의자인 한국 국적자가 해외 도피 8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라오스에서 체포된 뒤 미국으로 인도되며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차기 미 대선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JD 벤스 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부인과 상의해 대권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은 이날 CBS 방송 썬데이 모닝과의 인터뷰에서 2028년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한 질문에 중간선거 이후 아내와 상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41세인 벤스 부통령은 공화당 내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거론됩니다. 미 해병대 출신인 그는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자신의 성장 과정을 담은 회고로 킬빌리의 노래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공화당 내 잠룡으로 분류되지만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그가 현재 부인 우샤에 대한 고려로 대권 출마 문제에 대한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예일대 동창인 부인 우샤는 오는 7월 말 넷째 자녀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다만 그는 그 결정이 무엇이 될지 아직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 거론됩니다. 그는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현재는 이란 전쟁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의 경쟁 구도와 함께 동반 출마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후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를 매우 흥미로워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했느냐는 질문에는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아주 구체적인 정도는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백악관 핵심 인사들의 내밀한 논의 내용을 담은 뉴욕타임스 기자들의 신간이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뉴욕타임스의 백악관 담당인 매기 하버만과 조나단 스완 기자가 오는 23일 출간할 저서 정권교체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JD 벤스 부통령을 포함한 백악관 고위 인사들이 성범죄자 엡스틴 파일 처리, 이란 전쟁 등을 주제로 백악관 상황실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란 전쟁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장하는 이란 정권 교체 시나리오에 대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다시 말해 그건 헛소리라고 말한 내용도 적시돼 있다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14일 전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발간을 앞두고 뉴욕타임즈가 지난 10일 저자들의 취재 내용을 토대로 보도한 기사에도 엡스틴 파일 공개 문제를 둘러싼 참모들 간의 심각한 이견,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틴 사건 연루 의혹 등이 생생하게 소개돼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정권교체 책 관련 기사에 소개된 내용들이 너무나도 상세한 나머지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은 저자들이 백악관 상황실 회의들의 녹음 파일

0: 격분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저자들이 2023년 봄부터 올해 봄까지 선거 캠프 관계자와 백악관 직원, 정부 당국자, 후원자 및 친구, 의원, 전 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과 1000회 이상 인터뷰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특정인의 발언을 책에 직접 따옴표로 인용할 때는 해당 발언자 본인 또는 그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하거나 발언이 나올 당시의 메모, 녹음 파일, 녹취록 등을 근거로 삼았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중국 규제 당국이 미 유통업체 월마트 산하의 창고형 회원제 매장인 샘스클럽에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샘스클럽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샘스클럽 중국 책임자를 불러 외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탄은 중국 당국이 기업이나 기관, 개인을 소환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일종의 행정지도 구두경고 조치입니다. 당국은 샘스클럽 측에 식품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식품 판매 활동을 엄격히 수행하고 식품 안전 주체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유통, 공급망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위험을 차단해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현지 매체들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샘스클럽 매장의 식품 안전 위반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광동성 선전의 한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한 떡 상자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일었고 최근에는 냉동육을 냉장육에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샘스클럽은 입장문을 내고 회원들에게 불편과 우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당국이 지적한 문제와 시정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는 중국 전역에서 50개가 넘는 샘스클럽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해상 봉쇄 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106일간 이어진 무력 충돌이 종료 수순에 들어갔으며 양측은 중재국을 통해 공식 서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14일 오후 5시 30분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시에 미 해군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며 세계의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해서 석유가 흐르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연합 공격을 통해 시작된 이란 전쟁을 106일 만에 끝내는 사실상의 종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세바즈 샤리프 총리는 이날 X를 통해 양측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며 합의 사실을 전하고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이란 측은 오는 19일 체결에 추진되고 있는 미국과의 양해각서 MOU 초안에 담긴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번 설명은 최종 서명 전 단계에서 나온 것으로 실제 합의문 내용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르통신에 따르면 이란 협상팀 수석대표의 전략 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합의 초안이 모두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디는 초안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와 이란 동결자산 해제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이 기존 2차 제재는 물론 1차 제재까지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 방안도 포함됐으며 이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60% 농축 우라늄 비축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의 핵활동 전반이나 미사일 개발, 영내 대리 세력 문제는 현재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하마디는 미국이 30일 안에 이란 인근 지역에 미군을

철수하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으며 이란의 동결 자산 일부를 조기에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최종 합의가 체결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합의 이행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벤쿠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 뉴스는 벤쿠포프 제공입니다.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 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두 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던 한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도피 8년 만에 붙잡혀 미국으로 인도됐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라오스에서 미 당국과 현지 정부의 긴밀한 공조로 신병을 확보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입니다.
5: 미국에서 두 건의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던 한국 국적자가 8년 만에 체포돼 미국으로 인도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검찰, 경찰 등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자 김명진 씨를 라오스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인도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6년 6월 27일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한 남성에 대한 살인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의 의뢰를 받은 청부살인범은 원래 표적이 아닌 엉뚱한 사람의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또 2018년 9월 5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웨스트민스터에서 돈 문제로 다투던 친구 크리스토퍼 김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이후 해외로 도피했으나 라오스에 체류 중이던 최근 여행 서류를 문의하러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미국과 라오스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지만 미 국무부와 FBI 등은 라오스 정부와 협력해 김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라오스는 그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금한 이후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기소된 김 씨는 이 지역에서 재판을 받은 이후 오렌지 카운티로 옮겨져 추가 기소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례는 미국 수배자가 라오스에서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된 첫 사례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토드 스피처 오렌지 카운티 지방검사는 정의에는 국경이 없으므로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말 그대로 지구 끝까지라도 간다며 법의 팔은 길기 때문에 지구상 어느 나라도 정의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4: 뉴욕 한인회는 13일 오후 6시 맨해튼 한인회관에서 창립 6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 한인 인사 120여 명이 참석해 뉴욕 한인회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념식은 이에스터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명석 회장의 기념사, 김상우 뉴욕 총영사, 이시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장, 변종덕 역대 회장단협의회 고문, 임형빈 한미충요회 회장의 축사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인회관 보수를 위한 후원의 밤을 겸해 마련됐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기념사에서 66년 전 작은 모임에서 시작된 뉴욕 한인회가 이제 40만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며 한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마련한 뉴욕 한인회관은 전 세계 한인사회가 부러워하는 상징적인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뉴욕 한인회는 앞으로 2세 중심의 한인회 체제 구축과 전직 회장단 및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한인회관 개발 추진 방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또 최근 한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한인회관 개발 제안을 받았으며 이를 전직 회장단에 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회관 개발 문제는 역대 회장단을 비롯한 한인사회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우 뉴욕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뉴욕 한인회는 특히 역대 한인회장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뉴욕 총영사관도 앞으로 뉴욕 한인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한인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내빈 소개와 함께 창립 66주년 기념 떡커팅식, 생일 축하 합창, 김영환 테너의 축가, 기념 촬영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2부 순서에서는 이소영과 친구들의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로봇 업체 유비테크가 감성 동반자를 표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해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3,800대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습니다. 15일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유비테크는 지난 2일 교감을 목표로 하는 가정형 휴머노이드 로봇인 U1 시리즈의 온라인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U1 남성형은 키 183cm에 몸무게 42kg으로 정장을 입고 금테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며 여성형은 키 168cm, 몸무게 35kg에 얼굴에 정교한 화장을 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와이파이 연결을 지원하고 한 번 충전하면 2시간에서 4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88개에 달하는 고자유도 관절과 자체 감성 인공지능 모델, 암호화된 로컬 메모리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사용자가 외형을 맞춤 제작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되며 성인에게만 판매됩니다. 회사 고객센터에 따르면 예약금은 대당 3천 위안, 약 67만 원이며 오는 30일 제품 발표회를 통해 최종 가격과 세부적인 사양이 공개됩니다. 잔금 결제는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최종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개시 열흘 만에 3,800대 이상의 예약이 이루어졌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AI 기반 연애 게임 캐릭터를 실제 로봇으로 구현한다면 더 큰 인기를 끌 것이라며 15만 위안, 약 3,300만 원 이하로 책정될 경우 시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품이 기술적인 성능보다는 감정적인 소비재라는 새로운 시장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랜드 컨설팅 업체 화천은 극도로 사실적인 외형은 일부 사람들에게 불쾌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다며 인간관계 약화와 로봇에 대한 과도한 정서적인 의존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규제할 제도와 기준은 아직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올해부터 대만군 정보국에 사상 처음으로 상주 배치돼 있다고 대만 언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낯선 외국 군인이 대만 국방부 군사정보국 내부에 제지 없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처럼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군은 미국 국가안보국이 대만에 설치한 대중국 감청 기지 운영과 관련된 메이위안 계획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대만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과 국가안전부 등이 기밀 군사정보를 미국과 협력하는 르후이 계획을 통해 중국 지역 감청 외에 미국이 제재하는 이란과 북한 선박의 대만 해협 통과 등 특정 사안과 관련된 정보도 미국 측에 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과 대만 양측의 단연간의 협상으로 중국의 전자신호 암호를 풀어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의 잠수함, 핵무기, 우주과학기술 정보를 특별히 중시해 움직임이 있을 경우 추적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반이민 폭동이 벌어졌던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13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인종차별 반대 연합이라는 단체가 주최한 시위가 북아일랜드 최대 도시 벨파스트 시청 앞에서 열려 수천 명이 참석했으며 제2의 도시 런던 데리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열렸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벨파스트에서는 수단 출신의 이주민이 흉기 난동을 벌이면서 반이민 시위가 열렸습니다. 평화롭게 시위한 이들도 많았지만 검은 옷과 복면 차림을 한 수백 명은 차량과 건물 등에 불을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벽돌과 화염병을 집어던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관 12명이 다쳤고 수십 명이 집에서 대피해야 했는데요. 힐러리 벤 영국 북아일랜드 담당 장관은 지난 11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출근길에 차를 세우고 국적을 묻는 사례가 보고됐다며 피부색으로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그걸 달리 뭐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인종차별적인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벨파스트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는 지역 정치인들과 노조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인종차별에 대한 반격, 난민 환영, 폭동은 벨파스트를 대변하지 않는다와 같은 팻말들이 등장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높지 않아 야외 활동 즐기기에도 좋은 하루가 되겠는데요.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60도, 섭씨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다소 크겠으니 가벼운 겉옷 하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돼 오늘보다 비슷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맑고 쾌청한 하늘 아래 기분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더위는 없겠지만 낮 동안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59도, 섭씨 15도가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64도, 섭씨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포근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야외 활동과 출퇴근길 모두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맑고 온화한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외선 지수는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시간 야외에 머무르실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에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의 일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3: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자산운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우 뉴스는 벤코코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주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Igangmin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이강민의 잡지사 측 Y대학교 문과대학에서는 별에는 밤 윤동주 시인을 배출했다면 Y대 이과대학 대표로는 이분이 열심히 별을 해고 있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또 우주를 사랑했던 세종대왕의 뜻을 받들어서 세종대학교에서 열심히 또 은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0: 호학을 양성하고 은하를 연구하는 훌륭한 네. 분입니다. 예, 반갑고요. 자, 밤하늘의 모든 별들을 다루는 그날까지 잡지사 우주먼지의 야심찬 프로젝트죠. 스타리안 나이트. 저희가 지금까지 카노프스, 베가, 시리우스, 아크투루스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오늘 만나볼 다섯 번째 별은 듣기로 천문학자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별이라고 들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떤 별입니까, 선생님?
1: 이름 자체가 기적입니다.
0: 아, 이름이?
1: 네. 우리가 기적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실제로 그 라틴어와 같은 경이로움, 뭐 환상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네. 별의 이름 자체가 미라입니다.
0: 아, 미라?
1: 네.
0: 오, 예쁘네.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1: 네, 그러게요.
0: 아, 그렇습니다.
1: 이 미라가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별로 눈으로 보신 기억은 없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잘 안 보이는 별자리인데
0: 그래요.
1: 고래자리 좀 아래쪽에 떠 있는 별자리이기도 하고 이 미라라는 별 자체는 또 아주 밝진 않아요.
0: 아.
1: 그래서 눈으로 운이 좋으면 볼 수 있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딱히 내가 미라라는 별을 본 적이 있나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0: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관련해서 뭐 스타트렉 시리즈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1: 아, 네. 그 제가 이 스타리안 나잇을 준비할 때마다 네. 너무 재밌는 게 네. 정말 많은 별들이 우리 대중문화에서 쓰였어요. 그래서 이 지금 소개해드린 미라라고 하는 별도 별로 유명하지 않은 별인 것 같지만 네. 또 스타트렉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SF TV 드라마에 그쵸. 아주 중요한 사건의 배경으로 나오거든요. 주인공들이 USS 엔터프라이즈라는 함선을 타고 이제 우주를 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대원들이 오래전에 농업용 식민지로 건설했던 오미크론 세티라고 하는 행성에 가요. 이게 이제 미라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예. 근데 그 이 행성이 사람들이 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0: 네.
1: 근데 다 사람들이 막 행복함에 취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0: 아, 가봤더니?
1: 네. 예. 좀 쎄하다. 예.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예. 여기 이상한 그 포자를 퍼뜨리는 식물이 있었어요.
0: 네.
1: 그리고 그 포자에 맞으면 예. 그냥 사람이 막 아픔도 있고 막 행복에 취해서 막 좀 이렇게 나쁜 약을 먹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0: 예.
1: 나중에 그 스타트렉에 되게 로봇 같은 외계인 캐릭터 스팍이라고 있거든요.
0: 예.
1: 그 스팍이 이 포자에 취해가지고 예. 생전 처음 막 데이트하고 사랑도 나누는
0: 아, 로봇인데
1: 네, 그런
0: 기분 좋아서
1: 로봇 같은
0: 아 로봇 같은 네, 친구예요.
1: 무뚝뚝한 예. 그런 대문자 T 외계인이 있거든요.
0: 예.
1: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막 그런 장면도 나와요.
0: 아, 그 정도로.
1: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일부 평론가들이 한 이야기인데 되게 유명한 그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0: 아, 그렇습니까?
1: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연꽃 먹는 자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0: 네.
1: 거기 어떤 전설 속의 섬에 갔더니 거기 풍랑을 맞아서 이제 표류를 했는데 그 선원들이 만난 원주민들을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연꽃을 먹고 막 행복함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은 선원들도 네.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까먹어버리고 그다음에 당장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욕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꽃을 먹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0: 서사가 비슷하네.
1: 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좀 참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 이 얘기를 왜 한 거야? 아, 근데 그 오미크론 별이
1: 네.
0: 미라다?
1: 네,
0: 오늘의 주인공이 미라다?
1: 그래서 뜻밖에도 예. 방금 소개해드린 이 에피소드가 이제 스타트렉에서 그 디스 사이드 오브 패러다이스라고 해서
0: 네.
1: 낙원의 이면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번역이 될 텐데
0: 네.
1: 그 개인적으로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좀 인상적인 대사가 있었어요.
0: 진짜 덕후잖아.
1: 그 예,
0: 소개하시죠.
1: 아, 근데 이거 좀 약간 예. 되게 시적인 대사예요.
0: 감동적인가요?
1: 네.
0: 아, 들어볼게요.
1: 이제 여기가 낙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0: 아, 오케이.
1: 사람들이.
0: 예.
1: 그래서 그 같이 무사히 꽃의 유혹을 떨쳐내고 다시 함선으로 돌아갈 때 그 두 주인공이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린 이렇게 또 낙원에서 두 번째로 쫓겨나는구만.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낙원은 에덴 동산이었던 거고 우린 또다시 낙원에서 두 번째로 쫓겨난다라고
0: 아,
1: 이야기를 하는 거죠.
0: 예.
1: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선장, 커크
0: 네.
1: 선장이
0: 네.
1: 어쩌면 애초에 우리 인간들은 낙원에 살 운명이 아니었던 건지도 모른다라고
0: 아,
1: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시적으로 인상 깊은 그런 대사가 나와서 아, 네.
0: 요즘 저의 상황과 그 피부를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런가요? 네. 예. 혹시 좀 옛날.
0: 역시 이과면 이과 윤동주라고. 예.
1: 그 오리지널 시리즈여서 좀 옛날 드라마이긴 한데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스타트렉 시리즈 얘기 네. 잠깐 해봤고요. 기적의 별이라는 거잖아요, 미라가.
1: 네,
0: 왜 미라를 천문학자들은 기적의 별이라고 하는 건가요?
1: 이 별을 이제 처음으로 주목했던 천문학자가 16세기 독일에 살고 있던 다비트 파브리치우스라고 하는 천문학자인데
0: 네.
1: 이제 원래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자기가 수성이라고 생각했던 수성의 움직임을 망원경으로 보고 이제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행성이 어떻게 위치를 바꾸는지를 기록을 하려면 그 비교가 될 만한 고정된 배경 별이 필요하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1: 별들은 안 움직이는데 행성만 매일 자리를 바꿀 테니까 그 고정된 별로 기준을 삼을 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망원경으로 딱 봤을 때 자기가 수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천체 옆에 뭔가 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네. 그 별의 위치를 기록을 한 거예요.
0: 네.
1: 참고로 이건 좀 TMI인데 네. 파브리치우스가 수성이라고 생각했던 이 천체는 사실은 목성이었어요. 어쨌든 본인은 수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기록을 했는데 네. 옆에 분명 별이 있었거든요.
0: 기준점.
1: 네. 네. 근데 얘가 갑자기 엄청 밝아지더니 갑자기 또 어두워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며칠 사이로.
0: 심지어 사라졌어?
1: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네. 당시 그 파브리치우스가 봤을 때 1596년 네. 8월에 이제 이 별을 처음 보고 기록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8월

0: 그렇게 불씨가 꺼지고 나서
1: 소멸하죠.
0: 영원히 소멸해야 되잖아요.
1: 그쵸.
0: 근데 또 다시 몇 달 있다가 그 자리에서 그 별이 다시 등장합니다. 안 보였던 별이 갑자기 네. 또 오랜만이야 이러고 다시 밝아지면서 등장한 거예요.
1: 뭐야, 데이비 카퍼필드야 뭐야. 어?
0: 그래서 네. 이걸 보고 천문학자들이 이거 진짜 이상하다. 정말 기적 같은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별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별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지게 됐고 네. 나중에 이 별을 공식적으로 미라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는 그 독일 저쪽에 그란츠크란 지역에서 시장 겸 천문학자로 일하고 있던 네. 요하네스 히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그 라틴어 어원을 따와가지고 네. 이걸 이제 기적의 별, 미라라고 불렀던 거죠.
1: 네. 당연히 진짜 어디 갔다 온 건 아닐 거고 얘가.
0: 네, 맞습니다.
1: 그냥 밝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한 거겠죠?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네.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별의 밝기가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변하는 네. 변광성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1: 아하, 게다가, 처음으로?
0: 네, 맞습니다. 예. 게다가 재밌게도 예. 이 별은 딱 그 애매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 등급 안팎으로 걸쳐서 밝기가 변했기 때문에
1: 아.
0: 아주 밝아지면 눈에 보였다가
1: 그러네.
0: 너무 어두워지면 또 눈에 안 보였다가
1: 어.
0: 계속 한 110일 정도 주기로 예. 한 3개월 좀 넘게 예. 그 정도 아, 11개월 주기로.
1: 11개월?
0: 네, 330일 정도 주기로. 해서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이제 까꿍까꿍 하고 있었던 거죠. 네.
1: 예. 그러니까 그 전엔 변광성이라는 걸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엄청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변광성의 존재가 밤하늘 별의 위상에 좀 금이 가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천상계는 절대 불변한 세계였어요. 완전 변하지 않고 온전하게 잘 완성된
1: 아.
0: 이미 갖추어진 완벽한 세계라고 생각을 했죠.
1: 네.
0: 당연히 별들은 위치도 바꾸지 않고 별들은 밝기도 바꾸지 않고 다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쭉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지금 사람들이 발견한 미라는 네. 너무 확연하게 심지어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이거는 그 완전 무결할 거라 생각했던
1: 네.
0: 천상계에 대한 믿음을 좀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1: 네.
0: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1: 아, 그래서
0: 이런 스타일의 별을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1: 네.
0: 미라형 변광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별 자체가 급격하게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별이 너무 커지면 밝아 보이고 별이 너무 작아지면 어두워 보이고 이런 맥동을 하는 거죠. 심장박동처럼.
1: 아, 변광성의 원리가 네. 이렇게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0: 네,
1: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0: 별 내부에서 그러니까 사실 태양처럼
1: 네.
0: 평화롭게 살고 있는 별들은
1: 네.
0: 겉으로 봤을 땐 평화로워 보이지만
1: 네.
0: 원래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1: 네.
0: 엄청난 내적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자신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막대한 중력이 있고
1: 네.
0: 중력은 별 안쪽으로 작용하고 있고
1: 네.
0: 반대로 별 내부에서는 또 뜨거운 핵융합 반응이 돌고 있어서 내부가 1000만도 이상으로 뜨거워요. 그러면 다시 중력에 대항해서 바깥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압력이 힘 겨루기를 하는 거죠.
1: 네.
0: 태양 같은 별은 딱 그 두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1: 네.
0: 딱히 부들부들 거리지 않고 예쁜 사이즈를 딱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건데
1: 네.
0: 이제 내부가 더 불안정해지면
1: 네.
0: 연료가 잠깐 꺼지면 팽창 압력이 약해지니까 중력이 압도해서 수축했다가
1: 네.
0: 너무 또 지나치게 수축하면 다시 내부 열기가 올라가서 나 이제 그만 작아질래 라고 하고 다시 또 팽창했다가 또 너무 팽창하면 또 열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또 식어버려서 또
1: 네.
0: 수축했다가
1: 네.
0: 계속 이 불안정한 시기를 반복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별을 특히 이때 발견한 미라처럼
1: 네.
0: 꽤 긴 주기로 천천히 요동치는 별들을 미라형 변광성.
1: 미라형 변광성. 네, 11개월 주기.
0: 네,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서양 천문학자들이 이제 미라 보다가 예, 깜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 역사에는 이 미라 별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요?
0: 당연히 있습니다.
1: 아, 있습니다.
0: 그래서 예. 되게 재밌는 게 그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중간중간 서양 기록에서 볼 수 있는 동일한 현상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1: 네.
0: 방금 말씀드린 미라에 대한 기록도 이제 있는 걸로 보이는데 선조실록에 있어요. 1592년 하면
1: 1호구의 임진왜란.
0: 맞아요.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그 해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1: 네.
0: 1592년 10월에
1: 네.
0: 뭔가 그 별 하나가
1: 네.
0: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현상을 조선시대 천문학자들도 목격을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1: 나는 터졌네요 이미.
0: 네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네. 이때 동아시아 문화권에선
1: 네.
0: 이렇게 안 보이다가 갑자기 밝게 등장하는 새로운 별을 뭐라고 불렀냐면 뜻하지 않게 찾아온 손님과 같은 별이다라고 해서 객성이라고 불렀어요.
1: 아, 객성.
0: 손님 객자를 써가지고.
1: 예.
0: 그래서 당시에 이 조선 천문학자들은 그 천창성이라고 부르는 별

0: 일자리 부근에서 이 변광성을 목격을 하고
1: 네.
0: 3개월 간격으로 밝아지고 사라지는 이상한 별이 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천창성이 지금 서양의 별자리 지도를 얹어보면 고래 자리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라였을 거라고 볼 수 있는
1: 그래요?
0: 거죠. 되게 재밌는 게 그 조선시대 이제 관상감이라고 하잖아요. 그 천문학자들이 일하고 있던.
1: 관상감.
0: 네. 거기에 천문학자들이 너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이게 뭐냐 대체 왜 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예. 계속 이러고 있냐
1: 네.
0: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번 밝게 터지고 사라지는 객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막 엄청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문학자 현직 말고 이미 은퇴한 선배들까지
1: 예, 고참들.
0: 모셔가지고
1: 예, 은퇴 은퇴자들 네,
0: 며칠 동안 이걸 가지고 막 토론을 해요
1: 아 진짜 네,
0: 이게 객성일 것 같냐 아니면 평범한 항성이냐 막 엄청 싸워요 그래서 뭐 토론 끝에
1: 예.
0: 이거는 객성이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다. 객성은 한번 밝아지고 영원히 사라져야 하는데 얜 또 한 3, 5개월 있다가 또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1: 네.
0: 이거는 아마도 그냥 붓박의 별인데
1: 네.
0: 단지 좀 밝기가 이상한 애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잠깐 선조실록에 실제 등장하는 그 문장을 조금 읽어드리면
1: 네네.
0: 임진년부터 천창성에서 두 차례에 걸쳐 15개월 동안 이름 없는 별이 관측됐다. 오랫동안 이 별을 객성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객성이라기보다는 고정된 항성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이런 기록을 해놔요.
1: 맞는 말이네.
0: 맞는 말이죠.
1: 네.
0: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이 조선시대 천문학자들이 미라의 그 존재를 인식했던 게 1592년, 4년 정도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아까 소개드렸던 그 파브리치우스 독일 천문학자가 미라를 발견하고 신비로워했던 시점보다
1: 네.
0: 조금 더 일러요. 한 2, 4년 정도 더 일찍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사실 이런 그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
1: 예.
0: 그냥 약간 기분 좋으라고
1: 독립된 한번, 사건이지만
0: 네, 독립된 사건이지만
1: 예.
0: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발견했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얼추 맞게 보셨다.
0: 네, 맞습니다.
1: 저는 뭐 1592라고 해서 외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별 핵이망측한 일이 이 정도일
0: 네.
1: 거라고 생각했는데
0: 네.
1: 되게 과학적으로 보셨네요.
0: 네.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그 나라가 뒤집어 엎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우주를 보고 기록하는 일들을
1: 그러네.
0: 쉬지 않았다는 게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1: 맞네요,
0: 들기도 했어요.
1: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라는 과연 어떤 별인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가 뭐 언제쯤 탄생한 별인지도 궁금하고요. 뭐 크기라든지 특징이라든지 뭐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0: 네. 저는 미라 진짜 신기한 별이라고 생각해요.
1: 왜?
0: 일단
1: 네.
0: 첫 번째, 보통 별 하면 어떤 모양을 상상하시나요?
1: 별이요?
0: 네.
1: 그 팔 다섯, 불가사리 모양.
0: 아, 네.
1: 너무 유화적인가요?
0: 아, 괜찮습니다.
1: 예.
0: 그거 말고 이제
1: 네네.
0: 우리가 우주에 가서
1: 네.
0: 태양 같은 별을 보면
1: 네.
0: 그냥 공 모양이잖아요.
1: 아, 그렇죠. 구.
0: 네. 그래서 그냥 예쁜 동글동글한 공 모양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라는 확연하게 좀 길쭉하게 찌그러진 럭비공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1: 그래요?
0: 이게 실제로 관측을 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한 사실인데 왜 그러냐면 이 미라는 굉장히 불안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들부들거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애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미 미라 같은 별은 그 별의 외곽 대기가 한 차례 벗겨져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남은 속살이 열심히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진정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1: 그렇습니까?
0: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다시 또 거성처럼 커다란 단계에 근접한 그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에선 이런 스타일의 별을 뭐라고 하냐면
1: 네.
0: 그 점근 거성가지 별이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거성들이 쭉 그래프를 그려보면
1: 네.
0: 거성들이 한 나뭇가지처럼 쭉 분포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영역에 접근해 가고 있다라고 해서 점근 거성 가지 브랜치라고 불러요.
1: 예.
0: 그래서 줄이면은 AGB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1: 네.
0: 참고로 이 미라는 질량은 태양하고 비슷할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얼마나 커질 수 있냐면 우리 태양에 비해서 300에서 700배까지도 커질 수 있습니다.
1: 엄청 커지네요.
0: 그러니까 진짜 예. 격렬하게 열심히 부풀고 작아지고 하는 걸 반복을
1: 예.
0: 하고 있죠.
1: 예.
0: 그럼 자연스럽게
1: 예.
0: 그 별의 표면 물질이 계속 사방으로 뿜어져 나갈 거예요.
1: 예.
0: 너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다 보니까
1: 예.
0: 또 별이 너무 거대하게 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별의 중심으로부터 표면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거리가 멀어지면 별의 중심이 이 표면의 물질을 잡아놓을 수 있는 중력의 세기가 약해질 거예요.
1: 예.
0: 그래서 더욱더 취약해지니까 금방금방 빠르게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게 되겠죠.
1: 예.
0: 그래서 지금 미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빠르게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냐면 그 10만 년 정도의 태양 질량 하나씩을 토해내고 있어요.
1: 빠져나간 애들은 어떻게 돼요?
0: 다 이제 우주 공간으로 둥글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타일의 그 별이 열심히 질량을 우주 공간으로 분출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별의 질량 손실, 매스 로스라고 부르거든요.
1: 네. 그럼 얘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점점 질량은 전체적으로 작아져야겠죠.
1: 예.
0: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이 별이 품고 있는 모든 연료가 다 고갈되고 나면
1: 네네.
0: 결국 별은 자신의 마지막 외곽 그 가스층까지 네. 다 격렬하게 토해내면서 동그랗게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잔해를 남기고
1: 예.
0: 중심에는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는 씨앗을 남기고 아마 사라지게 될 거예요.
1: 아, 그럼 얘는 나이가 엄청 많은 별인가 보네요. 지금 임종 직전이라고 하니까.
0: 네, 맞습니다. 이 별은 이제 굉장히 열심히 오랫동안 살아왔던 별인 거죠.
1: 하얗게 불태우고 있는 별이었습니다. 아, 우리 저번에 만나본 그 시리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별 두 개가 짝을 이루는 쌍성이었고
0: 네.
1: 또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서는 그 세 번째도 있다라고
0: 네,
1: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미라도 쌍성이라고 합니다. 미라 A, 미라 B가 있나 보죠?
0: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라도 우리가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면 별 두 개가 따로 보이거든요. 사실 미라 A랑 미라 B, 미라 A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AGB 별,
1: 네.
0: 곧 죽음을 앞두고 열심히 그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있는 부들부들하는 커다란 별이고
1: 네.
0: 미라 B가 이제 똑같이 백색에서이에요. 그래서 아마 미라 B가 더 무거웠고 진화를 더 빨리 맞춰서 일찍이 죽어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 네.
0: 미라 A랑 미라 B가 떨어진 거리가 가깝진 않거든요. 70 AU 정도니까
1: 네.
0: 우리 그 지구와 태양까지 거리에 한 70배 정도 되는 거예요.
1: 네,
0: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네. 다만 미라까지의 거리도 멀잖아요.
1: 네.
0: 우리 지구에서 한 40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1: 네.
0: 그래서 그냥 눈으로 봤을 땐 이 별 두 개가 구분돼서 보이진 않아요.
1: 알겠습니다. 스타레이한 나이트 고래자리에 있는 기적의 별 미라에 대해서 예, 좀 알아봤고요. 근데 이제 마치기 전에 고래자리에 미라 말고도 또 하나 신비로운 별이 있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0: 네. 이제 미라 방금 말씀드린 미라는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고래자리에 약간 목덜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리면
1: 네.
0: 고래 배꼽 정도에 위치한 타우세티라는 별이 있어요.
1: 아, 타우세티.
0: 네. 네. 이게 좀 천문학의 역사에서 특히 외계 문명을 찾는 역사에서 좀 의미가 있는 별입니다.
1: 저 외계 문명이랑?
0: 네. 예. 그래서 이제 한창 냉전 시대가 진행되고 있을 때 1950년대 때 미국에서 다른 적국보다 더 먼저 우주에서 그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되게 커다란 전파 망원경을 하나 짓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지역에 그린뱅크라는 아주 넓은 초원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지름 20m가 넘는 거대한 접시 모양의 안테나를 짓습니다.
1: 예.
0: 이게 지금도 운용을 하고 있고
1: 네.
0: 그린뱅크 천문대라는 곳인데 여기에 당시 29살의 젊은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근데 드레이크가 남들 모르게 좀 이상한 야망이 있었어요.
1: 어떤?
0: 그런 커다란 전파 망원경을 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네.
0: 저 정도면 외계인 신호도 잡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1: 진지하게?
0: 네, 진지하게.
1: 예.
0: 그래서 이제 저런 커다란 망원경을 활용해서 어딘선가 날아오고 있을지 모르는 외계 문명의 전파 시그널을 내가 도청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1: 거예요. 표정도 굉장히 설레 보이시네요.
0: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원래 처음에 이제 몰래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뭐냐면 오즈마 프로젝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1: 오즈마.
0: 그 오즈의
1: 마법사.
0: 네, 마법사. 그 동화에 나오는 네. 그 오즈마 공주 이름을 따온 거예요.
1: 마법사의 말을 줄인 건 아닐까? 오즈마, 오즈의
0: 네.
1: 마법사.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예.
0: 네. 그래서 오즈마 공주라는 캐릭터가 있어서 약간
1: 예.
0: 그 상상 속에,
1: 네.
0: 환상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존재를 만난다는 생각이니까 오즈마 프로젝트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
1: 예.
0: 가장 처음으로 타겟팅했던 대상 중에 하나가 고래자리 타우세티라는 별이에요. 이 타우세티 별은 태양이랑 진짜 비슷하거든요. 사이즈나 밝기나 크기도 태양계랑 비슷하고 그리고 별의 나이도 우리 태양계랑 비슷하게 45억 년이에요.
1: 그래서 이제 드레이크가 외계 문명 탐색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여기 익숙한 인물이 동참한다고 합니다. 칼 세이건이 여기 끼는군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즈마 프로젝트 이후에 좀 더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외계 신호 탐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칼 세이건이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드레이크랑 칼 세이건이랑 여러 뭐 화학 쪽, 물리학 쪽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산장 같은 데 모여서 되게 비밀스러운 회의를 하거든요.
1: 드림팀.
0: 근데 예. 그때 칼 세이건이 초청했던 좀 뜻밖의 전문가가 있어요.
1: 어떤 전문가죠?
0: 뭘 연구한 사람을 초청을 하냐면 돌고래를 연구했던 존 릴리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칼 세이건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다른 종과 외계인이란 다른 종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계인하고 의사소통하는 거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지구에 살고 있는 다른 포유류종하고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예. 지금 고래랑도 대화가 안 되는데 예. 무슨 외계인하고 대화를 하냐.
1: 그래서 이분들 진지했네 진짜.
0: 정말 진지했어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종간 언어를 나름대로 연구했던 사람이니까 예. 이 존 릴리의 이제 조언을 좀 받으려고 불렀던 거죠. 사실 존 릴리가 좀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나사에서 네. 후원해주는 돌핀 하우스라는 연구 시설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사가 그 연구비를 줘서 돌고래를 연구했던 거예요.
1: 나사 왜 그런 거예요?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간의 의사소통 언어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 좀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후보로 야. 나름 지능이 높은 애들이니까 고래들이.
1: 나사는 다르다. 그래서
0: 아 네. 그래서 존 릴리를 포함해서 이제 드레이크랑 칼 세이건이랑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본인들의 그 비밀스러운 모임을 뭐라고 불렀냐면 네. 존 릴리를 좀 나름 기념해서 그 돌고래 기사단 네, 자신들의 그 모임을 네네. 돌고래 기사단이라고 불렀고 네. 그리고 처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짓냐면 좀 되게 거창한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돌고래랑 의사소통하듯이 우리가 외계인하고 의사소통을 하겠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
1: 김치국을 좀 많이 드셨네.
0: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팅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 인텔리전트 해가지고 이걸 줄이면 CETI, SETI가 되거든요.
1: 아, SETI.
0: 네, 이게 고래자리 별자리 이름이에요. 고래자리라는 별자리 이름을 표기할 때 쓰는 약자도 CETI예요. 약간 언어 유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래 기사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초로 신호를 기다렸던 천체가 고래자리이기도 하고
1: 그러네.
0: 뭔가 고래랑 좀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름도 이제 세티에 약간 맞춰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은데 근데 커뮤니케이션까지 하겠다는 건 좀 너무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예. 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세티, C로 시작하는 거 말고 그 썰칭으로 바꿔요.
1: 알겠습니다. 이런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 타우세티별이었나요?
0: 아, 타우 네. 타우세티.
1: 예, 싹 타우세티별과 네. 그리고 또 미라가 있는 네, 고래자리 얘기를 만나봤습니다. 스타리안 나이트, 예, 신비한 특징만큼이나 인류에게 호기심과 의문의 대상이었던 고래자리 미라별 만나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용배 교수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내일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워싱턴 DC 예비선거에 앞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예비선거 후보자들과의 대담화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총 4분의 대담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전체 지역구 at-large 캔데스 넬슨 후보, 전체구 at-large 프레드 힐 후보, 제1구 워드 1 테리 린치 후보, 그리고 리디 삼페스 워싱턴 DC 시장 후보자 순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4: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5: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길을 건널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1: 그래.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딱 한 편만 봐야지라고 시작을 했는데 밤을 꼴딱 새며 다 봅니다. 화장대에 정리만 하려는데 온 집안 대청소를 하게 되고요. 맛만 보려고 했던 과자 한 봉지 뚝딱하기 너무 쉽죠. 이것도 능력입니다. 시동 한번 걸렸다 하면 끝까지 달려가는 추진력, 집중력, 인내와 끈기. 누가 시킨다고 절대 나오지 않는 자의적 초능력.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요거 어디다 써먹을까요?

최수호의 끝까지 간다.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요새 주위에서 다들 참교육 드라마 얘기가 한창인데요. 딱 한 편만 보려다가 앉은 자리에서 10회까지 다 봤다면서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10회면 좋게 10시간은 넘는 시간이잖아요.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플 것 같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짧은 동영상 쇼츠로 모든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뭐 여성분들은 정주행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계시던데 이렇게 정주행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젊으신 겁니다. 저도 애지간하면 정주행하는 편인데 아유 요샌 꽤가 나선지 이 10편이 넘어가 버리면 뭐 그리고 또 특별히 화제가 되는 작품이 아니라면 쇼츠로 저도 보는 편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이렇게 10시간 이상 드라마 보는 열정이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는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되레 시작하기도 전에 지칠 때 있고요. 어쩌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참 행운인 것 같아요. 이 또한 어느 짧은 동영상에서 본 건데요.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젊었을 때 그 몇 년의 투자가 노후 몇십 년을 결정짓는다는 건데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기분 좋게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의 한 주도 분명 기분 좋은 날의 연속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매일매일 업 시켜드리는 여기는 라라랜드이고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있고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 라라랜드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0: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1: 703-354-1950 703-354-1950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시 이야기. 전 세계의 기상이변을 증폭시키는 엘니뇨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올가을과 초겨울 관측 사상 최대급으로 강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폭염과 가뭄, 폭우는 물론이고요. 세계 식량 공급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는데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예보관들이 적도 부근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엘니뇨가 형성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중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대기 흐름과 제트기류, 비가 내리는 방식을 바꿔 전 세계 곳곳에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과학자들은 올해 엘니뇨가 21세기 들어 가장 강한 수준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엘니뇨를 두고 긴급한 기후 경고라고 표현했고요. 이번 엘니뇨가 늦가을과 초겨울 매우 강한 수준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63%로 보고 있다면서 이 경우 1950년 이후 관측 기록상 가장 큰 엘니뇨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번 엘니뇨가 실제로 강해질 경우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과 폭우, 가뭄 같은 이상기후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한 기후과학자는 따뜻해진 해수면이 이 같은 기상이변을 더 키울 수 있고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는 상황이 매우 빠르게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역별 영향도 크게 엇갈릴 수 있는데요. 엘니뇨는 대서양 허리케인 발생을 줄이는 경향이 있지만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태평양에서는 허리케인 위험을 키울 수 있어 하와이와 다른 섬 지역에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통상 더 습한 겨울이 나타날 수 있고 미국 남부에는 겨울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태평양 북서부는 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를 겪을 수 있고요. 가뭄에 시달려온 중동 일부 지역은 비가 늘어 가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반면 남미 일부 지역은 폭우와 홍수, 이례적으로 더운 여름을 겪을 수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인도는 더 강한 폭염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요. 호주에서는 가뭄과 산불, 폭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북동부 아프리카는 극심한 가뭄 뒤 폭우가 덮치는 급격한 날씨 반전을 겪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식량 공급에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옥수수와 쌀 같은 작물은 엘니뇨와 가뭄에 취약하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의 식량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경제적 충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의 기후경제학자 마셜 버크는 엘니뇨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 미국 경제 성장도 둔화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으면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근거는 꽤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기후 과학자들은 이번 엘니뇨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이어지면서 2027년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보통 엘니뇨는 여름에 형성돼 늦가을이나 초겨울 절정에 이른 뒤 이듬해 봄 약화됩니다. 과학자들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가 더워질수록 강한 엘니뇨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진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엘니뇨는 공식 형성 전부터 슈퍼 엘니뇨, 고질라 엘니뇨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콜롬비아대 기후학자는 겁먹기보다 대비하자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대비야 예전부터 쭉 해왔었지만서도 딱히 해결 방법이 없어 연구하고 보고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 각자가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이야 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걸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일요일 전선이 지나간 후 더 시원하고 건조한 기단이 대서양 중부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이번 주는 더욱 쾌적한 날씨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기온은 계절 평균에 가까워지고 건조한 공기 덕분에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 야외 활동이 매우 쾌적하게 느끼는 월요일 오후입니다. 현재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10에서 15마일 불고 있습니다. 습도는 낮고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으며 대기질 지수는 양호하나 꽃가루 지수 중 풀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바람은 거의 없고요. 맑은 하늘 아래 지역 전반에 걸쳐 선선한 저녁이 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초여름에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낮고 부분적으로 흐린 하늘 예상됩니다. 지금도 약간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네요. 먹구름이 끼면서 뭔가 내릴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 비 소식은 없습니다. 화요일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잔잔하겠고요. 자외선 지수 역시 9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밤이 되면서 습도 다소 올라가겠으며 밤사이 국지적인 소나기 가능성도 높아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입니다. 한 주의 중간 이번 주 수요일은 전형적인 덥고 습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에 국지적으로 소나기와 함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역에 따라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겠고요. 자외선 지수 역시 9로 높습니다. 목요일은 기상주의보가 떴습니다. 특히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 덥고 습한 날씨와 함께 강한 폭풍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바람은 10에서 20마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우량은 70%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바람은 서북서풍으로 10에서 20마일 불겠고요. 비가 오는 와중에도 자외선 지수는 8로 높은 편입니다. 주말엔 날씨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46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처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이 시간이 너무 재밌다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좀 더 길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도 더러 있으신데 정말 이 시간 재미있게 엮어주시는 우리 로이처의 보안관님 오늘은 사복을 입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사복 입었을 때와 정복 입었을 때하고 달라요, 느낌이.
1: 예, 맞아요. 예, 이게 그 사복하고 정복하고 이게 입으면 정복은 좀 그래도 경찰같이 보이는데 사복 입으면 일반 그냥 범죄자같이 보이기도 하고.
0: 아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렇게 선한 눈을 한 범죄자가 어딨어. 웃는 것도 너무 선하세요. 근데 정복 고맙습니다. 입으시면 웃는 것도 이렇게 좀 함부로 편하게 안 돼요.
1: 아, 왜냐하면 정복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위험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예, 또 곤충도 차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조금 다르죠.
0: 솔직히 본인은 정복과 사복 중에 어느 게 더 좋으세요?
1: 아, 저는 정복이 좋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네. 역시 타고난 네. 경찰이야! 좀 불편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1: 아니요, 이제 오래 입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일반, 그냥 그러니까 사복 입는 것보다 더 편해요. 아. 그리고 정복을 입으니까 왜 옛날에 우리 홍은경 씨도 학교 옛날에 다닐 때는 왜 교복을 입었잖아요.
0: 교복 입었죠.
1: 근데 이제 교복 입을 때는 맨날 그 옷만 입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네. 사복을 입으면 맨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0: 골치 아파 골치 아파.
1: 예, 아침마다 이거 뭐 입고 나가야 되나.
0: 똑같은 옷 못 입잖아요.
1: 맞아요. 근데 이 정복을 입으면 그건 필요 없거든요.
0: 아~
1: 예,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가니까 너무 편하고.
0: 그럼 여기서 갑자기 드는 궁금증.
1: 예.
0: 정복은 두 벌입니까? 한 벌입니까?
1: 아, 저희는 네 벌 이상 줍니다.
0: 그렇죠.
1: 예, 여름 거, 겨울 거, 또 이제 자켓 이런 거 다 달라요.
0: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예. 저분 저거 빨아 입나?
1: 아, 그럼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클로징 얼라운스라 그래가지고 네? 세탁비가 또 나와요.
0: 아~
1: 1년에 얼마씩.
0: 그래요?
1: 예, 그래서 세탁소에 갖다 주고 예, 아니면 뭐 집에서 데리고 저는 열심히 집에서 제가 데리고 있죠.
0: 사실 요새 도로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의외로 많아요.
1: 예, 뭐 거의 뭐 에브리데이 뭐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엔 특히 예. 그 보행자, 예, 페데스트리언
0: 예.
1: 그런 그 차에 치는 사고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밝은 대낮에도 나지만
0: 네.
1: 약간 어두운 침침할 때 이른 아침.
0: 아.
1: 아니면 이제 저녁 해가 저물 무렵 요때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뭐 안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우선 운전자들의 부주의도 많고 항상 그래서 우리가 티켓을 주는 이유가 요즘에는 전화기를 본다든지 그 핸드프리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티켓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주의 때문에 보행자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꼭 운전자 잘못도 아니고 보행자들이 또 횡단보도를 안 걷고 그냥 뭐 아무 도로나 그냥 막 건너가는 이래서 치면 참 괴롭거든요.
0: 아, 제가 왜 웃냐면
1: 예.
0: 요새 좀 무릎이 좀 아프니까
1: 아, 예.
0: 저 횡단보도까지 가기가 아. 솔직히 너무 귀찮은 거예요.
1: 아, 성은경 씨 왜 이렇게 자꾸 옛날 얘기해서 뭐 하는데
0: 네.
1: 우리 한국에 오래전에 살 때 네. 육교라는 게 있잖아요.
0: 있었어요, 육교.
1: 그 육교 안 건너가고 밑으로 가면 왜 경찰들이 잡죠?
0: 아, 잡죠.
1: 그래갖고 동그랗게 왜 원을 그려서 그 안에다가 한 몇 분씩 세워놓죠.
0: 맞아요, 맞아요.
1: 생각납니까?
0: 나요.
1: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우리는 오래된 사람 같아요.
0: 오래된 사람인데. 예. 다행히 저는 원 안에는 쓴 적은 없지만.
1: 아, 그래요?
0: 몰라요. 그냥 뭐 어리니까 또 예. 여자니까 봐줬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몇 번 걸린 적 있어요.
1: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한국에 네. 있을 때. 근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미국에서도. 왜냐면 너무 막 그냥 건너가시는 분들이 많고.
0: 네.
1: 이 문제가 더 큰 건 뭐냐면, 어두침침할 때 옷을 또 까만 걸 입고 건너가시는 분들은 정말 안 보여요.
0: 그쵸.
1: 예. 그래서 치는 경우가 그래서 많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한인 분들도 아마 그런 사고로 해서 많이 돌아가신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0: 그럼 미국도 한국처럼 무단 횡단을 하면 티켓을 끊나요?
1: 티켓은 안 끊습니다. 안 끊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고는 줄 수 있어요.
0: 아, 이제 위험하니까.
1: 그렇죠. 이렇게 붙잡아서 여기를 건너면 안 된다. 이러고 경고는 줄 수 있지만 티켓은 안 줍니다.
0: 아, 그런 티켓은 없군요.
1: 예,
0: 아유, 또 그거 믿고 또 막 끊으시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 같이 원 그려놓고 거기다 좀 세워놓고 그냥 퍼니시먼 같이 조금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이러면 또 이게 안 되거든요.
0: 이번에 신호등과 관련해서 No Turn on Red라는 사인이 있지만 뭐 보행자 First, 보행자를 주의 깊게 봐라 뭐 이런 사인도 있잖아요.
1: 그거는 이제 우회전을 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First라는 그 사인이 그쵸? 항상 있습니다.
0: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행자하고 이렇게 막 싸우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1: 근데 그거는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0: 무조건.
1: 그럼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그거는 항상 지키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버지니아나 이런 약간 좀 이렇게 다른 주 같은 경우는 차들이 굉장히 조심해 해요. 보행자들을 우선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뉴욕에 가끔 놀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가 우선이더라고.
0: 아, 거기 뭐
1: 보행자가 알아서 피해 가는데.
0: 아이, 그럼.
1: 제가 그 한 번은 이렇게 저도 오래전에 뉴욕에서 살았지만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제 친구들 뉴욕에 있는 애들은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욕 워커, you know, 그런 게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런 걷는 보행 속도나 이 보는 게 다르대요. 근데 정말 잘 걷더라고요.
0: 씩씩하게 걷죠.
1: 예. 근데 차들이 그걸 피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0: 와서 칠레면 쳐라 이거.
1: 그렇지. 이렇게. 근데 그거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사고는 또 좀 더 덜 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뉴욕 그런 데도 많이 날 것 같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도 사고 건수는 좀 덜 납니다.
0: 아,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알아서 피하니까.
1: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저는 뭐 그 나라는 안 갔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오토바이 엄청 다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그 사이로 막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 보는 거 보면
0: 묘기대행진 보는 것 같아요.
1: 이게 그 이 무질서의 질서라 그래야 되나? 그런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사고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거 고개하는 것도 아니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0: 오늘은 짧지만 간단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네네. 항상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 마음으로
1: 그렇죠.
0: 항상 안전운전하는 거.
1: 예, 안전운전이 최고고 네. 그다음에 운전하면서 다른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0: 아, 근데 네. 안 하다가 네. 잠깐 하는데 하필 또 그때 사고가 난단 말이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왜냐하면 제가 이 운전하는 차는 내가 교통수단으로 필요해서 쓰는 거지만 이게 솔직히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0: 자칫 그렇죠.
1: 그럼요. 이게 차체가 또 크면 클수록 더 큰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운전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특히 횡단보도 지나가실 때 아무리 서행이다라고 하지만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살핀
1: 그렇죠.
0: 후.
1: 그리고 보행자분들도 건너가실 때 차가 보이는데 내가 분명히 내가 건너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근데 절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차의 속도는 내가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틀립니다.
0: 맞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운전하시는 분들 항상 보행자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보행자들도 너무 자신의 감각만 믿지 마시고 항상 길을 건널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1: 그렇죠.
0: 서로가 조심하는 그런 훈훈한 우리 한인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안전운전하시고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해오름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런데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오늘은 지난주부터 시작한 2026 북중미 월드컵과 관련된 소식만 간추려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개막과 함께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사들이 한시적으로 출근 의무를 완화했다는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는 월드컵 개최 기간 동안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 규정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결정은 월드컵 기간 중 개최 도시로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른 비상 조치라고 합니다. 특히 결승전이 열리는 뉴저지 멜라이프 스타디움을 비롯해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만 8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라 대규모 물류 및 통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 등 개최 도시의 직원들은 경기 당일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JP모건의 경우 이번 임시 조치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전역의 직원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월간은 원격 근무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었습니다. 월드만삭스 CEO는 원격 근무를 일탈로 규정을 했으며 JP모건 CEO 또한 사무실 복귀를 강하게 밀어붙여왔었습니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2021년, JP모건은 작년에 각각 원격 근무를 종료하고 주 5일 사무실 복귀를 명령한 바 있는데 다만 이번 조치는 대규모 행사로 인한 혼잡을 줄이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유지해온 시리그룹 역시 개최 도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하며 교통 혼잡 완화에 힘을 보탰다고 하네요. 올림픽 했어도 월드컵, 그것도 이 축구 월드컵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이 꼴랑 트로피 하나뿐인데 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를 부리는지. 아프리카 가나 정부가 이번 북미 월드컵 대회에 출전하는 자국의 스타 미드필더 토마스 파리 선수의 입국을 거부한 캐나다 당국에 이번이 불행한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항의 서한을 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부한 이유는 파티 선수가 강간 혐의로 영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가나 정부는 캐나다 정부의 입국 거부에 대해 국가대표 주전 선수에 대한 캐나다의 조치가 불공평하다는 취지로 항의 서한을 보냈고 가능한 모든 법적 외교적 수단과 국제법에 대한 호소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결정을 번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강간 혐의로 영국 런던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나 국가대표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는 캐나다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하지만 미국에서 열릴 남은 경기는 정상적으로 출전한 전망이라고 하네요. 힘이 뻗쳐나는디 주체를 못하는 놈이구만 그령. 축구하다가도 파울 아주 심하게 흐르며 주의해야겠어. 어디 가나 뭐 미드필더 누구 토마스 파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한국 대 체코의 경기에서 한국인 유명 유튜버가 멕시코 축구 팬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인종차별적 행동을 한 남성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는 소식입니다. 울리세스 페르난도 베르달 미라 몬테스라는 남성은 자신의 SNS에 해당 유튜버를 비롯해 모두에게 사과하고 싶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상황이 벌어진 모든 것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했고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했다고 하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구독자 약 660만 명을 보유한 한국인 유튜버 인원양은 지난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관람한 뒤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좀 봐주세요 라며 영상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손을 흔들며 자신의 모습을 찍고 있는 인원양의 뒤에서 한 남성이 손가락으로 양쪽 눈을 찢는 행동이 보였는데 손가락으로 눈을 찢는 행위는 아시아인을 비하할 때 사용되어온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멕시코 현지 매체에도 소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은 이 남성이 할리스코주 토목공학 회장을 맡고 있는 울리세스 페르난도 베르날 미라 몬테스라고 확인을 했으며 여성 관중의 외모를 공개적으로 조롱한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미라몬테스가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는 그를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했다고 하네요. 자고로 남자는 말이오. 새 끝을 조심하라고 왔는디 이니는 손끝을 조심하질 않았네. 이 그냥 그 손가락으로 네 눈을 찢어버리면 어때요? 월드컵이 한창인 가운데 페루에서 월드컵 마스코트를 이용해 마약 밀매한 용의자를 체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루 경찰은 월드컵 마스코트로 변장한 뒤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월드컵 개막전 도중 용의자 48세 카를로스 카프레라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루 경찰은 공식 틱톡 계정에 체포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경찰관들은 이번 월드컵에서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 클러치와 캐나다를 상징하는 무수 메이플 복장을 했으며 또 다른 마스코트는 멕시코를 상징하는 제규어 자유 마스코트 탈을 쓴 채로 멕시코와 남아공의 월드컵 개막전이 치러지는 시각에 망치로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진입을 해 용의자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번 작전에서 코카인 2,524봉지와 총기 한 정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 페루에서는 코카인 5에서 50g을 소지한 경우 3년에서 7년 사이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정보 활동 덕분에 범인이 열렬한 축구 팬이며 월드컵 열기에 휩싸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 용의자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요원들을 월드컵 마스코트로 위장시켰다고 합니다. 이번 페루 경찰은 이전에도 체포 대상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그린치, 프레디 크루거, 데드풀, 울버린, 산타클로스 등 다양한 캐릭터로 위장한 바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경찰질 해먹기도 참 힘들어요. 월드컵이 한창인 가운데 이란 대표 훈련장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또다시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는 소식입니다. 이란 대표팀은 뉴질랜드와의 조별리그 G조 1차전을 앞두고 해당 경기장을 훈련지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란 대표팀은 당초 미국 애리조나주의 베이스 캠프를 차릴 예정이었으나 비자 발급 지연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멕시코 티오아나로 변경했는데 시신은 경기장 맞은편 슈퍼마켓 주차장에 세워진 회색 SUV 차량 트렁크 안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차량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트렁크를 열어보던 중 검은색 가방 안에 담긴 시신을 발견한 것인데요. 해당 차량은 이틀 동안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었고 캘리포니아 번호판을 달고 있었으며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 230만 명이 넘는 이 도시는 멕시코 내 폭력 범죄 상위 10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1,219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7일에도 잉글랜드 대표팀 훈련지 인근인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총격사건이 발생을 해 북중미 월드컵 현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니까 이놈의 총은 우어치게 안 되는겨? 이 답이 없는 거냐고. 아이고, 총이 웬수여, 총이. 레덴란드의 한 지역거리가 온통 주황색으로 물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주민들이 월드컵을 기념하고 대표팀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주거 지역인 마르크트베흐 거리를 온통 주황색으로 채웠다고 하는데요. 거리 위에 펄럭이는 작은 깃발부터 건물 외관, 가로등, 나무 등 가능한 거의 모든 곳을 주황색으로 채웠습니다. 네덜란드 국기를 의미하는 색상인 붉은색, 흰색, 파란색을 제외하면 다 주황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시민들도 네덜란드 국가대표를 상징하는 오렌지 유니폼을 입고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이런 전통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자신의 집 외벽을 칠한 남성은 처음에는 집 몇 채부터 시작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기 시작했고 나도 하고 싶다며 전체로 퍼지게 됐다고 합니다. 약 1km에 걸쳐 주황색으로 물든 거리 때문에 오렌지 스트리트라는 별명도 생겼는데 최근 몇 주 동안 시민들은 일심동체로 거리를 바꾸는데 힘을 모았으며 불평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네덜란드 각지에서 팬들이 모여 공개 응원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덜란드는 유럽 축구 강호 중 하나이지만 아직 월드컵 우승은 없고 준우승만 세 차례 한 나라입니다. 네덜란드는 일본, 스웨덴, 튀니지와 F조에 속한 팀으로 일본을 상대로 조별리그 1차전을 오늘 새벽에 치렀습니다. 아이고, 솔직히 네덜란드가 이기길 간절히 바랬는데 아유, 아쉽게도 비겼잖요. 속상여서. 세계 최고 권위의 축구 축제인 월드컵이 국제축구연맹의 지나친 상업주의 탓에 얼룩지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건강과 수분 보충을 명분으로 도입이 된 휴식 시간이 방송사들의 무분별한 광고 타임으로 전락을 하면서 축구 고유의 매력인 연속성이 훼손당해 전 세계 축구 팬들과 현장 축구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북중미 3개국이 공동 개최한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도입이 된 전후반 각각 3분의 물 보충 휴식 결정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FIFA는 북중미의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주전 선수들의 탈수 증상을 막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으나 축구계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수분 보충 휴식은 원래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기온이 섭씨 32도를 넘을 때만 주심의 재량에 따라 예외적으로 도입이 됐던 제도였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기온이나 기후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경기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대표팀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치른 파라과이와의 개막전 당시 전반전 휴식이 선언됐을 때의 기온은 섭씨 22도에 불과했습니다. 굳이 경기를 중단하고 수분을 강제로 섭취할 이유가 없는 쾌적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멈춰섰습니다. 선수 보호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지적인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참가국이 확대되면서 총 104경기가 치러지는 가운데 모든 경기에서 전후반 3분씩 총 6분의 휴식 시간이 강제로 주어지면서 대회 전체적으로는 무려 10시간이 넘는 추가 광고 시간이 새롭게 창출이 된 것입니다. 전반 45분, 후반 45분 중단 없이 쉼 없이 흘러가는 역동성이 핵심인 축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무너뜨린 결과인데요. 한 스포츠 미디어 컨설턴트는 FIFA와 방송사들이 사실상 전통적인 축구를 4쿼터짜리 북미형 스포츠 경기처럼 토막 냈다며 이 조치로 인해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가치의 황금 광고 구간을 손에 쥐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광고 업계에 따르면 현재 월드컵 대회 초반 경기의 30초짜리 광고 단가는 평균 약 20만 달러로 개최국인 미국 대표팀 경기의 경우 이 단가는 최대 75만 달러까지 수직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후반 단 6분의 멈춤으로 방송사들이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셈이 됐는데 야구, 농구, 미식축구와 달리 작전 타임이나 공수 교대가 없어
중계 중 광고 삽입이 불가능했던 축구의 특성을 FIFA가 의도적으로 깨뜨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축구 지도자들도 이 시청자들과 함께 폭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14년 동안 잡은 프랑스 대표팀 주의봉을 놓는 디디에 데상 감독은 공식 인터뷰에서 그놈의 3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전술의 흐름과 선수들의 경기 몰입도를 완전히 깨뜨려 놓는다라며 우리는 감독이자 선수로서 이 해괴한 룰에 억지로 적응해야 하지만 중간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방송사들은 지금 매우 행복하지 않느냐라며 강도 높은 독설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중계 방송사들의 상업주의 행태는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후반전에는 광고 편성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일부 시청자들이 광고를 보느라 휴식 이후 경기가 재개된 직후에 전술 상황과 명장면을 놓치는 최악의 중계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경기가 온전히 몰입하고 싶어도 휴식 시간마다 쏟아지는 자본주의 광고를 보면 이 신성한 월드컵이 결국 거대한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매우 실망스럽다고 적었습니다. 폭스 스포츠의 월드컵 스튜디오 진행자 또한 방송 중 나 역시 축구팬의 입장으로서 이 물 보충 휴식 제도가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 제도가 제발 상업적 이득이 아닌 선수 복지라는 순수한 이유 때문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며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물 보충인가 보식인가 말이오. 이것 때문에 네덜란드가 진 거 아니오. 아니, 엄밀히 따지면 진 것은 아니지. 이 지는 어째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옛날처럼 아싸라게 전반 45분, 후반 45분, 여기에 추가 시간 한 5분 정도 주고 나면 깨끗하게 이 네덜란드가 이길 것인데 그는 뭐 물 보충인가 보식인가 아이 그것이 흐름을 끄는 거 아니냐 말이 좋지 말은. 마지막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네덜란드가 일본과 비기며 첫 경기부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세계 랭킹 8위 네덜란드는 두 차례 리드를 잡고도 승리를 지키지 못했는데요. 네덜란드는 주장의 골로 두 차례 앞서갔지만 일본이 끝까지 추격을 하며 승점 1점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번 무승부로 네덜란드는 월드컵 조별리그 무패 행진을 17경기로 늘렸지만 16강 진출에 대한 압박은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네덜란드는 월드컵 결승에 세 차례 오른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승하지 못한 팀으로 매 대회마다 성적에 대한 기대가 높은 대표적인 강호인데요. 네덜란드의 FIFA 랭킹은 현재 8위이며 일본은 18위에 위치했습니다. 같은 조의 스웨덴은 38위, 튀니지는 45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객관적인 순위에서는 네덜란드가 앞섰지만 일본이 승점을 가져가면서 F조 판도는 예상보다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쿠만 감독은 일본전 이후 교체와 수비 운영을 두고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후반 막판 일본의 압박에 흔들렸고 결국 종료 직전 동점골을 허용했는데 쿠만 감독은 패배 원인이 전술보다는 수비 집중력 부족에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덜란드는 다음 경기에서 스웨덴과 맞붙게 되며 일본은 튀니지를 상대한 뒤 마지막 경기에서 스웨덴과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그게 그놈의 물 보충이 문제라니까.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인가 무식장인가 말용. 아이고 당체 마음에 안 들어. 이.

노래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에난데일에 있는 메시아 장로교회에서 많은 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제2의 DNA인데요. 이렇게 한국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니까 너무 좋으시죠? 저도 그날 메시아 장로교회 갑니다. 현재 버지니아 수석 부회장과 제가 그날 사회를 볼 텐데요. 여러분들 거기서 만나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현재 예약하신 분들이 350명이 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일찍 오셔서 자리 잡으시고 또 공짜 빨간색 티셔츠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미리 일찌감치 저녁 드시고요. 넉넉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순서 역사 잠시 줄이고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또 정말 입담이 대단하시죠. 우리 수지 씨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은 어떤 가수와 뒷담화 이야기인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의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세공의 랩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고 새로운 한 주 내내 감사와 사랑과 기쁨 가득하시고 마음의 여유가 함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 특히 라라랜드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행복하시라고 우리 애미님께서 예, 예쁜 이모티콘과 함께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2부 첫 곡은 강문경이 문을 열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니 믿음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순수와 진실된 믿음을 국리를 받으셔서 위선과 교만과 거짓이 없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시며 기도문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복별님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방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라라랜드는 쉬지만은요. 이 기도문과 또 이 성경 말씀을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 에어로스미스의 Dream On.

잠만 잘 자도 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복입니다. 우리 복별님은 잘 주무시나요? 저는 요새 아주 잘 잡니다. 네, 신청해 주신 곡 에어로스미스 드림 온

역시 월요일 어울리는 글귀 시 노래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글 보내주셨네요. 새로운 한 주 새로운 시작입니다. 월요일은 지난주의 실수를 만회하고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날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눈부실 것입니다. 한 걸음씩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모여 아름다운 길이 됩니다. 그러시면서 방노회님의 시를 적어 보내주셨네요. 그것만큼의 이것. 사람을 보는 눈이 지혜의 모든 것이다. 그는 무엇을 가졌는가? 그는 무엇이 빠졌는가? 그것만큼의 이것이 있는가? 가진 만큼의 고귀가, 지성만큼의 성찰이, 권한만큼의 책임이, 미모만큼의 미덕이, 명성만큼의 내실이, 정의만큼의 떨림이, 사랑만큼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위대한 선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만큼이 악으로 기울어 가는 것이니 그것을 가진 만큼 이것을 가졌는가?

라라라 퀴즈. 지금부터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이 다섯 가수 또는 다섯 노래 들으시고 공통점 찾아주시면 되는 라라라 퀴즈. 정답자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습니다.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곡은 이수만입니다. 행복.

네 번째 곡은 싸이야 강남 스타일. 자, 이렇게 네 곡 들려드렸고요. 한 곡 더 남았는데 이 곡들의 공통점, 이 가수들의 공통점 무엇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유가 피처링한 곡이죠. 박재범의 좋아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다섯 가수들의 노래 다 들려드렸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라라랜드 카톡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0: 수지에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1: 가물거리면
0: 또 우리 한열정 하시는 수지씨 지난주 목요일 목 놓아 응원하시다 혹시 목은 쉬시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2: 예, 나왔습니다.
0: 예, 아유, 목소리 들어보니까 목 쉬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열심히 응원하셨죠?
2: 그냥 했지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0: 예, 너무너무 기분 좋은 역전골로 승리를 해서 정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자, 이번 주 목요일은 또 멕시코전이에요.
2: 그러게요.
0: 예, 진짜 네. 뭐 당파를 떠나서 학연 지연을 떠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유일하게 뭉칠 수 있는 이번 월드컵. 이번에도 좀 좋은 성적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글쎄요.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원합시다.
0: 네. 자, 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시간을 너무나도 엔조이하고 계시는 우리 DMB 지역 많은 청취자분들 계신데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뒷담화인가요?
2: 뒷담화라고 하기는 너무 가엽어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0: 멀리 기적이
2: 우네. 찌르고 또 찌르고.
0: 맞아요. 오, 저희 때 진짜 인기 많았는데 오늘 네. 이은아 씨 편이군요.
2: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2: 이은아 씨는 1961년 3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출생했어요. 그 마로니의 출신 가수 김정은의 사촌언니래요. 근데 이 마로니가 그 신윤미씨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칵테일 사랑. 네. 근데 그 마로니의 신윤미씨가 부재중이 된 후에 미국에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이 예상외로 인기를 끌어서 뒤를 이었던 가수가 바로 사촌언니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탈퇴해서 이제 솔로 가수가 된 분이죠. 네. 이은아는 팝 발라드 음악과 디스코 댄스 팝 음악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고 특히 디스코의 여왕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며 김수희, 혜은이 등과 아울러 1980년대 디바, 트로이카로 자리매김했어요. 이은아는 1961년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적 이름은 이효순이었어요. 아버지 이배영은 유명한 아코디언 연주자였고 이은아는 약 5살부터 음악적 능력을 길렀고 아버지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트로트 배우기를 시작을 했는데 허스키한 목소리였기 때문에 이은아는 소울 팝으로 전향을 했고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닐 무렵 만 12살 때인데 1973년에 님마중으로 데뷔를 했어요. 목소리 자체가 절대 12살 같지가 않더라고요. 가수 데뷔 직후 무명 가수였던 이은아는 밤무대나 나이트클럽에 나가서 노래를 불러야 했고 1975년에 방송상 엄정한 규제 때문에 당시 미성년자라는 무대에 출연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1958년생으로 실제 나이보다 3살 올려서 등록했으며 나이를 속이려고 일부러 화장을 짙게 하면서 아유. 20대 아가씨로 위장하여서 가수 활동을 하게 됐어요.
0: 예전에는 오히려 나이를 좀 많이 줄여서들 나왔는데 이은아 씨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케이스였네요.
2: 아버지가 앵벌이를 시키려고 나쁜 아유. 아버지였었어요.
0: 왜 마이클 네. 잭슨이 왜 갑자기 또 생각이 나지 이 타임에서
2: 하여튼
0: 네네.
2: 네. 어렵사리 공중파 무대에 출연하게 된 이은아는 첫 히트곡이 된 1976년에 발표된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 처음으로 유행세를 타고 난 후 1978년에 유승엽 작사 작곡할 그 밤차를 부를 때 그 찌르기 춤을 선보여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게 되었는데 디스코가 춤을 추기 위해 만들어진 음악이고 토요일 밤의 열기 등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당시 최고로 유행했던 장르였던지라 무대에서 밤차가 지나가는 모습처럼 시원하게 내지르며 춤도 리듬감 있게 추니까 평론가들이 이건 디스코라고 평해서 이때부터 디스코 여왕으로 불렸어요. 한국형 디스크 전형이 된 이 곡으로 10대의 나이였음에도 TBC 방송 가요 대상에서 여자 가수상을 수상했어요.
0: 그랬어요?
2: 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처음 데뷔곡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부터 들어볼까 봐요.

0: quasi degni né sarà.
1: 노래가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면서 넘어가는데 진짜 네. 목소리 매력 있어요.
2: 네, 제가 미국에서 처음 한국에 나간 게 1979년도였거든요.
1: 네.
2: 그때 나갔을 때 이 노래가 유행하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 얘기가 이때 이 노래가 왜 목소리가 굉장히 꺽꺽하잖아요.
1: 네네.
2: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쉬워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진짜로요? 그러면 목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음이 다 나온단 말이죠.
2: 그럴 이유가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그거에 또 조금 이따 나와요.
1: 아유, 치달리겠습니다. 네네네.
2: 네. 1979년 초에 방영된 주말극 봄비 주제가 봄비를 불러서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주제가로도 히트를 쳤고 같은 해 TBC 방송 대상에는 성인 발라드풍의 겨울 장미로 출품해서 2년 연속 여자 가수상을 수상했어요. 1979년에 발표하는 본인이 작사한 아리송해, 아리송해가 대박을 쳐 그 해에 KBS 가수왕상을 수상했는데 이 곡으로 송해라는 이름이 들어가 아리송해,
1: 네네.
2: 그 송해에게 혼났다는 얘기가 있대요.
1: 아니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게 아니고 혼이 났다고요?
2: 별꼴이요.
1: 그러게
2: 말이요.
1: 좀 싫어.
2: 그니도 그때 나이를 먹느라고 그랬나 봐요.
1: 아유, 우리 송해 선상님은 개인적으로야 우리 코미디언 선배님이시지만 솔직히 그때 당시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으셨대요. 아니 뒤늦게 그 노래 자랑으로 대박 나신 거죠.
2: 자기 자리를 이제 찾은 거지. 1982년에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던 탑스타 이은아는 영화계에 발을 디뎠으며 처음으로 영화 날마다 허물을 벗는 꼭뱀이라는 성인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성인 영화를 꺼려했던 아버지 이대영은 당시 국민 배우 병강세 이대근 씨죠. 그분의 설득으로 이은하의 영화 출연을 허락했대요. 어린 시절 이미자의 전속 아코디언니스트인 아버지의 공연 일정에 자주 따라갔다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황포도 때 동백아가씨 등 이미자의 곡을 부르거나 산에 올라가서 목이 쉬고 피를 토할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식으로 가르침을 받았대요.
1: 사실 여자들은 변성기가 거의 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2: 네.
1: 그런데 네. 이은하 씨는 정말 그 사춘기 시절에 피를 토하면서 목을 튀었네요. 그때부터.
2: 네. 맞아요.
1: 잘할 수밖에 없었네.
2: 아버지가 앵벌이 시키려고 몹시 애를 써시오. 이때 트로트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추구하던 장르에서 주로 트로트를 불렀는데 꺾기를 잘못할 때마다 머리를 기타로 맞으면서 호되게 혼나는 것을 보다 못한 지인이 애를 잡지만 말고 정말로 재능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작곡가 김중기의 그 어린 나이에도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이미자보다는 김추자에 가깝다라는 평에 트로트가 아닌 팝으로 갈피를 잡았대요. 그 한영의 거기 누구 없어 부르던 그분을 제외하고는 보기 드문 허스키 보이스로 내지르는 시원한 가창력에 연예계가 집중을 했어요.
1: 아, 정말 그때 당시 특이했어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끊길 듯 하면서 넘어가고 안 올라갈 것 같으면서 또 올라간단 말이죠. 음이.
2: 맞아요.
1: 아유, 노래 진짜 잘하시죠.
2: 1977년 MBC 10대 가요제에서 처음 10대 가수에 들고 1985년까지 들면서 9년 연속 10대 가수에 든 혜은이와 쌍벽을 이루며 여자 가수의 양대 산맥으로 활동했고 비교적 다른 노래 스타일과 분위기가 둘이서 70년대 말을 풍미했어요. 그러나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획득한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980년 11월에 언론 통폐합으로 인해 동양방송과 동화방송이 한국방송공사에 강제로 통합되면서 이은하의 가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방송국이 하나의 소속사를 겸하던 당시 풍조상 이은하에게 하나의 소속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현실은 크나큰 충격이자 슬픔이었어요.
1: 그렇죠.
2: 서울장미 들어볼까요? 네.

0: 사모님 가정을 포기하시죠. 아니, 나는 왜 말려. 이런 것만 기억이다.
1: 글쎄, 이게 예. 연속극 주제가예요. 오, 겨울장님.
0: 예.
1: 여기 정혜리가 나오는데 남편이 굉장히 오래 코마에 있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그 밖에 최진희, 한혜경, 정윤희, 이순재, 삼이자, 송혜 등 TBC 소속의 유명 연예인들에게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었어요. 1980년 11월 30일 자정을 기해 동양방송은 송출 종료 후 모든 사업이 KBS로 이관되고 이날 밤 고별 특집 방송으로 편성된 TBC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를 통해 소속 연예인과 방송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은하는 이 자리에서 방송 데뷔곡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을 부르다가 그만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목이 메어서 노래를 완창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생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는 행위는 가요 프로그램에서 가수왕으로 뽑혔을 때 터져나오는 그 특별한 감정 상황을 제외한다면 큰 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법 큰 방송 사고였어요.
0: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는 평을 들을 수 있죠.
1: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로 보안사령부로부터 찍히는 바람에 3개월 방송 출연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KBS 진행한 합동기념 특집 방송에서는
0: 빠졌네요.
1: 출연이 제지되었어요.
0: 아이고 저런 이놈 저런...
1: 아니 눈물이 났는데 그 어린 감성이 섬세해서 그랬는데 그걸 그래 그렇게 해?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0: 아니 그 못된 것들이랑 그때 친하셨잖요.
1: 아니요 이거는 전도 아니요.
0: 미안합니다. 네네네 넘어가요.
1: 1990년대 초에 건설회사 사장이던 아버지가 빚 보증을 이은하의 명의로 20억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0: 어허.
1: 때문에 90년대 당시 시세가 그 8억 원에 달하는 서울 자택까지 다 넘어가게 되었지만 밤무대까지 뛰면서 아버지의 빚을 20억을 모두 갚게 되었다고 해요. 2015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시도했으나 그것도 잘 안 돼서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아 면책 절차를 받았고 결국 2020년이 되어서야 모든 빚을 다 갚았대요. 아니 이 애비가 식어든 뜰지나 말지 무슨 사업이요. 그냥 아코디언이나 하지.
0: 아유 나는 왜 가만히 계신가요 갖고. 또 무시가 다 올라나고 또 치달렸죠.
1: 이렇게 그런 것 같아서.
0: 그러니까 이렇게 해 나와줘야 수지씨지.
1: 아무래도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0: 네네네.
1: 가수들은 원래 무대에서 자주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일상인데 그 부상을 당한 뒤 회복기까지 충분히 휴식과 치료를 해주면 금세 회복되지만 이은하는 빚을 갚기 위해서 가수 활동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도 쉴 수 없는 상황인지라 수술 대신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았는데
0: 아이고,
1: 그러다 보니 부작용 쿠싱 증후군이 생겨서 30kg 이상 쪄서 180도 다른 모습이 된 거예요. 이 때문에 이 시기에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후반까지를 휩쓸었던 대가수의 위상이 무색하게 기량이 떨어졌어요. 2021년에는 다시 유방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하고 경기도 사찰에 머물며 요양까지도 했어요. 밤차 한번 들어볼까요?
0: 아유 멀리 기적이 오네. 이거 내 한때 18번이었잖아.
1: 아유 뭐는 18번 아니것이오 그런 노래.

0: 내가 하도 찔러대갖고 한때 또 하늘을 하도 찔러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셔갖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통과
1: 2022년에는 쿠싱 증후군의 원인인 스테로이드는 모두 빠져나갔다고 하며 체중 조절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살만 빼면 된다고 했었지만 후유증으로 양쪽 무릎에 연골이 심하게 마모되어서 인공관절 수술도 받았어요. 질곡의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며 정신력과 의지에 있어서는 일반인의 영역을 아득히 초월한 대단한 면모를 보여줬어요. 그녀는 딱 한 번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한 연인이 있었으나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무산됐어요.
0: 아버지가 아니라 왼수네, 왼수.
1: 왼수요. 13살 어린 나이에 데뷔한 이후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만 했던 그녀는 당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던 자리에서 아버지가 재떨이를 던지며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어요. 아버지는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에 어음 발행과 당좌 개설을 했는데 모두 이은아 이름으로 사인을 하셨고 날벼락처럼 7억의 빚이 생겼어요. 이어 5층짜리 건물 150평짜리 집이 다 날라갔고 남은 빚도 다 감당했어야 했어요. 아버지는 죽어도 감옥에는 못 가겠다고 하면서 이은아한테 책임을 지라고 했대요. 아유, 그런 거 꽉 쳐박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빚을 떠안고 매달 빚을 갚아나갔어요. 평생 일만 하고 살았으며 수입의 10분의 1을 용돈으로 받았었고 의상 준비까지 용돈으로 해결을 했대요. 이은아 자신은 노래가 좋고 대중에게 칭찬 듣는 소리가 좋아서 노래만 하느라고 돈에 대해 잘 몰랐고 30살이 되기까지 아버지가 돈 관리를 다 했대요. 개런티가 얼마인지도 몰랐는데 32살이 되던 해 느닷없이 부도가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대궐 같은 집도 쫓겨나 눈앞이 캄캄했대요. 이은아의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그게 너무 싫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또 바람을 피우고 와서도 엄마를 그렇게 두들겨 팼대요.
0: 같이 이지같이 다 하셨네.
1: 아주 골고루
0: 종합세트시네. 아유,
1: 태어나질 말았어야 할 사람이요. 근데 그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맞아도 좋다고 하는데
0: 인물이 좋았나?
1: 어쩌겠다고 어쩌겠어요 하면 엄마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인물까 본다는 말이 나오지. 요새는 안 그려 잘생긴 사람들이 맴두고 있고.
1: 맞아요.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발인이 구정때라서 얼마나 추워요 구정때. 어떤 사찰에서도 받아주지 않더라며 아버지 보내드리는 날까지 자신을 고생시켰다고 했어요.
0: 아주 철천지 왼수네.
1: 엄마가 사실 먼저 돌아가셨는데 무당 엄마가 아버지를 끌고 간 것 같으대요.
0: 아유 할렐루야.
1: 그렇게 맞아도 남편 바라기 하는 거는 그런 여자는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엄마는 체격이 작대요. 그래서 키가 150cm 정도랬는데 내 생각엔 그것도 안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바가지를 긁으면 그 아버지는 엄마를 기절할 때까지 때렸대요. 그리고는데 그 다음날 엄마 얼굴은 아주 멍이 나서 난리도 아닌데 그런데 또 아버지 밥을 차리고 아버지를 찾았대요.
0: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매정인가?
1: 아유 몰라 아주.
0: 당체 이해가 안 가냐.
1: 이은아를 가수로 만든 것도 아버지지만 이은아의 삶에서 가장 큰 시련을 준 것도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꽉 쥐고 무조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했는데 네. 그래서 일을 갈면서 20살 정도 넘으면 어느 남자라도 붙들고 시집가서 아버지를 안 보겠다는 생각을 평생 하고 살았다고 아이고. 하는데 네네. 당시 남자친구가 아버지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결혼 얘기를 했는데 네네. 아버지가 네. 크리스탈 재떨이를 남자친구 머리에 날려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아이고. 너 얘를 선택할래? 나는 못 본다. 그래서 몸이 얼어서 안 보겠다고 했대요. 그렇게 이은하는 일생을 통틀어 딱 한 번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를 놓치고 현재도 미혼으로 살고 있어요. 그 대표곡인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그 노래가 헤어진 연인을 떠올리면서 직접 쓴 가사라고 밝혀서 아주 안타까움을 더했어요.
0: 아유, 오늘은 그냥 안타까움으로 이 시간을 마쳐야겠네.
1: 네.
0: 이지가지로.
1: 네, 그래서 오늘 이은아는 여기까지고 마지막 네. 곡으로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0: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네.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네.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지 씨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연미님 너무 슬픈 사연이죠. 네, 카톡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질긴 악연은 되지 말아야죠. 예. 지금까지 라라랜드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 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 3일 혹은 1, 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 내용과 관련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대이란 제재 완화는 이란의 행동에 상응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늘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타결 소식에 4% 넘게 하락하며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는 7월 4일 미 독립이자 건국 2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 DC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축제를 예고했습니다. 미 프로농구 NBA 파이널전에서 뉴욕 닉스가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뉴욕 전역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팬들의 과격 행동으로 경찰과의 충돌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차량 방화까지 잇따르면서 최소 63명이 체포됐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사 엔트로픽이 AI 모델인 클로드의 사용 한도를 가입자들에게 부풀려 판매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국무부가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통해 자녀의 미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방문 비자를 신청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600건 이상 적발됐습니다. 뉴욕시에서 6월 23일 치러지는 예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사전투표 첫날 하루 만에 1만 6천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 스태퍼드 타운십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ICE 요원이 차량에 치인 뒤 총을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다수의 새로운 법안이 시행됩니다. 최근 미 시민권을 포기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거주 미국인 지원단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 시민권 포기자는 4,8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이란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 내용과 관련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대이란 제재 완화는 이란의 행동에 상응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레뱅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서 모두 발언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에 종전 MOU의 서명이 이루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합의의 성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감시 권한을 전제로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을 매수해 핵협상을 성사시키려 했지만 그건 통하지 않았다며 그런 건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해냈고 바라건대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길 희망한다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로 막혔던 석유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세계에 정말 많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결국 이란의 행동에 달린 문제라며 이란이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때부터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MOU 서명과 동시에 즉각적인 제재 완화를 원하는 이란과는 달리 미국은 이란의 핵포기 절차 이행 등 구체적인 조치에 맞춰 상응하는 형태로 제재를 완화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직접 참석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JD 벤스 부통령이 그 행사에 오기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꽤 늦게까지 남아있을 예정이어서 내가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자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7일까지 프랑스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 체류 일정을 연장해서 19일 서명식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 유가가 15일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타결 8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2달러로 전거래일보다 4.9%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75달러로 전거래일보다 4.8%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와 WIT 가격 모두 지난 이란 전쟁 개전 초기였던 3월 10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프로농구 NBA 파이널전에서 뉴욕 닉스가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뉴욕 전역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팬들의 과격 행동으로 경찰과 충돌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차량 방화까지 잇따르며 최소 63명이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뉴욕 닉스가 지난 13일 NBA 파이널 5차전에서 샌 앤토니오 스퍼스를 상대로 94대 90으로 꺾고 시리즈 4승 1패로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1973년 이후 53년 만에 정상에 오르며 구단 통상 세 번째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That's it. It's over. Bedlam here at the Garden. 우승 직후 닉스를 승리로 이끈 제일런 브런슨은 눈시울을 붉히며 지금의 감정을 말로 다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Everything I ever dreamed of. I got no words. I don't know what I'm feeling. I'm just like I'm in awe. I don't know. Whenever someone counts us out, we find a way to come back and do something about it. 닉스의 우승 직후 뉴욕 맨해튼을 중심으로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하며 열띤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새벽까지 이어진 과열된 인파가 점차 통제 불능 상태로 번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충돌하며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파이널 경기가 끝난 토요일 저녁 그리고 일요일 새벽까지 승리를 자축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63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경찰 폭행, 불법 총기 소지, 재물 파손, 난동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폭력적인 난동 인파 해산 과정에서 경관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맨해튼 42스트리트,
2: 로드웨이 인근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17세 청소년이 발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장에서는 총기 한 정이 회수되고 용의자 3명이 체포됐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44세 남성이 닉스 승리 파티 장소 인근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밀집한 군중 속 흉기 난동 사건이 4건 발생한 것에 더해 대규모 인파 속에서 폭죽을 사용하고 집단 난투극까지 벌어지면서 폭력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군중은 병망이 등으로 경찰차를 공격하고 유리를 파손했으며 월드컵 셔틀버스로 사용되던 스쿨버스에 방화를 저질러 스쿨버스 5대가 훼손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과 시민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말에 탄 경찰이 투입되는 등 강경 대응이 이어졌으며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해산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승리를 축하하는 군중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며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닉스 구단과

0: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퍼레이드 행사는 닉스 구단과의 협의를 통해 잡은 스케줄이며 선수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닉스 역사상 첫 번째 티커테이프 퍼레이드로 도시 전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안전관리와 군중 통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주 목요일 일부 학생들이 구정부 시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수 있다며 시험을 취소하고 휴교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많지만 시험은 취소할 수 없다며 어떤 날짜를 잡는다 해도 안 되는 시민들이 반드시 있다며 학생들에게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1: For our students, I will still encourage them to be studying hard for their Regents exam. There will always be any number of people who will not be able to make no matter what day that we choose. However, this date was chosen in accordance both with the Knicks as an organization as well as with the PD and other city agencies. And departments. This will be the first ticker tape parade in New York Knicks history. And it will also be one where we will see the players. We're having this parade on Thursday is to ensure the players have enough time to bring their families.
0: 맘다니 시장은 이번 퍼레이드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에 계획된 만큼 건전하고 안전한 퍼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퍼레이드에서도 질서 유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의 승리 자축을 바라보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과정에서 스쿨버스에 방화를 저지르고 경찰차를 때려 부수는 무질서한 행위는 승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뉴욕 닉스의 챔피언 기쁨 뒤에 엄청난 후유증과 뉴욕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2: 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들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7: 예배의 감

0: 운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돌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5-3800
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 6월 23일에 치러지는 예비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사전투표 첫날 하루에만 1만 6천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연방 하원의원 선거와 주 감사원장 선거 등이 포함된 이번 선거는 뉴욕 정치 지형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6월 23일 예비 선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예비선거 사전투표 첫날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총 16,500명 이상이 투표를 완료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맨해튼이 7,581표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브루클린이 4,111표, 퀸즈가 2,949표, 더 브롱스가 1,448표, 스테튼 아일랜드 413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계속되며 이후 6월 23일 예비선거 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뉴욕주 감사원장을 비롯해 연방 하원의원, 주 상하원의원 등 정당별 후보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특히 뉴욕주 감사원장 선거에서 민주당 현직 톰 디나폴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당내 도전에 직면했으며 인도계 라지 고일 후보와 드류 워슈 후보가 뉴욕주 공공자금 개혁을 내세우며 도전장을 던진 상태입니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 일부를 포함하는 제7선거구에서 여러 민주당 후보가 해당 지역 연방 하원의원의 은퇴로 생긴 공석을 두고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이 경쟁에는 한인 정치인 줄리원 후보가 뛰어든 상태로 민주당 내 여론조사 지지율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제6선거구에서는 허주택 감격인 그레이스맨 의원을 상대로 척박 후보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강력한 후보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My name is Chuck Park and I'm running for Congress in Queens. I want to abolish ICE, not bank them. We need affordable housing for working families, not a mega casino to bankrupt them. And I want universal health care, not trillions for war. Unlike my opponent, I'll fight for those priorities because I don't take a cent from AIPAC, ICE contractors, insurance companies, or any of these guys.
3: It's time Queens had a real one repping us, an organizer, a fighter. Vote Chuck Park, June 23rd.
1: 제12선거구에서도 장기 현역이었던 제리 네들러 연방 하원의원의 은퇴로 다수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제12선거구에서는 마이클 레셔, 주 하원의원, 조지 콘웨이, 알렉스 부어스 등 다양한 후보자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또 제10선거구에서는 댄 골드먼 연방 하원의원이 전 뉴욕시 감사원장인 브래드랜더와 맞붙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현직인 댄 골드먼보다 랜더 전 감사원장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랜더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은 57%로 현직인 골드먼 의원의 지지율 23%를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1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며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목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또 뉴욕주는 우편 투표 제도를 통해 현장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들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는 21일 일요일까지 각 카운티 조기 투표소에 투표 용지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우편 투표 소인 인정은 23일 예비선거 당일까지 투표지는 6월 30일까지 도착해야 인정됩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4: (목소리) 안녕하세요. 화제의 뉴스를 통해 생생한 영어 표현과 시사 상식을 배워보는 시간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6월 15일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미국 교육계의 소식 Legal and lobbying costs surge as universities face Trump pressure. 트럼프의 압박으로 인한 대학들의 급증하는 법률 및 로비 비용에 대한 기사입니다. 하버드나 예일 같은 네로라 하는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압박에 맞서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5: Some universities' tax returns showed that their legal bills had more than doubled. Others reported that their spending on lobbying had risen at least fivefold.
4: 일부 대학의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 비용이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로비 지출이 최소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Fivefol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숫자 뒤에 fold를 붙이면 그 숫자만큼의 배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fivefold는 다섯 배가 되겠죠. 그렇다면 세 배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될까요? 네, threefold가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대학들의 세금 보고서를 보면 미 전역의 명문 사학을 일컫는 아이비 리그 8개 대학의 법률 지출 총액이 무려 37%나 늘어나 3억 3,300만 달러, 한화로 약 4,5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타깃이 되었던 대학들은 돈을 얼마나 썼을까요?
5: The Trump administration's biggest Ivy League targets had the largest legal bills. Harvard spent $126.6 million, a 58% increase.
4: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타깃이 된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가장 많은 법률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하버드는 58% 증가한 1억 2,66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이라는 하버드가 법률 비용으로만 무려 1억 2,660만 달러를 썼고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 역시 46%나 늘어난 9,360만 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밖의 대학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법률 비용이 무려 163%나 폭증해 약 1,930만 달러를 기록했고 조지 워싱턴 대학도 기존 600만 달러 미만이던 법률 비용이 1,500만 달러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들 대학들은 이 엄청난 비용에 대해 Navigate Complex Regulatory Matters, 정부의 복잡한 규제를 헤쳐나가고 대학의 연구 기금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 외에도 대학들이 워싱턴 DC의 정치권을 향해 필사적으로 매달린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로빙 활동인데요.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행정부의 압박을 완화해 보려는 전략입니다.
6: Penn said its lobbying costs had surged almost 744%.
4: 펜실베이니아 대학은 로비 비용이 거의 744%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744%라는 경이적인 증가율을 보인 펜실베이니아 대학뿐만 아니라 다트마우스 대학 역시 로비 자금을 534%나 증액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눈밖에 나면 대학의 생명줄과 같은 연방정부 연구지원금, 리서치 펀딩이 끊기거나 대규모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선이 닿는 로비스트들을 대거 고용해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본래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인류의 미래를 밝힐 학문 연구에 집중적으로 쓰여야 할 대학의 소중한 재정이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와 압박을 막아내기 위한 법정 싸움과 로비 자금으로 수천억 원씩 허망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엘리트 대학들이 마주한 서글픈 현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갈등과 천문학적인 방어 비용의 대가는 고스란히 교육의 질 저하라는 형태로 학생들과 사회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행뉴였습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 정준호 변호사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 창립 66주년 기념식이 지난 13일 오후 맨해튼 한인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 한인 인사 약 12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기념식은 이 에스더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이어 이명석 회장의 기념사, 김상호, 뉴욕 총영사 등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뉴욕 한인회가 66년 전 작은 모임에서 출발해 현재 40만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인들의 노력으로 마련된 한인회관이 한인 사회의 상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세 중심의 한인회 체제 구축과 한인회관 개발 추진 구상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최근 한국 기업의 개발 제한과 관련해 전직 회장단과 논의를 진행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한인사회 의견을 반영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호 총영사는 뉴욕 한인회가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주유기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카드 사기 수법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일부 범죄자들이 주유기 손잡이 거치대에 나사못이나 이물질을 끼워 주유 종료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에 운전자가 주유를 마친 뒤 주유기를 원래 위치에 제대로 거치해도 결제 종료가 인식되지 않으면서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게 됩니다. 이후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면 같은 주유기를 이용해 추가로 주유를 진행하고 해당 요금이 이전 이용자의 카드로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유 전후로 주유기 손잡이와 거치대에 이상한 물체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주유기 화면이 0달러로 초기화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현장을 떠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일상적인 주유 과정에서도 결제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린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각별한 주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2026년 여름학기 기초영어 ESL 수업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어 교육 전문 비영리기관인 English Empowerment Center와 함께 진행되며 영어 기초 실력을 키우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련됩니다. 수업은 6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약 6주간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애넌데일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과정은 별도의 사전 등록이나 레벨 테스트 없이 수업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일상생활, 직장, 가정,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초 영어를 중심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전 영역을 함께 학습하게 됩니다. English Empowerment Center는 60여 년간 이민자와 성인 학습자에게 영어 교육을 제공해온 전문 비영리 기관입니다. 수업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애넌데일 오피스 703-354-6345 또는 English Empowerment Center 703-237-086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홈,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홈, 홈 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업 홈, 홈 모기지.
5: 뱅크업 홈 모기지.
6: 뱅크오브호비젠 이퀄 하우징 랜들.
7: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8: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7: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8: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7: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8: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합.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7: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0: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2: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약품을 제공합니다.
12: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엠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엠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6: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5: 703-354-1950 703-354-1950
7: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7월 4일 미국의 독립이자 건국 2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 DC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축제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미국의 독립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 일대에서 트럼프 집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7월 4일 아름답고 안전한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에서 우리는 역대 가장 화려한 트럼프 집회, 즉 미국에 바치는 헌사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설명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후 7시 링컨 기념관과 그 옆에 있는 새 단장한 리플렉팅 풀 일대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군악대와 오케스트라, 의장대 소속 300명 이상의 단원들이 애국적인 노래와 미국의 고전 명곡,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정한 플레이리스트를 연주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동 공연단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합동 군악 및 의장대 공연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공군 조종사들이 참여하는 편대 비행과 에어쇼,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연설도 있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연설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불꽃놀이 주최 업체를 인용해 이번 행사에서 세계 기네스 기록 수립을 목표로 86만 발 이상의 불꽃이 발사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국의 국민, 정신, 힘, 결의, 성취를 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7: 뉴저지주 스태퍼드 타운십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이 차량에 치인 뒤에 총을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요원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도주한 차량과 운전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15일 월요일 뉴저지주에서 아이스 요원이 용의자 검거 작전 중 용의자의 차량에 치인 뒤 용의자 차량을 향해 총기를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월요일 오전 9시 30분경 뉴저지주 스태퍼드 타운십 마나호킨 지역 루트 72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이스 요원은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 작전을 진행 중이었으며 용의자가 아이스 요원을 피해 차량으로 현장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해당 요원이 용의자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아이스 요원은 차에 치인 직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꺼내 용의 차량을 향해 발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차량은 총탄에 맞아 뒷유리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용의 차량과 용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입은 아이스 요원의 상태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소식통에 의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용의자 추적을 위해 루트 72 일부 구간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경찰은 주변 지역인 오션 에이커스 구간으로 우회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스태퍼드 타운십 경찰은 이번 사건이 아이스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도 총격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국에서 따로 진행하지 않으며 지역 경찰은 현장 통제와 교통 관리만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추적 수사는 연방 당국이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왜 용의자를 체포하려 했는지 용의자 신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된 바 없습니다. 연방 정부의 아이스 단속을 둘러싼 비판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스 요원이 단속 작전 중 도주하는 용의자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아이스 단속을 놓고 찬반 의견은 더욱 분분해질 전망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7: 미 정부가 원정 출산과 관련한 비자 사기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전 세계에서 600건이 넘는 원정 출산 관련 비자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자녀의 미 시민권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비자 취소와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2024년 이후 400건 이상의 관련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최소 6개의 알선 업체가 비자 인터뷰 준비부터 미국 내 숙소 마련, 병원 예약, 출산 일정 관리까지 대행해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들의 활동은 차단됐으며 일부 관계자에게는 영구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비자 사기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100명 이상이 위조 서류와 비자 브로커를 이용해서 미국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관련 비자는 전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도 100건이 넘는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미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출산을 통한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는 미 이민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 시민권 제도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적 쟁점은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연구기관들은 원정 출산 산업이 미 수정헌법 제14조의 출생시민권 제도를 악용해 성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계 원정 출산 알선 조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책임연구소의 피터 슈바이처 소장은 지난 3월 연방의회 증언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원정 출산 업체를 최소 1,000곳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안보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출산한 사실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비자 신청 과정에서 출산 목적을 숨기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비자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미 입국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앞으로도 원정 출산 알선 조직과 비자 사기에 대한 단속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다수의 새로운 법안이 시행됩니다. 경찰의 응급조치 의무 강화와 공원 내 아동보호 강화, 운전 중에 라이브 스트리밍 금지 등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버지니아주에서 주요 민생 안전 관련 법안들이 보름 뒤인 오는 7월 1일부터 일제히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주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들로 에비겔 스펜버거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버지니아주의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3달러 75센트로 올라가며 이어 2028년에는 15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2029년부터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최저임금이 조정되는 구조가 도입됩니다. 앞서 올해 1월에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2달러 77센트로 인상된 바 있어 버지니아주는 향후 수년간 단계적 임금 인상 체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치안 및 공공안전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근무 중인 경찰관은 자신과 피해자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대한 부상을 입거나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이 응급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상해나 사망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버지니아주 범죄수사서비스국은 경찰관들에게 기본적인 응급의료교육과 응급처치 훈련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됩니다. 아동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시행됩니다. 새 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아동 접근 제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은 평생 동안 특정 공원 시설, 즉 놀이터나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100피트 이내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해당 인물이 피해 아동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형량의 일부로 평생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 조치는 다른 주나 해외에서 유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급 중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도 도입됩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운전 중 라이브 스트리밍이 전면 금지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거나 전자기기를 조작해 스트리밍을 유지하거나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 역시 위법으로 규정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교통법 위반 처벌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이번 법안들이 시민 안전 강화와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7: 증시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타결 소식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92% 오른 51,671.03,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65% 오른 7,554.29, 기술지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07% 오른 26,683.9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작의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K-Radio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천종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용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책 축제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라이프 섹션에서는 반도체가 과연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나라별 반도체 산업 분포는 또 어떤 상태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초여름의 길목에 들어서는 매년 6월이 되면 한국 출판계와 수많은 독자들의 시선 한 곳으로 쏠립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책 축제 서울국제도서전인데요. 특히 올해는 서울국제도서전이 6월 24일부터 닷새 동안 코엑스에서 개최를 확정짓고 지난주부터 일반 예매를 대대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뜻 화려한 문화축제로만 보이는 이 도서전의 이면에는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글을 읽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눈물겨운 역사, 그리고 시대의 변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오늘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서울국제도서전이 걸어온 70여 년의 역사적 발자취와 현재의 모습, 그리고 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 이상으로 세계 출판시장을 움직이는 글로벌 메가 도서전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뿌리는 7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25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54년도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주도로 전국도서전시회라는 이름의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먹고 살기조차 팍팍했던 그 시절에 출판인들이 천막을 치고 국민들에게 책을 소개하던 이 소박한 전시회가 바로 도서전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한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출판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 행사는 1995년 광복 50주년을 기점으로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국내 도서전의 틀을 깨고 전 세계 출판사들이 참여하는 국제도서전으로 위상이 공식 격상된 것인데요. 2008년부터는 매년 특정 국가를 지정해서 해당 국가의 문학을 집중 소개하는 주빈국 제도를 도입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활자의 묶음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K-문학의 세계화를 이끄는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된 서울국제도서전은요, 매년 15만 명 안팎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도서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마주하게 될 서울국제도서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도서전의 핵심 화두는 다름 아닌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올해 도서전은 호모 두두리라는 아주 묵직한 주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서 두두리는 옛 문헌에 등장하는 신화적 존재이자 대장장이를 뜻하는 표현으로 끊임없이 두드리고 질문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속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출판계는 이번 행사에서 기술이 문장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에 과연 인간다운 창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실제로 이번 도서전의 주제문은 김연수 소설가가 생성형 AI인 클로드 소네트 4.6, 제미나이 3와 함께 작성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행사장 내의 강연과 전문가 포럼에서도 시인, 웹툰 작가, 음악가들이 총출동해서 창작을 했습니다. 창작 영역에서의 AI 개입 범위 그리고 공동 창작의 본질을 치열하게 토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올해의 주빈국은 프랑스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 내에서도 팬덤이 두터운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비롯한 프랑스의 거장들이 대거 방한을 해서 한국의 독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글로벌 문화 축제의 정점을 보여줄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세계로 돌려보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서울국제도서전과 결을 같이 하면서도 그 규모와 역사면에서 지구촌 출판시장의 판도를 쥐고 흔드는 메가급 국제도서전들이 여럿 있거든요.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곳은 전 세계 출판계의 수도라고 불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이곳은 매년 10월에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전인데요. 서울 국제도서전이 일반 독자 중심의 문화 축제 성격이 강하다면 프랑크푸르트는 철저하게 출판 전문가들의 비즈니스, 즉 B2B의 장입니다. 전 세계 저작권 거래의 대다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히 출판계의 글로벌 금융시장이다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매년 봄에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볼로냐 아동 도서전입니다. 이 도서전은 이름 그대로 아동 및 청소년 도서,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합니다. 전 세계 그림책의 트렌드가 이곳에서 결정이 되고요. 한국 작가들이 도서전의 최고 영예인 나가치상을 잇따라 수상을 하면서 우리 아동문학의 급성장을 세계에 증명해낸 역사적인 무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스페인어권 문화의 중심지인 멕시코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인데요. 전 세계 스페인어권 국가들의 출판물이 총 집결하는 이 도서전은 매년 8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대중성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가 도서전입니다. 도서 비즈니스를 넘어서서 음악과 미술, 연극이 도시 전체를 뒤덮는 초대형 문화 융합 축제로 명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스마트폰의 숏폼 영상이 활자를 대체하고 인공지능이 책 한 권을 뚝딱 써내려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출판의 위기를 말하고 종이책의 종말을 경고를 하는데요. 하지만 매년 전 세계 도서전에 몰려드는 수십만 명의 인파, 그리고 우리 독자들이 보여주는 도서전에 대한 뜨거운 열기는 역설적으로 인류에게 책이란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수단 그 이상임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냄새를 맡으면서 수많은 독자들과 나란히 서서 책장을 넘기는 경험, 그리고 AI가 내놓는 확률적 답변 대신에 인간 작가가 던지는 비합리적이고 따뜻한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도서전이라는 아날로그 축제가 기술의 정점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번창하는 진정한 이유일 것입니다. 72년 전에 천막 아래에서 피어난 대한민국의 도서전이 올해는 어떤 인간다움의 가치를 증명해낼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지난 11일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월드컵 개막식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가수 이재의 공연이었습니다. 영화 K-POP 데몬 헌터스에서 주제가를 불러 글로벌 스타로 떠오른 이재는 세계적인 성악가인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월드컵 주제가인 DNA를 열창하면서 자신이 직접 작사한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라는 한국어 가사를 노래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재의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가 부른 한국어 가사가 곡의 정점을 장식하면서 안드레아 보첼리의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 또한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또 다른 개막 경기에 출연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글로벌 스포츠 행사는 전 세계인이 동시에 하나가 되는 대형 이벤트라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2026 북진 월드컵은 글로벌 거대 경제 플랫폼으로 역대 최대의 파급 효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48개국이 진출해 경기 수와 기간이 대폭 늘어나 월드컵이 창출할 글로벌 국내 총 생산 증가 효과는 4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 수가 늘어나면서 중계권료와 디지털 광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의 개막식 공연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전 세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서 K컬처의 컨텐츠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개막식 이후 전 세계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서 한국 관련 컨텐츠의 판권 가치와 로열티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기대를 모으는 건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K-POP 간판스타인 BTS는 다음 달 19일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서 헤드라이너로 출연해 전 세계 시청자들 앞에서 공연합니다. 세계 대기업들이 스폰서십으로 수조원을 쓰는 월드컵 행사에서 이제와 BTS가 개막식과 폐막식 메인 행사를 독식하게 된 셈입니다. 한국어와 K컬처를 월드컵 시작과 끝에서 접하게 되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로 인식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전 세계 60억 이상 시청자가 몰리는 결승전에서 BTS 공연 가치는 수치로 계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결승전 당일 전 세계 스트리밍과 각국 내 배달, 식음료 매출 급증, 공식 스폰서들의 광고 노출 효과 극대화는 말할 것도 없고 K컬처 가치 증대와 방한 관광객 유치 증가, 국가 브랜드의 경제적 자산가치 상승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는 수조원을 들여 경기장을 짓고 인프라를 구축해 막대한 경제 효과를 거뒀지만 2026년 이제 대한민국은 거대한 인프라 투자 없이도 K컬처만으로 수십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이른바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내수 경기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태극전사들의 이번 월드컵 계속되는 선전도 기원해 봅니다. 세계 정상에 도전하겠다고 공언해온 일본은 죽음의 조로 불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강호 네덜란드와 끈질긴 승부 끝에 승점 1점을 따내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모리아스 하즈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 축구 대표팀은 14일 텍사스주 댈러스 카우보이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후반 43분 가마다 다이치의 천금 같은 동점골로 2대2로 비겼습니다. 같은 주에 스웨덴과 튀니지와의 경기는 22살의 스웨덴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야신 아야리의 멀티골 활약에 힘입어 5대1로 스웨덴이 대승했습니다. 미국은 파라과이와의 1차전에서 발로건의 멀티골로 4대1로 승리했고 카타르와 스위스는 1대1, 브라질과 모로코도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점 1점씩 나눠 가졌습니다. 호주는 터키를 2대0으로 꺾었고 우승후보 중에 하나인 독일은 휘라소를 7대1로 대파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이성훈이었습니다.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0: 합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1: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3: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4: 정준호 변호사.
5: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 체인과 함께.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7: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8: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7: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8: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7: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8: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7: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지금 여러분께서는 6월 15일 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라이프 섹션의 주제는요. 21세기 글로벌 경제 그리고 안보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패권 경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논쟁까지 모든 뉴스의 뿌리에는 반도체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흔히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확히 반도체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일상과 미래 산업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명확하게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가별 공급망 재편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의 반도체 지형도는 그야말로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반도체의 기초 개념부터 핵심 용도, 그리고 현재 전 세계의 나라별 반도체 산업 분포와 패권 구도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짚어볼게요. 반도체의 한자를 풀이를 하면 반만 도체인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구리나 철 같은 물질을 도체라고 하고요.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고무나 유리를 부도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는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물질입니다. 평소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상태로 있다가 빛이나 열을 가하거나 특정 불순물을 넣는 이런 사람이 조건을 주게 되면 전기가 통하는 도체 상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도한 대로 전류의 흐름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제어 능력을 활용해서 디지털 신호인 0과 1을 만들고 정보를 저장하거나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로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 낸드 플래시와 속도가 빠른 D램이 대표적입니다. 둘째는 연산과 추론 같은 데이터 처리와 제어를 담당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컴퓨터의 두뇌인 CPU와 스마트폰의 AP,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 열풍의 핵심인 GPU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체 글로벌 시장 규모로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대체로 약 2배에서 3배 이상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원 플러그를 꽂거나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든 현대 문명 기기에 반도체가 탑재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손에 늘 쥐어있는 스마트폰 한 대에는 수십 개에서 100개 이상에 이르는 다양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화면을 터치할 때 명령을 내리는 센서, 사진을 저장하는 메모리,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모뎀 칩이 모두 반도체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는 이제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불리는데요. 내연기관 차에는 200개에서 3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가지만 최근 급증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에는 기기 제어와 자율주행 연산을 위해서 최소 수백 개에서 많게는 1000개 이상, 그리고 일부 고사양 차량에는 2000개 이상의 차량용 반도체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이고요. 고도의 정밀함이 필요한 의료기기, 미사일과 전투기 같은 첨단 국방 무기체계에도 반도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동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는 수천 개에서 수만 개 규모의 AI 가속기 칩이 사용이 되고요. 이들 칩에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핵심 부품으로 탑재가 됩니다. 반도체가 없이는 현대인의 일상도 국가의 첨단 방위도 모두 멈춰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반도체는 과연 전 세계에 어떻게 분포가 돼 있을까요? 반도체 산업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너무나 고도화돼 있어서 어느 한 국가가 독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철저하게 분업화된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국가별 분포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설계와 원천 기술을 지배하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 인텔, AMD, 애플, 퀄컴 이런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본고장입니다. 반도체 아키텍처, IP 그리고 설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미국은 반도체 설계 그리고 설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첨단 제조 및 위탁 생산의 절대 강자인 대만이 있죠. 대만은 공장을 가지지 않은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설계도를 받아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보유하고 있죠. 스마트폰과 AI 칩에 들어가는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은 대만에 크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특히 TSMC가 세계 최첨단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모리 반도체의 강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약 70% 수준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세계 최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중심에 있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칩의 필수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공급력을 행사하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비와 소재의 숨은 지배자, 일본과 유럽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한 특수화학 물질, 그리고 웨이퍼 같은 소재 부품 분야는 일본 기업들이 주요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 그 중에서도 특히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기업은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거대한 자본과 시장을 가진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국이자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내것이 반도체 생산 능력을 급격히 키워왔습니다. 비록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에 대한 미국 주도의 수출 규제 때문에 최첨단 공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긴 하지만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쓰이는 중저가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그 지배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과거의 반도체 산업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서 설계를 하고 효율적인 곳에서 생산을 한다, 이런 자유무역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서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에 대규모 자원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유럽과 일본 역시 자국 내에 생산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민족주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인데요. 이런 전 세계적 분포의 재편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의 거대한 위기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대만, 일본의 밀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영토를 확장하는 일은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업의 쌀을 넘어서서 국가안보의 핵심 보루가 된 반도체, 이 거대한 공급망의 전쟁터에서 대한민국이 퍼스트 무버로서의 지위를 과연 어떻게 지켜낼지 사회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중동전쟁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는데요.
2: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재 시간 19일 열릴 합의 서명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전쟁 발발 106일 만에 사실상 종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14일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됐다며 합의 서명 시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서명식은 현재 시간으로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인데 벤스 미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4: I think we're still figuring out the logistics on who's going to attend that signing ceremony. I certainly plan to be there, but it's possible the president himself could be there.
3: 이란 측에서는 종전협상 수석대표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길을 제거 작업을 통해 석유가 전 세계로 다시 흐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도 즉시 해제한다며 위대한 합의가 평화 안보를 가져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오는 19일 합의 서명과 함께 재개될 비핵화 협상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생일인 14일 서명이 이뤄진다고 예고했는데 뉴욕타임즈는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 생일과 종전 합의가 겹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란 시간 기준으로 15일 새벽 1시쯤 합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해 협상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모든 당사자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서명을 몇 시간 지연시켰다며 네타냐후를 향해선 판단력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중재국 파키스탄도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양측이 레바논 등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엔 중재국들이 1년의 회의를 주선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지훈입니다.
1: 이란도 미국과의 종전협상이 체결됐다고 알리며 자국의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아쇠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겠다며 끝까지 날을 세웠는데요.
2: 이란 강경파의 협상 반대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이어지며 타결 발표 직전까지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5: 미국과 파키스탄의 발표 직후 이란도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며 레바논을 포함한 여러 전선에서 군사작전이 종료되고 미국의 해상 봉쇄가 풀린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동결자산 해제와 종전, 봉쇄 해제 같은 미국의 약속이 지켜지면 최종 합의를 위한 60일간의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방아쇠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겠다며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막판까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합의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단행하자 이란은 휴전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합법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6: گفت پاسخ رزمندگان اسلام در پیش است. لبنان جان ماست و نقض خطوط قرمز جمهوری اسلامی تحمل نخواهد شد.
5: 이란 내 협상파와 강경파 간 마찰도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개미 강경 노선을 주도하는 혁명수비대가 주요 국면마다 걸림돌이 되었고 주말엔 양해각서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마수드 폐지시키한 대통령은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국가안보위원회가 대화의 길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맞받았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윤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완벽한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2: 하지만 고물가와 민심 이탈 속에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냉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로 이란 핵능력 저지 등 당초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시선은 대체로 차갑습니다.
8: Got us into this reckless and costly war of choice against Iran, and gas prices, food prices, and the prices of everyday goods have skyrocketed as a result of what Donald Trump has done, and this war has strengthened America's national security.
7: 전쟁이 100일을 넘기는 동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불러온 고물가는 민심의 직격탄이 됐습니다. 급등한 기름값이 경제 전반을 짓눌러 물가는 치솟았고 국정 지지율은 2기 집권 이후 최저치 34%까지 추락했습니다.
9: The main story here, headline inflation is up 4.2% on an annual basis. That's the highest we've seen in three years since May of 2023. Most of that move is due to energy prices, gasoline prices in particular, from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7: 여기에 종교적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앞서 레오 14세 교황이 전쟁을 거듭 비판하면서 전통적 지지층이던 가톨릭 유권자의 58%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대응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민심 이반의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임에도 이탈표가 쏟아지며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10: The strong hold that Donald Trump has had on the Republican Party is still significant, still notable, but it is not ironclad. And we're seeing increasing numbers of Republicans willing to buck the president.
7: 물가 압박과 표심 이탈을 근거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을 95%로 점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이 이미 선거 패배에 대비해 방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종전 수순엔 들어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까지 안고 가야 할 가혹한 청구서를 받아든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정부도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조속한 항행 재개도 기대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11: 미국과 이란의 사실상 종전 합의 타결에 정부도 환영을 표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우리 시간 15일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타결되고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진 걸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할 수 있길 바란다며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항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상 당사국 및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또 철저한 합의 이행과 추가 협상 타결로 이란 핵 문제 해결 계기가 마련되고 영내 평화가 회복되길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선박 24척에 대한 안전 확보에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호르무즈 통항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입장차가 있어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우리 선박의 통항 절차가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통항 재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명목으로도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라며 정부도 일관되게 그런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해협 근처에 기뢰가 있어 바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한 항로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결국 해협 통과를 위해선 기뢰 제거가 핵심인데 국방부는 소해함 등 전력 파견은 현재까지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12: 전력 파견 여부나 종료 등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위협 평가랑 전력의 전개, 작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1: 앞서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다국적군 연합체 회의가 열린 만큼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각국 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정에 합의한 데 대해 국제사회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2: 각국은 중동 정세 안정에 대한 기대를 표하면서도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13: 106일간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사실상 종전 절차에 들어가자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를 중동 갈등 해소를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당사자들이 새 동력을 바탕으로 분쟁의 최종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가능성을 공식 시사하면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지해온 일본도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SNS에 글을 올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14: 今後ですね、今回の覚書が着実に実施をされて、ホルムズ海峡における自由で安全な航行が実際に確保されるとともに、イランの核問題等につき最終的な合意が この実現することを強く期待するものであります。
13: 중동 국가들도 잇따라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모하메드 카타르 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합의를 환영한다며 모든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말했고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미국과 이란이 외교적 해법을 찾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이란을 향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오랜 우려를 해소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 We want this agreement to stick because it is in the interest of people in that region to end the military conflict, but it's also in the interest of the entire world.
13: 튀르키예는 합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서명이 이루어지는 당일까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도발과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이란 공격을 단행했던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백유빈입니다.
0: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6: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7: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8: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19: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8: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9: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8: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0: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8: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9: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하면서 서명식이 이루어지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발이 묶였던 선박들이 빠져나올 길이 열린 건데요. 다만 물동량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수 기자입니다.
14: 100일 넘게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를 앞두게 됐습니다. 지난 2월 전쟁 발발 직후 이란이 전 세계 석유, 천연가스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고 기뢰를 부설하는 등 통제에 나서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란의 해협 통제에 맞서 전면적인 대이란 해상 봉쇄 카드를 꺼냈던 미국도 역봉쇄를 풀기로 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물류 업계로서는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국제유가는 4% 안팎에서 급락했고 미국 주식 선물 시장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종전 MOU 서명식 이후 해협에 발이 묶였던 유조선과 상선들이 순차적으로 빠져나올 전망으로 해운업계의 운임과 보험료 상승 압력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에너지, 물류 공급망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해협은 개방되더라도 이란이 설치한 기뢰 제거와 항로 안전 확보, 손상된 인프라 복구 등 실무적 작업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예상은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협 개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60일간 진행될 기술 협상과 이 기간 양측이 보일 움직임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정상화 여부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이뤘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란 매체가 14개 항의 합의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2: 다만 미국이 내세운 조건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며 향후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7: 전쟁 106일 만에 이뤄진 극적 협상 타결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교전은 중단됩니다. 30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선언도 담겼습니다. 다만 이란 매체가 공개한 14개 조건에선 미국과의 큰 입장차가 감지됩니다. 네으르 통신에 따르면 해협 재개방 방식은 이란이 정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란 핵 문제는 60일간의 후속 협상으로 넘겼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기존 핵확산 금지 조약을 재확인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던 우라늄 농축 중단과 핵시설 해체 등의 조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대 문제로 간주해온 이란의 미사일과 대리 세력 문제도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이란 제재 해제와 경제적 보상 문제도 관건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약속 이행 정도에 맞춰 동결 자산과 제재를 단계적으로 풀어주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반면 이란은 제재부터 해제해야 본 협상이 시작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양해각서 서명 즉시 동결자산 절반인 120억 달러를 먼저 지불하고 석유 제재도 유예한다는 조건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주변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계획을 제시한다는 약속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네으르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지금까지 받아들인 적 없는 합의라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조건들로 미국 측은 최종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종전 조건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며 최종 합의까지 협상과 파기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1: 완전한 승리를 공언하며 이란을 강하게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타협한 것은 유가 급등 등 경제 악화와 국내 반발 여론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2: 이란 역시 호르무즈 봉쇄로 버텼지만 전쟁이 더 장기화할 경우 체제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의 기자입니다.
2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에 도달한 것은 유가와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전쟁 전보다 1.5배 수준으로 치솟자 전쟁 내내 압박에 시달렸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오를 때마다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위기감의 방증으로 읽혔습니다.
22: You know what I really love? I love the inflation. You know why? Because as soon as this war is over, you know, I can say it now. Something you didn't know. Do you know we've been taking out millions of barrels of oil?
21: 당초 4주에서 최대 6주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석 달 이상 장기화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도 배치되면서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번 합의를 놓고도 미국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대이란 강경파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란과의 핵합의는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압박했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란은 믿을 수 없다며 나쁜 합의보다 합의하지 않는 게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해 협 봉쇄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를 버텨내며 승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이란 리아르와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고 미국의 역봉쇄로 원유 수출마저 마비되자 경제는 회복 불능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전쟁이 더 장기화할 경우 정권 생존 자체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결국 미국과 타협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뒤에는 파키스탄의 숨가쁜 물밑 중재가 있었습니다. 1차 회담 이후 막판까지 메시지 전달 역할을 했는데요.
2: 중국 역시 외교적 관여를 이어가며 이란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이르기까지 파키스탄은 마쿠에서 분주하게 양측으로 갔습니다. 지난 4월 전쟁 확산 위기 속에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총사령관은 밤새 미국과 이란 핵심 인사들과 연락하며 45일 휴전과 2단계 종전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과 국경을 맞댄 이슬람권 핵 보유국이면서도 미국과 안보 협력 경험이 있는 파키스탄은 테헤란과 워싱턴에 모두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1차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에도 파키스탄은 판을 접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이란의 수정 제안은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됐고 막판에는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워싱턴에서 종전 협상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협상 막판에는 카타르와 오만 등 걸프 국가들도 가세해 동결자금과 확전 방지 문제를 조율했습니다. 중국 역시 이란의 원유의 핵심 구매국으로서 긴장 완화와 유연한 대응을 촉구하며 물밑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평가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동 평화를 위한 4개 원칙을 제시했고 특사 파견과 주변국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란 문제는 주요 화두였습니다. 미중 정상은 이란의 비핵화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국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역시 이번 협상 타결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베이징의 사람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명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 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풀이 우거지듯 가지가 옆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에서 우리말 벗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벗은 곁에서 나란히 발맞추어 걷는 사람을 말하죠. 지난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참 아름다운 벗이었습니다. 비록 제 목소리는 이제 오늘로 멈추지만 우리가 노을 속을 거닐며 나누었던 온기,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었던 삶의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고 제 삶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노을로 남아 있을 겁니다. 늘 곁에서 저의 벗이 되어 주었던 여러분이 계셨기에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이 저녁 산책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미스 테일러의 노래 You've Got a Friend. 앞서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마지못해 따라오는 것도 아닌 그저 내 옆자리에서 나란히 발맞추어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을 벗이라고 하죠. 보내주신 사연 중에는 퇴근길에 듣고 있다, 또 힘든 야근에, 쓸쓸한 식사 시간에, 병실에서도 듣고 있고, 또 여행길에 친구가 돼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인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 25년간 보내주신 사랑에 제게는 살아갈 힘이 되어주었고 덕분에 늘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저의 저녁의 길벗이 되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시간을 긴 시간 동안 동반자가 되어준 저녁 스케치입니다 하셨어요. 9698님 바브라 스트레이젠드 메모리 미겔 라모스 이테바스는 배상진님 정하신 곡입니다. 아들이 대학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방학에 나왔다가 들어갈 때 공항 배웅하고 돌아가는 길 노을 속에 흐르는 음악을 들으며 얼마나 울면서 갔는지 지금은 그 아들 40대 초반에 돼 가까이 살고 있지만 그때 생각하면 참 귀한 추억이었다 싶습니다. 2226님 2020년 말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처음 저녁 스케치 들으며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는데 겨울이 되면 더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주매순님.

통통에서 만나 함께 사진 찍고 신청곡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691님 마나탄스의 노래 Kiss and Say Goodbye. 이 곡은 남명주님도 같이 청하셨는데 그래요 우리 어디를 가든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저녁 스케치 아마 40 됐을 때부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 있을 때마다 극적이며 속풀이 사연도 보냈었는데 그러셨어요. 1973피치님 저도 20여 년을 함께 저녁 스케치 같이 했습니다. 최석원님 저는 삼수 중인 수험생인데요. 친구 덕분에 듣게 된 저녁 스케치 어느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래도록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수험생활 중에 큰 위안이 되었답니다 하셨어요. 강현님도 보내주셨네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료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불!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피부 고민 이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보드 인증 피부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으로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치료만 제공합니다. 여드름, 색소, 피부 질환부터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까지 찾아오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파킹도 무료. 피부의 근본부터 케어해 일상을 바꿔보세요. 놀스 피부과 718-400-3376.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 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전쟁 같은 하루하루 치열한 삶 속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도닥이며 위로와 평안을 주던 저녁 스케치입니다 하셨어요. 3641님 엔니오 모르코나 연주 시네마 파라디소였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살던 시어머님이 치매가 너무 심해지셔서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그래도 적응을 잘 하고 계시다니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찾아뵈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1534님 연고가 없는 곳 인천 송도를 와서 화장품 공장 알바를 끝마치고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힘들었는데 뭔가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러셨어요. 그래요. 2619님 퇴근 시간 때로는 야근 시간 제게 늘 위로가 돼준 저녁 스케치. 중간에 혼자 제가 해외 주재원으로 2년 동안 나가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요. 건강하게 순산하시기 바랍니다. 김또띠님 뱀이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애니아슬람의 노래 스틸라이프는 9779님 정하셨고요. 이어진 아미고스 바라시엠프레 호세 가르라스 사라브라이트만 조상철님 정하신 곡입니다. 우리 아빠 건강하실 때 매일 들으시던 전학스케치 아프실 때도 들으시고 그래서 고마운 방송 지금은 천국에 계신 아빠 보고플 때 저에게 위로가 되는 방송 하셨습니다. 이혜신님 버스를 한 지 20년 2006년부터 한겨울이 올 때면 운전이 두렵고 긴장 속에 있었는데 저녁 스케치 들으면서 추억을 머금게 하는 음악들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도닥도닥 응원을 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셨어요. 2070님도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1번째 페이지. 그냥 체코보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더 익숙한 세월의 증언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저도 제 나이를 잊었습니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자, 오늘 썸문답 주제도 월드컵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지금 이번 북중미 월드컵, 많은 분들이 북중미가 이제 북한, 중국, 미국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 어떤 많은 분들이
2: 진짜
1: 누가 그랬어요?
2: 깜짝 놀랐어.
1: 북한, 중국, 미국 3개국
2: 북중미 회담이라고 해서 네. 북중미 월드컵.
1: 그러면 진짜 세계 평화인 거예요, 사실.
2: 세계 평화죠, 진짜.
1: 네. 아니죠. 예.
2: 아니죠.
1: 북아메리카.
2: 북아메리카 센츄럴 아메리카죠. 네. 역대 올림픽 가운데, 월드컵 가운데서 가장 많은 출전국 48개국이 출전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나라도 있었어?
1: 아하.
2: 좀 생소한 나라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1: 네.
2: 그래서